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두 번째 거죠. 무엇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 정 입장에서는 권리만을 얻는 거잖아. 아무 대가 없이 선물하는 거라는 거는 권리만을 얻는 거죠. 권리만을 얻는 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풀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여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보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갑은 그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중고 게임기를 구매하려고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에 을이 작성한 미개봉 게임기를 20만 원에 드립니다. 단 성년인 사람에게만이라고 하는 게시물을 봤대요. 다음날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을에게 나이를 20살로 위조한 신분증을 사본을 첨부해서 저 게임기 2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갑의 신분증 사본, 이거 어쨌거나 위조한 거였죠. 확인한 을은 갑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갑은 을과 만나서 자신의 용돈에서 2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게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을은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기를 쳐서 위조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왜? 지금 신분증을 위조한 상황이죠. 위조해서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자, 우리 취소권 누구 거 배제되게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거 모두 다 배제되겠죠? 갑의 법정 대리인은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취소권 배제랑 관련되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미성년자도 배제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게임기 매매 계약의 체결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을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계약이 뭐였어요? 위조된 신분증을 한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위조한 신분증을 한 거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철회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사기를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왜? 지금 을은 누구예요?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성년에게만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속인 거야? 갑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갑의 사기를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위조된 신분증이랑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확답을 촉구할 권리랑 관련된 거 누구에게 하는 건지, 그리고 취소권이 배제가 되었을 때 철회권도 상대방이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조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계속 우리 기출 문제 보다가 이제부터는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올해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선생님이 하나 갖고 와 보았습니다. 갑과 을은 각각 전자시계를 사기 위해 전자제품 매장에 방문했대요. 이제 갑의 케이스와 을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갑은 자신의 용돈 범위에서 살수 있는 전자시계를 발견하고 전자제품 매장 사장편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최신형 고가의 전자시계를 사고 싶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해당 제품을 살수 없었대요. 을은 갑에게 한달 안에 갚을 테니까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했고 둘다 미성년자인데 갑은 이를 승낙하고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을은 최신형 고가의 전자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을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자, 이렇게 갑과 을은 모두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자식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계약 체결 당시에 갑과 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더라도 촉구할 수 없는 거, 옳은 설명입니다. 일단 어떻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갑과 을은 누구야? 법정 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 촉구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갑에게는 용돈으로 샀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갑이 용돈으로 전자시계를 구매하는 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을 할수 있는 행위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해. 쉽게 말하면 문제 있어 없어? 별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병은 어쨌거나 갑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확답을 촉구할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더라도 무방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부모, 을의 부모 모두 자신의 자녀가 병과 체결한 전자식의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해보자. 얘들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의 부모와 을의 부모.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갑의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병과 체결한 전자식의 구매 계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그냥 정답만 말하지 말고 이유까지 얘기해봐.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지. 갑과 병의 계약은 갑의 용돈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하죠.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을의 부모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을의 부모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고가의 전자식의 용돈의 범위를 당연히 벗어나는 거겠죠? 그 이후 돈도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병과의 전자식의 구매 계약 체결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케이스에서 이 상황이 들어가요. 부모의 동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얘들아, 쉽게 임대차 계약이야. 차용, 돈을 빌린 거야. 근데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에도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그럼 이거는 취소 가능한 행위가 되는 거겠죠. 뒤에 읽어봐봐. 별도의 취소 행위가 없더라도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뒤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도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지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수능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수능 문제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갑은 부모 A, B가 이혼하면서 A가 갑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대요. 우리 지금까지 이 내용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스쳐 지나갔던 경우도 있죠. 이거 그냥 그런 거지 뭐라고 넘어갔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미리 스포하자면은 미리 지나가기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였어요. 다시 A, B가 이혼하면서 A가 갑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갑은 무용 공연을 위해서 을과 100만 원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날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갑은 19살 생일에 친구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을에게 제작을 맡긴 의상과 동일한 의상을 90만 원에 제작해줄게요 라는 병을 소개받았대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80만 원에 가능이라고 물었고, 병이 가능이라고 해서 갑과 병은 80만 원의 의상 제작을 하는데 합의하고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했대요. 이후 을은 갑의 의상 제작을 완료한 상태에서 갑과 병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작한 의상을 갑

갑에게 넘겼습니다. 한편 A랑 B는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과 갑과 병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을이 갑에게 의상을 인도한 날, 즉, 준 날, 이 계약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결국에 정리하면은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병과도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에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볼래?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됐어요? 계약 당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다음날 알게 되었을 때 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상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이게 정말 가족관계법도 약간 들어있는 그런 문항인데, 을은 B에게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봐. 지금 의상 제작 계약. 다시 가봐. 의상 제작 계약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거잖아. 계약 체결 상황에 대해서 몰랐었으니까, 법정 대리인들이. 그 말은 일단은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그리고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설명이, 이거는 잘못된 설명인데요? 왜냐면은 법정 대리인에게 의상 제작 계약. 이거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았으니까 취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취소할 건지 안할 건지 확답을 촉구해주세요. 할수 있는데, 정답은 옳은 설명이에요. 이때부터 엄청 헷갈리는 거야. 왜요? 법정 대리인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왜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잘 봐, 이제부터. 친권은 누가 단독으로 갖는 거였어? 이혼하면서 A가 갖는 거였어. B는 갑에 대한 친권을 가져 안 가져?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도 일종의 따져본다면은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친권의 내용이야. 그럼 그것도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야? 친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행사해야 되는 거지. 친권을 갖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청약과, 이거 진짜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많이, 이거였다고! 라고 막 약간의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약간의 화를 낸 이유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병의 청약이 아니라, 봐봐. 갑의 청약과, 가는 병의 승낙이에요. 다시. 갑의 청약과 병의 승낙이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라고 그 당시에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청약과 승낙이 누가 한 거고 누가 받아들인 건지까지도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사고력으로 제시문을 읽고 나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푸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파트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들어갈게요. 자, 우리 노동법 중에서도 어떤 내용 다룰 거다? 갑을 병정부가 주로 어렵게 행간을 읽는 연습으로 등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랑 관련된 거볼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 지금까지 약간 공부는 했지만 그렇게 방점을 둬서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여기가 왜 중요한지 설명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기출, 연계 교재 풀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자의 권리 보호 출제 포인트 볼게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은 뭐라고 결정 내린 걸까? 이게 중요해요. 결국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랑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부당해고 여부예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입니다. 각각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지, 뭐라고 결정 내렸을지가 나와 있으면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쉬운 문제, 솔직히. 근데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두 번째 단계, 굴복한 사람만 나와요.
그 불복한 사람이 누군지 체크하세요. 불복한 사람이 누군지 체크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추론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행간을 읽는 연습이 가장 필요해서 올해 타임어택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나와봤자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약간 큰 코다 칠 수 있어요. 타임어택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선생님이 연계교재의 문제들 이번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 완성에서 정말 타임어택이 될 만한 그대로 제출이 아니지. 그대로 출제돼도 무방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기출 연계교재 풀이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연계교재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A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이래요. 갑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아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갑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타났죠.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부당해고지만 부당노동행위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에 대한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오케이.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부당해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노동자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을 때 부당노동행위인데 마지막 갑이 참가한 파업은 위법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다. 왜? 갑이 참가한 파업은 애초에 위법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을은 재심을 신청했다. 잘 봐. 이제 여기서부터 행간을 읽는 연습이 나오는 거야.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니까 누가 불복했겠어? 을이 불복했겠어. 사용자인.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이 불복했겠죠.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은, 근데 갑과 을이 각각 무엇에 대해서 불복했을지를 나누어서 기억해 주시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되셨죠? 가봅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겠죠? 두 번째, 중앙노동위원회가 을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 끊어봐봐. 여기 너무 중요하다. 을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을이 불복했어. 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을은 지금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니까 불복한 거잖아. 부당해고가 맞다녀요. 저는 정당한 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라고 을이 주장을 했겠죠. 근데 이 재심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을이 부당해고 아니거든요. 정당하거든요. 응, 가세요. 부당해고 맞아요. 라고 하는 거겠죠. 기각. 됐어요. 부당해고 맞다라고 하면 또 누가 불복하겠어요? 을이 불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을은 어디다가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이 행정소송에서 또 연습해보자. 원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불복하는 주체는 을이 되는 거겠죠. 피고 중요해,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왜 행정소송이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잘못했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설명.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간을 찾는 연습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령들이 서로 다른 단원의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줄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여기 봐봐. 적법하게 혼인을 한 고등학생 갑은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갑이 고등학생이라는 것만 나와 있고 나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린 여기 가지고 나이 알 수 있지. 몇 살이야? 18살이야. 왜? 적법하게 혼인을 했잖아.
그러면은 혼인 가능한 연령의 미성년자는 18살인 거잖아.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약이랑 관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내용도 나왔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행간을 읽는 연습을 한번 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중간부터. 계약된 업무의 수행 중 갑은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노동조합 조직을 준비하던 도중에 근무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을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부당해고 구제해주세요라고 하는 재심 신청은 기각됐다. 부당해고 아닌데요. 돌아가세요. 부당해고 맞습니다라고 한 거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부당노동행위도 안 했거든요. 그거는 맞네요라고 인용된 거예요. 부당노동행위는 안한거 맞네요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행간 어떻게 읽으시는지 아시겠어요?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닙니다. 요거 나이 때문에 내가 갖고 와본 문제야. 왜? 지금 이거를 갖추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정확하게 18살까지만 쓰면 안 돼. 18살 미만의 케이스죠. 18살이잖아. 그러니까 갖추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을은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불복할 수 있겠죠. 부당해고가 맞다라니까 이에 대해서 을은 불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니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근로3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제부터 요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로3권을 침해한 거니까 부당노동행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네모네모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근로3권을 침해했다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누가 불복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내려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회사에 다니던 갑은 취업 규칙 등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어겨서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동그라미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대요. 갑은 자신이 해고를 당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구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것 봐봐. 이렇게 그냥 생략되어 있거나 뭔가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차근차근 해봐. 지방노동위원회 먼저 갔겠지? 그 다음 중앙노동위원회 갔을 거야.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대. 부당해고 아니야. 부당하지 않아. 정당해라고 판단한 거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잖아. 그럼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했겠어? 부당해고 맞아라고 얘기한 거야. 되셨죠? 그럼 이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불복했을까요? 회사가. 왜 부당해고가 맞지라고 불복했겠죠? 자, 이후에 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선생님 여기서 원고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행간에 읽는 거야. 봐봐.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거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입니다라고 하면은 누가 불복하겠어? 정당하다는 해고라고요? 부당하지 않다고요? 갑이 불복하겠죠. 이게 바로 행간을 읽는 거예요. 그 갑은 뭐라고 주장했을까? 이것은 부당해고가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됐어요. 자, 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할 때 원고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행정법원은 뭐라고 얘기한 거겠어? 이것은 부당, 여기다 써야겠다. 이것은 부당해고가 맞다. 라고 얘기한 거겠죠. 원고 승소 판결이니까. 되셨죠? 아니,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잖아. 원고가 이겼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을 할 때에는 누가 불복을 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자. 니은의 구제 신청한 당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문을 두들긴 당사자는 당연히 갑이 되는 거겠죠? 제시문에 안 나와 있더라도 그래서 풀수 있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들긴 당사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행정법원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갑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갑에 뭐라고 얘기했을지, 원고 승소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요 제시문에 갖고 왔는데 선지 때문에 행정법원에서의 소송 당사자는 갑, 일단 맞죠? 갑이 누가 되는 거야? 원고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회사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리을에서의 소송은 행정소송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는 누가 되는 겁니까?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갑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라고 풀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행간을 읽는 연습 우리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습.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너무 고마운 일이다 생각하면서 꼭 적어두는 연습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문제가 긴게 나을 때도 있어요. 물론 길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긴게 오히려 낫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이제부터 이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에 다니는 갑과 을은 A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던 중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대요. 갑과 을은 부당노동 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각각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갑과 달리 을의 신청은 기각됐다. 그럼 을의 신청 기각부터 먼저 해. 그 다음에 달리가 있으니까 거꾸로 갑의 신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거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을의 신청은 기각됐대. 을은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부당의 노동행위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근데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대. 부당노동행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갑과 달리래. 그러니까 갑은 받아들여진 거야. 인용된 거야. 부당 노동행위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됐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누가 불복했을까요? 이거 안 나와 있어. 어디를 보더라도. 근데 누가 불복했을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갑에게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 맞다고 했어. 그럼 이에 대해서 누가? A 회사는 불복했겠죠. 부당노동행위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을은 불복했을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그다음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기억. 중앙노동위원회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는 을과 달리 갑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대. 이번에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다라고 판단한 거고, 을과 달리래. 을은 그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거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 같은 표현을 이렇게 적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이루어진 행정소송에서는 그럼 마찬가지로 A 회사가 불복했을 거고, 을이 불복했을 거예요. 그치? 행정소송에서는 중요한 거. 모두 원고 패소가 내려졌대. 원고는 누구였겠어? A 회사야. A 회사가 저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패소. 부당노동행위 맞아. 저는 부당노동행위 당했습니다. 패소. 부당노동행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봐봐. 이거 진짜 짧아. 짧은데 지금 생각해야 되는 단계들이 너무 여러 단계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 계속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보자. 행정소송에서는 을과 달리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그렇죠. 요거 옳은 설명이 되겠죠? 사실은 행간만 찾아내고 나면은요, 나머지 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달리. 디귿은 갑에 대한 해고를 부당 노동 행위로 보았다. 둘다 부당 노동 행위로 본 거죠. 지방노동위원회도 중앙노동위원회도 모두.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랑 디귿 모두 을에 대한 해고를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면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 아님이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0: 것들이 계속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회사에 입사하는 후 노동조합에 가입, 갑은 노동조합에 활동했다라는 이유로, 을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은 부당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갑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저는 부당해고를 둘다 주장한 걸로는 당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근데 이거 봐봐. 이 문제가 진짜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요기 때문이야. 갑과 달리 을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들겼어.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뭐라 뭐라 얘기를 했을 거야? 그치? 이두 가지 상황을 합쳐볼 거야. 자,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대. 중앙노동위원회에 누가? 을이 재심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을이 불복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됐어,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 을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을이 불복을 했겠지. 네모네모 회사는 갑의 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대. 이번에는 갑의 결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불복했대. 뭐라고 하니까 회사가 불복했을까? 갑 부당해고 당한 거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회사가 불복을 했겠지. 됐어요. 이게 갑자기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봐봐. 갑과 을은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냅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만 나와 있어. 여기가 안 나오고. 누구랑 누가 제기했대? 갑이 제기하고 불복하고. 마찬가지로 을도 불복했대. 그, 을 봐봐. 뭐라고 얘기하니까 을이 불복했을까?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안 당하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불복했겠지. 갑도 부당해고 안 당하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불복했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심 법원이랑 2심 법원까지 나옵니다. 1심 법원과 달리 차근차근 읽어봐봐. 2심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 2심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맞다. 1심 법원과 달리. 그럼 1심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나 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봐. 2심 법원과 달리 여기부터 읽어. 얘들아, 달리가 너무 헷갈리잖아? 뒤에부터 읽어. 1심 법원은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 1심 법원은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다. 부당하다. 2심 법원과 달리, 그 2심 법원은 아니라고 봤나 봐.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행간에 읽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은 불복한 주체만 나와 있어. 내가 이렇게 흰색으로 쓴 부분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내가 적은 나머지 부분들을 거꾸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 나의 재심 신청 주체로 보아서, 여기서 을이 불복한 걸로 보아서, 가해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을의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지. 부당해고 아니다. 정당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됐죠? 다의 재심 신청 주체로 보아서 회사가 불복했죠?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 부당해고이다라고 봤던 거겠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의 소송 제기 주체로 보아서 갑과 을이 소송을 제기했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 이거 되게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회사는 뭐라고 얘기했었겠어? 저 부당해고 아닙니다. 저는 부당해고 한적 없습니다. 을은 뭐라고 얘기했겠어? 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입장은 받아들인 거죠. 을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회사의 입장, 저는 부당해고 한적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그래요. 부당해고 아니네요. 라고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서 항소한, 항소니깐 여기겠지? 항소한 당사자는 갑의 재판의 경우에는 누구겠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니까, 부당해고 맞는데요? 라고 갑이 불복을 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을에 대한 거에는 부당해고 맞습니다. 아, 그런 적 없는데요? 저 부당하게 한적 없는데요? 라고 회사가 불복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왜? 얘들아, 지금 1심에서 2심 넘어가는 거는 행정소송이야.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심 판정에 취소를 했잖아. 그랬더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불복했겠지.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불복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해서 이런 걸 요구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요구했지만 A 회사는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대요. 이후 사내 질서를 해쳤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이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해고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대요. 즉, 부당 해고다. A 회사는 당연히 불복했겠죠? 그런데 기각됐대요. A 회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부당해고한 적 없습니다. 가세요. 부당해고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겠죠. 되셨어요? 자, 이후 법원은 갑에 대한 A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거다.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맞다고 했잖아. 아니, 왜 부당해? 왜 부당해고야? 이거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 다 지켰는데? 라고 회사가 불복했겠죠? 여기까지 맞아. 누구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거 올해 좀 연계교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상황에서. 원고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어쨌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거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제는 행간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까지는 없었지만 특히 이 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지 피고가 누구일지를 생각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7강과 6강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쭉 갑을병정무 특집 마무리했습니다. 갑을병정무 주인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법적 사고력으로 행간을 읽는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5: 따라옵니다.
6: 뭐야?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약점 공략 1등급 레벨 업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단원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3단원의 어려운 문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뭐냐면 국내 총생산 계산하는 거,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명목 GDP와 실질 GDP, 그 변화율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문제 유형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지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맞지? 즉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리저리 잘 이용하면 되고 15세 이상의 인구가 딱 같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으면 문제 풀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 두 문제 살펴보았다시피 이것도 역시 변화율로 나온다든가 또는 막 빈칸이 있으면서 좀 복잡하게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 문제가 그랬죠. 그렇게 나오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두 문제 정도까지 여러분이 술술 풀 수 있을 정도라면 해결을 한 거야. 이제 4단원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4단원에 바로 이 11, 12, 13까지 4단원이 되겠고요.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은 11, 무역원리와 무역정책에서 바로 절대우위, 비교우위, 진짜 100% 출제되는 거, 절대우위, 비교우위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00% 출제되는 거.

오히려 얘의 경우는 국내 총 생산 계산하는 것처럼 구조가 있어. 이리저리 약간 유형이 변화되는데 결국은 비교 우위 제하 구해내고 결국은 교육 조건 찾아내는 거그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신 기출로 그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이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보통 보면 6월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9월이 어렵고 또 수능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적응해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6월 문제보다 아마 9월이 더 어려울 거야. 예. 기대하시고. 그리고 9월도 틀려도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풀때 여러분 많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틀린 것들을 다시 제대로 점검해 놓으면 절대로 진짜 본선에서는 본 게임에서는 안 틀리게 되거든. 가혹하게 틀리는 그런 연습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6월 모의평가 문제 이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 X제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굽과 을굽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네. 특화하여 교역을 합니다. 교역 전에 각국의 X제 1개 생산의 기회 비용은 여기 힌트가 있네요. 예. 2개이고, Y제 2개이고요. 을국은 X제 1개 생산의 기회 비용이 Y제 1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야. 뭐냐면 X제 1개 생산의 기회 비용이 각국은 Y제 2개인데 을국은 Y제 1개야. 따라서 X는 누가 특화하면 돼? 그렇지, 을국이 특화하면 되는 거죠. 그쵸? 왜?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하는 게 비교 우위니까. 네. 그래서 을국이, 여기다 먼저 써볼까요? 갑국과, 네. 밑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이 있는데, 을국이 X제를 특화하는구나. 갑국이 Y제를 특화하는구나. 벌써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하고 나오게 되고요. 표는 각국과 을국의 교역 전 X제, Y제의 생산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역 후에 X제, Y제의 소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교역 전, 그리고 교역 후. 이 구조도 많이 나오죠. 교역 전, 교역 후 비교해서. 그래서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국과 을국의 X제, Y제의 최대 생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갑국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갑국을 보면 교역 전에 X제, Y제가 있는데 X제를 몇개 하고 10개 하고 Y제를 몇개 하고 20개 한답니다. 10개, 20개. 이 점에서 바로 생산을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갑국의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개를 포기하면 몇 개를 더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10개를 더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2개니까 10개를 더 생산하면 20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X제를 최대 몇개할수 있고, X제를 최대 20개 할수 있고, 쭉 연결해서 가면 Y제 최대 몇 개예요? 40개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갑국이 Y제 40개를 특화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벌써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기회비용도 한번 써줄까요? 예.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수로 쓰는 거지? X제 2분의 1개. 이렇게 역수로 쓰는 거죠? 그렇죠? 다 해봤고요. 그다음에 을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에 보시면 교역 전에 몇 개, 몇 개? 예, 15개, 15개 했다는 거야.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지. 을국의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1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개 포기하면 15개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15개 포기하면 Y제 15개 할수 있는 거야. 따라서 X제와 Y제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몇 개예요? 30개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30개, 30개가 되는 것이고 Y제, X제. 그래서 기회비용 써볼까요?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1개다. 여기도 역수로 쓰니까 X제 1개다.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하니까 바로 여기가 기회비용이 적죠? 그래서 X제 30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 보고 기회비용이 적은 거, 울기 적네, X제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리고 누가 더 적어요? 그렇지.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그렇지. X제 2분의 1로, 그래서 40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국이 X제를 몇개 하고 30개를 하고, 갑국이 Y제를 40개를 특화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국이 Y제를 주고 을국이 X제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교역 후에 소비량을 보시면 몇대 몇으로 교역했는지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갑국이 YZ 24

4개를 주고 있습니다. YZ 24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24개를 소비했다는 것은 40개 중에 몇개 줬다? 그렇지. 16개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울국은 YZ 16개를 갖게 됩니다. 여기 YZ 니은이 16개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리고요. XZ는 18개를 자기네가 소비하고 있어. 그럼 몇개준 거야? 그렇지. 30개 중에 12개를 준 겁니다. 그래서 X에 12개구나. 그러면 기억이 12이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가면 상당히 재밌는 문제야. 이 정도 수준부터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낮은, 아니, 쉬운 문제부터 푸셔야 되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난도를 올려가야 되고요. 반드시 공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대 몇으로 나눠 가졌어요? 몇대 몇으로 했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3대 4로 나눠 가졌다. 교환 비율이 3대 4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네, 교역 조건이. 그러면 1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YZ 생산의 비교율을 갖는다. 을국은 XZ 생산의 비교율을 갖죠. 그쵸? XZ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몇 개예요? 갑국은 20개입니다. 그쵸? 20개. 을국이 30개가 되겠습니다. 둘이 반대로 썼죠? 그렇죠. 기역에 12가 들어가고 니은에 16이 들어가야 됩니다. 둘이 반대로 썼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XZ와 YZ의 양국 간 교환 비율은 어떻게 돼? XZ 3개에 대 YZ 4개가 되겠습니다. 둘이 반대로 썼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갑국은 YZ 1개를 교역할 때마다 XZ 4분의 1개의 이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갑국의 경우에는 YZ 1개의 기회비용이 얼마였어요? 그렇지. XZ 2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쵸? YZ 1개당 X의 2분의 1개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쵸?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YZ 하나당 X의 2분의 1개로 이렇게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YZ 4개 주면 X의 3개 받아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YZ 1개 주면 X의 얼마? 4분의 3개 받아오는 거지. 그치? 이제 교역 후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뒤에 가서 이 똑같은 선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YZ 하나당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게그 나라 안에서의 교환 조건인 거거든. 그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YZ 하나 주면 XZ 4분의 3개 받아옵니다. 그쵸? XZ 4분의 3개 받아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 거다? 이게 4분의 2인 거잖아. 예전에는 YZ 하나당 X의 4분의 2였는데, 이제 4분의 3개. 즉, 다시 말해서, 4분의 1개만큼 뭐가 이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복잡한 문제예요. 그쵸? 저야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여기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서도 얘가 그래도 가장, 이제 이해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한 겁니다. 근데 결코 얘가 쉬운 문제는 아닌 거야. 워낙 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얘 문제를 가장 1번으로 배치하긴 했지만 선지 5번도 만만치 않은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도출해 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같이 해설 듣고 머릿속으로 착 생각해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역 전 그리고 교역 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예. 그래서 여기도 교역 전, 교역 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이거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서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만을 특화해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교역 조건 구하는 거 양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중요한 선지가 하나 여기서 나오게 돼요. 교역 전에 이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가 네. 큰 힌트가 되는 거지. 교역 전에 갑국은 전체 노동량을 반으로 나누어서 XZ와 YZ 생산에 투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서 무엇을 알수 있다? 이 나라가 XZ와 YZ, 갑국이 XZ와 YZ의 최대 생산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에 몇 개, YZ 몇개 하는지 알 수가 있지. 봐봐. 전체 노동량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X에 40개, YZ에 80개대. 그러면 전체를 다 XZ에만 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80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XZ는 최대 80개를 할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XZ 하나도 안 하고, 다 YZ만 하면.

그렇죠. 16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60개가 되겠다. 그래서 X제와 Y제의 최대 생산 가능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예. 했고, 을국가 교육함에 따라서 X제를 특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를 이렇게 특화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써볼게요. 갑국이 X제 몇 개? X제 80개를 특화한 거예요. 그래서 을국한테 어떻게 X제를 줬죠. 그쵸? 그리고 Y제를 받아왔을 겁니다. 을국이 Y제를 특화했을 거거든. 그러면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대 몇으로 교환했는지 교역 후에 소비량을 보고 알 수가 있어. 교역 후에 소비량을 보니까 엑셀을 60개 했어요. 엑셀을 60개 했다는 건 엑셀을 몇개 줬다는 거죠? 그렇죠. 엑셀을 20개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Y제를 100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100개 받아온 거지. 따라서 교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엑셀 하나당 Y제 5개를 받아온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주어진 자료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갑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몇 개라고 찾았지? 그치. 80개라고 찾았습니다. 네, 틀렸죠. 두 번째. 갑국의 X제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우리 여기 찾아냈으니까 기회비용도 바로 구해볼까요? 네. X제를 80개 하느라고 Y제를 160개 포기합니다. 그렇죠. 하나 하느라고 몇개 포기해요? 그렇지. 두개 포기하는 거지. 기회비용, 기회 이렇게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수죠. Y제 하나 하느라고 X에 얼마? 2분의 1개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의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두 개이다. 맞는 내용이 되고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너무 쉬운 거고요. 중요한 선지는 사실 3번 선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네, 처음엔 쉽지 않죠. 을국의 Y제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 을국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 물어보는 게 기회비용이 X의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을국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교환 조건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을국은 무엇을 특화했어요? Y제를 특화했어요. 그러면 교환 비율은 어떻게 정하죠? 자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울국이 Y제 하나를 할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안에서의 교환 비율, 자기네 나라 안에서의 기회비용, 울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5분의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벌어져요? 어떻게 돼요? 만약에 4분의 1이고 막 이래요. 예. 5분의 1보다 크다. 5분의 1보다 큰 수야. 4분의 1. 뭐 1. 이렇게 된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을국이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지. 그치. 5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지 않고요. 5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분의 1. 이런 식이 되면, 봐. 을국은 Y제 하나를 할때 X의 6분의 1보다 더 줘. 라고 하니까 1대 5 하면 6분의 1보다 더 주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립했다는 얘기는 이 바로 을국의 기회비용이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5분의 1보다 크면 이 1대 5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5분의 1개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을국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교환 비율에 따라서 교역 범위를 통해서 기회 비용을 추론해 낼수 있다는 거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간의 X제와 Y제 교환 비율은 1대 5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교역 후 을국의 Y제 한개 소비의 기회 비용은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을국이 Y제를 특화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기회 비용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회 비용이 어떻게 된 거야? 커지게 되는 거지. 그치? 예, 교역하면 이득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Y제 하나랑 X제 얼마랑 했는데 이제 더 많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비교 우위 제한은 Y제가 을국의 비교 우위 제한입니다. 비교 우위 제한은 그냥 공식처럼이에요. 제한은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 비용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는 그냥 공식처럼 나오는 것이고 3번 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이 6월 문제들을 지금 연달아 보고 있죠. 그렇죠? 연도별로 6월 문제들이 그렇지. 언제나 조금 쉽게 나왔으니까. 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기본형이 있어요. 이게 기본형이잖아.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거, 두 제화가 있고 두 국가가 있었을 때의 기회비용 구해서 비교 우위 제화 구해내는 거예요.

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빈칸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한 패턴이 되는 거죠. 갑국과 을국은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사용하여 X와 Y제를 생산합니다. 표는 갑국과 을국이 갑국과 을국을 노동을 한제와 생산에 모두 투입했을 때. 그렇지. 그래서 최대 생산 가능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최대 생산 가능량. 그래서 양국은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제한만을 특화합니다.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역을 하게 됩니다. 두 시기에 바로 여기 갑국은 X제만을 특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큰 정보가 되겠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T년부터 T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회비용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쵸. 이렇게 생산 양으로 주어졌을 때, 그 숫자를 어떻게 해요? 그치. 분모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예. 그래서 100분의 80. 다시 말하면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로. 그래서 여기 5분의 4. 그럼 역수 4분의 5. 그 숫자를 분모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그쵸. 을국은요? 그 숫자를 분모로 내립니다. 5분의 6,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재화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더 적어요? 5분의 4가 5분의 6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갑국이 여기 X제 100개를 특화하게 된 거야. 그렇죠? 이 시기에도 역시 100개를 특화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을국은 얘를 특화하죠. 보시면 기회비용이 4분의 5, 6분의 5. 그래서 6분의 5가 더 적죠. 그쵸. 그래서 갑국은 X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갑국은 X제를, 을국은 Y제를 특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T 플러스 1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기에 보시면 기회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쇼? 그 숫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지? 100을 분모로. 100분의 120. 얼마예요? 그렇지. 5분의 6이 됩니다. 여기는 6분의 5 역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T 플러스 1기의 을국의 X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보다 여기 커야 되잖아. 그렇죠? 예, 갑국보다 커야 됩니다. 왜? 기회비용이 적은 제한을 특화하고 그래서 두 시기 모두 갑국은 X를 특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갑국이 Y제 5분의 6이 나왔으면 여기는요, 그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쵸? 네, 따라서 볼게요. 여기 분모가 50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는 어떻게 돼야 돼? 60보다 더 많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쵸? 60보다 많아서 70이면 5분의 7 이렇게 되잖아. 예. 네. 그럼 기회비용이 갑국이 더 적어서 X세트가 딱 맞게 되죠. 그쵸? 그래서 60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의 범위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비교 우위 제한을 구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이 동일하다.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절대 우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량이 같은 상태에서 X에 누가 더 잘해? 그렇지, 갑국이 더 잘하지. 보유하는 노동자가 똑같이 10명씩이라고 쳐봐. 그럼 갑국이 더 잘하는 거잖아. 더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Y제도 어때요? 갑국이 더 잘하죠. 그쵸. 그래서 T기에 보니까 갑국이 X제와 Y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T기에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다.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0보다 큰 숫자여야만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6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T기에 갑국은 교역을 통해서 Y제를 80개 이상 소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비할 수 있어? 교역을 통해서? 안 되지. 왜요? 갑국은 X를 특화하고요. Y제는 누가? 을국이 특화를 합니다. 을국이 특화를 합니다. 을국은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해? 60개까지밖에 못해. 따라서 을국이 60개를 해서 자기네 소비하고 이렇게 넘겨줄 텐데 80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80개를 이상 소비할 수 있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T기의 을국은 X제와 Y제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누가 절대 우위가 있다고?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기와 T플러스 원기 모두 각국의 X제 한개 생산의 기회 비용은 Y제 한 개보다 적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5분의 4입니다. Y제 한 개보다 적지. 그치?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5분의 6입니다. 1보다 크지. 그치? 그래서 두 식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의 1대1의 비율은 기억에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 저 T 플러스 1 시기의 교환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국은 뭐? 그렇지. X제를 특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X제 한 개를 할때 교환 비율 어떻게 한다고 했지? 각 나라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각국이 X를 특화할 때 Y를 몇개 포기해요? 5분의 6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할 때는 5분의 6보다 더 줘라고 한다고. 그렇지? 따라서 Y제 5분의 6보다 더 줘라고 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X제 하나 대 Y제 1보다 더 줘라고 하는 게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교환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1대1로 하면 각국이 받아들이질 않을 거야. 그리고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선지가 있었어요. 중요한 선지들 보시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 이두 번째 문제의 세 번째 선지 아주 중요한 선지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환 비율을 통해서 문제를 낸 것이었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환 비율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빈칸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복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능 9번 문제가 되겠고, 표는 노동마늘 생산 요소로 하여, 이제 생산량만 아주 단순하게 나왔네요. 노동마늘 생산 요소로 하여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X제와 Y제를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교역전, X제와 Y제의 생산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량 점이 나와 있는 거죠. 문제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린 기회비용도 구할 수가 있겠네. 갑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80개이고, 을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90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 이렇게 좀 가서 보시면 뭐랑 또 비슷하냐면 제일 처음 풀었던 문제랑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걸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갑국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부터 해서 Y제, X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개, 15개, 50개. 저 15개, 50개. 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최대 생산 가능량, S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얼마래요? 8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을국도 이렇게 해볼게요. 또 Y제, X제. 그래서 현재 40개, 6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얼마? 9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개, 80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도출해서 구할 수가 있죠. 예, 어떻게요? X의 최대 생산 가능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Y의 최대 생산 가능량도 기회비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결국 50개, 15개에서 이 점에서 소비하고 있었는데 15개를 포기하니까 몇 개가 늘어났어? 30개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 포기하니까 두 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되셨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 포기하니까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X제 30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15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Y제 2분의 1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연결해서 보니까 여기가 몇 개? 40개가 Y제 최대 40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 50개를 포기하면 50개를 포기하면 여기 어때요? 20 25개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역수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수로 X제 2 이렇게 기회비용도 썼습니다. 됐죠? 이제 여기도 한번 가서 볼게요. 네, 30개를 하느라고 40개를 포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30개를 여기 60에서 90으로 30개를 하느라고 40개를 포기한 거야. 그러면 X제 최대 생산 가능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120이 되는 거지. 이렇게 120이 되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비율이 되잖아. 120개 포기하면 90개 된다. 그래서 4대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제의 최대 생산 가능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비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얼마예요? 그치, 이 숫자를 뭐? 분모로. 120분의 90. 다시 말해서 4분의 3. Y제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X제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 특화해 볼게요. 2분의 1하고 4분의 3입니다. 이게 더 적네. 그치? 그래서 갑구기 X제 80개를 특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은요, 기회비용 X제 2, 3분의 4. 그쵸? 을국이 Y제 90개를 특화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했기 때문에. 1번 볼게요. 을국은 X제 60개하고 Y제 5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을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절반 60개 포기합니다. 그럼 몇 개가 돼요? 45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50개를 할수 있다. 틀린 내용이 되겠다. 두 번째 가볼게요.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갑국의 1.5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읽다가 말았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은 동일하며 라고 되어 있어. 동일한 노동량을 가지고 X제를 생산하는데 X제를 갑국은 80개, 을국은 120개 생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노동량이 누가? 갑국이 더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을국이 갑국의 1.5배가 아니죠. 동일한 노동량을 가지고 을국이 더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 생산하는데 덜 필요한 거죠. 그치. 반대로 썼습니다. 반대로 써서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3번. 교역 후 갑국의 X제로 표시한 Y제 한계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처럼 알아두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비교 우위 재화는 교역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어때요? 커집니다. 왜요? 자, 비교 우위 재화 X예요. 갑국은 Y제 2분의 1이랑 바꿨지만 이제 교역할 때는 2분의 1보다 더 줘라고 한다고. 따라서 비교 우위 재화는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면 갑국은 Y제가 비교 우위 재화가 아니야. X제야. X제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교환 비율이 5대 3이라고 한다면 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저를 한번 해볼게요. 갑국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이 X제 한 단위를 할때 어떻게 하지? 그렇지. 갑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갑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 얼마? Y제 2분의 1보다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쵸? 그러면 을국이 뭐라고 말하겠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4분의 3보다는 더줄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Y제 4분의 3보다는 더줄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5대 3이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5대 3. 그럼 여기 곱하기 5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곱하기 5를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5. 그다음에 곱하기 5 하면 4분의 15. 예. 이 사이에요. 그러면 4분의 15. 이게 하면 X제 2분의 5보다 더 줘. 2.5하고. 2.5가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예, 3을 넘습니다. 그쵸? 예, 4, 3, 12, 3점 얼마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 5대 3 성립해야 하네요. 하죠. 그쵸? 네. 그래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환 범위, 교역 조건 구하는 게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4번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5번에 만약에 기역이 21로 변동하여도 기역이 2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역 21로 한번 우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50, 그리고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대 얼마? 80까지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개 하느라고 21개 포기한 거죠? 그쵸? 30개 하느라고 21개 포기한 겁니다. 기회비용이 달라져요. 30개 하느라고 21개 포기했어. 그러니까 Y제 30분의 21이 기회비용이 되죠. X의 한계 생산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해보면 10분의 얼마예요? Y제 10분의 7이야.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10분의 7로 바뀌게 돼. 그러면 4분의 3하고 이거 두개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그렇죠? 이거 10으로 똑같이 맞춰주면 10분의 7.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전히 엑셀 생산의 기회비용은 네, 갑국이 더 적으니까 비교 우위 제한은 변함없이 갑국이 X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뭔가 되게 간단한 자료처럼 보이지만 선지들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4번 선지의 교역 조건이야. 교역 조건을 구해놓고 5대3의 비율 안에서 이 교역 조건이 이익이 발생하는 교역 조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4번 판단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건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비용을 구해보면 되겠지. 아주 잘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봤고,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은데 좀 생각을 할 거리가 있으면서 예, 문제를 진짜 진짜 잘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수능 문제가 돼요. 바로 얘가 2024 수능 문제죠. 6월 문제들보다 수능 문제는 조금 더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해서 직선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X제와 Y제를 생산하고요. 비교 우위를 갖는 제와 만을 특화해서 비교 우위입니다. 네. 양국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서만 이득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표일은 각 국가 을국의 제와별 최대 생산 가능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 2. 이표 2가 그동안 못 봤던 표가 막 나온 거야. 예. 이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표 2가. 그러면 표 2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를 분석을 해, 아, 표 2, 이거 읽어보고요. 읽어볼게요. 그래서 표 2는 양국이 X제 한 개당 교환되는 Y제의 수량에 따른 각 국가 을국의 이득 발생 여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X제 한 개당. 자, X제 한 개당. 이 갑국부터 볼게요. X제 한 개당 Y제를 한개 이상 받으면 교환하면 이득이 없대. Y제를 조금씩 교환하면 이득이 있대. 그러면 갑국은 X제를 특화하겠어? 갑국이 만약에 X제를 특화한 상황이라면 Y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Y제를 한개 이상 받으면 난 이득이 없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국이 X제 특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을국 보세요. 을국이 X제 특화인 거야. 왜? 을국은 X를 특화했기 때문에 2분의 1개를 넘어서서 한 개까지 받으면 좋고 2분의 1개 아래로 받으면 싫어. 이거야. 많이 받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범위 어디예요? 여기잖아.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보세요. 양국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교환 범위 보겠습니다. 좀 찾아줬어요. 뭐냐면 X제 하나당 이거죠, 이거. Y제의 2분의 1개를 넘으면서 Y제 한 개는 안 돼? 이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예. 사실 이제 해석하고 나면 간단한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를 누가 특화한다고요? X를 을국이 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을국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을국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갑국이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갑국이 Y, 갑국의 기회비용은 X제 하나에 Y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갑국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양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이래놓고 하면 이게 성립이 됩니다. 을국이 X제 하나를 하는데 갑국은 한개 이상 주면 싫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 한 개보다 적을 거야. 그거보다 더 적으면 더 좋아. 이게 되는 것이고, 을국은요, X제 한 개를 하는데, Y제 2분의 1개보다 많이 받아야 돼. 그거보다 적으면 이익이 안 발생해. 이 얘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결국 양국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이 이거잖아. 이거 여기.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을국이 X제를 특화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비용을 다 찾았기 때문에, 각국과 을국의 최대 생산 가능량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볼게요. 예. 갑국은 X제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한 개입니다. 따라서 60개 했으면 여기도 60개가 되는 거죠. 그쵸?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얼마예요? 여기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 70, 이게 바로 구해집니다. 다시 역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로, Y제로. X제 생산의 기회비용,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로, X제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쵸?
이렇게 생산량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 숫자를 분모로 내린다고. 60분의 60. 그러니까 결국 그냥 1,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도요. 140분의 70. 그쵸?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억수로 써주죠? 2.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해볼게요. X의 생산의 기회비용 누가 더 적어요? YZ 2분의 1로 울국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울국이 X를 특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살펴보면 갑국과 을국이 교역을 하는데, 을국이 X제를 140개를 하고, 갑국이 Y제를 몇 개를 해서 Y제를 60개를 해가지고 서로 교역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된 거예요. 예, 됐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얼마가 들어가고 60이고요. 니은은 70이 되겠습니다. 60, 70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X제는 누가 특화합니까? 그렇죠. 예. 을국이 특화합니다. 다음, 을국은 YZ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위를 물어보네, 절대 우위를. 절대 우위 한번 해볼까요? 절대 우위. 양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같은 노동량을 보유하고, 이게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같은 노동량을 가진 상태에서 을국이 많이 생산해. 그러면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해요. 노동량이 같다는 전제가 없으면 만약에 울국이 1000명의 노동자가 있고 갑국이 100명의 노동자가 있어. 그러면 갑국이 생산비가 더 낮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만 보고는 절대 우위를 판별할 수 없지만 같은 노동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같은 노동량을 가졌는데 여기 140이요? 와, 울국이 절대 우위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YZ도 역시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국이 X제, YZ에 대해서 다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 제한을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YZ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X제와 YZ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어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역 전에 갑국은 X제 40개, YZ 25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교역 전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X제 40개를 하면 YZ 몇개할수 있어요? 기회비용이 1입니다. X에 40개를 하면 60개에서 20개 줄였으니까 YZ 20개 할수 있는 거지. 그치? 20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마지막, 양국 간의 X제와 YZ의 교환 비율이 3대 2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을국은 교역으로 인해 YZ 한 개당 X제 6분의 1개의 이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득 얻는 거 앞에 우리 선지에서 한번 살펴보았죠? 선지에서 이득 얻는 거. 어디서? 예. 기회비용 아니었죠? 이득. 예, 여기. 첫 번째 문제였나요? 제일 첫 번째 문제 5번 선지였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득 얻는 거 구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교역 전에 YZ 한 개하고 XZ 몇 개를 교역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 YZ 한 개에 대해서 XZ 두 개를, 그렇지. 그 나라 안에서. 기회비용이 교환 범위니, 교역 조건이니까 X에 두 개를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환 조건이 이렇게 된대요. 뭐냐면 3대 2라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YZ 하나당 X에 얼마를 받는 거야? 2분의 3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X제 2분의 3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이득이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YZ 하나당 XZ 2분의 3개만 주는 거지. 을국이 주는 거니까. 그치? 을국이 XZ를 주는 거니까. XZ 2분의 3개만 주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2분의 4개였죠? 두 개가. 2분의 4개를 줬었는데, 이제는 2분의 3개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득이 돼요? 2분의 1개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분의 1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나왔던 문제예요. 아, 6월이 이 정도까지 나오나? 쉽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예, 그때 풀 때도 제가 열심히 풀었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거 풀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는 학생이 있다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예. 여러 번 풀어야지 빨리 풀수 있다는 거.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XZ, YZ 생산하고요. 비교 우위. 네.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한 개당 한 개다라고 하는 교환 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문제 푸는데 얘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각국과 얼국의 최대 생산 가능량 대비.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자료가 그동안 보지 못한 자료야. 뭐냐면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구해보면 최대 생산 가능량이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50개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런데 교역구 소비량이 그럼 몇 개여야 돼? 그렇지. 100이면 180이고 50이면 그렇지 90인 거죠. X제 소비를 90개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1.8로서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국이 X제를 최대 50개를 생산하지만 교역후에는 90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 갑국이 X제를 특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울국이 Y제를 특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제 90개를 이렇게 받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갑국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일단 을국의 중 90개 하고 자기네가 소비하는 거 이걸 더한 거지. 자기네가 소비하는 걸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래서 공식을 써보자면 을국의 준거 90개 하고 자기네가 소비한 X제를 그냥 X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해 교역후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래요? 이게 10분의 4 이렇게 했습니다. 10분의 4.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해보면 x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x 구하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6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x가 60이기 때문에 최대 생산 교역후 소비량이 여기 60. 최대 1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4 하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갑국이 x를 최대 150개를 해서 그래서 쭉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150개를 해가지고 몇 개를 주고요? 예. X제를 90개를 주고요. 그럼 X제가 몇개 남아? 60개가 남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1대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Y제를 몇개 받아온다는 얘기야? Y제를 90개 받아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갑국은 Y제를 90개를 교역후에 소비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를 통해서 여기를 또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이렇게 갑국은 교역 후에 Y제를 90개를 소비를 하는데, 이 1.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5분의 6이죠. 그쵸? 그러면 5대 6으로 맞춰주려면, 아, 75가 됩니다. 그래서, 아, Y제 최대 소비량, 아, 생산량은 75개인데, 그러면 Y제 최대 75개구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75개인데, 아, 교역해 와서 90개까지 소비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 이렇게 찾아놨고요. 이제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쉽죠? 그쵸? 0.5라고 되어 있어. 지금 뭐냐면, 갑국에 90개 준 거랑 자기네가 소비하는 Y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최대가 되죠. 분해 자기가 교역 후에 소비하는 Y제. 그쵸? 이게 바로 얼마래요? 0.5. 10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Y 얼마여야 돼? 90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네 교역 후에 90개 하고, 최대는 몇개 하는 거죠? 그쵸? 이걸 더해서 180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Y제 최대 180개를 하게 된다. 그래서 Y제 몇 개? 90개를 하고, X제는 몇 개? 90개를 하게 된다. 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90개, 그 다음에, 네, 180개. 80개. 이렇게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은 해설지 보면서 아래 이걸 다 구했기 때문에 아래 선지들은 여러분이 해결을 해보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최대 생산 가능량. 여기 이걸 다시 써볼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다시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갑국과 을국이 있고 X제, Y제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느라고 해보는 거예요. 갑국은 X제를 최대 150개를 하고 Y제는 75개를 합니다. 을국은 어떻게 되죠? 네. 최대 50개를 하고 그리고 180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기회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어떻게 구한다? 그치.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로 써줄 거고요.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한다고 해서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볼게요. 150개를 하기 위해서 75개를 포기해요. 그 숫자를 어디로? 분모로.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역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을 보시면 그 숫자를 분모로 50분의 180이 됩니다. 예, 50분의 180 하면 55분의 18 해서 3.6 정도 돼요.
그렇죠. 아무튼 요 이렇게 써주고.

거고요. 여기는 18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죠. 역수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역 조건을 한번 각국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국 중심으로 교역 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교역 조건 어떻게 X제 한계를 할 때, 각국의 기회비용의 범위 내에서잖아. 비교우위제야. 여기 X제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어때요? 5분의 18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은 우리가 할때 YJ 2분의 1보다 더 줘!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럼 울국이 이렇게 말하겠지. 안 돼! YJ 5분의 18 보다는 덜, 더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죠. 결국은, 그쵸? 이 교역 조건이 1대 1 안에서 이득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이 이 안에서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비교 우위 제화도 구해집니다. 그쵸? 네. 여기가 더 작으니까 갑국이 X제를. 둘이 비교해서 이게 더 작으니까 울국이 Y제를 특화한다. 라고 하는 것도 검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을국의 최대 생산 가능량 50개로부터 출발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왔고, 그리고 1대1로 교역된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예, 만만치 않은 문제이긴 해요. 예, 선지 여러분이 답지 보면서 해결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이거 이 표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긴 한데,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표로 만들어내는 연습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진짜 애쓰셨고요. 절대우위, 비교우위, 경제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유무역, 보호무역, 그 밖에 이제 4단원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 할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실은 우리의 제목은 약점 공략인데요. 선생님이 뒤에 약점 공략 훈스킬이라고 붙인 이유가 선생님의 시그니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약점을 공략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 시점에는 사실상 이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의미가 충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앞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공부는 하긴 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꽤나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또 오픈 시점이 이제 우리가 7월로 우리가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쯤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진 않았다는 거죠. 2027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학원을 또 공부는 했고, 또 어느 정도 어디가 어렵고, 어디 정도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난도까지 생각했을 때 그게 시험에서 딱 나의 이 기술이 나오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훈스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정말 정말 모든 이 기출문제와 지금까지의 경향을 딱 봤을 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학원은 7대 약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매번 주제별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하나하나씩,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략 1부터 공략 7까지 함께 할 건데 바로 거기에 첫 번째 1강이자 첫 번째 공략인 거듭제곱근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거듭제곱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위크 포인트,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주제별로 우리가 위크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볼 건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거듭제곱근이 아직까지도 와닿지 않은 거죠. 선생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최경훈 세 글자만 딱 들어도 누가 최경훈 이러면 제가 딱 뒤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듭제곱근 그러면 아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딜레이가 있으면 이제 그게 바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제가 거듭제곱근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제가 그거를 진짜 그 시험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행동 강령, 이걸 선생님이 맨날 인트로에 얘기하는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크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듭 제곱근을 정복하고 싶다? 그러면 딱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죠. 뭐냐면 거듭 제곱근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알면 되고, 아, 시험 문제는 딱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와요. 혹시 선생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두 가지 포인트 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 일강은 안 들어도 돼요. 왜? 다 맞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딱두 가지예요 했을 때, 글쎄요, 그게 뭘까요? 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을 적는 요 아주 숄트한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고, 제가 그러라고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은 가장 그 주제를 첫 번째 시작하는 그첫 페이지가 이렇게 반은 문제가 있고, 대표 문제가 있고, 반은 제가 거기를 비워놨잖아요. 거기다가 딱 적어주시면 정말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유인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수능까지도 계속 거듭해서 볼 정도로 제가 그래도 디자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쁘게 또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서 제작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크 포인트 두개 잡으러 선생님이랑 저쪽 가가지고 간단하게 좀 판소로 정리를 하고 우리 대표 문제서부터 오늘 한번 거듭 제곱근 진짜 마스터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선생님이랑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약점 공략 훈스킬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바로 그 주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거듭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주제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점에서는 선생님 제가 거듭제곱근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가야 돼요.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매번 이제 그 개념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근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이 근이라는 말은 가만히 그냥 있을 때 쓰지 않는다. 언제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필시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제가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무슨 방정식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죠. 아마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떠한 교과서, 어떠한 개념서, 어떠한 수능 특강, 어떠한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를 보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냐면,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N차 방정식의 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n제곱 이퀄 a라고 하는 건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이름을 붙일 거냐면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여기서 n하고 a를 그렇게 못 찾아요. 자, 여러분 여기 n이 뭐죠? n이 뭐죠? 지수죠. 그 n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4제곱근 이러면 n이 4인 거고 세제곱근 이러면 n이 3인 거예요. 그래서 n을 일단 찾을 줄 아셔야 되겠고, a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a. 근데 그 a가 어디 있냐? 항으로 따지자면 방정식에서 우변에 있어요. 우변에.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면 5의 4제곱근 이러면 의라고 하는 이 조사 앞에 있는 그 글자의 앞에 있는 그 a, 그거를 우리가 a라고 하니까 그렇게 매칭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그 방정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의 근을 내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이거 자체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번 다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시점 이후서부터는 개념을 또다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선생님을 약속해요. 괜찮죠? 그래서 x의 n제곱 이퀄 a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n은 2 이상의 뭐 어떻게 말했어야 돼? 2 이상의 자연수. 한국말로 쓸게요. 2 이상의 자연수. 그렇지. x의 1제곱이 a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뭐 x가 a인 거니까 의미가 없죠. 자, 여러분 이거 몇차 방정식이에요? 다항함수 입장에서. 그쵸? n차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이쿠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수학의 기본 정리다 이래서 굉장히 국룰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n개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어디에서 n개냐? 바로 복소수에서 n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N개 중에는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연결해서 갑니다. 뭐냐면, 거듭제곱근 중에서 필요 없다. 실수만 필요하다. 그래서, 즉, 실수인 거듭제곱근. 이것만 이제 시험 문제에 남는 거예요. 다 없어요. 이 거듭제곱근이 N개가 있는데, 복소수 입장에서, N개 중에서 일부는 허수일 거고 일부는 실수인데 그 중에서 도대체 실수인 게몇 개가 있느냐? 이를 쓸때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행동 광령을 배워보는 겁니다. 자, 빠밤.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이 N 있죠? N. 지수. 이 N이 짝수냐 홀수냐로 나눕니다. 지금부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N이 짝수다. 그 다음에 N이 뭐다? 홀수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왜 약점이에요, 약점은? 아, n을 짝홀로 나눠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뭘할 때? 시험을 볼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점수를 지금 깎아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 그럼 나는 이제 정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이 짝수다라는 거에 내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그러면 n이 짝수면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행동 강령은 바로 a의 부호를 보시는 거예요. a는 누구죠? 얘가 짝수예요. 그러면 a의 부호를 봐요. 그러면 a의 부호를 본다는 것은 a가 0보다 커? 아니면 a가 0이야? 아니면 a가 0보다 작아? 요걸 보겠다는 거죠. 누구일 때만? n이 짝수일 때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만약에 n이 0보다 크잖아. 그리고 n이 짝수잖아. 그러면 딱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두 개가 있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두 개가 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죠. 뭐냐면 하나는 n 제곱근 a, n 루트 a, 하나는 마이너스 n 루트 a. 요렇게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다. 그럼 만약에 n이 짝수인데 a가 0이야. 그러면 몇개 있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0. 여러분,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여러분들 질질 끌수 없어요. 약점 공략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포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것인가, 질질 내가 끝까지 갖고 갈 것이냐. 이제 이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A가 0이면 0 하나밖에 없고요. 만약에 A가 음수면 놀랍게도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N이 짝수인 상태에서 A가 0보다 작으면 모두 다 허수예요. 아, 그러면 이때는 없다. 0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그 방정식에서, a의 n제곱근에서, 내가 만약에 n이 홀수다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3제곱근, 5제곱근, 뭐 7제곱근. 이렇게 n이 홀수라는 게 판명이 났으면, 짝수일 때와는 다르게 a의 부호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a의 부호에 상관없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의 부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면 n루트 a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제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자, 만약에 n이 4예요. 자, 4제곱근입니다. 근데 a가 0보다 작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몇개 있죠? 0개. 이렇게 바로 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3제곱근을 조사할 거예요. a가 음수네요. 그러면은 그 뭐지?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몇개 있어요? 그럼 묻고 자시고 따질 것도 없이 n이 홀수면 하나!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별의 별것을 다 물어봅니다. 조금 더 난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혹시 부호를 따질 수 있니? 이제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부호. 자, 해보겠습니다. n이 짝수면 이렇게 두개 있다고 했죠. 이렇게 n이 짝수면 여기에는 양수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예요. 그러니까 n이 짝수가 되면은 바깥에, 루트 바깥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서 양수냐 음수냐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뭐 중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0은 부호가 없다는 거. 그래서 부호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애초에 실수인 게 없는데 부호를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들 그 리얼 넘버, 실수라고 하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 뭐냐면 오직 실수만이 부호를 갖습니다. 양수라고 하는 순간 이미 벌써 그건 양의 실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실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마지막 어려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n이 만약에 홀수가 되면은 a는 제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 루트 안에 음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해요. 왜냐면 n이 홀수가 되면은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바로 A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n이 홀수일 때는 n루트 a 앞에 있는 부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a를 보고 그 a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양수. 만약에 그 a가 0이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0.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음수.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끝! 이제 약점 공략 다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 번만 좀 랩비럽을 해볼까요? 이제 끝났어요.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근이 뭔데? A의 n제곱근. 아! X의 n제곱은 A. 나뭐 찾아 산말리?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 찾아 산말리. 왜? 그 중에서 실수는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어떻게 할 건데? N이 짝수면 A 부호 조사하고 N이 홀수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각각의 그 거듭제곱근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데? 양수, 음수, 부호 없고 아예 없고 부호가 A랑 동일하다. 자, 준비되셨으면 반드시 선생님의 유인물을 먼저 문제를 사전에 풀어오신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위크 포인트, 약점을 정복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면 도대체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문제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떻게 잘 풀렸어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의 고민 없이 잘 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제곱근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한 2023년도 수능이었나? 거기에 있었던 문제는 수능 특강에도 있었고 제가 개념 교재에서에도 넣어놨었기 때문에 제가 그 똑같은 문제를 풀어주는 건좀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뜨문뜨문 출제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안 나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올까 하다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헷갈리는 거를 갖고 오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2021학년도 평가와 문제에 나왔던 그 당시는 가나형 시절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가 꼴랑 3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시 들어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봐도 이건 맞췄어야 된다라는 문제일 수는 있지만 내가 틀리면 이제 그건 약점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Listen carefully. 자연수 n이 2부터 11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10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여기 나왔습니다. 뭐뭐의 뭐뭐 제곱근. 여러분 여기 보세요. a의 n 제곱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그라미 친이 부분이 A인 거예요. 근데 그 A가 N으로 나타나져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A의 N 제곱근에서 N은 안 바꿨고 그 A 자리만 바꾼 거예요.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어찌됐건 간에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뇌를 거치지 말고 무조건 짝, 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몇번 말해요, 제가. 화낸 건 아니에요? 자, 1번. 그럼 답답한 거죠. 제가 잡아드릴 수 있다니까요. 수학 원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저 정말 이를 득득 깔고 준비했거든요.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럼 n이 짝수이면 뭐뭐 있어요? 2, 4, 6, 8, 10.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이 뭐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홀수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n이 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뭐뭐 있어요? 1? 아니지. 여기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3, 5, 7, 9, 11.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뭐 하기로 약속했어요? A의 부호를 조사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A의 부호를 조사하기로 했잖아요. A의 부호. A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의라고 하는 조사 앞에 있는 A의 부호. 근데 그 부호가 중요한 건 언제만 중요하니, 얘들아? 여기만 중요하죠. N이 짝수일 때는. 그러니까 A의 부호를 내가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럼 그 A가 뭐냐면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야. 그럼 이건 맨날 맨날 부호가 바뀌니까 아 그러면 잠깐만 내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자. 위로볼록이니까 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 부호가 적당히 바뀌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런 추론도 필요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n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9의 마이너스 18이 0이 되는 일단은 그 n 절편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9가 되려면 뭐 3, 6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려나?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n 값이 뭐가 있냐면 3하고 6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다는 뜻이겠지. 3하고 6하고. 그리고 요게 쉽게 말하면 y는 a가 되는 거야. n에 따라서 바뀌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봐봐. 여기 3의 왼쪽에 2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 그 다음에 뭐 따지고 보면 여기 a까지 그냥 한 번에 가볼까? 그러면 3이면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수. 5는 어때요? 양수. 그 다음에 6은 어때요? 다시 0. 그 다음에 7은 어때요? 음수.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7보다 더큰 자연수는 모두 다 음수기 때문에,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만 구해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자, n이 짝수인 상태에서 a가 음수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실근 자체가 없습니다. 0개. 근데 양수니까 몇개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0은 몇개 있어요? 그냥 0 자체로 하나. 음수는 몇개 있어요? 0개. 0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쓴그 개수는 뭐냐면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원래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지 원래는 맞거든요. 그럼 여기는요, 0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그 실수인 거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답이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다한 개예요. 근데 이 문제 봐라잉. 이 문제를 봤더니 실수인 게몇개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딱 나한테 음의 실수. 음수가 있는 n을 찾아라 이랬어요. 음수가 있는 n. 그러면 0개니까 애초에 없잖아요. 애초에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아, 맞네.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었잖아요. 감독님, 잠깐만 여기 한 번만 가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두 개. 아, 그러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두 개인 이 플러스 4의 경우에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4 괜찮아. 지금 그렇게 되는 n을 골라라 이랬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한 개니까 이건 부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짝수 라인에서는 오직 4인 부분만 이제 음의 실수를 갖게 되는 거죠. 거듭제곱근 중에서. 그럼 여기는 어때요? 거듭제곱근의 부호는 a의 부호와 동일하게 간다고 했기 때문에 0이니까 0은 부호가 없고, 플러스는, 아, 그럼 거듭제곱근도 플러스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죠. 우리는 음의 실수 찾고 있는데, 그럼 뭐, 7 되고, 9 되고, 11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선생님, 음의 실수인 것도 찾아드렸고, 동시에 실수인 것의 거듭제곱근의 개수까지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만. 그러면 결국 정답은 4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해요? 7 가능하고, 9 가능하고 11 가능하니까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 n의 값을 모두 다 더해주시오. 31. 31이 최종적인 정답이다. 선택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안 흔들리실 수 있겠어요? 1강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너끈히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를 갖고 왔지만 여전히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이젠 더 이상 틀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조금 전에 있었던 2023학년도 9월 모평으로 가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봤을 때 바로 1, 2년 사이에 이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3, 4년 정도 됐다라고 치면 다시 한 번쯤 나올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대칭축이 2이면서 위로 볼록인 fx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신상조사 가능하죠. 충분히. 네, 좋아요. 그런데 이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다 이랬거든요. 그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네모 박스를 읽어봤더니 루트 3의 fn제곱의 4제곱근 중에서 잠깐만 a의 n제곱근이 싹 지나가 버렸어. 자, a가 누구죠? 조사 의 앞에 있는 이거.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부호는 뭐죠?
여러분,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1.7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양수죠. 양이 실수

제곱은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수학원을 다 배웠기 때문에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잖아요. 이 기본형은 0보다 항상 커요. 뭐가? a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 항상 0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f에는 당연히 실수일 거 아니에요. 루트 3은 1.73이라고 하는 1보다 큰 숫자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소급 적용 가능하고. 그러면은 왜 내가 이거를 따져봤냐면 여기 지금 n이 얼마인 거냐면 n이 4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예요? 자, 머릿속으로 빨리 알고리즘. 아,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니까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두개 있겠구나. 그두 개를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잘 들어봐. 여기가 만약에 a고 이게 n이었다라고 한번 쳐봐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가 바로 그 n 뭐야 a의 n 제곱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9란 얘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었겠지. 왜냐면 n 루트 a 앞에 있는 플러스는 양수고 n 루트 a 앞에 있는 음수는 음수이니까 똑같은 절대값을 갖고 있을 거고 n 루트 a라고 하는. 그리고 부호만 반대였을 거니까 이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란 얘기는 각각이 3이고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지. 어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n루트 a가 3이었다라는 걸로 선생님을 가려고 하면 n루트 a니까 n은 4야 지금. 그러니까 4루트 a. a가 뭔데? 이거잖아. 어때?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n 루트 a를 이 문제에 맞춰서 쓴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가? 빨리 이해됐어요? 이제 후퇴하면 안 돼요, 빨리.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약점 공략은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선생님이 약점이 될 만한 어려운 문제만 갖고 왔기 때문에. 어렵다라기보다는 헷갈리는 거 플러스 어려운 거. 그러면 요게 얼마란 얘기냐면 요게 3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 말이에요. 지금 네모 박스는 끝났어요. 어때? 괜찮아요? 근데 누가 봐도 다시 봐도 지금 이 표현 자체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루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써보는 거지. 여러분들 4 루트라고 하는 거는 지수 법칙으로 따지자면 4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고. 그러면 내가 요거를 요렇게 뚜껑을 하나 지워. 그럼 이 뚜껑은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4분의 1이라고 쓸수 있어요. 어때? 괜찮죠? 또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로 내가 쓸수 있으니까 요 루트도 지워. 그러면서 그 2를 어디다가 갖고 가냐면 이렇게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최종적인 여기서 말하고 있던 그 네모 박스로부터 얻게 되는 진실은 뭐냐? 3의 8분의 fn 제곱이 그게 3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엄청 어렵게 거듭제곱근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낸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3의 8분의 fn 제곱이 3의 1제곱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결론 뭐가 되는 거예요? fn은 8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선생님은 알고리즘 1번이었다라고 봐요. 즉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행동강령 알고리즘까지 밟아가는 그 자체 여기까지가 1번. 그럼 이제 우리가 2번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다시 이제 제시문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fx가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했으니, 그러면 fn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가 n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이게 8이 되는 그 n은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가 몇 개밖에 없다? 딱두 개밖에는 없어요, 선생님. 이 말이라고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험지는 아니지만 선생님 유인물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혹시? 그러면 잘했다. 그림 안 그렸어요?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점이 딱 눈에 보인다고요, 요 정도 사이즈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있던 문제는 3점, 이건 또 4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3점이 나올지 4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출문제에서 내가 3, 4점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 난도가 이제 약간 학생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겠구나. 그래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맞춰야지 해줘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 그릴 거예요, 안 그릴 거예요? 당연히 그리겠죠. 이거는 n이 얼마일 때 축을 갖죠? 2일 때 축을 갖죠. 그럼 봐. 내말 들어봐요. n이 2일 때 축이니까 여기에 축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정말 꼬장꼬장하게 모든

케이스를 다 나눠서 뭐 엄밀함이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수학은 엄밀성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험을 혼자서 20분 동안 푸나요? 이 문제를? 아니죠. 빨리 푼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만약에 내가 여기 2라고 하는 이 대칭축을 그었을 때 내가 지금 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이퀄 8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8이라고 하는 가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조사할 건데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니? 상식적으로. k가 물론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8이라고 하는 거랑 만나게끔 일단 그려주려면 모름지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n이 이걸 만족하는 그 n이 일단 두 개가 있으려면 자연수라는 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자. 두 개가 있으려면 이 일단 내가 모름지기 나의 경험치로 봤을 때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8이랑 두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n이 얼마? 8일 때. 근데 이거랑 만나는 그 n이 자연수여야 하고 딱두 개밖에 없으려면 이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러고 끝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가 1, 얼마를 8을 넣었을 때 왼쪽 함수가 지나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아 결론적으로 k 마이너스 1 자체가 8이어야 되니까 k 값은 9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제 여기 n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도 1이 되고 다시 그것도 8이 돼서 3,8을 지난다는 것도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이렇게 종료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에, 이해됐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절편을 왜 조사하겠어요? 어차피 1, 3밖에 없는데 지금. 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K의 값은 9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네. 이제 군더더기도 없어야 되고, 선생님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약정공략 혼자만 두번 공부하는 거야. 이제 한 번에 다 이해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어왔으니까. 그리고 빨리 이제 다량의 문제들로 이 주제 찾아서 산말리 하세요. 이제 다른 EBS에 많은 교재들 있잖아요. 기출문제지 플러스 연계교재.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건 없나? 찾아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EBS 집필진 선생님들께서 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미처 지난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능 완성에서 풀어드리지 못했던 그 실전 모의고사에 보니까 그대로 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모박스 보세요. 네모박스. 얼마나 똑같대요. 그러니까 모티브 자체가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자체도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이러지만 실은 본인한테 조금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제대로 된거 맞아 이렇게. 왜? 이게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마지막은 완전 달라요. 뭐가 완전 달라요? 그 뒷부분은 완전 달라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거는 좀 비슷하게 가고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돼. 자, 봐봐요. 그럼 이제 우리 연습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연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2강하고 3강에서 만날 건데 약점 공략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대충은 그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못 그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약점 공략 2, 3강에서 더 자주 그리는 걸로 하고 어쨌건 간에 이거가 fx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개수를 gk라고 하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네모박스 읽어볼게. 그랬더니 루트 3의 ft의 n제곱근, 즉 n이 4인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은 마이너스 81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수라고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 n의 값은 4가 되는 거니까 아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겠구나. 그럼 그건 누가 봐도 9 곱하기 마이너스 9였겠죠. 기출의 효과죠. 이거 방금 전에 이거 못 풀었어요. 이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누가 9냐면, 바로 n루트 a가 9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n루트 a가 여기서는 뭔데? 그게 지금 알고리즘 1번이겠죠. 그 n루트 a가 여기 있는 언어로 쓰자면, n이 4였고, 루트 a가 누구냐면 이게 a예요. 그러면 우리 루트 3의 ft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 3은 2분의 1제곱으로 바꾸고, 전체는 4분의 1로 바꾸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3의 얼마? 8분의 FT가 이건데, 그게 9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9라는 얘기는 3의 제곱이라는 뜻이니까, 이번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8분의 FT가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은 2가 돼서 결국 이 네모 박스가 얘기해주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FT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16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그 FT의 역할을 했던 그 FN은 2차 함수였는데 그거를 난도를 더 올리셔가지고 여기 지수 함수로 바꿔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완전 1번의 데칼코마니 문제라는 거죠. 근데 1번은 맞추고 2번은 틀렸다? 그러면 그건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캐내보고 치료를 하자. 뭘로? 약점 공략 운스킬로.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스킬 주고 있잖아요. 의 앞에 있는 게 A다. N이 짝수면 이렇게 해라. 이것마저도 정말 안 하면 선생님 너무 속상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FT가 16이 되는 그 T를 찾아야 돼. 그럼 FT가 뭔데? 여기다가 T 넣은 거지, 뭐. 여기다가 T 넣고, 여기다가 T 넣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FT의 그래프를 그려서 가로선을 16을 그어서 만나주는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지수함수 그리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연습 많이 했어요. 선생님, T라고 안 하고 FX가 1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가 T든 X든 뭐 상관없으니까. 아이, 알았어요. 또 맞춰줄게요, 또.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뭔데?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면은,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는 음수야. 그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원래는. 원래는. 그러면서 3의 이 기본형이 3의 t제곱이었을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모양이 생겨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꺾여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k였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바로 y는 k가 된단다. 그래서 이게 꺾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제 정신 사나우니까 여기 밑에를 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이 K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어떻게? 여기 봐봐. K가 1부터 30까지 변한다 이랬으니까 이 가로점근선 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뭘셀 거냐면 K가 변함에 따라서 y는 16이라고 하는 오른쪽을 하나의 상수함수라고 봐서 그거와 만나는 그 개수를 구하겠다고. 개수, t의 개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16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 것이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16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요런 데 16이 있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2야. 그래도 여기 있겠지. 아, 그러니까 2이어도 위에 있고, 3이어도 위에 있고, 4이도 위에 있고, 어? 그러면 선생님, G1이라고 하는 거는 K가 1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그러면 한 개고, G2도 몇 개예요? 한 개고, 그러면 내가 이제 칵 올려가지고, 여기를 15까지 올려보는 거야. 그래도 16은 한칸 위에 있기 때문에, 쭉쭉쭉 가가지고 G15도 얼마예요? 그것도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 이제 막장 드라마를 한번 찍어보는 거야. 여기가 16이야. 딱. 그래도 어때요? 하나네. 그러니까 G16까지는 몇 개냐면 하나다 이게 되는데 만약에 K가 여기가 K인데 만약에 이 K가 17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16이었던 게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더 이상 위에 있지 않아요. 내려와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17이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은 18일 때도 내려와 있고 그럼 그때 몇개 만나죠? 두개 만나죠. 아, 그러니까 16까지는 하나에서 만나면서 G17부터는 두 개에서 만나겠구나. 그래서 마무리 어디까지 하래? G30까지 하래. 그러면 G30일 때도 여기가 30이면 16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때도 두개 만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된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러면 이거를 싹다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몇 개예요? 16개죠. 그러면 16개는 1이니까 요렇게 더해질 거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30개인데 앞에서 16개 뺐으니까 14개는 몇 개다? 2개씩 나오더라. 이걸 더해달라 이거니까 16 더하기 얼마? 28을 해달라는 얘기고 최종적인 정답은 44개가 나오겠다. 이거는 보기 선택지가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요렇게 풀어주고 마무리하면 됐던 문제가 되겠죠.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일단 이 1번은 기출문제를 거진 99% 갖고 오셨습니다만 마무리를 이제 지수함수를 또 갖고 옴으로써 살짝 난도가 올라가면서 그거를 이제 그 수열의 시그마 합까지 계산하면서 조금 더 앞에 있는 것보다 디벨롭된 형태로 난도를 높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제곱근 이제 선생님과 같이 더 이상 약점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듭해서 연습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3번에 넣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풀어드리는 문제 중에서 아마 얘가 가장 난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수능 완성 실전 모의 못 해줬던 부분에서 2회에 19번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19번이다 보니까 3점짜리 문제는 맞는데 바로 옆에가 20번 4점짜리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또 얼마나 잘 넘기냐가 이제 문제였을 거예요. 2회차를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또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자, 잘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자연수 A가 맞나 봐.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 알겠다. 그럼 A는 자연수라고.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의 세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여러분 잠깐만, 습지 나갔어. A의 N 제곱근. 그럼 이게 지금 A 역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A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굳이 A라고 쓰지 않을게. 우리 A의 N 제곱근 할때그 A. 근데 여기 지금 N이 얼마인 거냐면 N이 3인 경우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항상 한 개의 실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한 개의 실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가 4개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거죠. 아이고, 2분의 3이죠? 그러면 2분의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의 n제곱근 중에서 a의 역할인데 여기다가 3루트를 한 거. 이게 바로 뭐죠? 세제곱근이죠. 그게 자연수가 일단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둘수 있어야 돼. 그리고 n은 뭐냐면 1, 2, 3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요 x의 개수가 4개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 이걸 x로 다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양변에 세제곱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뚜껑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세제곱이 될 거예요. 어라? 근데 아직까지도 루트가 있어서 한번더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4분의 9가 될 거고요.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4분의 9가 될 거고, 루트가 없어지면서 괄호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 창조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만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n의 6제곱이 되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x로 최대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넘어가서 9분의 4n의 6제곱이 되는 그 x의 개수가 4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4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의 그래프를 그리고, 가로선을 9분의 4n 6제곱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워주지 않나, 우리 원래? 맞죠? 그게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1번하고 2번에서 하던 거잖아요. 왜 갑자기 또 어디로 가요? 같이 놀다가 왜 어디로 가? 선생님 갑자기 외로워. 아, 다시 와요, 빨리. 1, 2번 같이 그렇게 풀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래프 그려서 풀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1번이라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러면 나는 이제 2번 알고리즘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서 출제자가 나한테 A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수라고 이야기해줬나 보구나.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A였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저거는 당연히 동산 위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요렇게. 그쵸? 근데 제 느낌에는 9분의 4n을 6제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숫자인지는 몰라요. n이 자연수라는 것만 아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그게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지 x의 개수가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한 중위권 정도의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문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개예요? 두 개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두 개니?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야. 약점이 안 들려면. 좋아, 그 발상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 그었어. 얘가 누군지는 몰라. 9분의 4n의 6제곱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렇게 하나만 만약에 그어진다라고 하면, 어라?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네 개가 한 번에 다다다닥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애초에 구조 자체가 이차 함수라서 가로선을 그어서 두 개밖에 못 만나잖니?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선은 요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몇점 맞나? 두 점에서 맞나? 이러고 끝나야 돼. 만약에 그 위에 그 끄트머리 쪽에 하나 더 만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돼버려. 그러면 이거의 위배야. 아, 그러면 선생님, 가로선이 아무리 만나더라도 딱두 개만 만나고 끝나야 됩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n이 뭐가 가능하다고 했죠? 1, 2, 3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n이 1일 때가 가장 내려와 있을 때야. 아, 그러니까 요 노란색일 때가 언제냐면 바로 y는 저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9분의 4일 때가 바로 이때야, 노란색일 때야. 근데 주황색일 때는 어쩔 때냐면 이제 n이 2로 점핑을 하는 거지. 아, 그럼 그거 계산할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냥 뭔지만 알면 되니까. 그럼 9분의 4 곱하기 2의 6제곱일 때가 바로 주황색일 거야. 그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어요. 1하고 2 사이에 자연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n이 3일 때도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 왜? 4개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3은 나가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 혹시 접하면 안 되나요? 잘 생각해봐. 빨리. 이제 요런 사고 과정들이 약점 공략으로 가는 이제 하이 커리어를 찍는 과정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번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고 복습을 막세 번, 네번 하지 않기를 바래. 왜?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 잘 가게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 자체로 이해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n이 만약에 3이에요. 어? 그러면 내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 그럼 n이 3이라는 얘기는 y는 9분의 4 곱하기 3의 6제곱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 그래프는 필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요렇게 위에 붕붕 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다음에 그것도 교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생겨버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요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엔 답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2. 여기가 얼마일 때예요? 2분의 a일 때 아니겠어요? 그때 그 꼭지점의 y 좌표가 9분의 4 2의 6제곱보다는 커야 되고 9분의 4의 3의 6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로 흘러가는 거지. 그럼 이제 이 2분의 a를 갖다가 잠깐만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이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2분의 a를 넣게 되면은 4분의 a제곱이고 여기에 2분의 a를 넣게 되면은 2분의 a제곱이 되는 거니까 4분의 a제곱이 될 거야. 여기에 높이가. 높이라기보다는 꼭지점의 좌표가, y 좌표가. 즉, 결국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아, 9분의 4 곱하기 2의 6제곱보다는 4분의 a제곱은 더 커야 되고, 이거 같아도 안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9분의 4 곱하기 3의 6제곱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를 갖다가 양쪽으로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연역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를 찾고 싶은 거냐면, 문제가 이 지금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A의 자연수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는 자연수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양수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곱인 상태에서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어차피 A 자체가 양수였으니까, 그 루트를 양쪽에다 다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 여기는 3분의 4 곱하기 2의 6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2의 3제곱이 되는 거고, A 하나 달랑 남고, 여기도 3 되고, 4에다가, 4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게 되면 4가 되고, 여기도 3, 어? 아, 맞죠. 여기도 3의 3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2의 6제곱이, 여기는 3의 6제곱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올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이게 얼마냐? 4, 8에 32니까 3분의 32보다는 A가 더 커야 되겠고, 여긴 약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완전 이렇게 예쁘게 약분되죠. 여기 2로. 그러면 4, 9, 36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무슨 수라고 했어요? A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11이 채안 되죠? 그러면 10.111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A의 스타트 포인트로 가능한 것은 11부터 시작해서 36안 되고 35까지 가능한 거니까 35까지를 모두 다 낱낱이 더해라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참 저는 그냥 재밌으면서도 꽤 어려운 3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봐봐요.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얘는 거듭제곱근에서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거듭제곱근인 걸 알았으면 그게 이제 이 기하적인 상황으로 2차 함수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겠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11부터 35까지를 다 더할 순 없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정답 처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1부터 35까지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1부터 10까지를 더한 거를 빼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 정답이 2분의 35 곱하기 36에서 2분의 10 곱하기 11.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되면서 18이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5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575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2분의 35 곱하기 18. 오케이, 맞아. 그래서 575가 최종적인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의 정말 그 땀방울마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나중에 11부터 35까지 그럼 어떻게 다들? 그럴 순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깨알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 갔다는 거죠. 저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3번 문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게 약간 이 N이라고 쓰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이제 트리거, 약간 좀 그렇게 뭔가 작용기를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 오류가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네 점에서 맞나요? 두 점에서밖에 안 맞나는데? 그쵸. 그러니까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거 이제 계산 실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마지막 약점은, 와, 이거 11부터 35까지 어떻게 더해라는 것도 별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됐던 그런 종합적인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이제 거듭제곱근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반드시 정리해두고 머릿속에 정말 이식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여러분들의 약점이 되지 않고, 꼭 약점 공략 훈스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2강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약점 공략 수학 2 2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실 여러분들? 거의 모든 학생들의 약점. 바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예요. 뭐, 심플하게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도 있고, 미분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컨셉과 다른 뭐 유형까지 가자면, 어떤 방정식을 푸는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두 가지. 극한과 미분 가능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이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극한이 여러분 분수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이따가 같이 함께 할 그 약간의 일련의 패턴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그래 미분 계수가 0일 때는 미분 가능해 라는 상황만 외웠다면, 왜 그때가 되는 건지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경험이 없다면은 분명히 어려울 거거든요. 저랑 같이 그 과정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 가장 심플한 케이스가, 그리고 가장 교과서에서 사랑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냥 절대값 x 말고 x분의 절대값 x거든요. 여러분, x분의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지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x니까 1이 되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0보다 클 때는 1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리고 당연히

0: 됐죠?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1: 네, 이거는
0: 그냥 fx의 우극한입니다.
1: 자, 우극한 했으니까 좌극한도 해야 되겠죠? 리미트 그러면 x가 a 마이너스 fx 곱하기 분모 x 빼기 a 분자 마이너스 x 빼기 a예요. 그러면 약분되고 이번에 뭐만 남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네, 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때 fx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거할 거냐면은 이게 존재하기 위한 그 말이 무슨 소리야? 수렴한다라는 건 네,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은 거죠.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같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 뭐야 그러면? 그냥 좌우가 마이너스만큼의 차이가 날 때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언제 다룰 거냐면 그 fx가 x는 a에서 연속인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우리 보통 다항함수 다뤄가지고 자 fx가 x는 a에서 연속인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가 각각 어떨까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서로 똑같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게 똑같다. 아 그러면 fa가 마이너스 FA가 된다라는 거네? 아, 그러면 FA가 0일 때. 그럴 때만. 만. 이럴 때만.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극한 값이 얼마? 이 극한 값 자체가 0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포함한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내가 심플하게 요구를 줬지만 여러분들이 이식 자체를 꺼낼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부러 이 포맷을 만들어 주는 거야. 만들자. 만들고 방금처럼의 우극한 좌극한 비교 논리를 적용하시면 이 fx에서 x는 a에서 있죠. 그때 극한값의 비교를 통해서 이게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보다 이거 모양을 만들자예요. 만들자. 자, 그 다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이 20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절대값 F가 미분 가능할 조건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미분 가능성은 어떤 상황을 뜻하죠? 매끄러운 걸 뜻해요. 매끄럽다. 매끄럽다라는 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확대했을 때 직선처럼 보인다. 그죠? 확대했을 때 직선에 가까워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체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연속일 거고 두 번째 좌미계랑 우미계랑 똑같다를 체크하죠. 연속성. 2번 좌미계, 우미계. 그래서 모든 점에서 지금 요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갈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절대값 F는 어디서 미분 가능할까? 어디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함께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직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직관이야. 솔직히, 이게 베스트야. 인정하십니까? FA가 0이 안 되는 게 베스트예요. 자, 봅시다. 여기 A야. 0이 아니죠? 이거 뒤집어 씌우더라도 어때? 다른 데 모르겠지만 이 근방에는 여전히 요런 모양이에요. 매끄럽죠? 땡큐. 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음수인 케이스. 그것도 괜찮아. 뒤집어 올릴 때이 주변이 한 번에 같이 뒤집어 올려지니까 매끄러운 직선 형태가 돼요. 아, 이럴 땐 미분 가능해요. 자, FA가 0이 아닐 땐 미분 가능합니다. 절대값을 씌워도. 자,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가능. 자, 근데 2번. 여기가 재밌는 상황이죠. FA가 0이 되면 어떨까? 그땐 조금 케이스가 복잡해져요. 1번. 이렇게 뚫고 가는 케이스. 여기가 A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F'A가 되죠? 근데 난뭘할 거야? 뒤집어 올릴 거죠? 뒤집어 올리면 어떤 형태가 될까? 자, 이 곡선 자체는 이렇게 될 거고, 이 접선이 어떻게 돼요? 접선이 이렇게 바뀌죠? 어때? 뾰족점이 생기네. 좌미개, 우미개. 그지? 자, 2번 케이스. 방금은 뚫고 올라가는 케이스였는데, 뚫고 내려간다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 접선의 기울기가 F'A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내려갔던 부분이 뒤집어서 올라갈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접선도 따라서 올라갈 거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고, 여기 두 개는 뾰족점이 생겼어요. 이거 미분 불가능이에요. 언제? F'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서버렸을 때. 자, 3번 케이스 봅시다. 3번 케이스. 퉁 접하고 내려가던가, 퉁 접하고 올라가던가, 이런 케이스. 이럴 땐 어때요? 뒤집어 올리든, 그대로 있든,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찌됐든 이 근처에서 매끄럽잖아. 그죠? 매끄럽잖아.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요거야, 요거. 뒤집어 올려도 접선은 요거야, 그냥. 미분 가능합니다. 이때는 F'A가 0이 돼요. 자, 네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도 재밌죠? 접하고 올라가는 거야. 접하고 내려가는 거야. 이때도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됩니다. 0이 됩니다. 뒤집어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도, 아, 뒤집어 올라가겠죠, 어쨌든? 아래 부분이 존재하니까.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가도 매끄러워요. 직선이에요, 그 근방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필수야. 0이 안 되면 땡큐야, 여러분. 이번에 그 6월 모의평가 미적분도 있죠. 그 미적분에서 미분 가능성 얘기할 때, 그 루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세제곱근. 그것도 일단 0이 안 되면 땡큐였어요. 0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느냐를 물어봤던 거지. 0이 될 때에는 미분 계수가 0이면 좋겠다지, 0이 안 되면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0이 된다면 미분 계수가 0일 때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 계수 0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인데, 살짝만 더 하자. 자, 그럼 0이 아닐 땐왜 미분 불가능이냐? 좌미계, 우미계가 달랐거든. 연속은 됐지만 좌미계, 우미계가 달랐어요. 우미계는 뭔데요? F'A거나 마이너스 F'A. 그냥 뭐라고 퉁칠 수 있을까요? 절대값 F'A. 지금 양수일 땐 그냥 F'A, 음수일 때 마이너스 F'A니까 절대값. 그럼 이 반대쪽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절대값. 그러겠죠. 왜? 양수 파트가 양수인 직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고, 음수 파트는 딱 뒤집기만 한 거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F'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좌랑 우가 서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관계인, 딱 정확하게 대칭인 그런 상태가 되고, 첨점이라서 미분 불가능하단데, 자, 방금은 직관이었고요. 지금 하고 싶은 건 수식이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 왜?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아. 자, 우리가 원하는 상황 어떤 거죠? 일단 FA는 0일 때. 아,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빼고. FA는 0일 때,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길 바래요. 근데 미분 가능의 정의는 뭐죠? 미분 계수의 존재성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따진다?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A 요 값이 수렴하길 바래요. 근데 FA가 어떤 상황이라고? FA가 0인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까지는 쓸수 있겠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그냥 절대값 FX. 여러분, 여기까지 쓸수 있죠? 그죠? 왜? 이거 날려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센스 있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FA 추가합니다. 왜요? FA 0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센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식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 다시 한번 쓰면,

절대값 fx 빼기 fa가 있잖아. 자, 여러분 여기도 다시 한번 센스 발휘합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센스 포인트였고, 자, 두 번째 센스는 무엇이냐? 원래 여기 x 빼기 a가 있었죠? 갑자기 요거를 추가해. x 빼기 a분의 절대값 x 빼기 a. 여러분 요거를 추가하고요. 이게 센스야.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자, 지금 원래 분모 x 빼기 a 이거였는데 절대값 x 빼기 a를 위아래에다가 추가하는 거야. 왜? 여러분 여기 절대값, 여기 절대값, 여기 절대값, 여기 절대값 있죠? 그럼 뭐가 될까? 합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여기 안에가? 그죠? 이거 f 프라임 a예요. 이건 어때요? 제가 아까 포맷을 만들자고 했던 그 포맷이야. 뭐야 이거? 우극한일 때 플러스 1, 좌극한일 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거 이거 곱하고 요거 요거 곱한 게 같길 바라는 거지, 존재하길 바라는 거니까. 그럼 언제밖에 없다? 네, f 프라임 a가 0일 때만 가능하더라. 가능하고 그 결과도, 그러니까 미분 계수죠. 그것도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자, 여러분. 필요한 내용 다 했어요. 자, 이거 이제 알면은 여러분 문제 쑥쑥 풀수 있어. 자, 1번. 함수 fx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아, fx는 2차식이고요. gx는 4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래요. 일단 우리는 4개의 식이 필요하겠죠? 원래 4차 함수 5개인데 미지수. 최고차항 정보를 줬으니까 4개만 남았어요. 우리는 요 식을 통해서 4개의 정보를 모두 얻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것의 값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의심해야 되겠지. 어떤 의심? 이거 원래 존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언제 존재 안할 수도 있죠? 분모가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는 언젠데? 1과 2. 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다. x가 1로 갈 때, fx,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그 다음에 gx. 여기 있죠? 자, 그럼 곱하기 절대값 fx죠? 자, 절대값 x 빼기 1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2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어때요?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이거 보이죠?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1. 자, 일단 첫 번째. x 빼기 2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이거의 절대값은 1로 가요. 자, 그래서 이거 둘만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1 곱하기 gx가 되는 건데, 방금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분모가 0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값이 존재한다. 근데 이게 어때? 좌우가 달라. 근데 존재한다고? 그 말은 뭐밖에 없어요? 네, G1은 0이다. 그거 아까 했던 거야, 여러분. 자, 근데 방금 내가 1일 때 했는데 사실 뭐일 때도 똑같아요. 2일 때도 똑같지 않을까? 지금 요 모양에서 1을 생각하나 2를 생각하나 모양 전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G2도 0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결론 뭐예요? gx는 뭘 인수로 갖는다? 네, x 빼기 1과 x 빼기 2를 인수로 갖더라. 나머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hx라고 둘래요. hx는 몇 차식?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남았어요. 우리 방금 4개가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2개 꺼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건 어디서 존재할까? 당연히 그 정보는 분모가 0이 될 때. 그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 파트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자, 분모가 0이 될때 언제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1과 2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1과 2에서 분모가 0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 그래, 일단 적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hx 따로 쓸게, 그냥 hx. 자, 분자 gx 빼기 fx. 이게 fx죠, 여러분? 그래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hx 빼기 1 이렇게 나오거든? 잠깐만. 이걸 옮기자. hx 빼기 1. 여기다가 절대값을 전체 씌워야 되니까 절대값을 다 쪼갤게요. 자, x 빼기 1에도 절대값, x 빼기 2에도 절대값, hx 빼기 1에도 절대값.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1로 갈때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1이니까 아, 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1. 내가 원하는 폼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계산됐어. 마이너스로. 요거 남았어요. 곱하기 hx분의 절대값 hx 빼기 1. 자, 어떨까? 이게 풀마 따졌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곱했을 때 존재한다. 뭐밖에 없어요? 네, 요게 0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 고민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될순 없을까? 그 고민 살짝만.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어때요? 분모 0이 돼, 이거 0 빼기 1이겠네요. 1이죠? 이게 어디로 갈까? 이게 발산하고 이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H1이 0이 될 수는 없어.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떤 값으로, 어떤 숫자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나눌 수가 있어? 근데 그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렴한다? 아, 이게 0으로 간다. 그 말은? 네, H1은 1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H2도 1입니다. hx 뭐였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었죠. hx는 뭐가 될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1 아닐까요? 인수정리 열심히 쓰시면 끝났습니다. 자, g마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6이네요. 여기서 6 나왔죠? 6 더하기 1, 7 곱하기 6이니까 7, 6에 42가 정답이에요. 이거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극한인데 사실 요두 개에서만 다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2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줄만 써보면 2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똑같은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hx에 대한 정보도 구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gx를 완성할 수가 있었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첫 번째 줄 하는 행동만 할수 있다. 그럼 나머지까지는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 평가원에서 여러분, 요거를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연속 문제인데, 연속에서 넘기는 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많은 친구들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의 뭐 미분 가능성에서, 미분 계수가 0일 때만 기억하는데, 그거는, 요 문제는 그걸 요구한다기보다, 제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 진짜 우리가 미분 가능성, 그리고 그 극한의 연산, 그거에 충실한 풀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읽어봅시다. 두 상수 AK와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네요, FX를. 뭐할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래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하지만, 4차 함수 그래프. 0, 1, 2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대칭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쵸? 간격이 똑같으니까 0, 1, 2. 자, GX는 어떤 상태예요? FX 빼기 A니까 F를 네, 평행이동한 거죠. A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X가 존재할 때 아, 이런 HX가 존재한대. 이때 A 더하기 20K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곱하기 hx는 gx 빼기 gk 전체의 절대값이다. 뭐 할까?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거 없어. 하지만 이런 것까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지난 시간 했던 내용. hx는 절대값 x 빼기 k분의 gx의 절대값, 절대값 gx 마이너스 gk의 전체 절대값. 요거 언제? 네. x가 풀마 k가 아니라면 분모가 0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x는 풀마 k일 땐 어때요? 그거 나야 모르지. 그냥 뭐 hk이거나 h

마이너스 K겠죠. 하지만 우린 뭘 알고 있어요? 가족관계를 통해. 가족관?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K랑 마이너스 K에서는 그냥 어떤 함수값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함수값은 어떻게 구할 수도 있더라? 네. 여기에서의 극한값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하길 바랬던 거죠. 1번. 첫 번째 어디서? 뭐 만만한 게 K겠죠? 마이너스 K보다는? 자, 1번. 그럼 X는 K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여기서 극한값과 뭐랑 똑같다? 함수값이랑 똑같다. 근데 우리가 함수값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 분수식이 수렴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K 분의 절대값 GX 빼기 GK거든? 근데 이게 뭐 HK라는 걸로 수렴하긴 할 거야. 우리가 싫은 거? 일단 이 절대값 X 싫죠? 근데 다행인 건 X가 K로 가까이 갈 텐데 K가 0보다 지금 큰 상황이에요. 그럼 뭐죠? 그치? 그러니까 X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아직 몰랐지만 우린 K 근처에서만 따질 건데 K가 양수라서 이건 그냥 양수야. X가 여러분 X가 지금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 근처에서는 자 그래서 요식을 뭐 절대값을 풀면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죠? X가 K로 갈때 X 빼기 K분의 절대값 GX 빼기 GK. 여러분 어떤 센스 발휘 가능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지. 자, 여기 x 빼기 k가 있어. 나는 근데 절대값으로 합치고 싶죠? 곱하기 x 빼기 k분의 절대값 x 빼기 k 두고 여기를 절대값으로 바꾸는 그런 센스. 그런 센스 발휘하시면 뭐가 된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k분의 gx 빼기 gk. 곱하기 x 빼기 k분의 절대값 x 빼기 k고 자, 요 파트가 뭐예요? 네, g 프라임 k죠? g 프라임 k. 그지? 거기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여기다가 플러스 1 곱할래 마이너스 1 곱할래 그거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말 무슨 소리야? 맞아.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이게 0이어야만 플러스 1을 곱하든 마이너스 1을 곱하든 같은 값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론은 무엇이냐? G 프라임 K는 0이다. 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2번. X는 K에서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X는 또 어디서 할수 있어? X는 마이너스 K에서 할 수도 있어요. X는 마이너스 k. 여러분, 요게 조금 더 따질 게 많죠? 자, 이때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함수값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분수꼴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h 마이너스 k. 이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k로 갈때 분모 절대값 x 빼기 k. 분자 절대값 gx 빼기 gk예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뭘 생각할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K로 가? 근데 K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K는 음수죠? 그 근방에서 X는 뭐가 될까? 네, 음수예요. 이게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K로 갈때 분모 마이너스 X 빼기 K분의 절대값 GX 빼기 GK가 되거든? 자, 일단 뭐 하고 싶어져요? 이거 마이너스가 굉장히 성가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꺼낼 거야. 근데 그래도 아쉽죠? 뭐가 아쉬워요?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절대값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서 이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x 더하기 k에다가 절대값 x 더하기 k를 두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거든. 이거는 지금까지랑 똑같아. 근데 이거 정리해 보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k로 갈때 요거 뒤에 거 먼저 쓰자.
x 더하기 k분의

절대값 x 더하기 k.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좋아. 이건 좋아. 근데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k분의 gx 빼기 gk가 돼요. 여러분, 뭔가 짝꿍이 안 맞지 않아? 여기 원래 k가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k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 k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k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서 x가 마이너스 k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 분모 자체를 그래, x 빼기 빼기 k라고 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야? gx 빼기 g 마이너스 k가 되는 게 베스트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의심해 봐야 될까? 이거랑 이거랑 같을까? 같죠. 왜요? 왜? 왜? 왜?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지금 gx가 연속이기 때문에 gx는 어디로 가겠어요? g-k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자가 g-k 빼기 gk로 가야 되는데 그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g-k랑 gk랑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를 요거로 갈아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논리 똑같이 나오죠. 이 파트가 어디로 간다? x 빼기 빼기 k 분의 gx 빼기 g 마이너스 k니까 네, 절대값 g 프라임 마이너스 k가 돼요. 근데 여기 왼쪽은 플러스 1 곱할래 마이너스 1 곱할래 그거니까 아 이게 존재하려면 뭐밖에 방법이 없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 프라임 마이너스 k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첫 번째 G'K가 0이다 나왔고요. 두 번째에서는 GK랑 G-K랑 똑같다.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G'-K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GX 한번 돌아가 보자. 자, GX는 FX 빼기 A야. 그럼 G'X는 뭐가 될까? F'X 빼기 A가 되죠. 왜? 왜 그래요? 왜 GX를 미분하면 F'X 빼기예요? 어떤 논리에 따라? 알고 있니, 여러분?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뭐, 물론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되긴 되지만, 지금 그냥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게 GX랑 FX 빼기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 평행이동이라고. FX랑 GX는 평행이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GX에서의 미분 계수를 그냥 여기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야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F로 한번 돌렸다가 다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잘 봐봐. 이게 FX 빼기 A야. 내가 궁금한 거? 이 함수에서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궁금해.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이거를 F로 돌리자. F로 돌리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네,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요 점에 X좌표는 뭐가 될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움직였으니까 X 빼기 A가 되겠죠? 자,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뭐야? F'X 빼기 A. 아, 이게 여러분 그 인덱스가 XXX 겹쳐가지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됐든 핵심 논리는 무엇이냐? fx 빼기 a에서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궁금하다면 fx로 돌렸다가 와라 이 소리예요. 그럼 돌렸다가 오면 아, 요 논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내용 살짝 지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모두 다 작성하시면 일단 첫 번째 g-k는 gk다. 마이너스 k랑 k에서의 함수 값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g'-k는 g'-k는 0이다. 돌려봐. 자, 그러면 F 입장에서 봤을 땐 뭐야? F K 빼기 A나 F 마이너스 K 빼기 A랑 똑같다는 소리 아닌가? 그죠? 요식이 의미하는 바. 그 다음 요거 G 프라임 마이너스 K나 G 프라임 K는 0이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F 프라임 K 빼기 A나 F 프라임 마이너스 K 빼기 A나 둘다 0이더라. 여러분. 이게 F거든요. F 입장에서 이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 둘이 함수 값이 똑같은데 둘의 미분 계수가 0으로 같아질 땐 언제 얘기하는 걸까? 네. 함수 값이 같으면서 미분 계수가 0일 때 바로 요 파트예요. 아, 미분 계수가 0이 될때 중에서 1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뜻하는 거죠? 우리 뭐 하면

할까요? 네, f 미분하면 됩니다. 자, fx 미분. 그래, 해야 되겠지? 자, f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하면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미분, x 곱하기 두 배의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로 묶을 수가 있네. 그럼 x 빼기 1로 묶어버리면, x 빼기 1, x 빼기 2,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두 배의 x 곱하기 x 빼기 2. 그럼 플러스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x 제곱 빼기 x. 정리. 그럼 x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4x 제곱 빼기 8x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땐 언제다? 이게 0이 될 때. 그러면 x가 1 플마 루트 2분의 1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다? 1 빼기 루트 2분의 1. 여기가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그러면 k 빼기 a, 마이너스 k 빼기 a. 아,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k 빼기 a가, k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요거일 거고, k 빼기 a가 이거겠죠? 마이너스 a가 1이겠고요. 마이너스 k, 아, 그냥 플러스 k가 루트 2분의 1일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 a 더하기 20k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0이니까 정답 9.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다 부수적인 거고, 사실 핵심은 전 요거라고 봅니다. 요거. k랑 마이너스 k에서 그 분수꼴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 끌어내기. 이 파트. 자. 다음. 자, 요건 이제 수능완성 변형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X축을 지나면서 미분기에서 0일 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까 뭐라 했어? 일단 첫 번째, 일단 0이 아니면 더 좋다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도 FA가 0이 아니면 땡큐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전제조차 성립하지 않을 때예요. 아까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잖아. 지금은 fx 자체가 불연속일 수도 있어가지고 미분 가능성 이전에 연속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따져라 이거네. 그럼 여러분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럼 반대로 돌려가지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언제 언제야? 뭐를 만족할 때야? 연속이고 좌미계 우미계가 똑같을 때였죠.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1번 불연속이거나 2번 좌미계랑 우미계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던가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같지 않을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 절대값 fx의 식을 먼저 써보자. 그럼 절대값 fx는 절대값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네요.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5의 절대값. 절대값 x 빼기 1.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중간에 갈아타라는 소리죠? 어디서? a에서 갈아탈 거야. 근데 이게 환승점일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환승은 하는데 그게 그 교점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상태야. 일단 그냥 무작정 건너뛰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 궁금하지 않아? 뭐? 이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일단 요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긴 할까?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gx라고 둘 거야. gx. 그러면 1번. gx가 x 빼기 1이랑 만날 때. 2번. gx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 gx가 x 빼기 1이랑 만날 때 이렇게 따져볼게요. 근데 둘다 x 빼기 1이나 gx나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가 훨씬 편한데 이건 x 빼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gx 뭐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5 그냥 암산하자. 그거 빼기 1이라서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4는 0 이렇게 나와요. 일단 아 x가 1일 때랑 x가 언제? x가 4 플마 루트 2에서 만납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주의

0: x가 x 빼기 1이랑 만날 때니까 이것도 x 빼기 1로 묶어버리면 요게 재밌죠.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 나옵니다.
1: 이거 뭐가 돼요?
0: 네, x 빼기 4의 제곱이에요.
1: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상황이야? gx라는 그래프 내가 잘 알고 있지. 1, 3, 5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가죠? 요게 gx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도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gx거든. 그리고 x 빼기 1도 잘 알고 있잖아.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면 그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GX랑은 1과 4 플마 루트 2에서 만나는데, 요게 재밌죠? 마이너스 GX랑은 1이랑 4, GX에서 접해요. 접해. 그리고 요 접할 때가 언제다? 이때가 4다. 자, 그리고 여기 두 개의 교점이 어딜까? 이거랑 요거랑, 네, 여기가 4 빼기 루트 2. 여기가 4 더하기 루트 2입니다. 루트 2가 대략 1.414이기 때문에 요거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요. 이건 5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자연수 A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A는 1일 때. 어떤 상황이야?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GX의 절대값을 따라가. 이거네요. 그 다음에 X 빼기 1을 따라가는 거죠? 뭐예요, 이거? 여기서 첨점. 미분 불가능? 1개. 미불? 1개. 근데 진짜 미불이야? 미불이야. 왜 미불이죠?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1이에요. 기울기 1. 여기서 좌미기 얼마죠? 그거 따져보면 되죠? 자, G 프라임 X. G 프라임 X는, X 빼기 3, X 빼기 5. 더하기. X 빼기 1, X 빼기 5. 더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그럼 여기서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인데, 그건 GX 입장이라서 요 기울기가 플러스 8이라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자,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8입니다. 좌미계, 우미계가 다르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 그리고 그건 한 점이에요. 자, A는 2일 때 봅시다. A는 2일 때는 어때요? 여기에는 2까지는 절대값 GX를 따라갔다가 나중에 절대값 X 빼기 1. 그냥 X 빼기 1을 따라가는 거네. 그러면 찍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네. 여기 미분 불가능이야. 여긴 어때요? 연속조차 아니니까 미분 불가능이겠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거두 개입니다. 자, A는 3일 때. 3일 때, 여기네. 그러면 여기까지 찍고, 그 다음 이걸로 갈아타는 거니까 이렇게 흘러가겠다. 여기도 하나, 두 개. 네, 미분 불가능 두 개예요. 자, A는 4일 때 봅시다. A는 4일 때. 4, 요 지점이죠? 자, 그러면 절대값 GX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로 갈아타? X 빼기 1로 갈아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금 4야. 4인데, 아까 여기가 접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따라 올라가요. 여기가 스무스하게 따라 올라갑니다. 미분 불가능한 거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 같죠? 여기도 미분 계수 따져보면 돼. 근데 이거는 뭐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게 G' 3 자체를 다시 그냥 GX를 X는 3에서 뒤집어 올린 건데 여기 미분 계수 구하기 위해서 3 대입해보면 여기 지워지니까 여기만 남거든요. 어쨌든 0이 아니잖아? 뒤집어 올라갈 때 첨점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미분 불가능합니다. 여기 미분 불가능 두 개예요. 자. 여기 정말 그럴까? 미분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왜요? 이거 우미계 1이죠? 좌미계는 어떤데요? 좌미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합시다. 지워지고 아니 4 대입하는 거죠. 4 대입하면은 4 빼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곱하기 마이너스 1. 3 곱하기 1. 그치. 지워진다. 그래서 원래 G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뒤집어서 올라갈 거니까 기울기가 1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좌미계도 1 나와요. 자, 좌미계, 우미계 똑같고, 함수 값도 똑같으니까, 연속이자 좌미계, 우미계 같아서, 여기는 미분 가능. A는 5부터는, 다음, 여기 내려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일 때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 둘, 세 점. 아,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A는 6 이상일 때에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구조라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그 이유도 쭉 네 개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여긴 정답 아님. 정답 5일 때.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만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는 t가 두 함수 요것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죠? 일단 a와 b 사이의 거리를 ft라 하자. 아, ft. 자, t, 이거, t, 이거 그 사이의 거리니까 ft는 절대값 t의 4제곱 빼기 4t 세제곱 더하기 10t 빼기 30, 빼기 2t, 빼기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8t 빼기 32예요. 자, ft라 하자. 요거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여러분, 왜 하필 똑같은 모양을 좌우 다르게 썼을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의심이야. 그러면 1번, 만약에 f't가 존재한다면, 이거 지금 미분 계수 형태인데, 그럼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가 돼요? f't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래. 뭐야? 이거 늘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작거나 같으려면 f't가 0이 될 때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미분했을 때 0 될 때를 찾아보면 되겠네.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gt라고 했을 때 g't는 4t의 세제곱 빼기 12t의 제곱 더하기 8. 이거 4로 묶을 수가 있죠? 4로 묶으면 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 더하기 2.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되는 것 같아요. 4, t 빼기 1,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상수항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맞고요. 1차항 봤을 때, 2차항 봤을 때 마이너스 2t가 맞는 것 같아요. 1 대입하면 0 되니까 t 빼기 1 맞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t는 1일 때랑 t는 1 플마 루트 3일 때가 된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자, 이제 문제는 뭐야? f't가 존재하지 않을 때겠죠?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 gt가 뒤집어서 올라갈 때네. 그러니까 gt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t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꺾일 때를 의미하는 거겠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곱했을 때 0보다 작을까? 그러겠죠.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같을 때, 양쪽이 같을 땐 0일 때니까. 양쪽이 다르다면 그냥 풀마 차이 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어서 올라갈 때가 언제일까를 따지면 돼요. 그럼 뒤집어서 올라갈 때는 언제인데? 이게 0이 될 때.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GT를 인수분해 하시면 이거 t의 세제곱을 묶으면 t 빼기 4. 여기 8로 묶으면 t 빼기 4니까 t 빼기 4.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더하기 8. 되네. t 빼기 4 곱하기 t 더하기 2 곱하기 t의 제곱 빼기 2t 더하기 4. 아무리 봐도 얘는 0이 될 수 없겠고 여기는 뒤집어서 올라가겠다. 단순근이니까 중근 아니라 가지고. 아, t는 4일 때랑 t는 마이너스 2일 때랑 이렇게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간 형태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올라갔을 때 첨점이 생길 거고 그때의 미분계수가 각각 음수랑 양수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가 되는 케이스가 많네요. 정답은 뭐다? 4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1,
0: 1 플마 루트 3. 다 더하면 정답 얼마?

0: 정답은 5가 됩니다. 이게 9월 21번이라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문제가 맞는데요. 지금처럼 이게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스타트했던 것처럼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굳이 나눠서 썼으니까 그 고민부터 스타트하면은 풀이의 시작점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과 미분 가능성, 여러분들 늘 어려워하는 파트고요.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복습은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저랑 같이 했던 논리를 여러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2강도 너무 수고했고, 이제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안경테를 살짝 바꿔 보았더니 약간 갑자기 통기타 칠 것 같아요라고 아까 저에게 이 안경을 씌워주는 우리 그 옷 입혀준 메이크업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 갑자기 통기타를 칠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안 쓰고의 느낌이 차이가 나는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었거든요. 아니 안경을 쓰면 특별히 더 동글 그냥 뭔가 사람이나 동그랗게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안경을 꼈으니까 제가 최근에 저의 초등학교 안경 낀 초등학생 시절의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차마 나도 나인지 내가 처음에 못 찾았어요. 단체 사진 안에 있는데 이게 나야? 이러거든요. 이런 안경을 진짜 딱 쓰고 진짜 신나게 웃고 있는 저의 어린이 때의 얼굴을 봤었는데 안경을 딱 끼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난 되게 달라졌다고 생각했거든. 되게 환골탈태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었네.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아무튼 제가 약점 공략을 할 때에는 이걸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1강에서 까먹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할 겁니다. 저의 약점을 당당히 공개를 해보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파도를 타고 나타났어요. 내 과거형 약점 드러내기입니다. 약점이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고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봤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 때 나 어땠더라 이런 생각들. 저는 지금의 나를 보면 되게 이해가 가지 않죠. 나는 내 스스로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깎아내리는 약점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되게 큰 손해를 보는 거였던 것 같아. 그냥 내 자신한테 되게 좀 야박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채찍질을 해야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나는 결국은 당근만 줘야지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리고 나는 되게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너무 미웠었거든요. 근데 나는 실제로 지금은 왜 과거형이라고 하냐면 나는 애시당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오구오구 잘한다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약간의 그 뭐랄까 이런 허세도 좀 즐기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잘 맞는 성향이었던 건데 그런 나의 마음들은 다 무시를 하고 너는 왜 3시간을 집중을 못할까? 너는 왜 이 시간에 자꾸 조니? 막 내가 스스로가 너무 미운 거예요.

3시간을 왜 집중 못할까? 아니, 사람이 3시간 어떻게 집중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밉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저것도 못하니? 내가 하루에도 내 스스로한테 20번에서 30번 이상,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쟤는 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니라고 내 스스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나한테 비난의 말을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시들어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깎아내린다고 더 열심히 하게 되지만은 않아요. 너무 스스로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해보세요. 지금의 나는요, 잘한다 잘한다 엄청 많이 해요 스스로한테. 여러분, 어유 잘했다, 어유 잘했다 유민이, 난 진짜 많이 하거든 지금은. 이때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아, 나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과거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의 약점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어요. 좀 부족했다면, 대단한 깎아내리는 채찍질이 아니고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열심히는 해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다짐은 필요하지만, 너무 깎아내리지 마요.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할까?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 너는 왜 이렇게 접근을 못하니? 그렇게 가시면 하루에도 진짜 100가지 넘게 스스로를 비난할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지 말도록 해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럼요. 지금의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나 요즘에 러닝을 하거든?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제가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물속에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말, 지난 주말에 러닝 대회를 나갔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 5km를 뛰었어요. 5km를 뛰었는데, 물론 30분은 조금 넘었어. 5km가 32분이 걸리긴 했거든요. 대단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건그 못할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달리기로 여러분 상위 20%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 박수 칠 일이지. 왜냐? 전 달리기가 전교 꼴등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되게 못 뛰어요. 근데 나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스스로 자랑스러워. 대견하다, 유빈아, 막 이러면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수학이 전교 꼴등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가 생각해도. 3년이 뭐야? 6년이 뭐야? 그냥 내내 전교에서 진짜 꼴등, 단연 꼴등이었어요, 달리기.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습니다. 실수의 포인트도 보여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중복조합을 떠올리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중복조합 개념을 공부했다고 모든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은 이유가 해석해 나가는 데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여러분의 실수 포인트를 완벽하게 보여드렸죠. 그죠? 자, 만약에 실수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풀이를 그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자, 어제, 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제는 아니죠? 어제는 아니었겠지. 어제일 수도 있지, 여러분들. 어쨌든. 어제 그랬듯이 검은색들을 벽처럼 세워 놓을 거고요. 그 사이에 노랑과 보라를 각각 4개씩 끼워 넣을 건데, 그 영역이 노랑이라고, 노랑이 딱지를 딱 붙였으면 보라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라라고 딱지를 딱 붙여놨으면 노랑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왜 오늘은 XYZ로 했을까? 왜 XYZ로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알파벳이 떠오르지 않아요. ABCD로 할게요. 오케이? 요 영역에다가 노랑이면 노랑, 보라면 보라라는 이름을 붙일 건데, 전부 다 노랑 또는 보라로만 이루어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노랑이나 보라가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케이스를 나누었습니다. 노랑은, 아니, 케이스는 나중에, 1번 나중에 쓰고, 노랑은 몇 개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죠? 보라는 몇 개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노랑이 4개의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 보라는 1개 영역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노랑이 3개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 남은 두 영역은 보라가 사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죠? 두 영역 중에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를 사용하거나. 0개의 영역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하나의 영역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최대 4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공이 4개씩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죠? 그리고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남은 세 개의 영역이니까 한개 또는 두개 또는 세 개의 영역을 보라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한개 또는 두개

또는 3개 또는 4개 영역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요걸 안 쓰고 3이니까 2, 2니까 3, 1이니까 4 이렇게 쓰시는 순간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였지, 그치? 그러면 사실상 원래 어떻게 해야 돼? 4개 영역과 1개 영역. 3개 영역과 하나일 때, 3개 영역과 2개일 때, 2개 영역과 하나일 때, 2개랑 2개일 때, 2개랑 3개일 때 이렇게 계산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렸죠. 일단 노랑을 먼저 배열을 해놓고 집어넣어 놓고 남은 영역들한테 보라를 어떻게 넣을지를 생각하자. 그러면 케이스가 4가지가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노랑이 4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 보라는 1개 영역을 사용하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영역 중에서 노랑을 넣을 영역을 고르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는 보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케이스는 끝이었고요. 2번 케이스부터 같이 가볼게요. 노랑을 새 영역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노랑을 집어넣을 새 영역을 일단 고른 다음에, 그리고 그새 영역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노랑이 한 개씩은 적어도 들어가야지. 새 영역을 사용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새 영역이 예를 들어서 C 영역, D 영역, E 영역이라면 거기에 각각 몇 개씩 한 개씩은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게몇 개예요? 남은 한 개만 어디에 넣을지 고르면 되다 보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지난 시간 어떻게 했죠? 한 개, 한 개, 두 개니까 두 개를 어디에 넣을지만 고른다라고 해서 요게 노랑을 배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보라 배열은 어때요? 보라는 두개 영역이 남아 있는데요. A 영역과 B 영역. 네개다 자유로워요. A 영역과 B 영역 중에 어딘가에 몰아넣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표적인 EH4 그림이 되는데 저는 칸막이 하나만 설치하면 공넷 칸 4가 되어서 다섯 가지입니다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과 칸막이를 썼었죠. 그래서 150가지라고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 해야 되는 아이들을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니까, 저런 것들을. 그치? 자, 그럼 세 번째 영역, 세 번째 케이스는 노랑을 두 영역에다가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그두 영역을 일단 고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두 영역이 예를 들어서 A랑 B라면 무조건 한 개씩은 집어넣어야 돼. 그럼 남은 두 개의 노랑은 어디에 집어넣든 상관이 없죠? 각각 몇 개? 칸막이 설치, 공두개 하니까 배열 바로 나와.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곱할게요. 자, 이번에는 보라를 배열할 겁니다. 보라는 남은 영역이 CD인데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거기다가 네 개만 집어넣으니까. 3H4. 그죠? 3H4. 또는 칸막이 둘에 공 4개가 되어주니까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눕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몇 가지? 15가지가 돼요. 됐어? 10 곱하기 3 곱하면 30에다가 15를 곱하니까 45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450. 급하게 늘어난 것 같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4번 케이스. 노랑을 한 영역에만 넣을게요. 그럼 한 영역에 몰아넣어야 되니까 어느 영역에 집어넣을지만 고르시면 노랑은 끝났어요. 보라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A, B, C, D 영역이 남았다고 칠게요. 거기에 네 개를 넣는 방법의 수만 생각하면 되잖아. 얘는 미리 넣기도 없어. 그러니까 4H4 또는 칸막이가 세 개니까 총네 개잖아. 4팩, 3팩, 총 7개, 7팩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칸 셋, 공 넷. 칸막이 셋, 공넷 해서 요렇게 어차피 계산이 같으니까. 아, 그죠? 7, 6, 5, 6, 4가지니까 35 해서 5 곱하니까 몇이에요? 175라고 4가지의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싹다 더해주시면 끝나겠죠? 정답은 780. 5 주면 180, 330, 780. 경우의 수 더하다가 그 하나의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를 덜 더하는 일이 없었니, 여러분? 그럼 축하해요. 근데 그 없었다는 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너무 무서운 이야기잖아. 진짜로 있잖아. 그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더 있으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항상 그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공간 공을 하나씩은 적어도 집어넣어야 했다면 보라는 남은 영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영역에 미리 넣어놓을 이유가 없었어요. 요 차이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풀이가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풀이가 복잡할 것 같아서 내가 틀릴 것 같았으면 귀찮고 힘들더라도 4일 때 1일 때, 3일 때 1일 때, 3일 때 2일 때, 3일, 2일 때 1일 때, 2일 때 2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다 했어야 돼. 영역의 개수만큼. 케이스가 그렇게 하면 쫙 따도해서 10개 나왔겠지. 근데 그래도 그러면 실수를 적어도 안할수 있지.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막 고생을 해서 풀이를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라는 풀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게 돼요. 아 실수했네? 이러면 안 배워져요. 아 실수했네는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뭔가 느낀 점이 휘발되거든요. 내가 엄청 고생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되게 간단한 풀이를 만났을 때는 화가 확 올라오면서 그들은 절대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봐야 돼. 뭘 하든. 시간을 엄청 많이 쓰더라도 지금 모의고사잖아요. 지금 약점 공략하고 있는 이유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거지, 지금부터 잘하라고 이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뭐 만점이 되는 것 같으면요.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 그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좀 준비가 되었죠? 오늘의 이제 약간 스트레스, 하이라이트이자 스트레스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5월 모의고사가 꽤 어려웠어요. 그죠? 교육청 문제긴 해도요. 어쨌든 간에 트렌드상 6모도 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모의고사들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느낌을. 3월 뭐 6모든 어쨌든 5월이든 다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문제도 당황을 많이 시켰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세요. 근데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하면 이해는 돼요. 오케이. 자, 8개의 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4, 8이 적혀 있는 공이, 저기, 카드가 4개 있습니다. 카드 4개, 공 8개. 그리고 1, 2, 4, 8이 적혀 있는 상자도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할 거냐면, 4개의 이빈 상자에 이 4개의 카드와 8개의 공을 나누어 넣을 거래요. 아, 너네 집어넣어. 오케이,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공길이는 서로 구별하지 않을 거고요. 공이나 카드를 넣지 않는 상자는 있어도 됩니다. 오케이, 몰아넣기도 가능한 거야. 자, 근데 가 나를 잘 읽어야죠. 가는 1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가 1이야. 한개 들어있군. 써야지. 이거 왜? 카드. 공도 있고 카드도 있으니까. 1이 적힌 상자에는 카드가 한개 있고요. 8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는 2개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가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5개거나가 될 수는 없어요. 카드가 총몇 개? 카드가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3개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 2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냥 개수니까 개라고 안 쓸게요, 단위. 한 개, 3개일 수 있어. 그럼 여기는 그냥 카드가 안 들어가는 거야. 좋죠? 또는 여기 한 개고 얘는 무조건 한 개니까 여기가 두 개라면 남은 하나의 카드는 어디에 넣어야 돼? 2에 넣거나 1에 넣거나겠죠. 아니, 4에 넣거나. 예, 이해돼요? 어차피 4장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는 3개, 2개밖에 없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지? 근데 4장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방법은 없잖아요. 최대가 3장이에요. 3장 또는 2장이 들어가는 건데, 2장일 때에는 그 남은 카드 한 장은 2상자에 넣거나 4상자에 넣거나. 그렇군. 그럼 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 덕분에 내가 케이스를 나누게 되었구나. 보통 가나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등장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갈 수가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들이 그러해요. 둘 중에 하나는 나한테 케이스를 알려주는 힌트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가는 일단 케이스를 알려주는 힌트인 것 같아요. 가 덕분에 케이스를 이제 좀 나눌 수 있으니까. 자, 나는 뭐라고 했냐면 N이 적힌, N은 2, 4, 8이에요. 저는 저그 임의의 N 알파벳으로 쓰는 거 부담스러워해. 2가 적힌 상자에는 2의 배수가. 아, 그러면 2 상자에는 2의 배수 카드니까 뭐 있겠어? 2 카드, 4 카드.

발카드 또는 그죠? 들어 있거나 그지? 이 상자에는 어차피 몇개 들어갈 수 있어요? 한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장 또는 없거나예요. 최대가 한 장이야. 그러니까 2 또는 4 또는 8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뭐가 가능한 거죠? 두개 이상의 공.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4가 들어있는 4 상자에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4의 배수인 4 또는 8이 들어있거나 한 장이니까 또는 공이 4개 이상 들어가면 됩니다. 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을 미리 넣어야 되겠네. 오, 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을 미리 넣어야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8 상자는 어때요? 8 상자에는 8의 배수면 8밖에 없잖아. 8이 들어있거나 또는 공이 8개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아직까지 풀이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오다다다다다 푸는 풀이가 아니야, 확통은. 너 뭐라고 하는지 좀 이해해볼게.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써야지 그냥 읽고 그렇구나가 아니야. 자, 읽어 이렇게 봤어. 그럼 보세요. 되게 눈에 유난히 띄는 아이가 있어. 누구야? 팔상자는 봐봐요. 되게 극단적이에요. 8이라는 카드가 들어있지 않으면 공을 8개 넣어야 되거든요. 팔상자에는 카드가 들어있기는 해요, 무조건. 팔상자에는 2개 이상의 카드니까 카드가 들어있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는 3개가 다 들어간다고 했지만, 만약에 8이라는 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8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 8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을 어디에 넣어야 돼? 팔상자에 넣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순간이 무조건 존재해요, 모든 케이스에. 그러면 이때는요, 첫 번째 케이스에는 공두 개, 공네 개를 각각한테 미리 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공네 개를 얘한테 미리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어때요? 세 번째 케이스도. 공두 개는 이상자에 미리 줘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모든 공 8개가 전부 팔상자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불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8카드는 팔상자에 집어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줄었어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카드 넣을 건 1, 2, 4만 어떻게 넣을지 생각하면 돼요. 8상자는 8을 다 집어 넣어 놨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 그죠? 8이라는 카드는 8상자에 이미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카드들은 이제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생각과 남은 공들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여러분. 괜찮아? 자, 그러면 가장 쉬워 보이는 버전부터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아, 그러면 1의 상자는 뭐 제약 조건은 없잖아. 그냥 카드를 아무거나 하나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생각해 봐요. 1번 상자에 있고 2번 상자랑 4번 상자랑 8번 상자랑 이런 식으로 있는데 8번 상자에는 8카드 하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카드 두개 어떤 거 집어넣을지를 고르면 남은 하나는 1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카드가 뭐뭐뭐 남았어요. 세 개가 있죠. 세개 중에 어떤 카드를 1이 가져갈지만 골라볼까요? 여기에 넣을 카드.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자연스럽게 8상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상자들은 이미 끝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을 배열할 건데. 공이 총 8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8개가 있는데. 여기 공몇개 미리 줘야 될까? 공몇개 줘야 될까? 미리 주고 시작해야지. 왜? 카드가 없을 거기 때문에 2번 상자에는 공이 2개 이상 있거나 4번 상자에도 공이 4개 이상 있어야만 합니다. 둘 다.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이들은 카드를 안줄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끝났어. 공 2개, 공 4개는 미리 줄 거야. 그럼 공은 몇 개가 남아있죠? 총 8개니까 2개 남아있어요. 공 2개는, 이제 남은 2개는 어떻게 하면 돼? 1번 상자든, 2번 상자든, 3번 상자, 아니, 4번 상자든, 8 상자든, 아무데나 각각 몇개 줄지만 고르면 돼요. 예스. 4, 서로 다른 4개의 중고를 허락하여 2개를 택한다. 또는, 4 상자를 구분하니까 칸막이 3개 공 둘입니다.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눌까요? 한셋공 둘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이게 공을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과 공을 배열하는
하는 방법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몇 가지? 30가지. 이러면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케이스에 해당하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일은 좀 없으니까. 자, 2번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어때? 이제 요거 한번 보고 와요. 2번 상자에 카드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 2번 상자에 카드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1상자에 한 장, 2상자에 한 장, 4상자는 일단 어때? 공 4개를 줘야 해요. 얘는 카드가 안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8상자에 나머지 두 장이에요. 그죠? 한 장, 한 장. 두 장인데 8은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한 장. 근데 이 둘은 제약 조건은 없어. 얘는 제약 조건이 좀 있지. 그지? 자, 남은 카드가 일단 뭐예요? 8 사용했으니까. 1이라는 카드가 있고, 자, 이 상자에 들어갈 카드를 골라볼게요. 제가 볼 때, 확통을 잘하려면, 분석을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돼. 그죠? 지금 보니까, 1번 상자랑 8번 상자에 남는 한 장들은 뭐든 들어와도 되는데, 2번 상자는 1이 들어올지, 2랑 4가 들어올지에 따라 상황이 어때요? 달라요. 그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상황 있죠? 내가 이게 복잡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힘들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 그게 뭐냐면 케이스 안에 케이스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할지 케이스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상자에 2의 배수 카드가 들어가면 공을 미리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2의 배수가 아닌 카드가 들어가면 공을 미리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케이스 안에 케이스로 나누는 거지. 괜찮아? 자, 이 상자에 1 카드를 넣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때는 여기에도 어떻게? 공두 개를 또 미리 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자. 그리고 1번은 사용했으니까 남은 카드가 뭐뭐예요? 2랑 4라는 카드가 남아있어, 나한테. 2랑 4를 1번 상자, 8번 상자에 이렇게 넣을까, 저렇게 넣을까? 두 가지가 있죠. 남은 카드 배열. 이해돼? 1 카드는 이 상자에 넣기로 했어. 남은 2 카드와 4 카드를 1번 상자에 넣을지 8번 상자에 넣을지를 요렇게 저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남은 카드 넣는 방법의 수 곱하기 공은요. 두개 미리 주고 네개 미리 주면은 여기 있네. 두개 미리 주고 네개 미리 주고 남은 두 개를 넣는 방법은 내가 이미 계산해 놨잖아. 이런 거 갖다 쓰세요. 10가지. 그래서 20까지. 일단 킵. 얘는 소극적 동그라미만 해놓을게요. 왜냐하면 이따가 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랑 여기 좀 케이스가 케이스 안에 남겼잖아. 자, 2 또는 4를 넣습니다. 그럼 이 상자에 2를 넣을래, 4를 넣을래 두 가지를 먼저 골라놓고 그다음에 2를 넣을지 4를 넣을지 여기에 2가 들어갔다면 남은 1과 4를 1, 4, 4, 1두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야? 카드를 넣는 방법의 수예요. 이때는요. 공을 미리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은 4개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공은 몇 개가 남았어? 4개만 사용하면 돼요. 얘처럼 2개까지 안 써도 돼. 4개 사용했으니까 남은 4개는 영역은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4번 상자입니다. 3번 상자는 아니고 4번 상자, 8번 상자지. 이렇게 그냥 서로 다 여기 140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2번 케이스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케이스 위에다가 또 적어 놓을게요. 160.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 케이스도 나오지, 카드 때문에 네모도 쓰이지, 그래갖고 내가 어떤 숫자를 더해야 되는지 나중에 헷갈릴까봐 완벽하게 다른 포인트로 해놨습니다. 저들을 이제 더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3번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케이스 세 가지밖에 안 돼. 자, 3번 케이스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1. 상자, 2상자, 4상자, 8상자인데, 8상자에는 이미 8카드를 집어넣었고요. 남은 하나가 더 필요한 거고, 자, 4상자에는 어떤 카드를 넣을지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얘도 카드 하나 넣어야 돼. 대신에 여기는 카드 안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공두 개를 미리 줬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케이스 알겠죠? 한장 없어, 한 장, 두 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4의 배수가 들어가

그러면은 공을 안 줘도 돼. 그럼 두 개로 또 나눠 볼까요? 1카드 또는 2카드를 넣게 되면은 공을 줘야 돼. 그죠? 1카드 또는 2카드를 넣게 되면 공을 4개 줘야 됩니다. 그리고 4카드를 넣어주게 되면 공을 미리 안 줘도 됩니다. 케이스 아니죠? 자, 그러면 일단 1줄까 2줄까를 고르시고 남은 두 장의 카드를 1과 8에 배열하는 방법 두 가지. 이게 카드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 둘, 공, 넷다 미리 줬으니까 남은 공이 몇 개죠? 두 개잖아. 또 갖다 올까요? 이런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계산은. 남은 공두 개일 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이미 계산해놨는데. 과거에 내가 해놨는데. 굳이 여기서 또 써? 아니지, 그냥 열 가지구나. 이렇게 갖다 쓰세요. 알았죠? 열 가지. 이런 거 잘해야 돼. 그 케이스가 많아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대칭성을 활용할 때도 있고요, 확통에서. 그 경우의 수 구할 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아! 아까 사용한 거 그대로 써야지.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센스. 계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센스를 발휘해야 돼요. 난 좋아해, 그런 거. 그죠? 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40까지가 나왔고요. 자, 4라는 카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패스. 끝났어. 그치? 4라는 카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남은 두 카드를 어디에 집어넣을지만 고르는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지? 됐어? 카드 넣는 방법은 남은 카드 두 장이니까 두 가지인데 어느 카드를 넣을지를 고르는 것뿐이었어요. 카드 넣었고 그러면 공 4개를 배열할 미리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공은 두 개만 사용했습니다. 공이 몇개 남았죠? 남은 공 6개를 어떻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냥 ABCD라고 쓸까? 1상자, 2상자, 4상자, 8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됐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고른다. 또는 칸막이 3개잖아. 공 6개잖아. 총 9개를 배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금방 돼요, 여러분. 그래서 9, 8, 7, 3, 2니까 한번더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84.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168. 둘이 더하니까 208. 케이스 다 끝났죠? 그러면 190을 여기다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 398. 그래서 답은 398이 되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정리요. 이 단어가 나올지 몰랐겠지만, 정리정돈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보시면,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해요. 카드도 집어넣어야 되고, 공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배수가 들어가면, 카드가, 배수 카드가 들어가면, 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가 되는 거예요. 배수 카드가 들어가면, 공은 마음껏 넣을 수가 있고, 배수 카드가 들어가지 못하면, 공으로 떼워놔야 돼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그치? 그러면, 어떤 카드를 넣는지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 일단 첫 번째 가를 보면서 제가 케이스를 생각했어요. 카드는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4장 중에 1상자의 카드 하나, 8상자에는 카드가 2장 이상이니까 2장이거나 3장이거나야. 3장이면 끝. 2장이면 남은 한 장은 2상자 넣을까, 4상자 넣을까로 인해서 케이스가 총 3가지밖에 안 돼요. 케이스가 3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되냐면, 만만한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만한데? 하고 시작을 해서 나를 해석했어요. 처음엔 제가 8도 썼다가 8은 지웠죠, 그쵸? 2의 배수가 들어가거나 공 2개 이상, 4의 배수가 들어가거나 공 4개 이상, 8의 배수가 들어가거나 공 8개 이상인데, 얘가 8개가 되어주면, 카드 없는데 공으로 떼워야 되는데, 8개를 다 쓰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공 8개가 아니니까 8상자에 무조건 8이 들어있구나. 8상자에 8카드가 들어있구나를 이해하는 게첫 번째예요. 그래서 카드의 짐이 줄었어요. 이미 카드 4장밖에 겨우 4장 되는데 그중에 8상자에다가 8 집어넣었잖아. 이 남은 3개의 카드를 어떻게 집어넣을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은 3개를 어떻게 넣느냐 해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제 8의 상자에 8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8상자는 자유롭고요. 1상자도 어때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카드 하나만 주면 돼. 남은 카드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3장 중에 아무거나 하나 줘. 끝. 카드 배열은 끝났어요. 그 다음 남은 공은 미리 줘야 되겠지. 그 미리 줘야 되는 공들을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 번 더 들으니까 좀 리마인드가 쭉 되면서 이해가 딱 되죠. 남은 공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카드 배열, 곱해서 해결. 여기는 어때? 방금 내용을 생각을 했다면 2번, 3번 케이스는 비슷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 1번 상자, 8번 상자에 넣는 카드는 자유로워요. 대신에 2번 상자에 2의 배수가 들어오면 공을 미리 안 줘도 되고요. 2의 배수가 아닌 카드가 들어오면 공을 미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누게 된 거예요. 2의 배수 아닌 때, 2의 배수인 때. 마찬가지로 볼까요? 4의 배수 아닌 때, 4의 배수인 때. 4의 배수 아닌 때에는 미리 공을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의 배수 아닌 때는 미리 공을 줘야 되지. 공으로 아예 카드가 안 들어와 있는 칸은 공으로 미리 떼워놓고요. 공으로 미리 떼워놨고요.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번 카드를 주기로 했으면 남은 2, 4 카드는 여기 줄까 여기 줄까를 고르면 돼. 2를 줄지 4를 줄지를 먼저 고르고요. 여기. 그치? 2를 줄지 4를 줄지를 먼저 고르고 남은 두 장을 1, 8 중에 배열합니다로 또 곱하기 2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은 공에 대한 거 생각하면서 계산합니다. 공을 두 장, 두 개, 네 개 다 사용해가지고 남은 공이 두 개일 때에 대한 계산은 미리 해놓은 거 사용하세요. 이런 것도 중요해. 약간이지만 여러분 그 약간이 모여서 또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저렇게 생각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중복 조합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중복 조합이 결국 그래서 되게 많이 계산이 힘드냐. 그게 아니에요. 중복조합 계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고 중복조합을 쓰기 직전까지 케이스 나누고 이해하는 상황들이 어렵지. 그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확통 경우의 수 파트를 뭐 확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 케이스 나누고 막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똑똑해져요. 진짜야. 똑똑해지는 건 분명히 맞아. 알았죠?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30번은. 싫지만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그 교재처럼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로 이 문제들을 올려놓을 거지만 자료실에 그 올려놓더라도 문제의 길이 자체가 길다 보니까 밑에 공간이 여러분 풀이를 다 쓰기에는 좀 좁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풀이를 쓰는 공간이 좁으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요. 진짜 좀 연결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종이 외에 더 백지 하나를 옆에 두고 풀도록 하세요. 우리 시험지 보시면 30번 밑에 있는 공간 되게 길어도요. 간혹 그 밑에 있는 공간만 가지고는 부족한 때도 있어요. 근데 다 보면은 30번 이후에 여러분들이 확통 말고 미적분을 선택 안 하잖아. 그렇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이 탄생하는 것처럼 앞뒤로 비어있는 거 탄생하는 것처럼 그런 넓은 공간에다가 문제들을 좀 풀어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쭉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정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케이스가 잘 나뉘어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해.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하나를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오늘 딱 두 개만 풀 거야. 딱 두 개만 푸는 거예요. 이것도 있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접근을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일단 읽고 제가 이 문제의 꿀팁은 알려드릴게요. 자, 빨간 카드, 파란 카드, 노란 카드가 뭐 한 장, 한 장, 세 장, 보라 카드 세 장 이렇게 있어서 여덟 장이야. 그것을 A, B, C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자, A, 카드끼리는 구별하지 않을 거야. 같은 카드끼리는. 자, A, B는 각각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 A는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이런 식인 거고 B도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인 것이고 그치? A도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런 식인 거고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상관없어요라는 거지 C는 몇 장을 받으세요는 아니야. C는 카드를 받든 말든 C는 프리합니다. 이 뜻이잖아. 가가 여러분 케이스를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돼요. 아까와 달라요. 그럼 나가 케이스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받은 카드 색의 가짓수는 3개 이하이다. 마음에 들어요. 3개 이하니까 A는 어때? 한 가지 색을 받거나
두 가지 색을 봤거나 세 가지 색을 봤습니다.

그럼 A가 한 가지를 받을 때 어떤 색깔일지, 두 가지를 받을 때 어떤 거일지, 세 가지 받을 때 어떤 거일지 이런 거다 생각해야 되는데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 가와나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가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그죠? 가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케이스에서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가만 만족시키는 걸다 구해. 그 중에서 빼. 나가 아닌 것을. 약간 여집합인데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가 아닌 것을 제외하는 부분적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풀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 팁으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는 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가도 나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집합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둘 다. 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장 이상을 받는 것보다는 A 또는 A 또 B도 한장 이상이잖아. 그러면 가가 아닌 것은 어때? 가가 아닌 것이면 A가 한 장도 못 받거나 또는 B가 한 장도 못 받거나 에서 겹치는 부분 A, B 둘다한 장도 못 받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가가 아닌 것을 생각하기는 쉬워요. 자. 우리가 보통 가 and 나인 경우에 여집합으로 여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도 아니거나 나도 아니다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또는으로 묶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 여집합을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라고? 가를 만족시키는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방법을 쓸 겁니다. 왜이 방법을 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어려워. 풀이는 쉽거든. 그게 더 어려워.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자, 가가 아닌 경우를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가가 아닌 경우를. 선생님, 가가 아닌 경우는 아니고 가를 만족시키는 거잖아. 전체 경우에서 가가 아닌 경우만 먼저 제외해. 나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요. 전체에서 가가 아닌 경우를 제외시켜버리면 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잖아. 호호. 자, 전체가 어떻게 돼요? ABC한테 빨강을 주는 방법. 빨강 한 장. 세 가지. 파랑 한 장. 세 가지. 노랑 세 장은? 서로 다른 세 명에게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합니다. 보라도 서로 다른 세 명에게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세명 ABC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몇 개가 설치됩니까? 두 개. 공세 개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10가지, 10가지겠죠. 그럼 총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900가지야. 그 중에서 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겠습니다. 자, 가가 아니려면, 자, 이거 900가지는 지울게요. 900은 여기다 써놓고 시작할게. 900에서 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할 거야. 가가 아닌 경우는 어차피 C는 카드를 받든 말든 다 괜찮으니까 저거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A가 카드를 하나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B, C, D가 카드를 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A는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 사람 BC가. 그치? 자, 첫 번째. A가 받지 않아요. 그러면 B와 C한테만. B와 C한테만 카드를 주면 됩니다. 둘다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둘중 뭐, 못 받는 애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아까보다 더 쉬워요. 빨간 카드를 나누어 주는 건두명 중에 하나. 파란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도 두명 중에 하나. 노란 카드 세 장이잖아. B 또는 C한테 주니까 하나 나누고, 노란 카드 세 장이니까.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보라도 네 가지겠지. 그래서 총몇 가지예요? 64. 그러면 이번 케이스는 내가 계산을 해야 안 해? 안 하지. 64라고 써야지. A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 B와 C한테 나눠줘.
B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 A와 C한테 나눠줘. 계산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겹치는 경우가 그럼 몇 가지겠어요? A도 하나도 안 받고 B도 하나도 안 받으면 모두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C한테 줘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괜찮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64 더하기 64 하시고 겹치는 경우 한 가지만 제외하면 되니까 127가지. 이게 가가 아닌 경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127을 빼주면 돼. 이러면 가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어때?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죠. 그죠? 요 계산만 먼저 해주시면 773가지가 나옵니다. 객관식 보기를 보니까 답에 얼추 다가왔죠? 그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이러한 상황 중에서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겠다는 거야. 나가 뭐라 그랬냐면, A가 받는 카드의 색이 세 가지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가 아닌 경우는 뭐겠어? A가 받는 게네 가지 색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닌 경우는 A가 네 가지 색을 모두 받는 경우만 가의 케이스 안에서 제외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A가 하나도 받지 않는 1번 케이스에서 A가 네 가지 색, 아니지. A가 네 가지 색을 모두 받아야 되면서, 자, 그러면서 가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미 계산했으니까 우리 이거 지워놓고요. 가를 만족시키는 상황은 어때요, 지금? A도 한장 이상, B도 한장 이상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일단 A는 뭐라 그랬어? 그 중에서 가인데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할 거잖아. 나가 아닌 경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가 아닌 경우는 A가 네 가지 색 모두야. 그러면 A가 일단 뭐뭐뭐 받아야 돼요. 빨강 한장 받았고 파랑 한 장도 무조건 A가 받는 거야. 그러면 남은 노랑과 보라도 비슷하게 생각해야죠. 노랑도 어때? 한장 미리 줘야 되고 보라도 미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카드에 대해서는 ABC한테 자유롭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 때는 남은 게 없잖아. 노랑은 몇장 남아 있어요? 노남이라고 쓸게요. 남노? 아무튼 노랑은 남은 게두 장입니다. 총세 장이니까, 그치? 남은 두 장. 보라도 남은 게두 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을 ABC한테 나누어 주기만 합니다. 노랑을 나누어 주는 방법은 한 방에 설치해. 노랑 두 장이요. 그러니까 어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눌까요? 여섯 가지. 그 이게 여섯 가지니까 보라도 몇 가지겠어요? 여섯 가지. 그래서 총 36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이들 중에서 조건이 뭐였어? 내 가도 만족시켜야 된댔잖아. A는 다 가져갔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B도 한장 이상이랬잖아. B는 적어도 하나 이상.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제외시켜줘야지. B가 한 장도 못 받는 경우를. 그러면 남은 두 장을 누구? A씨한테만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 남은 노랑을 A와 C한테만 나누어 주는 방법 세 가지. 남은 보라 두 장을 A와 C한테만 나누어 주는 방법 세 가지. 이 아홉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2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이면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27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를 만족시키는 773가지에서 나는 만족시키지 않는 그 부분 속의 여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746이 되어주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가랑 나를 읽었을 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문제풀이할 때 제가 한 번씩 드렸었는데, 약점이니까 더더욱 접근법입니다. 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어서 나까지 만족시키느니 갈수 없다면, 가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 나를 만족시키는 걸 제외할 거고요. 가나 둘다 여사건에 대한 게좀더 편하다면, 가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전체 중에서 가가 아닌 것을 제외해서 가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 아닌 것, 가인 것 중에서 나가 아닌 것을 전체, 가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 빼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 중복 조합 관련된 재밌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확률과 관련해서 문제를 또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미적분 차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유형 하나하나를 정말 파헤쳐서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미적분 과목은 그 유형 하나하나가 수능에 출제되는 트렌드가 최근에는 비교적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흡수했을 때 얻어가는 성과가 명확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미적분 4점짜리 문항들은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버거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감히 아, 이 문제 쉬워 풀만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은 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 수능 29번으로 자주 나왔던 수열의 극한 급수 단원에서의 조건 해석, 정의 해석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를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또는 뭐 요즘에 태블릿 같은 데 이렇게 다운받아서 예,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고, 그다음 이 문제들이 뭐막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능 기출 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리고 올해 발간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4점짜리 문제 트렌드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복습하는 겸 해서 다시 풀어보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딱 보는 순간 결이 우리가 지난 시간 1번으로 풀었던 2024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랑 결이 비슷하죠. 실제로도 수능 문제 자체도요.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올해 내가 만약에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작년, 재작년 수능 문제들을 보면서 참고를 하시겠죠. 뭐 똑같이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게 최근에 출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최근 몇년 사이 나와 있던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고, 똑같이 안 나오고 유사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급수 수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까요? 요거는 첫째 항이 A이고, 공비를 R이라고 하고, B는 첫째 항이 B이고, 공비를 S라고 하면은 이 R하고 S는 전부 다 1하고 마이너스의 사이가 돼야지만이 수렴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공식 써볼까요? 1 마이너스 R분의 A. 공식이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n 이건 뭐지? 요렇게 생긴 수열을 급수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등비급수죠. 뭐잘 모르겠으면 한번 해볼까? 얘네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1의 A1 절대값, 2를 집어넣게 되면은 3분의 1의 A3의 절대값, 3분의 1의 A5의 절대값. 그러니까 요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을 곱한 형태죠. 그렇죠? 그 대신 첫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셔야 되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렇게 쓰면 되겠네. 1 마이너스 R의 제곱. 공비가 R의 제곱이에요. 원래는 절대값 씌워야 되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안 씌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3분의 1의 A의 절대값.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걸 풀게 되면은 R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되고요. 두 번째.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RS 분해. 그 다음에 여기는 AB. 근데 절대값이 있지. 그리고 문제에서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씌우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건 뭐예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분을 하고 싶은데 부호를 모르니까 잘 못하겠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식은 새로워. 그리고 식이 복잡해. 그래서 감히 내가 쉽게 풀 거라는 자신감이 잘안 들어. 근데 막상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약분 되니까 이 R하고 S에 관한 방정식 풀면 돼요. 어차피 약분 되니까 R에 관한 방정식 풀면 됩니다. 실제로는 생각만큼 막 과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양수, 음수 이런 조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거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A를 양수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r은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3을 곱한 다음 한쪽으로 몰아넣으시면은 3r의 제곱 마이너스 r, 여기는 1, 여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1, 3, 1, 2,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니까 r은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등비교수 수렴하려면 2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는 가능하지요. 이렇게 되고요. A가 만약에 음수면 이게 약분이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살아있단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이 3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r은 1 마이너스 r 제곱이고, 양분의 3 곱한 다음 한쪽 몰아넣으면 똑같이 3r의 제곱 플러스 r. 여기는 3이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1, 3, 2, 2 하시, 잠깐만요. 이렇게 안 되겠네. 1, 3, 1, 4를 하셔야겠네. 이렇게 되고, 플러스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는데, 공비가 2라고 마이너스 4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이, 케이스가 나눠져서 요거는 체크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수능 4점짜리 문제, 특히나 29번, 뭐 30번, 28번 이렇게 나오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거의 이게 디폴트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학생들이 내가 어떤 꼬린 지점을 향해서 길을 찾아가는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게다가 그 길이 평지야. 근데 이게 4점짜리 문제야?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갈림길이 있는 거야. 무조건 갈림길이 있고, 갈림길이 없으면 업다운이 엄청 심한, 마루골이 엄청 진폭이 큰 험난한 길을 거쳐야지만이 답까지 도달하는 게 그게 기본이라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 4점짜리 문제는 없다. 그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렇다. 수원수투도 한 3년 전까지는요, 9번, 10번 같은 4점짜리 문제는 공짜로 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9번, 10번 4점짜리 문제도 난이도가 평범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약간씩 뭔가 하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나오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케이스를 방금 둘로 나눠서 구하는 과정은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지금 r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a가 양수니까 이거 그냥 없애고, 양수고, 절대값 a도 이렇게 양수니까 없애고, 그럼 이제 요걸 또 마찬가지로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알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분모가 공비가 2라고 마이너스를 4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거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양수입니다. 그럼 이게 서로 같으려면은 B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양수면 B도 양수고,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B도 음수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 때문에 B도 그냥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식밖에 안 남는 거야. 많이 보이시겠지? 자, 숫자가 R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요. 그냥 일단 본인을 써볼게요. 1 마이너스 절대값 RS는 1 마이너스 r에 1 마이너스 s. 자, 요거를 풀어서 지금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였잖아? 그럼 s 값만 결정하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 절대값이 또 있잖아.

아까 했던 이야기야. 갈림길이 있어. 또 갈림길이 있어. 그래서 아 이거는 잠깐만 이 절대값 R이 지금 음수였 만삼분이 있으니까 R은 음수였잖아요. S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명확합니다. 왜냐면 이 절대값 안쪽 양수면 1-RS는 이거 풀면은 1-R-S+RS예요. 이 안쪽이 음수면 1+RS는 1-R-S+RS입니다. 자, 근데 이 아래 거를 보면은 RS, RS가 없어지고 1, 1 없어지면서 R이 마이너스 S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넘기고 넘기시면은 R 플러스 S는 ERS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에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 R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R이. 음수야. 음수야. 자, 근데 S가 만약에 음수면 여기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양수면, 자, 양수면 여기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돼서 가능하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거는 요둘 중에서 위에 건데 R 곱하기 S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양으로 그대로 풀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수 곱하기 음수를 곱하게 되면은 RS가 음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R하고 S가 부호가 똑같을 때야. 근데 R하고 부호가 똑같다는 뜻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순이기 때문에 아예 위에 거는 성립할 수가 없더라. 항상 말하지만 갈림길이 무조건 나와요. 이걸 다 체크를 해야 돼. 이게 미적분 4점짜리 문항의 어떤 숙명 같은 겁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 요 아래의 형태가 답이고요.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계산이 끝났죠? R은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S는 3분의 2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시그마인 1부터 무한대까지 AMBN의 절대값 등비급수죠? 그다음에 요거는 절대값이 없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K값을 계산하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AMBN에 해당하는 것의 공비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3분의 2 절대값이 있으니까 9분의 4죠. 9분의 4. 9분의 4. 분의 첫 번째 항 AB.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AB의 양수를 확인했죠. 이게 K 곱하기. 그다음에 절대값이 없죠. 뭐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4죠. 분의 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비 공비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그래서 AB 없어지고 여기는 9분의 5고 여기는 9분의 13입니다. 자, 좀 보기 싫은 학생들에게 역수를 계산해서 5분의 9K는 13분의 9, 아, 5분의 9는 K 곱하기 13분의 9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13을 곱하면 K는 5분의 13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지, 이것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미적분 수능을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를 받았어. 나는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좀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좀 난해하고 어렵고 약간 뭐랄까 좀 주눅이 들어. 이런 상황이 실전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꼭 수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려우면 시험을 보는 50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거 없어요. 특히 미적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학이 1등급이건 상위권이건 최상위권이건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문항은 그 친구들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좀 쉽다고 느껴지는 시험들이나 그런 과목들도 있잖아. 그때 자만하면 안 돼. 내가 잘했구나.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 문제를 좀 쉽게 느낄 수 있겠구나. 이제 승부는 푸느냐 못 푸느냐가 아니라 풀긴 푸는 건 당연한데 실수를 얼마만큼 덜 하고 얼마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풀 것인지에 대한 그 승부구나.
나면서 더 긴장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은 뒤에 유형편과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랑 유형편이 있잖아. 근데 보통 그 유형편에 있는 문제들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고요. 실전 모의고사에 나온 28, 29, 30은 난이도가 당연히 높죠. 그래서 쌤이 그두 개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가져왔는데, 요거는 수능 완성 유형편에 있는 문제, 5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번이나 7번은 뒤에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아까 29번 문제랑 결이 조금 달라. 하지만, 괜찮은 문제여서 선생님이 가져왔고, 특히 이 중에서 요런 건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니 공차,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AN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2n 더하기 1분의 2an의 극한을 물어봤잖아.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어. 요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d 곱하기 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돼서 n에 관한 1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공차 d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1차분의 1차 형태고 최고차항 계수의 비가 2, 2, 여기에 d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그냥 d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건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등차수열이 연속하는 세 개의 항은 이 가운데 A2 더하기 A4는 A3의 두 배랑 똑같기 때문에 3A3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3A 더하기 6B랑 똑같아서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5D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D야. 자, 요런 거 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방법 뭐냐면, 특히 수열 4점짜리 문제는 나열하는 걸 되게 좋아해. 무슨 말이냐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5D 하면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써볼까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5D야. 그럼 두 번째 항은요? D만큼이 커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D. 그 다음은요? 3분의 D. 그 다음은요? 3분의 4D. 이렇게 써놓으면 보통 수열 다른 4점짜리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열은 보통 발견적 추론을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일단 되겠죠. 첫번 조건은 그래서 아 이런 수열이구나, 이런 수열이구나, 좋습니다.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곱한 것분의 1의 절대값이 20분의 17이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잘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부분분수로 쪼개 가지고 하고 싶지만 사실 1부터 3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절대값 A1, A2분의 1. 절대값 A2, A3분의 1. 절대값 A3, A4분의 1을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요거 보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9분의 10D제곱이야. 역수를 취하니까. 그죠? 10D제곱분의 9. 절대값 어차피 안 씌워도 되겠네요. 양수니까. 그다음 이것도 곱합니다. 그러면 9분의 2d제곱에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여기는 2d제곱분의 9.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9분의 4d제곱이니까 또 4d제곱분의 9. 이렇게 해서 이게 20분의 17.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대입하고 나열하고 직접 써보는 것의 강력함이 사실 수열 단원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의 급수, 지금 우리가 수열의 극한, 급수 이 단원은 생각보다 수열보다는 포커스가 급수에 더 많이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뭐 대입하고 나열하는 것의 강력함을 느끼는 게 미적분보다는 수원에서 좀 느끼기가 더 쉬운데, 어쨌든 알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수원도 시험 보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됐고, 요거는 통분을 해야 되겠네. 아, 20d제곱으로 통분을 해볼까, 이렇게? 요거. 20d제곱으로 통분을 하시면, 여기는 18. 아, 그냥, 아, 자, 9로 그냥 묶을까요? 자, 9로 묶어서, 여기는 2, 여기는 10, 여기는 5. 요렇게 됩니다. 어머어머, 17이네?
17이네, 20이네, 20이네, d제곱분의 9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d는 3이나 마이너스 3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공차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공차가 요거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아, 첫 장에 마이너스 5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2구나. 1이구나. 4구나. 7이구나. 무슨 수열인지 알겠습니까? 뭐 별다른 수열이 아니에요. 대단한 수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가나 조건 해석이 됐어요. 자, 여기는 사실 수학 1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에는 요 급수 계산을 하는 게 지금부터 메인이고, 요 계산은요, 사실 3점짜리로 미적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최근에 한두 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요거는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서 자, 첫 장에 마이너스 5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a에는 뭡니까? a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여기는 3n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a는 3n-8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저 괄호 안에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할 거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일단 써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괄호 열고 3n-8에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n 플러스 1 대입하게 되면은 3n-5에 괜찮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3n 제곱 마이너스 13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값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급수가 베타로 수렴하면은 무조건 이 안쪽의 수열의 극한은 0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n에 관한 2차, 분자도 n에 관한 2차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므로 이 알파가 무조건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는 3분의 1이고, 베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알파의 3분의 1을 집어넣고,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할 텐데, 마지막 계산을 암산으로 하더라도, 중간 과정은 직접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3n-8, 그다음에 3n-5, 곱하기 3, 분해로 통분을 할 거야. 다시 3n-8, 3n-5분의 3n제곱 마이너스 13n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금부터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식에다가는 3을 곱하면 9n제곱 마이너스 39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를 전개한 식을 이 분자에 쓰시면 9n제곱 그 다음에 24 15 하면은 39니까 플러스 39n. 당연히 요거는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8, 5, 40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40. 됐니? 그래서 요 계산하게 되는데 39n, 39n. 9n제곱, 9n제곱. 없어지면서 요런 식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급수를 구하는데 당연히 망원급수죠. 보입니까? 이거 3분의 마이너스 40으로 통분을 하시면 여기는 3n-8분의 1, 마이너스 3n-5분의 1, 곱하기 b-a분의 1을 하게 되니까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저 괄호 안쪽이야.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항과 이웃한항 항의 차기 때문에 전부 없어져서 처음에 하나랑 마지막 하나가 남게 되고 그 마지막 하나가 0으로 가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40. 여기 3분의 1. 여기다가 이첫 번째 항 살아남으니까 n에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요게 답입니다. 이 정도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정교한 계산은 수능 완성 강의할 때 진행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약분,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8이 남고요. 9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베타고요. 최종적인 정답 27에 알파가 아까 3분의 1이었고요. 베타가 9분의 8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이게 더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9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왜냐하면 실무니까, 모의고사니까. 선생님, EBS에서 실전 모의고사 문이 다루는 강좌가 3개가 있어. 파이널 모의고사 미적분을 오래 진행을 했고, 봉투 모의고사 같은 형태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였나? 요거, 요 강좌 끝나면 또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들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배워간다. 모르는 미적분의 개념이나 문제풀이 방식을 배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시간 관리, 오답을 줄이면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풀지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조정하는 거. 그러면서 검토하면서 틀렸던 거를 찾아내고 걸러내는 작업들. 이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무슨 모의고사가 퀄리티가 좋다. 무슨 무슨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왜 의미가 없냐면, 시중에 발간된 모든 모의고사는 수능 당일날, 아니, 수능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유사 문제를 걸러낸 작업을 평가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로서 내가 배워갈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내 실력을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어떤 문제에 힘을 쏟고 어떤 문제는 스킵하고 어떤 문제는 검토하고 이런 걸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과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심하시고. 자, 이제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수능한 실전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2024학년도에 6월 평가원 30번이었나? 그 문제랑 결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뭐 실제로 아이디어는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절대값 A1이 1보다 커. 그러니까 뭐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수열 B에는 절대값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사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an을 bn하고 똑같은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 그거 바깥을 벗어나면은 그냥 bn을 1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수열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은 an과 bn이 똑같지만, 여기가 있거나 여기에 있게 되면은 그냥 bn은 1로 만드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n의 최종적인 형태는 1이거나, 2라고 마이너스 사이거나, 그렇죠? bn의 최종형은 1이거나 2라고 마이너스 사이거나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b4는 a5랑 똑같다. 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어. 뭐였어요? 일일이 나열하고 써보는 거야. b1, b2, b3, b4, b5, b6까지만 쓸까요? 점점점. 근데 문제 뭐라고 씁니까? B4랑 A5가 똑같다는 뜻은, 자, 이 B4가 A5랑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B4의 운명은 A4이거나 1이거나밖에 없다니까? A4이거나 1이거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주어진 요 A4가 A5랑 똑같으면, 이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냐? 공비가 1이란 뜻이에요. 공비가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항의 절대값 1보다 크죠? 그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다 절대값 1보다 큰데, 그랬을 때 B2n의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왜? 1을 그냥 쭉 무한히 더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한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사실. 아, B4는 A5고 A5는 1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B1은 1입니다. 왜 그래? A1의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B1은 1인 거야. B2는, B3는, B4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비 R이 1보다 커 또는 공비 R이 마이너스보다 작아. 그래 버리면 이미 절대값 A1이 1보다 크면은 절대값 A2, A3, A4, A5 전부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무한히 다 1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등비, 여기 급수가 수렴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1인 거몇개 있고요. 그다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AN을 따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

확실히 공비 R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있죠. 아, B1은 1, B2도 1, B3도 1. B4가 A5인데 A5가 1. 그러면 B5는 뭘까요? 오, A5가 1이니까 당연히 1이죠. 왜 그래? 어, A5랑 똑같아도 1이고, 1이어도 1이니까. 그 다음에 B6부터는 이제 절대값 A가 1보다, 절대값 AN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위에 걸 따라가서 여기는 A6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A7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뭐야? 계속 111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냥 A6라고 쓰지 말고, 그렇지, 이걸 그냥 R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 다음은요, R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B의 짝수 번째 항을 더하는 거니까, 짝수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거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 1이 두개 있고, 그 다음부터는 R, R3제곱, R5제곱, 점점점 가니까 1-R제곱분의 첫 번째 항 R이 되고, 이게 문제에서 3분의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고,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퀄 2-2R 제곱이 됩니다. 자, 요 넘기고 넘기면은, 잠깐만요. 식이 맞습니까? 마이너스 3 R이죠. 이거 암산해가지고 계산 틀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1-R제곱분의 R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계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R이 2-2R제곱이고, 이거 한쪽으로 넘기시면, 2R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 1, 2, 2, 1, 마이너스. 따라서 R은 2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요건 될수 없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이 뭐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게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a5가 1이에요. 그러면 a1은 뭡니까? a1은 16이죠, 16. 그래야 되면 a2가 마이너스 8, a3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a4가 다시 마이너스 2, a5가 플러스 1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입니까? A는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6이고요. 요거 2분의 3이니까 분자분모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3분의 32가 답이 되겠습니다. 짝짝짝. 어때요? 풀만합니까?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오면은요. 굉장히 뭐랄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계산 별로 안 복잡하죠. 오히려 앞에 풀었던 이런 문제들이 계산이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이게 수능 4점짜리 문제스러움이 난이도가 높냐면은 일단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과정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근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고하는 과정이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실제로는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적분 28번, 29번, 30번은 실전에서 시험 후반에 풀게 됩니다. 그렇죠. 수능이 100분이라고 치면은 그 100분의 초반부에는 1번부터 10번 뭐 또는 수원수투 문제를 풀다가 중후반부에 들어서 미적분을 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미적분이 보통 난이도가 높고 계산이 많고 학생들이 100분 동안 스퍼트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후반부가 되면 시간 부족.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지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적분이 난이도가 다른 과목보다 높은 편이야. 계산이 많고 복잡해서. 그래서 28, 29, 30번을 풀 때쯤 되면은 학생들의 그 어떤 상태가 막 풀어야지, 이겨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좀 지쳐 있어.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냥 어려우니까, 아, 다른 거나 먼저 풀어야지, 이런 생각 말고, 어차피 입시가 상대평가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 나한테 쉬면 남들도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적으로 보답받습니다. 알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무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문제풀이가 아니라니까요. 그 100분 동안 집중해서 마지막 30번까지 마침표를 탁 찍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바쳐서 그 100분 동안 스퍼트를 하는, 마치 마라톤에서 마라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2.19km를 완주한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실전 모의고사는 그 100분 동안 내가 모든 걸다 쏟아붓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되기 때문에 꼭 실무로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넘어가 수능완성, 또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129페이지 실무 29번입니다. 첫째 항이 모두 1인.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거는, 자, 등비수열이면 첫째 항 공비, 첫째 항 공비, 미지수가 4개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첫째 항이 1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 B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S라고 놓게 되면 모르는 문자가 R하고 S 두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AN하고 AM 플러스 1을 비교했더니 항상 AM 플러스 1이 작다는 뜻은 공비는 무조건 양수란 뜻이에요. 왜냐면 공비가 음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항상 한항과 이웃한항을 비교했을 때 어느 하나가 크거나 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이 AN하고 AM 플러스 1이 작다는 뜻은 공비가 양수이고 또 하나가 공비가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0, R,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0, S,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M 플러스 1과 BM 플러스 1 비교했을 때 BM 플러스 1이 작다는 뜻은 R하고 S 중에는 R이 더 크다는 뜻이네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0, S, R, 1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R하고 S는 전부 다 0하고 1 사이고요. 그 다음에 요 조건 때문에 항상 R이 S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개 풀면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쌤이 첫 시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항상 모르는 문자가 나오면 그 모르는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충분히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특히 수열 문제 그런 게 많은데, 예전에 등차 수열 문제 같은 경우 수능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도 많습니다. 수학원의 수열 문제에서. 왜 그러느냐? 여기서 등차수를 결정하려면 조건이 두개 필요합니다. 왜? 첫째 항 알아야 되고, 공차 알아야 되고. 근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그 대신 거기에 자연수 조건이 등장을 함으로써 뭔가 이걸 좁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1강에서 마지막 문제를 풀 때도 비슷했었거든요. A 곱하기 D가 마이너스 18이었어. 그러면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A하고 D가 나오는 조합이 많지가 않아. 그 중에 하나가 답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경우도 이제 모르는 문자가 원래 4개인데 첫째 항 1인이 나와 있으니까 R하고 S 두 개만 알면 되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식이 새로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식이 두개 나와 있다는 뜻은 조건이 두 개라는 뜻이고 모르는 문자 두 개, RS를 결정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말하면 되게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그 대신 좀 복잡하니까 식을 써볼게요. 우선 AMB에는 첫째 항이 A1, B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RS분의 A1, B1. 근데 A1, B1이 1이잖아,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7분의 8이고, 그럼 이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R 곱하기 S가 8분의 1이네. 그죠? 1-8분의 1 하게 되면은 8분의 7인데 역수를 취하니까 7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하고 S가 일단, 이런 거구나. 당연히 R하고 S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R하고 S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와, 이게 복잡해. 요거는 한번 풀어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nbn 플러스 bn의 제곱. 요게 이제 35분의 4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잘 보면은 an의 제곱이 뭡니까? 첫째 항은 1, 두 번째 항 r제곱, 세 번째 항 r4제곱, 6제곱, 8제곱 이런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첫 번째 항. 그다음 이거는요. 요거 나와 있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16.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1 마이너스 s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35분의 4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냥 뭐 연립일차 방정식은 풀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rs는 8분의 1이 나왔어. 그 다음 이것도 어쨌든 r하고 s에 관한 식이야.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걸 갖다가 대입해 가지고 구했을 때 식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안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거 고1 과정에서 여러분 내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수화식, 뭐 유리식, 뭐 무리식, 복소수 이런 공부하다 보면은 대칭적인 식, 합과 곱을 이용해 가지고 대칭식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계산을 좀 편리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보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r하고 s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똑같아요. 이거 r하고 s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과 곱으로 만들면 되게 편리한데, 그게 이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고, 그게 아닌 학생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지금 계산이 문제입니다. 7분의 16만 넘겨볼게요. 그럼 이거 35분의 80이니까 우변은 35분의 84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분의 1하고 1-s분의 1이야.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1-r제곱 1-s제곱분의 2-r제곱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지만 괜찮습니다. 자, 크로스로 곱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옮겨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70-35에 실전에서 요 정도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비급수는 공비가 2하고 마이너스 사이잖아. 왜냐하면 등비급수가 수렴한 게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러면 무조건 분수가 나옵니다. 분수가 안 나오는 문제는 근호가 있는 일부 형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분수 연산, 유리식 연산은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이거 정리하게 되면 1-r의 제곱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r제곱 s제곱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한 84를 곱할 거야.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84. 마이너스 84의 r제곱 플러스 s제곱이고, 그 다음에 r제곱 s제곱 잠깐만 따라올래? 잘 따라올래? 자, 이게 rs가 8분의 1이니까 이거 r제곱 s제곱 64분의 1이거든요. 거기다가 84를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64분의 1 곱하기 8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게 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지만 요거 넘기시면은 84고 35니까 49입니까? 49에 r제곱 더하기 s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기시면은 14. 자, 요거 계산, 약간 약분하게 되면은 4로 계산하면 21이고요. 여기는 16. 그러니까 14 더하기 16분의 21. 그래서 어쨌든 r하고 s는 못 구했지만 R제곱, S제곱의 합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되게 좀 재밌는 거 하나를 할 텐데, 자, 일단은 계산을, 아, 통굴로 할까요? 좀 번거로워도 16분의, 16 곱하기 14, 16 곱하기 14를 하시면, 여기는 64에 16이니까 224, 224니까 24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45랑 49는 약분 되죠. 왜냐면 245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90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5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R의 제곱 더하기 S

X제곱이 16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R 곱하기 S가 8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R 곱하기 S, R 더하기 S 합과 곱을 이용해서 뭐 요거 더하기 이거 두배 하게 되면은 R 플러스 S 전체 제곱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능이라고 치면은 수능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아무 숫자나 내지 않습니다. 수능을 그 문제를 만드는 프로세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문제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검토를 합니다. 출제하시는 분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러면은 이런 숫자, 심지어 기역, 니은, 디귿, 1, 2, 3, 4, 5번의 그 숫자 배열, 그 다음에 한글의 그 표현, 이런 것들을 다 엄청 꼼꼼하게 검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숫자를 그냥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78분의 15, 하나가 뭐 123분의 27,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R하고 S가 어느 정도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때까지 기출문제 기준은 100%였습니다. 보입니까? 얼마입니까?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4분의 1이죠. 곱하면 8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 더하면 16분의 5.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만게 아니고 실전 모의고사하고 실제로 수능이면은 이렇게 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어느 게 R이고 어느 게 S인지는 아까 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R하고 S가 큰게 R이고 작은 게 S니까 R이 2분의 1이고 S가 4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최종적으로 72에 A4. A4는 뭡니까? R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8분의 1. 그다음에 B2. S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하시고, 이거 뭐 통분해가지고 8분의 3이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갚으면 8, 9, 72. 여기는 얼마입니까? 32, 18인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27이 최종적인 답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7번까지 같이 풀어봤고, 문항의 어떤 트렌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유사하죠. 유사하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2024학년도부터 새로 생긴 트렌드예요. 28, 29, 30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풀만한 문항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급수 단원에서 정의 해석, 조건 해석 형태의 문제고, 이게 2023년 이전의 기출 문제에는 없는 형태거든요. 완전히 트렌디하면서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까지도 이 주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꼭 맞췄으면 좋겠고, 이제 보통 이래 너무 어려운 문제는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상위권 학생들도 잘못 풀어. 중위권 학생들도 못 풀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너무 쉬운 문제도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눈 제일 소중한 문제들은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못 미치면 틀리기가 쉬워. 이 문항들이 변별력이 높은 문제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1, 2, 3강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주제입니다. 오히려 흔히 말하는 22번, 뭐 또는 21번, 수투에서 미분의 활용 가장 어려운 문제, 또 우리 미적분에서 30번,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이 덜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 복습 꼭 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관련된 문항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약점 공략 기아의 김창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2차 곡선으로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번부터 4번까지 조금 놓이는 문항을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도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항들 다시 한번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혹시 살짝 실수하거나 몰랐더라도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연습할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그 이상으로 반복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연습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5번부터 할 텐데요. 자, 5번입니다. 두 초점이 FF'인 쌍곡선의 식이 이쁘게 나왔어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그렇죠.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6,0, 여기가 6,0이라는 것은 알 겁니다. 그리고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참 중요한 말이죠. 이 쌍곡선 위에 있대요. 이 P점은 쌍곡선 위에 점이에요. 이럴 때 PQ와 PF가 같다고 합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아요. 여긴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 어디? Q, F'F. 이 큰 삼각형과 그 다음에요. FF'P. 여기요. 이 작은 삼각형이 뭐라고요? 닮음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길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12라는 거. 그 다음은 모릅니다. 두 길이가 같죠? 얼만데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제가 그냥 L이라 하면 여기도 L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삼각형 PF'F에서 이 P점은 쌍곡선 위에 점이니까 PF'에서 PF의 길이를 빼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인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L 더하기 2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변의 길이를 문자로 설정하는 것부터가 문제풀이의 시작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를 써서 표시하는구나. 하나를 쓰면 하나가 나오는구나. 무엇 때문에? 쌍곡선의 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처음에 안 된 친구들은 뭐 하는 겁니까? 모방하는 겁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 다음엔 이렇게 방법을 쓰는구나. 문자를 써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렸어요.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먼저 시도해보고 그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썼으면 자 이제 뭘 쓸 겁니까? 닮음이라면서요. 닮음을 써야지. 자,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여기를 베타라 할게요. 큰 삼각형은요. Q, F'F에서 길이가 아는 건, 길이라는 건 알파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 둔각처럼 보이는 이렇게 큰 각이 마주보는 길이는 알아요. 알파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12이고요. 12인데 요 큰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2L 더하기 2예요. 이거는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여러분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가 2알파고 여기가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닮음이니까. 그래서 알파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L 플러스 2. 그 다음에요. 요 큰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외양, 내양 곱해야 되죠. 둘 곱하면 2로 묶으면 L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L 플러스 2이고 여기는 12 곱하기 10인데 2 하나 약분하면 얘가 6이 되어서 여기는 72가 됩니다.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72 되는 것은 8, 9, 70이에요. 풀면 L은 7 나옵니다. L이 7 나오면 이 길이가 7, 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보세요. 이게 7이면 요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알파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9. 9 대 베타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7입니다. 7은 큰 삼각형에서 알파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12이고 베타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QF예요. FQ라고요. 그래서 F와 FQ의 길이는 얼마나 옵니까? 9분의 7 곱하기 12예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3분의 28입니다. 3, 3, 9, 3, 4, 12 하니까. 3분의 28이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여러분 이 삼각형은요. 이게 7, 7 이렇게 해가지고 2등변이기 때문에 7이고 7이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이 넓이. 그러면 7, 7이고요. 3분의 28인데 3분의 14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둘이 같겠죠. 3분의 14. 그럼 보세요, 여러분. 7은 3분의 21이에요. 3분의 14. 얘는 2 곱하기 3분의 7. 여긴요. 3 곱하기 3분의 7. 맞아요? 왜요? 3분의 7은 같잖아요. 비율이. 여긴 2고, 여긴 3이니까. 여긴 얼마 나와야 돼요? 루트 5 나와야지. 3분의 7 루트 5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여기 말고? 3분의 28 곱하기 높이가 얼마인 거예요? 3분의 7 루트 5라고요. 그러니까 1, 여기가 1이고 여기는 14니까 여기 얼마 나옵니까? 9분의 14 곱하기 7 하면 98 나옵니다. 98 루트 5. 그래서 P분의 Q 루트 5니까 아, P 더하기 Q 값은 얼마예요? 9 더하기 98이니까 그렇죠. 107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비율관계로 풀어가지고 2등변 삼각형에 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게 첫 번째였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 뭐냐면 뭘 구하면 돼요? 사실 알파 알파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파이 마이너스 2 알파고요. 여기가 2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 둔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9였고요. 여기가 7이었고 12였으며 여기는 2 알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9, 12, 7이니까 이 상태에서 코사인 2 알파는 2, 9, 7, 9, 9, 81, 그 다음에 7, 7에 49, 마이너스 144입니다. 12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2, 9, 7. 둘 더하면 얼마가 돼요? 130이죠. 130에서 144를 뺍니다.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코사인 2알파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9분의 1이겠죠.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요. 9분의 여기가 9니까 81이에요. 루트 80.
4 루트 5가 됩니다. 왜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삼각형 넓이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값을 찾은 거예요. 그쵸? 7이었고 7이었잖아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얼마라고요? 9분의 4 루트 5라고요. 그러니까 9분의 여기가 2가 되면 49 곱하기 하니까 98 루트 5, 아까와 동일한 답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비례식으로 풀든 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값을, 코사인 값, 사인 값을 찾아서 넓이 관계로 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이었고요. 이제 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점점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쌍곡선은 지금 초점이 4,0 마이너스 4,02니까 딱 봐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고요. 여기는 4,0이고요. 그점.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쌍곡선이 하나 있고 점 F를 초점으로 하고 Y축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쌍곡선 C와 만나는 점 중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뭐라 부른다고요? P라 했습니다. 포물선은 어느 게 포물선이에요? 보세요, 이게 F 초점이고요. 여기가 준선이면, 이게 준선이면 쌍곡선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나, 아니 포물선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이런 곡선,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곡선이 포물선이에요. 이 곡선이 포물선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어떠냐고요? 4,0을 초점으로 하고 X는 0이 준선이기 때문에 이 포물선은 Y제곱은 8 곱하기 괄호 열고 X-2가 될 겁니다.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럴 때 요 P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제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서 처음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서 꼭 서로 다른 두 2차 곡선이 나오고 교점에서 출발해서 뭔가를 막 합니다. 여기도 이 P라는 점의 정체성은 쌍곡선 위의 점이면서 또한 어디 위의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포물선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P에서 H까지 길이와 P에서 여기 없지만 있는다면 F까지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PH 대 HF의 길이의 비가 3대 2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L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루트 2L이라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맞습니까? 물론 여기도 3L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직선 PH와 X축은 서로 평행합니다. 여러분 2등변이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둘이 서로 평행하죠. 둘이 서로 평행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엇각이라고. 그죠? 뭐 어디도 같은 거예요? 여기도 같은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제가 문제에서 알파라는 수식은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알파가 아니라 뭐 세타라고 써도 돼요. 여기 세타. 그럼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이걸 왜 했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잡아가져서 쭉 그으면 직교할 거고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코사인 세타는 3L분의 루트 2L이에요. 3L분의 루트 2L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L분의 4가 됩니다. 2루트 2L분의 4가 됩니다. 어차피 루트 여기 L은 약분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루트 2는 여기는 얼마가 돼요? 2루트 2하면 2루트 2를 다 지우면 여기는 루트 2만 남아요. 그러면 3분의 루트 2는 쉽게 얘기하면 L분의 루트 2가 되어서 아 결국에 L은 얼마구나 3이구나를 찾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찾는 방법이 L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점 P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3L이면 여기가 Y축이거든요. 그렇다면 P점의 좌표는 일단 3L, 1 4분면 위에 있으니까 3L일 L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렇죠?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대입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Y1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HF의 길이는 여러분 H 여기 H. 이 점의 좌표를 3L, Y1이니까 H점은 0, Y1이에요. HF의 길이는 16 더하기 Y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제곱을 하면 여기가 8배의 L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 점은 어디 외점이라고? 포물선 외점이에요. 그러니까 Y1의 제곱은 뭐나 마찬가지예요. Y1의 제곱은 8배. 그렇지. 3L-2 곱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8L제곱. 그럼 보세요. 어라? 소거되네. 8324L은 8배의 L제곱. L은 얼마입니까? 네, 3입니다. 길이니까 0 아니고요. 따라서 똑같이 3이라는 걸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다면 여기를 이제 지워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지워서 L이 얼마다? 아, 이제 찾은 거예요. L은 3이었다. 뭘 구하라 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A제곱 이 쌍곡선의 식이 어떻게 나왔는데 쌍곡선의 식이 우리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었는데 이걸 구하래요. 그쵸? 뭐는 알아요? 여러분 L이 3이니까 이게 9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럴 때 꼭 등장하는 게 있죠. 점 P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포물선 외점, 쌍곡선 외점. 쌍곡선의 정의가 뭡니까? 한 점부터 두 점까지. 두 정점이 이루는 거에 차가 일정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으면 L이 3이었어요. 점 P는 얼마입니까? 9, 점 P의 좌표는 9, 루트 56입니다. 여기다가 9를 대입하는 순간 8, 7에 56이니까 루트 56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PF'의 길이는 PF'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우와! 9에서 4를 뺀다 마이너스 4를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169예요. 더하기 56이에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25 루트 아하! 15구나. 이 길이가 15라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그러니까 15에서 9를 빼면 얼마라고요? 주추의 1이 6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아, A는 3이고 이 A가 6이니까 A가 3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라고요? 16이라고요. 16. 그러니까 B의 제곱은 7이에요. 왜? A제곱은 9니까. 따라서 9와 7의 곱이니까 답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 63이 됨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 또 두 2차 곡선의 교점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7번. 자,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평이었는데요. 좌표 평면에서 이런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만약에 y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뭐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y제곱 마이너스 1은 a제곱분의 x의 제곱일 거고요.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 나옵니다. 그쵸? 자, y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절대값은 1-y제곱으로 나올 것이고 이 값은 a제곱분의 x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y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작다가 기준이에요. 1이에요, 1. 절대값이. y축, x축. 자, 그래서 여기를 y는 1. 같은 관계로 밑에를 이렇게 그어서 y는 마이너스 1이라 한다면 이 아래는 요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겠죠. 그 사이에 있을 때 뭐가 얻어져요? 타원이 얻어져요. 타원이 이렇게 길쭉할지 옆으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곡선의 점중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 P에 대해서 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네요. 뭐 크다 작다 해서도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y가 1 되면 x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 나옵니다. 2점이에요, 2점. y의 제곱이 1이면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곡선이었으니까 왜 y는 1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위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 사이에 있으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 p에 대해서 뭐라고요? 모든 점 p에 대하여 PCPD, c가 얼마예요? c,0 마이너스 c,0. 여기 어느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지합이 항상 루트5예요. 무슨 뜻입니까? 타원이죠. 타원.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EA. A 양수예요. EA가 루트5입니다. A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5예요. 1보다는 조금 큽니다. 요렇게 되는 타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됩니까? 초점은 A는 2분의 루트 5고 A제곱은 4분의 5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4분의 1이고 이게 C제곱이니까 C는 2분의 2분제에서 C는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D가 되는 것이고 C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D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0이 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두 길이의 합이 얼마다? 장축의 길이인 루트 5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곡선은 뭐라고요? 쌍곡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쭉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A가 얼마였어요? A가 0, C 더하기 1. 여러분, C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B는요, 마이너, 0, 마이너스 2분의 3. 여러분, 이 쌍곡선은 초점의 좌표가 A제곱은 4분의 5예요. 거기다 1을 더하면 4분의 9예요. 루트 씌우면 2분의 3이에요. 아하. 그래서 A와 B는 쌍곡선의 초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 여러분, A점의 좌표는 0, 2분의 3이고요. B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서 Q점이 저 위에 어딘가에 1, 4분면 위에 있고요. AQ의 길이가 1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긋는다면 여러분 BQ에서 AQ의 길이를 빼면 얼마가 돼요? 주축의 길이 2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BQ의 길이는 얼마예요? 12죠. 이게 10이잖아. 이게 10이고 B에서 Q까지 있는 길이는 12가 됩니다. 아, BQ의 길이 12, AQ의 길이는 10. 그러면서 여러분, AB의 길이 얼마인지 보이세요? AB의 길이? 이만큼에 이르는 길이는 Y좌표에 차니까 3 나옵니다. AB는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따라서 삼각형 A, B, Q의 누구의 길이? 어떤 길이? 둘레의 길이는 세 변의 길이 합이잖아요. 10 더하기, 3 더하기, 12, 10 더하기, 3 더하기, 12니까, 그렇죠. 이렇게 25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잘 푸셨으리라 믿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였고요. 이제 8번입니다. 8번을 좀 조금, 이거 어디부터 해야 돼요? 라고 막막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좌표 평면을 한번 잘 세워봄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네 변의, 뭐라고요? 중점. 여기 중점. S는 A와 D의 중점이고, P는 AB의 중점이고, Q는 BC의 중점이고, R은 CD의 중점이고, DA의 중점이 S가 됩니다. 여기를 네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이 여기. 타원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초점이 F 프라임인데, 뭐라고요? F를 초점으로 하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현재 타원은 있어요. 이렇게. 타원 있고, 요 포물선은, 지금 이 포물선은 S도 지나고, F 프라임도 지나고, Q도 지나가요. 참 많이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는데, 노란색이 뭐라고요? 이게 준선이라고요. 이 노란색 포물선의 준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각형 넓이가 32 루트일 때 선분 FF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요렇게 지나가는, 선을 X축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여기고, 그 중점은 S에서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어딜 지나가요? 쭉 지나가서 Q를 지나갑니다. 여기가 타원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놓을게요. Y축이라면. 그러면 초점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냥 아주 편하게 A,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예요 아니 여기를 A, 0 A, 0 0, B 마이너스 A, 0 이렇게 한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 대칭이니까. 그쵸? 곡선의 대칭성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접해야 되니까, 요 점을 제가

O라 한다면 OF의 길이와 OF 프라임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다시 P와 F의 중점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C, 0으로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C, 0으로 써도 돼요. 왜냐면 타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타원은 제가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에요.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 A고 A, 0 마이너스 A, 0인데 C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EC라고요. 근데 우리는 포물선에서 요 FF'의 길이와 F'P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길이는 EC가 됩니다. 여기는요? C가 되고요. 그럼 여기도 EC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원점이니까 요점은 R은 3C,0인데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C예요. A가 3C면 여러분 보세요. B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 뺀 게 C제곱이 되면 B제곱은 얼마예요? 8배의 C제곱이에요. A제곱은 9배의 C제곱이고. 맞죠? 네, 다 했습니다. 왜? 왜? 왜?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한다면 얼마를 구하면 돼요? EC가 얼마니? 두 배의 C값이 얼마니 묻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써볼게요. 그럼 A가 3C고 B가 제곱이 8배 C라면 B는 2루트 2C라고 할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썼을 때 A 당연히 양수, B 양수를 가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죠. 그럼 AB 하게 되면 이 넓이가 돼요. 사각형 넓이. 근데 직사각형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요? 32루트 2라는 얘기는 얼마예요? 2a 곱하기 2b를 묻는 거잖아요. 이게 2a이고, 이게 2a이고, 이게 2b잖아요. 4ab예요. 그러면 4 곱하기 a가 얼마? 3배의 c. b는 얼마? 2루트 2c예요. 그럼 루트 2 지워야죠, 여기. 루트 2 하나씩 하나씩 지우고, 보세요. 4, 2, 3, C제곱, 4, 3, 2, 24입니다. C제곱은, 그래서 C제곱은, 사실 여기 8, 4, 32니까 3분의 4예요. C제곱이 3분의 4. 아, C는 얼마라고요?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2 루트 3이에요. 따라서 두 배의 C값은 얼마겠더라? 3분의 4 루트 3이겠더라고. 선분 FF'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원점 잡아서 C는 이렇게 썼을 때이 상태에서 C를 양수로 둔 겁니다, 여러분. C를 양수 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8번 문항이었고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는 그런 방법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잘 보아야 할, 잘 읽어야 할 단어가 보입니다. 쭉 읽었을 때요. 뭐라고요? 이렇게 막 있다. 이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점 PQ가 존재하도록 하는 뭐라고요? 모든 C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여러분, 모든 자가 나오면 이렇게 PQ가 존재하도록 하는 스몰 C는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답니다. 한 개라면 모든 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존재하도록 하는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냅니다. 모든 자가 붙으면 꼭 기억해야 돼요. 저런 C 값은 반드시 두개 이상 나옵니다. 한 개, only one이라면 모든 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도록 하는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냅니다.

여기 앉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축의 길이가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초점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일부러. 자, 이랬을 때 자, 점 P는 일사분면이 있고요. 점 Q는 뭐라고요? 직선 PF 프라임 위에 있는데 곡선 위에 있어요. Q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이 점이 P면 여기가 Q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PF 프라임 F는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이렇게 돼서 이게 이등변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같겠네. 여기 얼만데요? 두 배의 C요. 두 배의 C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 C, 이만큼이 두 배의 C거든요. 이럴 때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이게 길다면 당연히 이게 여기 일사분면 있으니까 PF 프라임 길이가 훨씬 더긴 겁니다. 여긴 더 짧겠죠. 주축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여긴 EC 마이너스 6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모를 일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여기에요. 삼각형 PQF예요. 이렇게. 요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28이래요. 삼각형 PQF의 둘레의 길이는 PQ 더하기 QF 더하기 PF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근데 여러분, PF 프라임과 FF 프라임이 같을 수도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 이것만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함정이라기보다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여기 있는 건 알아요. 그쵸? 여기가 F 프라임이고 여기가 F라는 것도 아는데 만약에 이게 있으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여기가 P예요. 즉, 이두 길이가 같은 이게 이등변이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긴 E시고 여기가 EC고 그럼 여기 얼마예요? EC 더하기 6이겠죠. 이만큼은 이렇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도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존재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기서 이 값이 요세 길이의 합이 색이 달라졌죠? 28입니다. 자, PQ는요. PF 프라임에서 QF 프라임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QF를 더하고, 그 다음에 PF를 더한 게 28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QF 프라임을 빼면 이게 뭘 나타낸 거예요? 그렇지. 주축의 길이 6입니다. 이게 6이라고요. 6, 6, 6, 6. 그럼 PF 프라임은요? PF 프라임은 EC라고요. 두 배의 C 더하기 여기는 얼마라고요? 6. PF는요. PF는 두 배의 C 마이너스 6. 이게 28이니까 결국 뭐예요? 네 배의 C가 28이니까 C는 얼마나 얘기예요? 네, 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PF 프라임과 FF 프라임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C가 7이 됩니다. 보세요. 모든 C 값의 합을 C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요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넘어가는 요 과정은 요 식은 이런 상황이나 같다는 얘기죠. 같으니까. PF 프라임은 두 배의 C 더하기 6일 것이고 가운데는 여기 두 배, 여기 두 개의 합은 6이고 주축이 6이고 그다음에 PF는요. 이 그림에서 PF는 이 C는 28이니까
4배의 C는 얼마?

얼마예요? 28에서 12를 빼야 되니까 16이고, 아, C는 얼마겠다? 네, 이 경우 C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가 되어서 모든 C 값의 합은 네,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7과 4를 더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P점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어떨 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 없어요. 이런 디테일도 여러분들 지금 잘 관찰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문제를 풀 텐데, 10번은, 자, 두점막 이렇게 나와요. 곡선 C1과 C2는 둘다 모두 초점의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P점은 C1 위의 점, Q점은 C2 위의 점이니까, PF에서 PF 프라임을 빼면 2가 됩니다. 주축의 길이가 C1이었으니까. 그런데 QF에서 QF 프라임을 빼면 4가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네. 쌍곡선의 정입니다. 맞죠? 쌍곡선의 정의고. 뭐라 했냐면, 이 셋이 순서대로 등차할 수를 이룬대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4배의 PF 프라임은 이둘 더랑 둘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PQ 더하기 QF 더하기 PF 더하기 PF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여기가 10인 걸 알아요. 여기가 10인 걸. 그렇다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를 지금 가만히 보세요. PQ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PQ의 길이는 여러분 여기 있는 PQ의 길이는 PF 프라임에서 뭘 빼요? QF 프라임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쓸게요. 여기 있는 QF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PF 더하기 PF 프라임이거든요.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QF에서 QF 프라임 빼면,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값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4라고. QF에서 QF 프라임을 빼면 4입니다. 이 값은 4예요. 그러면 PF 프라임 더하기 4 더하기 이제, PF. 여러분 보세요. PF는 살짝 넘기면 여기 있는 이 PF는 PF 프라임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에 PF 프라임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PF 프라임이 하나, 둘, 셋. 여기는 4개. 여기는 6이 있고요. 그럼 따라서 PF 프라임의 길이는 얼마다? 6이답니다. 아, P에서 F 프라임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6이라고요. 엄청난 힌트죠. 왜? 여러분, 이게 6이면 얘는 얼마입니까? 여긴 8이에요. 여기까지 길이가. 그런데 제가 아까 안 썼지만 말씀드린 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0이에요. 어머! 6, 8, 10. 아, 직각 삼각형이네? 누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요. 이 삼각형이 PF 프라임 F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직선 PQ의 기울기는 M이다. 여러분. 직선 PQ요? 여러분, 직선 PQ는 이렇게 쭉 이어지면, 쭉쭉쭉쭉 이어지면, 이 직선 PQ를 제가 L이라 부르면 이게 직선 L이거든요. L의 기울기는

0: 여기를 세타라 부른다면 우리의 기울기 이 m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탄젠트 세타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세타는 5분의 뭐예요? 6분의 8, 3분의 4죠. 아이고, 이뻐라. m 값이 3분의 4예요. m이 3분의 4니까 60 곱하기 m의 값은 80이겠군요가 답이에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디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께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정의에서 출발하고 맨 여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특징, 힌트를 가지고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 식을 변형을 하되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가지고서 얘를 이용 또는 주어진 식, 정의에 있는 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 식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와 같이 PF 프라임의 길이가 6이다까지 찾았으면 다시 이제 여기 와서 이두 길이의 차가 얼마니까? 주축의 길이 2가 되니까 6이고 8이고 초점의 길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10인 걸로 보아서 아, 직각 삼각형이구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점. 여러분, 2차곡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디, 어디? 위의 점. 정말 많이 등장한 용어입니다. 어디, 어디 위의 점. 쌍곡선 위의 점, 타원 위의 점, 포물선 위의 점, 또는 누가 누가 만나는 점, 어디 위의 점, 어디에서의 점. 점의 위치를 통해서 이 점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즉, 쌍곡선인지, 포물선인지, 타원인지를 파악해서 반드시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주세요. 당연히 여기라면 이두 길이의 차가 2다. 여기는 두 길이의 차가 얼마다? 4다라는 게 금방 들어오선, 머릿속에 금방 파악하고 계셔야지 문제 풀때 훨씬 더 여러분께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식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천히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막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연습장 있으면, 여기서 풀다가, 막 여기서 풀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 나눌 수 있게 나눠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정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복기하거나 내가 틀린 문제를 파악할 때, 어디에서 틀렸는지 체크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 사고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에서 살짝 미스가 있었구나를 금방 파악하고 피드백이 좀더 쉬워집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항들 이런 거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27 약정공략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지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권역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충청권과 호남권 이 두 개의 권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요 내용들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암기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고 또 각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문제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역지리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각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쭉 한번 넘겨보면서 아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아 저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충청권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교재는 14페이지입니다. 충청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충청권은 크게 4개의 광역자치단체로 구성이 됩니다. 충남, 충북, 세종, 대전으로 구성이 되죠. 자 지역들은 이렇게 됩니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입 벌리고 있는 친구가 보령이죠. 와 모두 축제 신난다. 와 근데 보령 모두 축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청서부 아저씨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고 다음 세종 대왕이 청주를 좋아하셨어. 세종 대왕 옆에는 공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서산당진 아래쪽에 내포 신도시 있는 홍성 예산 이렇게 됩니다. 계룡시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시입니다. 여기 3군의 본부가 있어서 육군, 해군, 공군의 본부가 있어서 완전 군사도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군산업 관련된 종사자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충주에 있는 진음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충주의 진음재단, 충주 진음재단. 그리고 친구 중에 보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참 괴상한 친구야. 괴상한 보경이. 그리고 대전은 두개산 위에 올라가 있다. 논산과 금산, 쌍산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와 군을 좀 구별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 도의 지명 유래가 된 곳들은 다 시입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는 곳들도 다 시입니다. 석탄박물관도 다 시예요. 자, 그래서 도 지명 유래된 충주와 청주 다 시죠. 그리고 석탄박물관이 있는 보령도 시입니다. 이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들이 과거에 탄광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로 성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들은 다 시다. 다음 제조업 발달한 서산과 당진도 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주변에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에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여기도 다 시예요. 시옷 모양으로 시다. 이렇게 아산이랑 천안은 당연히 시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공주와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는 시일까 군일까 조금 애매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주와 논산도 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제천. 제천도 사실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인데 철도교통의 중심지예요. 지금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사실 촌락의 특색이 나타나는 곳들인데 시인 곳들은 대부분 철도교통의 중심지였던 곳들이 많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던 또 제조업 발달했던 지역들은 거의 다 시예요. 이런 지역들은 시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와 청주 시고 보령도 시니까 우리는 이 충청권에서는 공주, 논산, 제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논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논을 제공한다고 해요. 논을 제공한다. 논 제공. 그래서 논산, 제천, 그리고 공주가 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산, 제천, 공주. 다음 충주는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탑도 세워놓았죠. 그래서 요 충주 중심으로 이쪽은 경기가 있고 이쪽은 강원이 있어요. 경기와 강원이 만나는 곳. 경기와 강원. 그리고 이쪽에 소백산맥 지나가죠. 소백산맥 지나가서 이쪽이 경북입니다. 경북. 이 소백산맥을 넘어가기 위한 고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괴산과 문경을 연결하는 조령 있죠. 조령. 다음 단양과 영주를 연결하는 추풍령이고요.
수풍령. 그리고 영동과 김천을 연결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중령이죠, 중령. 중령. 그리고 여기가 추풍령이죠. 추풍령. 이 추풍령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백산맥이 워낙에 험하기 때문에 과거에 영남권 쪽에서 이 수도권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넘었어야 됐는데 그세 개의 고개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얘네들과 함께 우리 경북의 여러 지역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 우리 태안군 기업 도시 있습니다만 군입니다. 다음 진천과 음성도 혁신 도시 있습니다만 군이에요. 다음, 홍성과 예산, 내포 신도시 있지만 군이에요. 뭔가 시일 것 같지만 군일 것 같은 친구들. 태안, 홍성, 예산, 진천, 음성은 군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각 지역들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전입니다. 대전. 인구가 150만 정도. 원래 광주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대전이 광주를 앞지르게 됩니다. 다음, 대덕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여기 나와 있죠. 다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분기하는 곳입니다. 회덕이라는 곳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도 분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분기점,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광역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수특에 보시면 맨 뒤쪽에 추가 문항이 몇개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대전청사가 있어요. 이 정부의 종합청사가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서울, 그리고 과천, 당연히 세종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네 군데 정부 청사 있는데 꼭 기억해 두기. 다음, 충북도청 있는 데입니다. 충북도청 인구 88만 정도, 90만까지 올라가고 있죠? 청주입니다. 충북의 인구 1위 도시이기도 하고요. 충북 인구 1위 도시. 그리고 국제공항 있죠? 청주 국제공항. 여기에 공군사관학교 있거든요. 공군사관학교도 요 국제공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다음, KTX의 분기점입니다. 이 고속철도의 분기점이에요. 경부선과 호남선, 오송이죠. 오송역이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직지심체요절의 탄생지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죠. 이 직지심체요절이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지 관련된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다음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전자조립공업. 그리고 최근에 여기 오송 쪽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 장비 제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전기 장비 제조업 출하액도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남이라는 곳에서 교차합니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교차. 자,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고속도로 노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단계라는 게 아니라, 아, 여기 경부와 중부가 교차하는구나. 청주에서 교차하네. 그럼 청주는 경부도 지나가고 중부도 지나가는가 보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인구 이제 거의 70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충남의 인구 1위. 충북의 인구 1위, 청주, 충남의 인구 1위는 천안입니다. 천안.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 바로 천안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그 만세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아우네 당터가 또 천안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독립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아산과 더불어서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수도권 전철. 수도권 이외에 강원의 춘천, 그리고 충남의 천안과 아산까지 연결됩니다.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 삼거리, 우리 뭐, 천안 삼거리, 기억나시죠?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그래서 인구 한 70만 정도가 되었죠. 다음,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부 세종성사 있는 곳이고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세종입니다. 세종.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인구가 현재 한 40만까지 도달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순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 세종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다음, 역시나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요. 또 현대 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
그리고 이 KTX 천안 아산역이 있죠. 조선시대 전통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외암 민속마을도 있습니다. 이 천안 아산역 아산에 있죠. 아산. 그리고 여기도 천안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전철 연결됩니다. 수도권 전철. 그래서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모두 발달한 곳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경기와 강원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자, 아래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탑 세워지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중원 고구려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로도 지정되어 있는 여기는 충주죠. 충주. 최근에 수력발전소 있는 곳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주댐에서 수력발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충주댐 만들면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호수의 이름이 충주호거든요. 제천까지도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충주호인데 제천 사람들은 청풍호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죠. 다음, 대산 석유화학단지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그래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 발달한 데 울여서였잖아요. 울여서. 울여서 중에 서산입니다. 서산. 서산.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가는 곳인데, 이 서해안고속도로는 사실 되게 많은 곳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노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서해안 쪽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을 다알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이 서해안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가로림만 갯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가로림만 갯벌이에요. 가로림만 갯벌.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여기 약간 호리병처럼 생긴 여기가 가로림만 갯벌이고 오늘이 7월 26일인가? 그런데요. 어제 7월 25일에 우리나라 그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 중에 한국의 갯벌 있잖아요. 그 한국의 갯벌이 확대 지정됩니다. 그러면서 서산에 있는 갯벌도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서산. 다음, 현대제철 있는 곳,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외목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수 있는 곳이에요. 외목마을. 그 다음에, 제철공업 발달해서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성비가 높죠. 특히나 청장년층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화력발전소 있는 곳입니다. 태안, 보령, 이런 데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당진에도 있죠. 당진, 당진. 자, 서산과 당진은 석유화학공업과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17만 정도 됩니다. 아, 되게 공업 발달했으면 인구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산과 당진 같은 경우에 근처에 천안이랑 아산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랑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서산에 갔었는데 이제 주말에 갔었어요. 주말에 가서 밥을 먹고 술집에 갔는데 술집이 너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몰 토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인분께 물어봤습니다. 아, 주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그랬더니 다 집에 갔죠. 그러는 거예요. 집에요? 집에 갔으면은 쉬는 날인데 술 한잔 먹으러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집들이 거의 다 천안, 아산, 수도권이라서 오히려 서산은 평일날 굉장히 붐비고 주말에는 굉장히 한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했지만 그 인구가 많이 유입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중후반쯤에 이제 석유화학과 제철공업 발달하는데 인구 유입이 아주 많진 않았다. 물론 인구가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인구 증가율이 아주 높진 않았던 곳입니다. 인구가 17만 정도. 다음, 제천시에는 의림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림지. 삼국시대 만들어진 벽골제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저수지입니다. 다음 얘기했듯이 공식 명칭은 충주호인 청풍호. 제천에서는 청풍호라고 부르고, 이 청풍호에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가 보시면은 이 청풍호를 감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청풍호, 그 다음 한방 바이오 산업, 약초 한방 특화 도시라고 하는데 아, 저희 어머니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TV를 봤는데 제천에 무슨 약초 맛집이 나온 거예요. 약초 맛집에 꼭 가보고 싶다. 저 맛도 있는데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준웅아.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계속 얘기하시길래 어머니 약초 맛집에 모셔가기 위해서 제천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도착해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약초 무슨 밥상 같은 걸 먹었는데 와, 정말 약초 맛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엄청 기대하시고 한 입을 드시더니 약초구나. 약초구나.
약초네, 씁쓸하네, 맛있진 않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엄청 맛있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 제천하면 약초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천의 약초, 물론 건강에 굉장히 좋고 맛도 있습니다. 제 입맛에 안 맞았을 뿐이겠죠. 제천. 다음, 논산입니다. 논산. 제가 근무했던 육군훈련소가 있습니다. 여기 남학생들 중에 이쪽으로 또 가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겁니다. 그리고 딸기, 논산하면은 딸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올 만한 건 많이 없는 곳이에요. 다음, 음성. 당연히 혁신도시 있겠죠.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 백제문화재 열립니다. 여기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밤도 유명합니다. 밤. 정말 유명합니다. 공주. 공주. 공주는 시라고 얘기했었죠. 시. 그래서 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 부여, 그리고 익산까지. 다음, 인구 10만 정도 됩니다. 자,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내포신도시가 여기와 예산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대전에 있었던 충남도청을 이전시켜서 새롭게 조성한 도시인데, 인구가 꽤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충남도청은 홍성이 있습니다. 홍성. 근데 관련 기관들은 또 예산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 딱 보시면은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의 경계 지역 쪽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충남도청 소재지는 내포신도시에 있지만 홍성입니다. 혁신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음성과 더불어 진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또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개 묶어서 충북 혁신도시로 지정해 놓은 거죠. 예,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노원구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태릉 선수촌이 있었거든요. 그 태릉 선수촌이 이 진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역시나 음성과 더불어 혁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진천. 그리고 여기 대소면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2차 전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소면은 음성에 있는데요. 이 대소면 산업단지는 음성과 진천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쪽에 좀 공장들이 많아서 2차 전지 산업이 진천 쪽에 꽤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음, 머드 축제. 머드 축제 보령입니다. 보령. 보령. 자, 보령 하면은 해저 터널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여기가 태안입니다, 태안. 태안과 보령이 사실 이쪽으로 가면 되게 가까운데 육로로는 이렇게 뺑글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의 옛날에 한 8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 뺑글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해저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80분 정도 걸리던 거리를 10분 정도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여기 해저 터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입니다. 보령 해저 터널. 여기도 서산 갈때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익숙한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천 해수욕장이 분명히 대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령에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렸을 때 내가 갔을 때는 대천 해수욕장이 대천에 있었는데 이 보령이 도농 통합시거든요. 대천시와 보령군을 합친 건데 보령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천에 있었던 대천 해수욕장은 아직도 대천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당진과 더불어서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 또 보령입니다. 보령. 다음, 내포신도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곳. 아까 홍성과 예산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예산입니다. 사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과. 사과. 그리고 추사 김정희 그글잘 쓰시는 분 있죠? 그분이 예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택이 거기 예산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충주와 함께 태안에 지정이 되어 있죠. 태안입니다. 태안. 태안. 인구 6만 정도. 다음,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기업도시 지정되어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 있다. 화력발전소 있다.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있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등이 있습니다. 부여가 되겠죠. 부여.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입니다. 부여. 요 서동 연꽃 축제는 백제 시대 때 설화 이용해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다음, 인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인삼. 인삼. 인삼하면 인삼, 금산. 금산, 인삼. 금산하면은 반드시 인삼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다음,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저희 아이 데리고 가봤는데 다 돌아보는데 거의 꼼꼼히 보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놀이터가 엄청 큽니다. 저희 아들이 거기서 1시간 정도 놀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구뚝이 있습니다. 금강 하구뚝은 여기와

군산을 연구하죠. 바로 서천입니다. 서천, 서천. 그리고 서천갯벌. 자, 일단 확대되기 전에 아빠, 우리 무안 언제 가? 목포 언제 가? 어우, 신안 보고서. 신안 좀 보고서 가자. 그때 서가 서천이죠. 그래서 서천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 한산 모시축제 걸리는데 서천군 한산면이거든요. 가끔 여름철에 정말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스루룩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거본적 있죠? 그 시스루룩이 바로 모시입니다. 한산 모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천. 다음 아래쪽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곳들은 아니에요. 정종생가가 있는 옥천 포도와 복숭아 산지 계룡시. 충남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시입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어떻게 시가 되었느냐? 인구도 이제 5만이 안 되죠. 얘기했듯이 국방부, 계룡대라는 부대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3군의 본부가 다 계룡에 있고, 얘기했듯이 군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계룡시입니다. 다음 용동하면은 포도 유명합니다. 영동 포도. 그래서 옥천의 포도 복숭아, 영동의 포도. 그래서 이 충북은 생각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은 곳이어서 우리나라 도 중에서 과실 생산량이 탑5에 들어갑니다.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영동하면은 포도 가장 중요하다. 포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김천과 추풍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 추풍령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요지라서 경부고속도로랑 경부선 철도가 다 지나갑니다. 다음 증평군 여기 앞에 잠깐 가볼까? 증평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말 면적이 작죠. 그래서 울릉도 다음으로 특히나 내륙에서는 가장 면적이 작은 군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제외하고 면적이 제일 작은 군, 제일 큰 군은 홍천입니다. 홍천. 다음 괴산군 속리산 국립공원 있고 조령으로 문경과 연결된다. 조령. 그 다음에 괴산에 고추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소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다. 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것 토대로 아, 괴산은 고추가 발달한 곳이고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괴산이 소백산맥에 있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보은. 우리 한국의 산사가 또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법주사가 보은에 있습니다. 법주사. 대추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 또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들 막 이렇게 지나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말티제 고개인데, 저도 이제 사진 동호회 했을 때 가봤었거든요.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굽이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2번이나 굽이쳐서 흘러가는 도로인데, 굽이쳐서 건설되어 있는 도로인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굽이쳐 내려가는 게 보여서 굉장히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티제 고개가 보은에 있다. 다음 청양, 굉장히 산세가 깊어서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다음 충청권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단양입니다. 단양 인구는 제일 적지만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늘 유명하고요. 마늘 온달이 전사했던 곳이라 온달 관광지 조성되어 있고요. 단양팔경, 단양의 유명한 곳들인데요. 특히나 여기는 카스트 지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주와 중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영주와. 자, 여기까지 해서 충청권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우리 스텝 2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와는 스텝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 자, 이제 충청권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군에 해당하는 곳. 자, 공주, 시라고 얘기했었죠? 논제공. 그래서 논산도 공주도 시입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는데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천이 군입니다.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조성되어 있지만 군입니다. 다음 충청 남도에 위치한 곳 영동 충북 진천도 충북 제천도 충북 공주가 충남입니다. 다음 해안에 위치하지 않는 곳 태안 당연히 신두리 해안 사고 있으니까 해안이겠지. 서산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습니다. 해안에 위치합니다. 보령, 아까 얘기했듯이 석탄 화력 발전소 있고 보령 머드 축제 열립니다. 해안입니다. 청주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다음 충청 북도와 경계를 맞대고 있지 않은 도. 자, 충북은 우리나라의 거의 정가운데쯤, 그러니까 남한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그리고 경북과도 접하는데 전남, 경남과만은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남과 전남 두 개와만 접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도와는 다 접하고 있습니다. 충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맞닿지 않은 도가 또 충북입니다.

충북이기도 하고요. 다음 단양군과 접하지 않는 곳. 자, 단양. 일단 단양 바로 옆에 제천 있죠. 제천. 그리고 단양과 문경, 경북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쪽에는 영월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홍천은 강원 쪽에서 약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양과 접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청주에 있죠. 오송이 청주에 있으니까. 다음 고속철도 정차역에 위치하지 않는 곳 천안 아산역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도 정차하고요. 대전 당연히 정차합니다. 세종은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위치하지 않는 곳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통틀어서 공주 백제 역사 유적지구 있고요. 서천에 갯벌이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청양엔 없습니다. 다음 다른도와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은 곳. 자, 보은은 경북과 맞닿아 있어요. 경북. 다음 부여는 충남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북. 다음 충주 얘기했듯이 경기 강원과 맞닿아 있고요. 예산은 다른도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서울과의 직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상대적으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곳 골라주면 되겠죠? 네곳 중에 진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충청권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 호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7월 1일, 26년 7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통합되어서 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쯤은 언급이 될 겁니다. 수능에서 반드시. 그전에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런 곳들 나왔을 때한 번씩 언급은 됐었거든요. 언급은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통계가 나올 때 통계는 올해 26년 통계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26년이니까. 그래서 주로 23년과 24년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 통계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그대로 그냥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었다. 특별시가 되었고요. 사실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특별시의 지위를 갖는데 서울과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하나, 통합특별시 하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냥 특별시 두 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특별시의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서울과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일단 통합되기 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광주광역시 안에 있었던 구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없어진 거죠. 자, 일단 호남권 전북, 광주, 전남 이제는 전북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광역자치단체가 세 개였는데 이제는 두 개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전북부터 좀 살펴보면 자, 구운 김을 전주 비빔밥에 싸서 무진장 먹었다. 누가? 부정고에 다니는 내 친구 임순남이. 부정고에 다니는 임순남이. 그리고 군의관, 군의관, 군의관, 군의관. 군대에 있는 의사 있죠? 군의관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군의관이에요. 군의관, 군의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군의관. 다음 여기는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기억나시죠?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다니는 내 친구. 영광굴비함 무볼래. 영광굴비함 무볼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담하는데 고꾸라진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여기 해남 당연히 알겠죠? 해남이랑 영암에 기업도시 조성되고 있으니까 여기 해남 위에 바로 영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진과 장흥도 있고요. 여기 섬은 신안군입니다. 자, 역시 시와 군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전북 볼게요. 전북. 전주는 당연히 시겠죠. 그리고 도명의 유래가 된 곳은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주와 나주는 당연히 시입니다. 다음 군산은 옛날에 쌀 수타랑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모여들어서 역시나 시로 승격했고요. 제조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도,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새로 승격한 곳입니다. 그리고 남원은 이쪽에 분지 지형이라서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전주 이외에는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익산, 김제, 정읍은 얘네들 시인가 군인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익산, 김제, 정읍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에서 회장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회장시켜야 되지? 친구들이 막 추천을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는 김정남을 추천합니다.

그러네. 김정남이 있군. 김정남이 있군. 그러네. 김정남이 있었구나. 김정남이 있군. 김제, 정읍, 남원, 익산, 군산, 시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남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나주는 전라도니까 시고요. 제주 오빠를 따라하는 광양과 여수, 시입니다. 그리고 순천은 광양과 여수 사이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순천과 여수의 인구가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당연히 첫 번째는 광주입니다. 인구 150만 정도. 자, 위에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관련된 내용 적어 놨고요. 밑에는 광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이제 합체되고 나서, 합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통합되고 나서 인구가 320만 정도 되었고요. 면적은 경북, 강원에 이어서 3위입니다. GDP는 경기, 서울에 이어서 경남과 좀 비슷해요. 3, 4위 정도 규모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꽤나 중요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겠죠. 자,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광주, 광산업 발달한 곳이고 기아자동차 꼭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KTX 송정역 정차하는 곳입니다. 광주. 다음 전북의 인구 1위, 인구 65만 정도의 전주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세계문화유산 아닙니다. 세계문화유산 아니라는 거. 다음 그 외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혁신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북 도청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고 전라도 지명 유래가 되었던 곳이 또 전주입니다. KTX도 정차합니다. 그래서 KTX역이 지붕이 기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 KTX역도 지붕이 기와고요. 톨게이트, 요금소, 고속도로 요금소도 기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특색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곳이죠. 다음 광주, 전주 다음에는 다 27만 정도 내외에 27만 정도 내외가 쭈루룩 늘어서 있습니다. 그중에 보석산업 발달하고요. 보석산업, 그다음에 KTX 전라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며 미륵사 유적과 왕궁리 유적, 백제의 역사 유적 지구가 있는 익산이 27만 정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다음에 당연히 순천만 국가 정원이니까 순천이겠죠. 순천 역시나 27만 정도. 다음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 발달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수가 되겠죠. 여수 밤바다 해서 여기 그 밤바다 구경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래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가 다 보이는 그런 케이블카도 있는데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KTX 전라선의 종착역이 또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27만 내외 정도. 그리고 27만 내외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 근데 역사문화유산, 과거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탈해 갔던 항구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옛날에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직 공장이 남아 있긴 합니다. 타다대우 상용차 공장이 남아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GM 공장이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는 조금 자동차 산업은 쇠퇴했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가 보면 여기 군산과 부안 연결해서 새만금 간척 사업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땅들은 군산, 김제, 부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지구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김제도 포함이 됩니다. 김제. 다음 해상 케이블카 유명하고 또 중요한 건 여기죠. KTX 호남선의 종착역이면서 영산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은 목포와 영암을 연결합니다. 둘 중에 호남선 종착역인 곳은 목포죠. 목포.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목포는. 요만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20만 정도니까 꽤 많은 거죠. 근데 이 무안에 남학 신도시가 생기면서 뒤에 나올 텐데, 이 목포 사람들이 무안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안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목포는 최근에 또 인구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인구 감소. 남학 신도시 때문에. 다음, 제철공업 유명한 곳. 당연히 광양이 되겠죠. 광양. 광양. 광양도 옛날부터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순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제철 산업 발달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5만 정도. 그러니까 서산 당진 광양이다. 15만 정도가 됩니다.

있는 거죠. 서산, 당진, 광양 다 15만 정도. 여수만 조금 많습니다. 여수만 27만 정도 되는 거니까. 다음, 빛가람 혁신도시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본사가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중심으로 한국전력이 있으니까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에너지밸리가 조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나주, 대. 나주, 대. 바로 나주가 되겠죠. 나주.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되었다. 그리고 대로 유명하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죠. 인구 증가. 다음. 농민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에서 고부 농민 봉기가 있었었죠. 옛날에 그 농민 봉기가 있었던 고부가 바로 정읍입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요. 내장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은 정읍, 순창, 그리고 장성에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요 정읍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라서 이 내장산 단풍축제가 열립니다.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만 시입니다. 그리고 기후 파트에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으로 종종 정읍이 출제가 됩니다. 정읍. 다 완주. 완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전주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점점 행정구역을 넓혀가면서 완주군의 일부가 전주시에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주가 완주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는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는데 이게 전주와 완주를 묶어서 혁신도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완주에 있어요. 전주공장인데 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는 곳이다. 완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구 10만 정도. 10만, 인구 10만. 다음 전남도청 있는데 전남도청. 전남도청 무안에 있죠. 무안, 무안, 무안. 그 다음에 국제공항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예, 청양무, 청양고추 맛이 나는 무, 청양무의 무가 무안입니다. 국제공항 있고 전남도청 있다. 그 다음에 남학신도시, 역시나 전남도청 이전하면서 신도시 조성했습니다. 목포 인구가 유입되면서 무안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목포 인구는 감소하는 우리 흔히 빨대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빨대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안갯벌. 자, 일단 제가 요거 작성할 때까지도 그냥 람사르 등록 습지였는데 얘기했듯이 7월 25일에 따끈따끈하게 여기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한국의 갯벌이 확대 등재되면서 우리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 잘 아시죠? 원피스의 루피가 되게 세잖아요. 엄청 셉니다. 왜 센가요? 고무여서 셉니다. 고무여서. 고무여서. 고무여서 세다. 고무여서. 새롭게 확대 지정된 데가 고무여서인데요. 고무여서, 고흥, 무안, 여수, 그리고 서산. 요네 군데가 한국의 갯벌이 확대 지정되면서 새롭게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된 곳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고흥, 무안, 고흥, 다시요. 고흥, 무안, 여수, 서산, 고무여서. 이렇게 정말 따끈따끈하게 한국의 갯벌 확대 지정되었다. 그다음 양파 굉장히 유명합니다. 양파. 다음, 벽골제 유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을인지와 더불어서 삼국시대 대표적인 저수지. 그 다음, 지평선축제 열리는 김제. 김제도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쌀 유명하지만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아니다.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는 쌀은 이천, 여주, 철원, 김포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춘향제 개최되는 곳이죠. 전남, 경남과 접경하고 있다. 또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원이죠. 남원. 다음, 땅끝마을 있습니다. 고구마, 배추 유명하고, 특히나 땅끝마을이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갖고 있는 해남입니다. 해남. 해남. 그리고 공룡박물관 있죠. 기업도시. 해남과 영암 일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영암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유래의 규격 갖춘 KF1 경주장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이 있는 곳입니다. 탄광했었지만 폐광된 화순. 화순. 요 아래 지역들은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로 우주센터 있습니다. 항공 우주산업 성장하고 있고 유자 유명합니다. 고흥.

다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있습니다. 고인돌. 다음 곶창 갯벌. 세계 자연유산이죠. 곶창. 아주 중요한 키워드. 굴비와 원자력발전소 두 가지의 키워드 갖고 있는 영광. 영광. 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조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복 미역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고요. 또 새만금 방조제, 군산과 여기를 이었습니다. 부안입니다. 부안. 부안. 그리고 대나무산업특구. 대나무란 중요한 키워드 갖고 있고, 가사문학의 산실, 정철의 3인곡이 여기서 지어졌죠. 담양이라는 곳입니다. 담양. 다음, 장성구는 홍길동 축제 열리는 곳이고요. 다음, 녹차. 녹차하면 보성이죠. 보성. 다음, 천사섬 연육 연도. 육지 완결하고 섬과 선을 연결합니다. 소금 박물관이 있으면서 천일염 엄청나게 생산하고 태양광 발전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있는 곳입니다. 신안. 신안. 장흥은 요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정남진.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남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강진은 청자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비 축제 유명한 나비는 함평. 나비 함평. 그리고 진도는 진도알이랑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정도. 다음 곡성. 이 멜론 토산의 토란의 특산지입니다. 섬진강 기차 마을이 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고추장 하면 순창. 치즈 하면 임실. 그리고 산수유 축제 열리는 구례. 구례. 역시도 여기나 지리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영남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국립 태권도원 있고 반딧불이 축제 열리는 무주. 그래서 무진장이 인구가 되게 적은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묶어서 무진장이라는 생활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 스텝 2는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저와는 스텝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보러 갑니다. 군에 해당하는 곳. 자, 제가 김정은이 있었네. 김정은이? 아, 죄송합니다. 김정남이죠. 김정남이 있군. 김정남 있군. 그래서 김제, 정읍, 남원, 익산, 군산은 시입니다. 그래서 정읍 시고요. 남원도 시고 김제도 시예요. 영광은 군입니다. 되게 군 같지만 시인 곳들 잘 기억해 두시고 시에 해당하는 곳들 자 나주 전라도니까 시가 되겠죠. 지명 도의 지명 유래가 된 곳들은 시입니다. 시 전라도니까 나주시. 다음 함평 무안 화수는 다 군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전남 쪽은 군이 대부분 많다. 그래서 시 정도만 기억해 두자 얘기했었었죠. 다음 전남과 경계를 접하지 않는 곳 아무래도 남쪽에 위치하는 곳들이겠죠. 남쪽. 자, 일단 남원 전북의 남동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순남이니까 순창도 위치하고 있죠. 그다음에 고창. 고창은 해안 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어서 전남과 접합니다. 하지만 무진장 위쪽에 있는 장수는 전남과 접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제시된 곳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곳 가장 동쪽 예, 구례가 구석에 전남의 북동쪽 구석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구례가 네 지역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합니다. 다음, 구, 광주광역시와 접하지 않는 곳. 자, 얘기했었죠.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담화를 나누었다. 담양, 화순, 나주가 광주광역시와 접해 있고요. 영광은 접해 있지 않습니다. 영남권과 맞닿아 있는 곳. 자, 구례. 전남의 북동쪽 구석에 있으니까 영남권과 맞닿아 있겠죠. 하지만 진안, 화순, 순천은 영남권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지리산이 위치하는 곳. 지리산은 세계 도의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구례, 그리고 함양, 산청, 하동, 요 다섯 군데 걸쳐 있거든요. 지리산이. 남원은 전북, 구례는 전남, 함양, 산청, 하동은 경남입니다. 그래서 세 개도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례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결국 서해안 쪽에 위치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군산 서해안 쪽에 위치합니다. 전북의 북서쪽 구석. 다음, 김제 군산 아래쪽에 있죠. 군 김을 김제. 그리고 목포 역시 신안 앞에, 그러니까 신안이 엄청나게 많은 섬이 있고 그 안쪽에 목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네곳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곳은 전주가 되겠죠. 전주는 전북의 거의 한가운데, 전북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KTX 정차역이 위치하지 않는 곳. 일단 여수 전라선의 종착역입니다. 호남선의 종착역은 목포, 전라선의 종착역은 여수. 다음, 익산 KTX 지나갑니다. 순천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해남은 KTX 정차역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K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다 외울 순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우리 문제 풀면서 또 다양하게 공부해 가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던가 다양한 문제집 풀면서 KTX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자, 요 문제 통해서 아, 여수와 익산 순천에는 KTX 정차역이 있구나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울 순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호남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충청권과 호남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영남권과 강원권 살펴볼 거거든요. 영남권이 사실 시군이 되게 많아서 가장 적은 강원권과 묶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영남권과 강원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 1의 11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강과 12강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6회를 함께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6회 풀면서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쌤도 이제 그에 맞춰서 총평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선 한 줄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하는 난도 높은 시험입니다. 쌤이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27분이라는 시간에 이 한 회를 풀기가 조금 벅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한 시간 정도 안에 이 한 회를 푼다?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27분 만에 푸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을 안 잤다면 시간을 재고 다음 해부터는 꼭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유전 파트하고 비유전 파트를 보게 된다면 둘 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이 속해 있었어요. 유전 파트 난도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유전 파트에서도 이제 혈액형이나 흥분 전도와 전달해서 시간을 조금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비유전파 파트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여기 난도는 별 5개로 쌤이 책정을 해봤습니다. 우수문항도 그만큼 많았어요. 이제 11번 대립유전자하고 이제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13, 14, 15, 17, 19번 이렇게 골고루 우수문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쌤이랑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생물의 특성에서 왜가리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왜가리는요, 우리나라의 하천 생태계에 주로 서식하며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성 먹이를 섭취한대요. 왜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왜가리의 긴목과 창 모양의 부리는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목을 빠르게 뻗어 부리로 먹이를 찔러 잡아먹는 데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쳐볼까요? 뭐 잡아먹는 데 적합하다. 쌤이 뭐뭐 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문장은 어떠한 생물의 특성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죠? 적응과 진화였어요. 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합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니은을 보시면 나는 적응과 진화에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암컷 왜가리는 짝짓기 후 3개에서 5개의 알을 낳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디귿이 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기 디귿 먼저 보면 다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을 낳는 과정에서 생식이 일어나고 생식과 유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전 현상이 나타날 때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니까 보기 디귿도 맞는 거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기억에서 왜가리는 기억의 생물적 요인 중 소비자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빠르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냥 기억만 딱 본 거야. 기억은 소비자에 해당한다? 아니네라고 생각하고서는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체크해가지고 니은 디귿 막 이렇게 어이없게 1번에서 실수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하천 생태계에 생물적 요인 중에서 소비자에 해당하는 줄 물어보는 거예요. 생물적 요인하면 일명 생소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 뭐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성 먹이를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 소비자라고 보는 거지. 아, 그래서 소비자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 골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5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표는 성인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분류를, 그림은 이 분류에 따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성 질환 이런 거 공부하면서 고지혈증 함께 봤을 텐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처음 보진 않았죠. 이제 기출문제 풀고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 많았기 때문에 아마 유사 기출문제에서 2021 수능 문제 나왔던 자료와 매우 유사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 뭐 18.5 미만의 체질량 지수를 가지면 저체중이다 이런 것들 외우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냥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체질량 지수가 20.0인 성인은 저체중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표로 가보세요. 20.0은 18.5 이상과 13.0 미만 이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상체중이지. 18.5 미만이 저체중이니까 20.0인 사람은 정상체중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모두 과체중인 사람 집단에서가 정상체중인 사람 집단에서보다 높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 라고 해서 맞다라고 고르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자료를 보세요. 과체중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상체중인 사람 보니까 고혈압, 과체중인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지혈증도 정상체중보다 과체중인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과체중인 사람 집단에서가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 맞는 보기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보기 디귿 비만인 사람 집단에서 자 이 비만인 사람 집단에서요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이요 고지혈증 이거예요 근데 고혈압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데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단순히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만 해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될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2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대사성 질환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개념적인 거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죠. 그래서 쌤이 2021 수능에서도 나왔고 다양한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보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자, 이러면 이거는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당연히 맞는 보기입니다. 대사성 질환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면 고고당 떠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고혈압,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온 고지혈증, 그 다음 정말 단골 손님으로 잘 나오는 당뇨병, 이 세 가지는 대사성 질환이다. 고고당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도 해결을 해봤고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3번. 그림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과 2를 나는 1과 2 중 하나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과 뒤에는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이제 그 과정을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 이거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 글리코젠은 포도당의 중합체입니다. 즉 포도당들이 연결돼서 글리코젠이 되는 것이니까 1번 과정은 합성되는 과정이니까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글리코젠이 포도당 되는 것은 분해니까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억과 니은이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Y축이 에너지 크기예요. 에너지 수준이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면 반응물이 에너지가 큽니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에 누가 더 덩치가 작아요? 포도당이 연결돼서 글리코젠이 된다고 했잖아. 포도당이 덩치가 작죠. 덩치가 작으면 에너지도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큰 기억이 글리코젠 될 것이고요. 니은은 포도당 됩니다. 라는 것이니까 요 지금 나가 1과 2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겠네. 아, 이거는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을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간에서 1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 글리코젠 되는 거, 글리코젠이 포도당 되는 거 모두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것이고, 기억은 글리코젠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포도당이 세포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있대요. 자, 이 암모니아 화학식이 NH3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들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질소성 노폐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라는 것은 구성 원소가 CHO, 일명 CHO이기 때문에 N을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면서 기억 니은 정답이 되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자주 나오는 보기 선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 1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1이든 2든지 간에 동화, 이화, 물질 대사라면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그래서 1로 나와도 2로 나와도 이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하는 보기 선지가 나오면 맞다라는 거예요. 물질 대사에서 단골 손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통합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인슐린이나 이제 글리코젠, 포도당 나왔으니까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랑 연결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기 선지를 기출에 나온 걸 소개해 볼게요. 인슐린은 간에서 이를 촉진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인슐린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기억해야 되죠? 포글포글이야. 그러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반응을 촉진하는 건데, 지금 이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글포글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이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 인슐린, 그리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 글포글포는 글로 시작하는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동물종 G에서 조건 1, 2, 3, 4와 같이 처리하고 측정한 방광 수축 강도를 나타낸 것이고 1, 2, 3, 4 표는 1, 2, 3, 4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율신경 A와 B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겠죠? 그리고 기억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은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방광 수축 강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방광에 연결된 A를 자극했더니 방광이 수축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은 어떻게 돼요? 확장해요. 그치?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이 방광에 연결된 A는 무엇이 되겠어요? 부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연결된 B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축 강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부교감의 반대겠죠. 반대인 A를 차단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B는 교감신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방광에 연결된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 나왔어요. 분비대는 기억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를 했더니 얘네들은 방광의 수축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부교감신경이 방광의 수축 강도를 높인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면 수축 강도가 줄어들겠죠. 아, 그래서 기억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을 가보면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지금 부교감신경이든 교감신경이든 모두 말초신경입니다. 중추신경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뇌하고 척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뇌하고 척수에 연결된 신경들이 말초신경기고, 자율신경은 말초신경 중에서 원심성 신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B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B는 교감이에요. 그러면 중추를 기준으로 앞에 뉴런이 신경절 이전 뉴런, 뒤에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입니다. 그래서 이전 뉴런이 더 짧은데 이전 뉴런이 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아니죠. 아세틸콜린이다라고 고쳐주면 기억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골라서 1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결국에 이러한 자율신경계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오는 거,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우선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여기처럼 방광이 수축하는지 확장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기항작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 아까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 뉴런이 길었잖아요. 부교감은 이전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경전달 물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부교감의 이전, 부교감의 이후 뉴런에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무엇이 분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이 차이점 알아두고, 이 구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량작용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광이 나왔어요. 근데 방광 말고도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동공, 그 다음에 소화작용, 그리고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도 풀었지만 심장 박동, 얘네들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봤지만 확장이에요. 동공은 확대되고요. 소화작용은 억제됩니다. 심장 박동은 촉진돼요. 그치? 자, 그러면 부교감은 길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확장의 반대, 수축, 그리고 확대, 그다음 얘네들은 축소, 억제니까 부교감은 촉진, 심장박동은 억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감과 부교감에 관련된 문제들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물질 X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역적 탐구 과정이 나와져 있어요. 가에서
X의 G, X가 G의 소화 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켜 식욕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대요. 그러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는 잠정적인 답이니까 가는 가설 설정.

측정 단계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G를 집단 A와 B로 나누어서 A에게만 X를 주사했대요. A에게만 X를 주사했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실험군 대조군 설정하는 대조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역과 니은 각각에서 소화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와 식욕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역과 니은이 아까 A하고 B 중에 하나씩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결론을 꼭 봐야 되는 것인데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가설과 일치하는지 봤더니 가설과 일치합니다. 이 X라는 물질이 지의 소화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켜서 식욕을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 식욕 정도를 보고서는 우선 A, B를 가려보도록 합시다. 자, 식욕 정도가 아까 물질 X를 넣으면 식욕이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식욕 정도가 낮은 애들이 그 물질 X를 넣어준 애겠네. 그럼 물질 X는 A에게만 주사를 했으니까 니은이 A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이고, 기억은 B입니다 라고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식욕이 왜 낮아졌느냐? 바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소화기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동 속도는 식욕 정도가 낮은 애들이 더 느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A가 B보다는 이동 속도가 빠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나에서 조작 변이는 X의 주사 여부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걸 바꿔준 값이냐? 바로 A에게는 X 주사했고 B에는 주사를 안 했으니까 조작 변이는 X의 주사 여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니은 A가 B보다 작대요. 근데 우리 이동속도 봤는데 A가 더 컸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줘야 되고 니은은 틀린 것이며, 디귿 라는 탐구 과정 중에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라가요 결론을 내렸다 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 도출 단계 바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아까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역적 탐구 과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조작 변인이 무엇이냐, 종속 변인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정 중에서 이제 설정한 집단을 이렇게 가려놓고 결론하고 일치하는지 봐서 걔네들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는 분서와 순위제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선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던 닭 A에서 F를 한 닭장에 넣고 모의를 주었더니 얘네들 처음에는 서로 쪼며 싸우다가 이후 순위가 정해져 모의를 먹는 순서가 일정해졌대요. 아, 순위가 정해졌대요. 아, 그러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순위제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표가 기억 과정 이후에 A에서 F 사이에 쪼고 쪼이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나를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나는 흰꼬리 수리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생물종인 흰죽지 수리와의 경쟁을 피해 활동 영역을 나누어 살아간대요. 나누어 살아간다가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경쟁을 피해서 나누어 살아가는 거 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서의 예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 가에 나와 있는 이 순위제와 관련된 표에서 누가 순위가 높냐, 지금 가로축에 쪼는 개체가 나와 있고요, 세로축에 쪼이는 개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쫀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덜 쪼인다라는 것은 얘네들 순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의를 먼저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A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에서 쪼는 개수를 한번 세보면 3이에요.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세보면 5개나 됩니다. C는요 하나밖에 안 되고, D는 0고요, E는요 2개고요, F는요 4개예요. 그쵸?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쪼는 개체가 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B, F 순서대로 A, 그 다음에 E, C, D 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이 회차가 그렇게 쉬운 문제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 쪼이는 개체들의 숫자까지 세볼 필요는 없지만 이걸 세보면 얘네들이랑 또 역순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를 봅시다. 보기 기억에서 가에서 모이를 먹는 순서는 A가 E보다 빠르다. A가 E보다 빠르다. 맞고, 나에서 흰꼬리 수리는 흰죽지 수리와 한 개체근을 이룬다. 얘네 둘 다른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면서. 다른 종이라는 소리고, 다른 종이라는 거는 한 개체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개체근은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나의 결과 흰죽지 수리에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저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개체근의 생장을 방해하는 요인,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얘네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환경 저항이 계속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의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에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고, 순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들 내에서, 개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이니까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에요. 개체군 내.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다섯 가지. 리사가 텃순이죠.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텃세, 순이제. 그중에 순이제가 여기에 나온 것이고,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다섯 가지. 경분, 기공포. 그래서 종간 경쟁, 분서, 기생, 공생, 포식과 피식. 이 중에 분서가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앞글자 따가지고 꼭 기억을 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산투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림은 정상인이 고온 환경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1과 2를 섭취했을 때 혈중 항인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물과 체액과 농도가 같은 이온 음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선 조건이 뭐예요? 정상인이 고온 환경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달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땀이 많이 나죠. 그러면 수분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수분과 함께 무기압류 같은 것도 빠져나가게 될 것인데,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가 낮아지고, 무엇을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가 이렇게 크게 변화량이 없느냐라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온 음료가 어떠한 조건이 있었냐면, 체액의 농도와 같은 이온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액의 농도와 같은 이온 음료를 먹어주게 된다면 우리 몸의 농도, 즉 혈장 삼투압이 크게 변하지 않겠죠. 혈장 삼투압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ADH의 농도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이 1을 섭취했을 때요 1이라는 것이 바로 체액의 농도와 같은 이온 음료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온 음료라고만 써둘게요. 그러면 이제 2는 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을 마셨을 때는 왜 혈중 ADH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물 섭취 시점을 우리 한번, 물 섭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을 섭취하게 되면 얘네들은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체내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ADH의 분비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혈중 ADH의 농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DH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ADH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재흡수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오줌의 생성량이 결정이 되는데,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된다? 반대다. 증가한다. 그리고 그 오줌의 삼투압은 같은 경향성으로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경향성을 체크해보면 ADH, 수분 재흡수량, 오줌 삼투압은 경향성이 일치하는데, 오줌 생성량만 반대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E는 체액과 농도가 같은 이온 음료이다라고 했는데, E는 ADH 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구간 가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1을 섭취했을 때가 2를 섭취했을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 고민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에 5, 3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뭐예요? 선생님이 쓴 5, 3. 오줌 삼투압 있죠.

삼투압의 경향성은 누구하고 일치한다? ADH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1을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와 2를 섭취했을 때 ADH의 농도 중에 누가 더 높아요? 1이 높아. 그러면 이때 오줌 삼투압이 더 높고 이때 오줌 삼투압이 더 낮다라는 거죠. ADH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1을 섭취했을 때가 지금 ADH의 농도가 높으니까 오줌 삼투압도 높다라고 얘기해서 맞다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삼투압 문제는 경향성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 그 다음에 보기 디귿.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쌤이 이거 할 때도 얘기했지만 ADH가 수분제 흡수량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의 표적기관은 콩팥입니다. 그래서 ADH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얘가 올라가면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콩팥이 ADH의 표적기관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맞는 것이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록신 분비와 관련된 음성 피드백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린가는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기억의 농도에 따른 혈중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TRH와 TSH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이 가부터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를 먼저 골라봅시다. A하고 B가 갑상샘이랑 뇌하수체 전엽 중에 하나래요. 먼저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되면 TRH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조절받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A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TSH가 분비되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는데 티록신의 분비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제 TRH를 줄이고 TSH를 줄이게 되며 얘네들이 다시 줄어들면 얘네들을 다시 촉진해서 TRH 증가시키고 TSH를 증가시켜서 티록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음성 피드백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니까 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이 기억하고 니은이 TRH와 TSH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TRH를 기억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TRH가 증가하면 뇌하수체 전압에서 TSH의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지, TSH는. 이렇게 하면 모순점이 생기는 거야. 그치? 아, 그래서 기억이 TSH고 니은이 TRH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TSH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럼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얘네들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를 줄이겠죠. 그래서 TRH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석은 다 해봤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 기억에서 B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보기 니은에서 기억은 TRH다 라고 했어요. 기억은 TSH네. 그래서 틀렸고. 보기 디귿.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이거 항상 호르몬 나올 때 잘 나오는 거죠. 이 문제 아니더라도 이제 인슐린 나와도 그렇고 글루카곤 나와도 그렇고 ADH 나와도 그렇고 항상 함께 나올 수 있는 보기 산지입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표적세포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아니죠. 여기에서 쌤이 기억이 B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다라고 했는데 B는 갑상샘이죠. 그래서 틀린 거야. A가 뇌하수체 전엽, B가 갑상샘이고 디귿만 정답이 되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9번은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표는 과학자 A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그림은 국가 B에서 천연두 백신 접종 전과 후에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 해석형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먼저 A는 우두에 감염된, 우두는 소의 천연두예요. 사람이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이용하여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두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부터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해석해보죠. 정상인에게 A를 접종하면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대요. 우선 이 말부터 틀렸죠.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나요? 아니 되죠. 그래서 얘는 우선 틀린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얘네들은 1차 면역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형질 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억 세포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D은 구간원에서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 수는 감소하였다.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구간원을 보니까 사망자 수가 아주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감소하였다.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연두의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개념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천연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나온 천연두.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에이즈, 그리고 독감. 이런 것들, 세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니까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 디귿 정답이 될 것이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도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2023년 9월 모의평가에 나온 6번 문제 한번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가에서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하여 집단 A와 B로 나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A와 B 중 B에만 물질 X를 처리했대요. B에만 물질 X를 처리했다. 그리고 두 집단을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배양했는데, 이 X는 염색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과 지원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집단 A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해 준다 그랬죠? 우선 X축의 세포당 DNA량은 이 1과 2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복제 전인지 복제 후인지를 알수 있다. 그러면 복제 전이니까 요1 구간에는 지원기의 세포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간 2에는 복제 후인 G2기의 세포와 M기의 세포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이 세포 수 Y축은 이각 시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물질 X를 처리해줬을 때 변화를 한번 보세요. 변화를 보니까 여기 구간 1에 있었던, 즉, DNA 상대량이 1이었던 세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아까 이 물질 X가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먼저 염색 분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 염색 분체 분리 억제. 그럼 이거는 분열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분열을 제대로 못하게 했는데 지원기의 세포가 늘어나나요?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원기에서 S기로의 과정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그러면 지원기에서 S기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지원기의 세포들이 많아지겠네. 아, 그러면 이 집단 B에 처리했었던 물질 X는 요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보기 기억해서 X는 염색 분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지원에서 X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이니까 기억 틀렸고, 보기 D은 구간 1과 2에는 모두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간 1이든 2든 핵막을 갖는 세포는 간기의 세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지원기, G2기, 간기의 세포죠.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해서 지원기 세포 수분의 S기 세포 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 나왔다라고 하면 쌤이 주어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A에서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A에서를 보면 지원기의 세포 수는 B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작고요. S기의 세포 수는 이 중간 값들이겠죠? 얘네들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치? S기로 전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전체 값은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르는 거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죠. 쌤이 기출문제에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2023 9월 모평 6번에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한다라고 나와요.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든, 염색 분체 분리를 억제하든, 분열기가 제대로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X축, Y축은 똑같고 1, 2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네들은 어디에? G1에서 S, G2기까지는 오는데 이제 여기에 그 세포당 DNA량이 2인 애들에 집중해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질도 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DNA 합성을 저해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DNA 합성을 저해한다라는 말은 지원기에서 S기로는 제대로 넘어왔는데 S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S기에서 G2기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양상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지원에서 S로 넘어갔으니까 이러한 중간 값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쌤이 우수문항으로 이제 선정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대립유전자의 종류도 3쌍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좋은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동물종의 유전 양질 간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그쵸?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밑줄. 서로 다른 3개 상염색체에 있다. 그럼 다 독립되어져 있고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것은 쌤이 뭐라 그랬지? N짜리의 세포라도 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핵상이 N인 세포에도 무조건 존재. 그치? 당연히 돌연변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문제는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립유전자 AB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동물 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가나다라에서, 아, 두 개체의 세포들이 어떤 건지 모르게끔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구별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고, 여기 세포 가나다라가 나와 있는데, 기역에서 비읍까지 다 여러분들 가려놨어요. 라지A가 뭔지, 스몰A가 뭔지, 라지B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A와 라지B를 더한 값, 라지A와 스몰D를 더한 값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P의 세포인데, 하나의 지원기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P의 세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핵상이 N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P의 세포들은 핵상이 N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두 개는 Q의 세포인데, Q의 세포는 핵상이 N인지 N인지 그거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A와 B라는 값은 0과 1 중에 하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되고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뭐 수컷이 XY. 이 조건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상염색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쌤이 이제 지난 5회 그래서 이러한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풀때 추가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말해줬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제시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있을 때그 전체 유전자 중에 반보다 많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그거의 핵상은 EN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지금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총 6개의 유전자가 제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6개 중에 반보다 많은이니까 4개 이상이라면 걔네들의 핵상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 E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나다라 중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누구 먼저 봐야 되냐면 라부터 봐야 돼요. 쌤은 라부터 봤어요. 자, 그러면 라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EN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아까 EN인 P의 세포는 N이라고 했으니까 EN인 세포는 P의 세포가 될수 없죠. 그러니까 라는 Q의 세포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EN의 세포인 경우에는 얘는 EN인데 얘가 그 지원기의 세포일 수도 있고 또는 복제 후에 EN인 세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원기의 세포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라가 만약에 지원기의 세포다라고 한다면 여기 스몰 A하고 라지 B, 라지 A하고 스몰 D를 더한 값이 2하고 2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이 2, 그 다음에 라지 A하고 스몰 D를 더한 값이 2니까 하나씩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라지 A, 스몰 A 하나씩 갖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갖고, 그 다음에 스몰 D를 갖는 거야. 근데 아까 얘네들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게큰 힌트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네들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스몰 B를 가지고 있어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도 스몰 D 하나 있으니까 라지 D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니은이라는 유전자가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6개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주어진 거에
모순점이 생겨버리죠.

그렇지. 아,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겠소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는 되지 않을까? 0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면 small a가 제로라는 소리는 여기에 large a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large a가 두 개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여기 small d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2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유전자형이 large a, large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arge b, large가 될 것이며, small d가 없다라는 말은 large d, large d가 됩니다. 그러는 순간 얘네들은 세 개의 유전자밖에 안 가져요. 근데 표에서 이미 네 개의 유전자는, 적어도 네 개의 유전자는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맞죠? 쌤,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센스를 갖춰가는 거예요. 2 플러스 0, 0 플러스 2다. 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small a, small a. large a는 없고, 그 다음에 large b가 없다라는 말은 small b, small b. small d만 두개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얘도 세 개의 유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안 된다라는 거야. 아, 지원기의 세포라고 가정하면 되지가 않는구나. 그럼 얘는 복제 후의 세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제 후의 세포니까 얘들은 어떠한 유전자를, 복제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몰 A하고 라지 B, 라지 A하고 스몰 D가 2가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는 이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를 지워버리고 A 더하기 B가 2가 나와야 되고 라제 A하고 스몰 D가 2가 나와야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라지 B가 2개가 되죠. 그리고 얘가 0이다라는 소리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니까 라제 A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2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라제 A, 라지 A에, 라지 B, 라지 D에, 라지 B, 라지 B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라지 A가 없으니까 라지 A, 라지 A가 이렇게 4개가 나와야겠죠. 스몰 A가 제로가 된다면. 그치? 왜 그러냐면 쌤이 복제 후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스몰 A가 없다라는 소리는, ENA 세포에 스몰 A가 없다라는 소리는 상염색체에 라지 A, 라지 A라는 건데, 이렇게 4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라지 A 플러스 D가 2라는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스몰 A가 0인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라지 A를 0이라고 놓고 스몰 A를 2라고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2라고 놓고 여기가 0일 때도 똑같이 돼버리죠. 2, 0일 때는 아까랑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여기가 2라면 라지 A가 2가 된다. 이렇게 될 때밖에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0, 2 플러스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얘가 유전자형이 원래 라지 A, 스몰 A인데 복제되어서 두 배, 두배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다라는 소리는 유전자형이 스몰 B, 스몰 B라는 거고, 스몰 D가 없다는 소리는 유전자형이 라지 D, 라지 D라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Q의 유전자형은 이거다.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데 얘네가 두 배씩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은 2 플러스 0에서 2가 나오고, 라지 A도 2 플러스 0에서 2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이 기억과 니은은 무엇이 될까요? 기억과 니은은 얘가 갖지 않는 거. 그래서 얘는 네개 종류의 유전자밖에 안 가지니까 두 종류의 유전자는 가지지 않을 것이고, 라지 B하고 스몰 D가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를 보면, 이 가나다에 두 개는 피의 세포여야 되니까 N짜리의 세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Q의 세포인데, Q의 세포에서 EN짜리라고 한다면 요 똑같이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다 가진 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다 중에 아무리 봐도 다 X가 하나씩은 섞여 있고 네 개를 다 가진 애들은 없으니까 Q의 세포도 N짜리다. 그러면은 가나다는 아직 누가 P와 Q의 세포인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모두 핵상이 N이다라는 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을 볼게요. 달을 왜 먼저 봤냐면 얘가 눈에 띄었어요. 왜냐? 지금 라에는 없는, 즉 EN짜리의 세포에는 없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같은 개체의 세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Q가 아니라 P의 세포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P의 세포에서 얘는 기역하고 리을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이 2고, 라지 A하고 스몰 D를 더한 값이 4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이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이고 라지 A 플러스 D가 4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N짜리의 세포니까 라지 A하고 스몰 A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죠.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0으로 나야겠지? 그러면 0 플러스 2고 그러면 2 플러스 2 해서 4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치? N짜리인데 라지 A나 스몰 A 중에 4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 게 타당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요. 라지 A를 이렇게 가져. 스몰 A는 안 가져. 라지 B를 가져. 그 다음에 스몰 D를 가져. 근데 얘네들이 이제 두 개씩 존재한다라는 말은 복제된 염색 분체를 가진 N짜리의 세포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라지 B도 가지고 스몰 D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아직은 가려낼 수는 없는데 지금 라지 A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인 리을이 라지 A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 미음이라는 거는 얘는 없어야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으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가하고 나에서 이제 여기에 A하고 B라는 숫자를 찾아내야지 이제 가려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A하고 B 중에 0하고 1 중에 하나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는요. 0이 될 수가 없죠. 왜요? 가에서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에서 라지 A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라지 A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0 플러스 0이어야지 0이 되는 건데 그 말이 성립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스몰 A의 값은 1이 되는 것이고 이 스몰 B의 값이 0이다. 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 값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는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라지 A가 있을 때 1이니까 1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러면 스몰 D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0 플러스 0이니까 얘는 스몰 A도 없고 라지 B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에서 유전자항을 한번 써본다라고 하면 라지 A를 가져. 그 다음에 스몰 A는 없겠지. 그리고 라지 B가 없으니까 스몰 B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스몰 D가 없으니까 라지 D를 가져야 돼. 그게 얘네들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랑 무엇을 가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라지 B도 없고 스몰 D도 없으니까 여기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스몰 A가 없고 스몰 B하고 라지 D가 있으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되면서 스몰 B하고 라지 D 중에 하나가 미음과 비읍이 될 것이며 이제 디귿이 스몰 A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디귿이 스몰 A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요, 이 B 값이 0이니까, 나에서는 라지 A도 없고, 스몰 D도 없대요. 그러면 라지 A가 없으니까 얘는 스몰 A는 하나 가져야겠죠. 그리고 스몰 D가 없으니까 라지 D는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의 세포는 라지 D를 가지니까, 여기 스몰 B하고 라지 D 중에 갖고 있는 게 라지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음이 라지 D가 되고 그 다음에 비읍이 스몰 B가 된다. 그럼 얘는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스몰 A하고 라지 B를 각각 하나씩 가져서 2가 되는구나 라는 게 되면서 이제 기억 니은도 맞출 수 있죠. 라지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없는 니은은 스몰 D가 될 것이고 얘는 동그라미가 되면서 라지 B가 된다. 아 그러면 지금 Q는요 그 라지 B 자체를 안 갖고 있는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나의 세포는 P의 세포가 되고 이제 가가 Q의 세포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해서 A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1이 맞고 보기 D은 나는 Q의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P의 세포죠. P의 가의 유전자형이라고 했어요. 자, P의 가의 유전자형은 이 둘을 합쳐주면 되겠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맞다 라고 골라주면 기억 디귿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5회에서 풀었던 질소순환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이고 과정 1과 2는 질산화 작용과 탈질산화 작용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우선 질산 이온이 기역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 다음에 기역이 니은으로 전환되고 이 니은이 다시 질산 이온이 되는 것이니까 이 중에
질산화 작용 있잖아. 질산 이온이 되는 게 질산화 작용일 텐데, 그러면 어떠한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것이냐면 암모늄 이온 NH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NH4+가 되는 질소 고정 과정이 기역에서 니은이 될 것이고, 기역은 N2이다. 그러면 NO3-가 N2가 되는 것은 탈질산화 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1은 탈질산화 작용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 니은은 암모늄 이온 맞고, 질소 고정 세균은 기역에서 니은, 기역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 질소 고정 과정이니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우리가 기억리한 디귿 빠르게 답인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 13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8명으로 구성된 집단 X의 ABOC 혈액형에 대한 자료래요. X를 ABOC 혈액형에 따라서 1, 2, 3, 4로 나누었는데, 1, 2, 3, 4는 A, B, AB형, O형 모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자, 이때 X에서 니은과 디귿이 모두 있는 사람 수분에 기역이 있는 사람의 수는 1이랍니다. 자, 그러면 니은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가 25명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 기역 니은 디귿이 A, B,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X에서 항비혈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사람, 그러면 항비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으니까 베타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사람은 응집원 B를 가진 사람이죠. B를 가진 사람. 이 B를 가진 사람은, 그럼 반대로 항비혈청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사람은 B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B를 가진 사람은 B형과 AB형, 그 다음에 B를 갖지 않은 사람은 A형과 O형. 그러면 이 B를 가진 사람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니은과 디귿이 모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A하고 베타하고 A하고 B하고 베타인데, 이 중에 니은하고 디귿이 B하고 베타일 순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응집되는 응집원과 응집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것이 있을 거냐면, 니은하고 디귿이 될 수 있는 후보는 A하고 B가 되거나 또는 A하고 베타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A하고 B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식에서 니은과 디귿이 모두 있는 사람 AB형이죠. 그리고 베타, 기역이 있는 사람은 베타가 있는 사람이니까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과 O형이 됩니다. 이게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 B, O, AB가 모두 나와 있는 상황에서 1이 나올 숫자는 10하고 3하고 7을 더한 10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AB형이 몇 명 나온다는 소리야? 10명 나온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A하고 O를 더해서 10명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럼 나머지 B형이 3번이 되면서 8명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A하고 O를 더한 게 10명이고 A, B가 10명, B가 8명이면 더한 게 18명이니까 조건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된다,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A와 베타구나. 그러면은 기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된다. 그럼 기역이 있는 사람의 수, 분자는 B하고 AB가 되는 것이고, 니은과 디귿, A와 베타가 모두 있는 사람은 A형이다. 그래서 요게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10분의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형이 10명. 그러니까 10명인 4번이 A형 모듬이 되는 것이고, B형하고 AB를 합친 게 10명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이 3번이 O형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1, 2번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거냐라는 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니은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가 25명이래. 그러면 25명이 나오려면 여기가 전체 28명이니까 이 세 사람을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7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야지만 25가 나오는 거고, 얘가 A형, 그 다음에 얘가 O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줘야지 이제 나머지를 확정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니은이 만약에 A다 라고 하고 디귿이 그러면 베타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그 조건에서 그 니은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의 수는 25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치? 그러면 니은 A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라고 한다면 A는
응집원 A를 가진 사람은 A형과 AB형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0: 베타가 있는 사람은 B형하고 O형, 알파가 있는 사람은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하고 O형,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사람은 B형하고 O형이니까 A형 더하기 O형 더하기 B형이 25명이 나온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A형이 10명, O형이 8명이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B형이 7명 되면서 25명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7인 2가 B형, 그 다음에 나머지 1이 AB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모둠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디귿은 응집원 A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디귿은 응집원 A가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X에서 니은이 있는 사람의 수는 18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니은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베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타가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A형과 O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형과 O형을 더하면 18명이 맞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에 적혈구와 응집수 알파를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는요, B형이에요. 그러면 B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을 것이니까 응집수 알파하고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응집이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틀린 것이고,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제 6회 13번 문제까지 함께 풀이를 해봤고요. 이제 뒤에 14번 문제부터도 좋은 문제들, 그 다음에 난도가 높은 문제들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쌤이랑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6회차 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었죠?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 무엇인지, 또 놓쳤던 부분들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대양의 해저 지형을 동서 단면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A랑 B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는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아래로 깊숙이 들어간 골짜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요 지금 골짜기의 깊이가요, 무려 11km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향칠십법 문제에서 해령이나 해구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 해구는요, 해, 바다에 있는 구, 골짜기란 말이야. 근데 그 골짜기의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이라고 했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해구는요, 수심이 6,000m 이상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6,000m라는 거는 사실 6km거든. 근데 지금 A는 6km보다 훨씬 더 수심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0m보다 깊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저 지형에서 수심이 6,000m보다 깊은 곳이 발견이 되면 여기가 무엇이다? 그렇지. 아, 이 A는 해구구나라는

체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A랑 비슷한 지역이요. 옆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전체가 11km였으니까요. 요 정도 깊이도 6km보다 깊을 거예요. 따라서 아, 이쪽에 해구가 하나 더 있는구나라는 거 체크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 B라고 표시된 곳을 기준으로 B에서 멀어질수록 대체적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뭐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뭐 열점에 의한 화산섬 이런 것들 때문에 곳곳에 높게 솟아올라 있는 지형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B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형태가 나오다가 해구가 나오고 있거든. 점점 수심이 깊어지다가 해구가 등장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B의 중심에 역시나 V자 형태의 골짜기 보이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구보다는 훨씬 더 수심이 얕지만 V자 형태의 골짜기가 나오더라. 아, 그럼 이 B에는 해령과 열고기 발달해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 한번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이 대양은 대서양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만 보고 내가 대서양인지를 알아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대서양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태평양이랑 대서양을 구별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평양은요, 지도에서 되게 둥그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반면에 대서양은요, S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S자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대서양의 중앙을 지나가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발달해 있어. 이름부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잖아요. 반면에 태평양은요,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동태평양 해령이 발달해 있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섭입대가 많이 발달해 있는 거 우리 태평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이게 만약에 대서양이라면 중앙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 분포해야 돼. 딱 중심부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큰 대양에서 중심부에 해령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동쪽에 치우쳐져서 해령이 발달한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해령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아니라 동태평양 해령이겠구나라는 거 일단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서양은요, 해구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아요. 반면에 태평양은 해구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형에서는 해구가 양쪽으로 크게 발달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대양은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라고 하면은 수렴형 경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구가 나오면 해구는 무조건 해양판이 섭입하는 곳을 이야기를 하더라. 따라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A가 하강부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평균 연령 따져 보면은 B가 지금 해령이거든. 우리 해령은요,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해서 분출하는 지점이잖아. 분출해서 굳어져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지점이거든. 따라서 이곳에서의 해양지각의 나이는 몇 살이더라? 이때 응애하고 해양지각이 태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0살이에요. 그리고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암석의 연령은 A가 B보다 많겠지.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저 2번 문제 여러분들 아마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지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꼭 지게외 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되게 해령에서의 고지자기도 해석하기 좀 까다로워 하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기가 나옵니다. 정자극기는 현재와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시기, 역자극기는 현재와 반대인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 거고, 문제에서 보시면 ABC 중한 곳에 해령이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해령은 이제 막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암석이 생기는 곳이야. 그럼 여러분, 현재는 정자극기랑 역자극기 중에 현재는 어디에 속해?
그렇지. 정자극기가 현재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해령에서는 현재 지각이 형성되고 있는 거니까 해령은요, 무조건 정자극기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현재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생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보에서 탈락이에요. 왜냐? C는 역자극기에 해당하거든. 역자극기에 해령이 분포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A랑 B 중에 하나일 텐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요, 각각의 해양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해양판 네, 이동 속도 자체는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해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A가 해령이라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를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지금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역자극기에서 정자극기로 역전된 식이잖아. 또 여기가 역자극기에서 정자극기로 역전된 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역전된 식이는요, 두 개가 같은 시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만약에 A가 해령이라면, 지금 A가 해령일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A가 해령이라면, 왼쪽 판이 이만큼 이동할 때, 오른쪽 판은 이만큼 이동하는구나. 이동 속도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을 보면은, 그러면 여기,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가 되는 시점, 역자극기에서 정자극기가 되는 시점,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가 되는 시점,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가 되는 시점, 요 시점도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판의 이동 속도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요 정도거든. 역자극기의 길이가. 그럼 우리 아까 요게 한 길이가 1대 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역자극기에 해당하는 길이도 1대 3 정도가 되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1대 3이 되려면 여기까지가 역자극기여야 하거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역자극기 구간이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라는 이런 가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따라서 A도 해령이 될수 없는 거예요. A도 탈락.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았느냐? B밖에 안 남았어. 그럼 B가 해령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 B를 기준으로 판이 확장하고 있어요. 왼쪽 판은 이만큼, 오른쪽 판은 이만큼. 그러니까 확장 속도는 오른쪽 판이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리고 역자극기일 때의 구간도 보면은 왼쪽 판은 이만큼의 구간. 그러면 오른쪽 판은 요거보다 훨씬 길어야겠지. 한 지금 두배 정도, 한 1.8배 정도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요 뒤는 안 나왔어. 사실 여기까지 더 역자극기가 이어져야겠지. 여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A랑 C가 둘다 탈락이더라. 그러면 해령이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 아직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애 누구냐? B밖에 없더라. 따라서 B에 해령이 위치하는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 A는 B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선생님, A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이 서쪽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방위표가 없어요. 방위표가 없다는 건 우리 동서남북 지금 확답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동서남북의 방향을 파악하라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때 누구를 봐주셔야 되느냐? 고지자기의 방향을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거 정자극기, 역자극기 둘다 하면 헷갈리니까요. 선생님은 항상 정자극기 것만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지자기 방향은요.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킬 때 항상 고지자기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남쪽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는 역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만 나와 있거든. 역자극기엔 고지자기 방향이 다 여기인 거야. 근데 우린 정자극기로 판별하기로 했잖아요. 정자극기는 고지자기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겠지. 그러니까 정자극기일 때는 요 방향일 거예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일 거야. 그럼 봐봐요. 정자극기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북쪽인 거냐? 아래쪽이 북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표가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집히고 나면요.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A가 B보다 동쪽에 있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해양지각의 연령은 A와 C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해령을 기준으로 해양판이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A는 해령을 기준으로 역자극기가 한번 했다가 그 전에 정자극기. 그러니까 이 역자극기가 생겼던 시기보다 역자극기보다 더 과거의 정자극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C는요, 현재 정자극기 그 이전에, 그 이전 역자극기 시기에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C를 여기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C의 대칭점은 대략 한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령에서의 위치가 C의 대칭점이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지각의 연령은요, A가 더 많은 거예요. 두 개가 같지 않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기역, 니은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랑 닮은 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해령을 그냥 주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해양지각의 나이가 나와 있거든. 근데 해양지각의 나이가 보니까 여기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해령은 이제 막 마그마가 굳어져서 해양지각이 생기는 곳이라며. 그러니까 나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0살이라고 했죠. 여기에 해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해령은 현재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 정자극기에 해당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요 색깔, 기역이 정자극기. 반대 색깔, 니은이 역자극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고지자기 방향이 역자극기에 나와 있지. 그럼 우리는 정자극기로 바꿔주는 거야. 정자극기로 바꿔주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정자극기에서 가리키는 이 화살표 방향이 북쪽이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쪽이 북쪽, 그러니까 A 쪽이 동쪽, B 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이 문제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문제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마그마의 생성에 대한 문제네요. 자, 우리 마그마의 생성 조건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하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세 개의 용융 곡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용융 곡선 구별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가 0km일 때의 용융점을 살펴보세요. 깊이가 0km일 때 용융점이 낮은 애가 있어. 그 친구가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이에요. 화강암. 근데 우리 대륙지각은 항상 물을 포함한 용융곡선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0km일 때 용융점이 높은 애들, 같은 지점에서 생기는 두 개의 용융곡선이 있습니다. 이 둘이 멘틀의 용융곡선이 되는 거고, 이때 용융점이 더 높은 요 직선으로 뻗은 친구가 물이 없을 때의 멘틀의 용융곡선이 되겠고요. 요 곡선으로 물이 없을 때보다 용융점이 낮은 친구가 물이 있을 때 멘틀의 용융곡선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또뭘 알아야 되느냐? 어떤 물질이 녹았을 때 어떠한 마그마가 생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멘틀이 녹을 수가 있고요. 대륙지각이 녹을 수가 있지. 자, 여러분들. 멘틀이 녹으면 무슨 암질 마그마가 되더라? 그렇지. 멘틀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된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대륙지각이 녹으면. 대륙지각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강암질 마그마,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륙지각의 용융점이랑 만났잖아.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니은은 지금 멘틀 물질이 상승했죠?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멘틀이 용융되었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더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니은 과정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니은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였잖아.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보다 작죠. 반면에 유문

유문암질 마그마, 기역 과정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 생성이 되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보다 많습니다. 그럼 52보다 작은 값 분해, 63보다 큰 값을 해주니까요. 이 값은 1보다 커야 되겠어요. 따라서 기역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나는 암석이 지표에 노출될 때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서 팽창하면서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4회차 문제에 나왔었는데, 암석이 지표에 노출될 때 압력 감소로 팽창하면서 형성되는 전리 이름 뭐였더라? 그렇지, 이것은요, 판상 전리였어요, 판상 전리. 그래서 우리 4회차에서 판상 전리의 생성 과정도 봤었고요. 근데 지금 이 나의 자료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주상 전리거든, 주상 전리. 자, 그럼 우리 주상절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자, 우리 제주도는 현무암이 발견되는 곳이잖아. 자, 이 현무암은 화산암입니다. 즉, 마그마가 분출이 된 거야.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이 된 거야. 근데 어머나, 지표면으로 나왔더니 너무 추워. 굉장히 빠르게 냉각된 거지.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우면 으추워하면서 몸이 샥 움츠려 들듯이 마그마도 으추워하면서 수축한 거야. 수축하면서 쩍쩍 갈라지면서 생긴 게 주상절리더라. 그래서 마그마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 이게 천천히 냉각되면요. 부피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수축하면서 암석이 될 텐데 빠르게 냉각되다 보니까 곳곳에 수축점이 이렇게 생기고 중심점이 생기게 되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암석이 갈라지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암석이 갈라지면서, 지금과 같은 다각형 형태의 이런 전리가 생기게 됐더라, 라는 것이 주상전리의 원리인 것이죠. 따라서 디귿에, 지금 니은은 틀렸다. 이것은 판상전리랑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암석 현무암이었어요. 현무암은 니은의 과정, 그렇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된 거 맞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만 맞아요.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서요. 문두에 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어표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자, 4번 문제 문두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로 다른 두 해양판 A, B와 대륙판을 모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근데 그 뒤에다가 설명이요. 판의 이동 속도는 인접한 두 판의 이동 속도 차이의 크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의 이동 속도는 에서 그 이동을 상대로 바꿔주세요. 판의 상대 속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대 속도. 판의 상대 속도는 이동 속도의 차이이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상대 속도를 설명하는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양에서 A와 B판의 이동 속도는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일단 대륙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판이요. 동쪽으로 1년에 2cm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위가 cm 퍼 년이니까 1년에 2cm 이동을 하고 있어. 되죠? 자, 그런데 A판과 대륙판의 상대 속도가 5cm 퍼 년이야. 그럼 봐봐요. 지금 대륙판이 이쪽으로 2cm 가고 있는데 상대 속도가 5cm가 되려면 A는 이쪽으로 1년에 몇 cm 가야 될까? 상대 속도가 5cm가 되려면 여기가 3cm가 되어야겠지. 그래야지 서쪽으로 가는 거 3cm, 동쪽으로 가는 거 2cm에서 3 빼기 마이너스 2는 5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래서 A는 지금 서쪽으로 1년에 3cm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이 A랑 B의 상대 속도가 8cm래. 그러면 우리 B는요, A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거야. 그죠? 자, 근데 이때 이 이동이 몇이 돼야지 8이 될수 있냐면, 이게 1년에 5cm를 이동해야지 상대 속도가 8이 되겠지. 왜냐? 5cm를 이동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3cm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1년에 8cm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판들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더 써줄게요. 5cm. 됐죠?
자, 그럼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B는 1년에 5cm 이동한다 라는 거 우리 방금 구했어요.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니은 잘 봐보세요. 해령은 동쪽으로 1년에 1cm 속도로 이동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문구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령에서 A판과 B판의 이동 속도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령에서 A판과 B판이 멀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해령에서 A판과 B판이 확장하는 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니은에서 볼게요. 해령이 있어요. 해령이 있어요. 이 기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해령이 있어요. 해령이 있는데 A판이 1년에 3cm 이동하고 있거든요. 단위는 생략하고 쓸게요. 그죠? 자, 그리고 B판은요. 반대 방향으로 1년에 5cm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해령이 고정되어 있으면 A판 여기다 이름을 쓸까? A판, B판. A판은 1년에 3cm 이동하고 B판은 1년에 5cm 이동하니까 해령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같을 수가 있어? 만약에 해령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 같을 수가 없지. 얘는 3cm, 얘는 5cm인데 어떻게 같겠어요? 항상 2cm 차이 나겠지. 근데 실제로 해령에서 판이 멀어지는 속도가 같다는 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해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아, 해령도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령이요,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해령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똑같겠어? 봐봐요. 지금 얘는 3cm 이동하고 얘는 5cm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B는 좀덜 이동하고 해령에서 덜 멀어져야 되고 A는 해령에서 더 멀어져야겠지. 그러니까 해령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느냐? A에서 B 쪽으로, 즉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 해령이 1년에 X cm만큼 이동한다라고 해볼게요. 되죠? 자, 그럼 봐봐요. A 입장에서는요, A도 3cm 이동했는데, 해령도 X cm 반대로 이동했어. 그러면 A와 해령이 멀어지는 속도는 3 플러스 X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됐죠? 이게 A가 해령에서 이동하는 속도야. 자, 반면에 B 봐봐요. B는 5cm만큼 멀어지는데, 해령이 X cm만큼 따라와. 따라오니까, 실제로 해령과 B가 멀어지는 속도는 O-X야. 근데 우리 이동 속도가 같아야 돼. 해령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이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X가 몇이에요? 1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해령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해령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몇의 속도로 이동하느냐? 1년에 1cm. 이동하게 되더라. 따라서 해령이 동쪽으로 1cm 퍼 년의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 이거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섭입대와 해령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섭입대가 여기 있어. 해령이 여기 있어. 그럼 봐봐요. 해령이라는 건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지. 그리고 섭입대라는 건 오래된 판이 소멸하는 곳이지. 그리고 지금 이 섭입대와 해령 사이에 해양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 해양판의 면적이 좁아지면 두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고, 해양판의 면적이 넓어지면 두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야. 여기까지 불만 없죠?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생성을 더 많이 하면 해양판의 면적이 넓어질 거고요. 그지? 생성을 소멸보다 많이 하면. 소멸이 생성보다 빠르면은 해양판의 면적 좁아질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해양판은 1년에 몇 센치 생성되고 있느냐? 해령에서 4cm만큼씩 멀어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생성은 1년에 4cm 됩니다. 되죠? 그런데 소멸, 섭입은 1년에 몇 센치 되고 있냐면 상대 속도가 5cm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5cm니까 소멸은 1년에 5cm 되고 있는 거예요. 면. 그러니까 생성되는 것보다 소멸되는 게더 빨라. 그러니까 이 해양판의 면적은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니까 섭입대와 해령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기역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가져와 보았거든요. 자, 수능 특강 36쪽에 있는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풀어 보았죠?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 문제가요. 판의 이동과 열점을 연관 지어서 이 열점에 의한 화산섬을 연결 지어서 문제를 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열점에 의한 해산이네, 해산. 해산의 연령과 열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연령이라는 건 시간이고,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서 판의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그쵸? 자, 그럼 우리가 A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거고요. B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해령에서 양쪽 판이 확장하는 속도가 같아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문제랑 비슷해지지. 지금 이 양쪽의 판의 이동 속도가 서로 다를 거거든. 그런데도 확장 속도가 똑같다는 건 해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령이 어디론가 움직여야 될 거예요. 방금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해령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령과 열점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 주시는 문제가 수능 특강에 있는 36쪽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봤던 거더라도 우리 방금 푼 문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더 풀어보시면서 한번더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탐구 문제네요. 자, 탐구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지점토 판 4개를 순서대로 수평으로 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쌓았으니까 이것은 퇴적 과정에 해당하겠다. 퇴적 작용을 받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무판을 이용하여서 이 나무판 있죠? 지점토의 판의 모양이 변형될 때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힘을 가했대. 근데 지금 힘의 방향 보세요. 양옆에서 밀고 있지. 횡압력이지, 횡압력. 횡압력을 가해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나무판을 제거한 다음에 지점토판의 서로 다르면 A와 B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서로 다르면 A와 B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에서는 사실 무슨 구조가 발달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B를 보면, 아, 이거 무슨 구조구나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거 습곡 구조가 발달했네. 아, 횡압력 받아서 지층이 휘어지는 습곡 구조 발달했고, 습곡축이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되는 지질 구조는 단층이 아니라 습곡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기역에서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자, 지금 습곡이요.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지. 우리 습곡은 종류가 있습니다.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직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습곡. 그림처럼 기울어져 있는 경사습곡.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습곡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거의 누워 있는 횡화습곡. 횡화습곡에서는 지층의 역전도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의 차이가 나느냐? 양쪽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습곡축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정습곡이라는 건요, 양쪽에서 가해지는 힘이 비슷할 때 정습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습곡축이 기울어진 경우에는요, 양쪽에서 가하는 힘이 다를 때 이런 습곡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가하는 힘이 더 강할 경우에 습곡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사습곡, 더 심한 경우에는 눕혀지는
퍼지는, 누워지는 횡하수까지 발달할 수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가 같지 않고요. 힘의 크기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경사수복이 나타났구나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연결된 면이다라고 했는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에서요. 이거 뭐 주황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연두? 연두, 그리고 갈색, 연두, 고동색, 흰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연두, 갈색, 연두, 고동색, 흰색. 근데 이게 어디에 똑같이 나와 있냐면요. 요 면에서 똑같아. 연두, 갈색, 연두, 고동색, 흰색. 그치? 그러니까 지금 A의 모습은요. 어느 면을 바라본 거냐? 이쪽에서 바라본 게 A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B면인 거니까 서로 연결된 면이 맞는 거지. 따라서 디귿만 맞아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항상 좀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X랑 Y가 생성된 후에, X랑 Y를 포함한 화성암이 생성된 후에 2억 년이 지났을 때와, 그리고 현재의 X와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일단 2억 년이 지났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3분의 1이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낯설잖아요. 3분의 1이었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자, 옆에다 써볼게요. 모원소 대 자원소를 지금 보는데, 첫 번째 X가 3대 1이었대. 3분의 1이었다는 건 3대 1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전체가 합해서 결국 100%거든요. 100%가 3대 1의 비율을 가지려면, 모원소가 75%, 자원소가 25%였던 거예요. 됐죠? 따라서, 아, 모원소가 처음 양의 75% 남아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75% 진짜 자주 나오지 않나요? 봐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 볼게요. Y는 2억 년이 지났을 때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3이래. 그 말은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3이라는 건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3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랑 반대죠? 그러니까 이번엔 모원소가 25%, 자원소가 75%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모원소가 처음 양의 25%만 남아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게요. 현재 요 값이 1이래, 1. 1이라는 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같은 거거든. 그럼 50% 대 50%잖아. 그럼 50% 대 50%니까 모원소가 처음 양의 50%가 남아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모원소의 함량으로 우리가 반감기가 몇번 경과했냐를 알수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원소의 함량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처음에 반감기 한 번도 안 지났을 때 100%지. 그러고서 이제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 두번 지났을 때를 보면, 한번 지났을 때 50%가 되죠? 50%좀더 밑에 달까요? 50%. 그래서 여기에 점. 그죠? 좀안 맞지만 잘 할게요. 그 다음에 두번 지났을 때 25%. 쭉 가서 여기 25%. 자, 그러면 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형태로 생겨야 됩니다. 자, 예쁜 사람 눈에는 이렇게 딱 맞추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75%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 일단 요거부터 해볼까? 자, 우리 50%일 땐 너무 잘 알아요.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지.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구나. 1회. 25%일 때도 너무 잘 알아.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지. 반감기 2회. 근데 75%가 문제거든. 75%는요, 요거의 딱 중간이에요. 근데 우리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 함량 그래프가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요때가 0.5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0.5회보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0.5회 경과했을 때
이때 무원소의 비율은 70%다라는 거 그냥 암기해 두세요. 왜 70%예요? 라고 하면은 봐봐요. 0.5회 지났을 때 전체에 0.7 남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0.5회 지났을 때 전체에 0.7이 또 남는 거지. 그럼 두 개를 곱해주면 0.49가 되거든. 거의 5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0.5회 지났을 때가 70%예요?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75% 남았을 때는 0.5회보다 더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거든. 그러니까 아직 0.5회도 안 지났을 때야.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X는요, Y부터 볼까요? Y가 쉬우니까. Y는요, 2억 년이 지났을 때가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야. 그러니까 Y의 반감기는 1억 년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반감기 두번 지났을 때가 2억 년인 거지. 반면에 X는요, 0.5회보다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가 2억 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억 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는 2억 년이 두번 지나고도 한 번이 안 되지. 그치? 0.5가 0.5보다 짧은 게두번 지나도 1회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의 반감기는요, 0.5회보다 짧은 게두번 지나도 반감기보다 짧은 거니까 4억 년보다도 긴 겁니다. 4억 년보다도 긴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요때 지금 반감기가 온 거잖아. 그치? 무온소가 절반이 딱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 현재는 X의 반감기인 거잖아. 그럼 X의 반감기는 우리 아까 4억 년보다 길다고 했습니다. 4억 년보다 길어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4억 년보다 짧은 게 아니라 더긴 거지. 니은, Y의 반감기는 1억 년 맞습니다. 자, 디귿. A는 15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A는요, 지금 Y가 반감기가 1억 년이야. 근데 Y가 반감기가 1억 년일 때 4억 년이 경과했다고 해볼게. 4억 년이 경과하면 반감기가 4번 지난 거거든요. 그럼 4번 지났으면 무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5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무원소분의 자원소가 1분의 15에서 이때 값이 15거든. 4억 년이 경과했을 때. 근데 지금 보니까 4억 년보다 더 많이 경과한 게 현재잖아. 그럼 현재는요, 자원소의 비율이 이것보다 더 많아졌을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무원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자원소의 비율 많아지니까. 그럼 무원소의 비율 줄어들고 자원소의 비율 많아지니까 이 값이 분모는 줄어드는데 분자 커졌으니까 커지게 되겠지. 따라서 A가 15보다 작은 게 아니라 15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요.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요. 우리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어디서 비슷하냐? 자, 볼게요. 무원소의 함량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봐봐요. 3억 년이 되었을 때. 3억 년이 되었을 때, 무원소의 함량이 75%가 남아있어.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사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75%라는 건 4분의 3이에요. 그쵸? 자, 그럼 봐봐요. 3억 년이 지났을 때 4분의 3이 남았어. 그럼 여기서 3억 년이 또 지나면, 같은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3억 년이 또 지나면 또 4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걸 해주면 16분의 9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6분의 9라는 건 16분의 8, 즉 2분의 1보다 큰 값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전히 50%보다는 크다는 거. 여전히 반감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3억 년 지나고 3억 년이 또 지났어. 즉 6억 년이 되었어. 그런데도 아직 반감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구나라는 거예요. 아까 문제랑 똑같이.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X가 75%가 되는데 2억 년이 걸렸거든. 그래서 2억 년 더하기 2억 년을 해준 게 4억 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두 번이 지나도 50%보다 모원 소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반감기가 더 길다라고 했잖아요. 4학년보다 길다. 그게 여기서 똑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한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지역의 상층과 지표면에 형성된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A에서는요. 공기가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있어. 발산하고 있어. 우리 공기가 발산한다는 건 내가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 주는 거거든. 따라서 A.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은 고기압이구나. 반면에 B.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란다? 공기를 받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아, 저기압이구나. 그리고 우리 고기압에서 하강기류 나타나는 거 보이고요. 저기압에서 상승기류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북반구에서는요,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이거 지금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네. 저기압에서 바람이 수렴할 때, 공기가 수렴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해요. 근데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기압은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A 고기압이고 B 저기압이거든. 따라서 A가 B보다 높은 거지. 자, 디귿입니다. 기압 배치만을 고려할 때 황사에 의한 피해 정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황사는요. 황사의 발원지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모래먼지가 올라와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서 하강기류를 따라서 내려올 때 피해가 심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했을 때 피해가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건 A지. 따라서 A가 피해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디귿 틀렸다.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8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린 가와나는 같은 시각에 기상 위성에서 관측한 가시 현상, 그리고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번을 볼게요. 기억 볼게요. 가는 주간에 관측한 영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가시 현상이거든. 자, 여러분들, 가시 영상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것이고, 가시광선은 구름 자체가 방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반사된 거? 태양의 빛이 들어온 걸, 그것이 구름이 반사한 것을 관측하는 게 가시 영상이죠. 따라서 가시 영상은 무조건 태양이 있는 낮에만 관측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는 주간에 관측한 영상이다, 야간이 아니다,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주변 겨울철의 대표적인 일기도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태풍 있죠? 등합선의 간격이 매우 조밀한 것으로 보아서 풍속이 굉장히 빠른 태풍이 형성이 되어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전선 관측되고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여름철 일기도이지, 따라서 겨울철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야 하고요. 등합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B는 A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A랑 B가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부라고 했어요. B는 지금 태풍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저기압의 중심부고요. A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는 곳이니까, 고기압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압이 고기압 쪽으로 진행을 할까? 아니야. 저기압은 고기압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있으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게 저기압의 특성, 태풍의 특성이거든. 따라서 고기압의 중심 쪽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기압을 오른쪽에 두고 진행하는 특성이 있더라.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를 보시면요. 가와나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과

연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월과 8월을 순서 없이 A와 B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수온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은 무조건 낮아진다라고 했고요. 표층 수온을 비교하면 계절을 비교할 수가 있겠지. A는 표층 수온이 낮고 B는 표층 수온이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겨울철에 해당하는 2월이 되겠고요. B가 여름철에 해당하는 8월이 되겠습니다. 표층 수온 비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혼합층의 두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 높은 채로 유지되는 층까지가 혼합층인데 A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요. B는 상대적으로 얇아요. 우리 혼합층의 두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따라서 8월, 여름철보다 2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에 풍속이 더 강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겠고, 자, 연분을 보시면 우리 아까 A가 2월, B가 8월이었는데, 8월의 표층 연분이 더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수는 여름에 몰려서 나타나거든. 따라서 이때 강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수량은 연분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표층 연분이 낮게 나타나더라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2월의 자료는 B다 땡 A고요. 니은입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 요거 우리 표층 연분이랑 비례하는 값이잖아. 근데 지금 표층 연분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죠.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도 더 큰 거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표층의 수의 증발량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많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증발량이라고 하니까 증발량이 많을수록 연분이 높잖아. 그러니까 연분이 더 높은 A일 때 증발량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요, B에서 지금 표층 연분이 더 낮은 이유는 B에서 강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근데 이 증발량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분자 운동이 활발해야지 물이 더 잘 증발하거든. 근데 분자 운동이 활발하려면 수온이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량도 많아요. 그러면 둘 중에 표층 수온이 더 높은 건 B였잖아. 그러니까 증발량도 사실 B가 더 많은 거야. 다만 증발량이 많지만 강수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표층 연분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증발량도 B일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니은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동해의 표층해류를 나타낸 것이더라. A와 B의 위도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A를 보니까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한류에 해당하고요.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난류에 해당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체크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거. 한류가 난류보다 큰 것 찾아봐요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우리 글자 수가 작은 건 난류에서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수온, 예를 들어 염분. 근데 글자 수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존산 소량, 예를 들어서 영양염류. 이런 것들은 한류에서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염분. 글자 수 작잖아. 염분은 난류에서 더 큰 값을 가지고요. 용존산 소량 글자 수 기인에 한류에서 더 큰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표층 수온만 고려할 때 기체 용해도.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우리 사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거든. 그럼 기체의 용해도도 수온이 낮은 한류에서 더 크겠더라. 그러니까 A가 더 크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A가 더 큰 값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11번 문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0: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의 자료를 보시면요. 그린 가와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국방부.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안에서 측정했대요. 연안에서 측정한 바람의 분포와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이 연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났다.
1: 아,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났어? 아, 이거 연안 용승이구나. 그럼 연안 용승이면은 에크만 수송도 고려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북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은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겠구나. 쭈루룩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승이라는 게 나왔잖아. 용승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용승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가 머릿속에 착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용승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항상 용승은 아래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 근데 이 아래 있는 물은 항상 수온이 어때? 낮아요. 그러니까 용승은요, 차가운 해수가 항상 올라옵니다. 찬 해수가 용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났을 땐 표층 수온이 낮아져요. 낮아져요. 기본적으로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자, 두 번째로요. 용승은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영양섬유가 같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양섬유의 양이 많아져요. 표층에서 영양섬유의 양이 많아지고 아래쪽에 있었던 산소들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도 많아집니다. 그럼 봐봐요. 먹이도 많아져, 산소도 많아져. 물고기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거든. 따라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게이 용승의 특징이더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지금 차가운 해수가 용승했으니까 이 차가운 해수가 대기의 하부를 냉각시켜요. 대기의 하부가 냉각된다. 그러면 아래쪽이 냉각돼서 무거워지니까 대기가 굉장히 안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안정해지니까 상승기류 잘 발달하지 않지. 그러니까 두꺼운 구름 안 생기고요. 안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더라. 라는 용승이 발생했을 때의 특징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났으면 표층 수온이 낮아져야 되거든. 그럼 표층 수온이 낮아진 곳을 찾아줘 보면은 흰색일수록 지금 수온이 낮은 거거든요. 표층 수온이 낮은 구역이 요 구역. 그죠? 여기. 눈에 띄는 곳이 요 두 군데 정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불었던 바람을 보는 거야. 요 시기에 불었던 바람, 요런 바람이 불었네? 요 시기에 불었던 바람, 요런 바람이 불었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지. 두 개의 다 공통점. 전부 다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네? 아, 남풍이 불고 있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남풍이 불고 있는 거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남풍이 우세하게 부는 시기에 표층 수온이 낮았다. 그렇지. 남풍이 부는 시기에 용승이 일어났구나. 표층 수온이 낮았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맞는 거. 자, 니은 보겠습니다. 용승이 일어난 시기에 표층 수온이 낮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지금 여기가 지금 용승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표층 수온 낮게 나타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거, 아, 남풍이 우세하게 부는 시기에 결국에 용승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사실 기역과 니은에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이 연안은 동해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남풍이 불고 있어. 자, 그럼 우리 남풍이 부는데 여기 지금 북반구예요.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일어나잖아.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남풍이 불면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연안 용승이 일어나려면 에크만 수송의 방향,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 그러니까 이쪽이 해안가고 이쪽이 바다 쪽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면으로 둘러싸인 이 반도에서 동해가 되어야겠지. 동해에서 남

0: 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12번 문제부터 풀이 진행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도 선생님이 좀 주요하게 다루었던 문제들, 특히나 앞에 풀었던 강들과 회차들과 다르게 좀 앞페이지에서도 우리 직권의 변동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로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문제들 많으니까 미리미리 핵심 내용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에서 만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연주입니다. 31번째 시간 우리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인데요. 오늘은 이제 긴 문장을 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기출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0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결정된다. 대립 유전자에는 A, B, D가 있고요. 표형이 네 가지라 그랬어요. 표형 네 가지. 가해 유전자 형이 AA인 사람과 AD인 사람이 표형이 같다. 그러니까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런 건 알 수 있고, 유전자 형이 BB인 사람과 BD인 사람이 표형은 같다.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서 우리 관계는 불완전하고,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E와 F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문자, 그렇죠.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일종의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 하나 한 쌍 놓고 나는 두 쌍 이렇게. 자, 그림 보실까요? 남과 여의 체세포인데 요거 이제 하나 없어요. 최대 다섯 가지다.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단일인자 유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요거 여기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AD니까 이제 A 표현형이죠.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붙여보세요. 대문자, E 대문자 있잖아요. E 대문자가 하나 있다. 요거 지금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난 거 우리가 한번 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F 관련돼가지고는 대문자 하나거나 두 개. 그럼 두 가지 표현형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만나볼까요? 그러면 A, 뭐, 물음표라고 할까요? A 물음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도 얘는 하나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이렇게 뭐 두 가지 표현형을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D 물음표인데 여기 이거 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두 가지 써놓고, 마지막으로 요건 D죠. D 확정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만약에 B라면, 요 물음표가 B라고 한번 해볼까? 요게 B라면, 얘 A 표현형. 얘는 A.

AB, 그지? AB. 얘는 B가 들어오면 B죠, B. 그지? B. 그 다음에 얘는 D. 다 달라요. 8가지 편형에 그린다. 여기는 지금 5가지라고 했으니까 모순이죠. 자, 이번에는 이 물음표가 B가 아니야. 그러면 D라고 해볼까, D?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A고, 요거는 D 와봤자 A잖아. 그지? 이게 같은 게 돼버리지, 그지? 그럼 2가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같은 편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D가 와버리면 얘하고 얘가 또 같은 편형이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도 2가지니까 4가지가 된단 말이야. 5가지의 모순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된다? A밖에 안 된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확정이죠, A가. 그럼 이거 A죠. A고. 여기에 A가 와버리면, 그렇죠. 얘도 A야. 그렇지? 얘도 A가 돼버리는 겁니다. 표현형이. 그러니까 A 표현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D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아,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거. 요게 뭐여야 되느냐? 라지이냐, 스몰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맞춰야 되는 건요 5가지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가 스몰이가 와야, 요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셔가지고, 얘가 소문자니까, 아, 하나짜리 표현형, 2개짜리 표현형, 요거, 3개짜리 표현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쵸? 여기가 소문자 이가 와야. 될까요? 여기는 두 가지 표현형이고. 그지? 세 가지, 두 가지 가지고 다섯 가지 표현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요기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은, 요기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은 뭐라고? 요거란 얘기고, 요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은 요거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1. 요거와 같은 확률이라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A 표현형에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올 표현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이 4분의 1. 여러분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121번 가볼게요. 121번도 이제 뭐 문장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한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된다. 대립전자 DF다. 요거는 이제 아까는 ABD, 요거는 DF, 요 차이. 근데 얘는 이제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아까와 다른 건 뭐예요? 불완전성이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세 개의 우여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고. 나는 한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된다. 대립전자는 HRT고, 얘도 표현형이 세 가지니까 얘도, 이거지, 이거지. 확실하게, 요렇게. 예, 여기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여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온다. 요 얘기입니다. 편형이 세 가지냐, 네 가지냐. 요거 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퍼즐을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 힌트는 요거죠, 요거. 일단 1과 3.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 요건 1과 3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요건 2와 4에 대한 얘기니까 아래 문장은 이렇게 보시고, 위에 문장은, 예, 요 1과 3끼리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요게 나와야 돼. DDTT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D지. DDTT가 나와야 되니까 여긴 D고, 그치? 네, 그 다음에 TT가 나와야 되는 거야. 1과 3, 4에 TT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확정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만 이제 우리가 E를 읽 것이냐, F를 읽 것이냐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모순을 찾으시는 거야. 일단 F를 넣어보고, 네, 여기다가 이제 F를 넣어볼게. D는 F 넣었으니까 디귿은 뭐밖에 안 돼? 뭐 E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리을은 T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이제 H 아니면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근데 R, R. 동형접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 넣어보면서 한번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16분의 9니까 요거는 이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요걸 맞춰주는 거예요. 요 확률을 맞춰주는 거야. 9까지는 어떻게? 3 곱하기 3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률에 맞춰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과 3부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ED. 자,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야. ED 나열해 주시고, EF. 그 다음에, DD. 그 다음에, DF입니다. 될까요? 여기서 이제 요 표현형, D 표현형이 4분의 3이란 얘기야. 4분의 3. 그럼 D가 있는 건다 D 표현형이니까, D가 E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가 F에 대해서도 우성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럼 얘 D 표현형, 얘 D 표현형, 얘 D 표현형, 4분의 3.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해볼까요? 이쪽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은 RH, RT,

그 다음에 HT, 그 다음에 TT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요 표현형으로 4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T가 있는 건 전부 T가 우성인 거야. T가 R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그지? T가 H에 대해서도 우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얘도 T 표현형. 얘도 T 표현형. 얘도 T 표현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와 4를 좀 해볼까요? 2와 4. 2와 4도 한번 해보시면, 자, 한번 2와 4를 볼게. E, D, 그 다음에 E, E 있고,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EF.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얘는 D 표현형. 표현형 몇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3개.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동형이니까 E 표현형. 그지? 그 다음 얘가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D 표현형. 요거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이제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E가 나오면 어떻게 돼? 표현형이 두 가지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F 표현형이 나와야지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시죠? D와 F와 E가 이렇게 우여곡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HTR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H와 R, 그 다음에 HH, 그 다음에 RT, 그 다음에 뭐 HT. 예,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조건을 보시면 되는 거야. T가 R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T지. 그지? 얘도 T야. 얘는 예, H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나와야 돼? R이 나와야 돼, R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표현형이 몇 가지? 세 가지. 정리되시죠? T,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H. 이렇게 여러분이 우여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기억번. 기억은 D다. 기억은 네, D.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 니은 H는 R에 대해 완전성이다. H와 R 사이의 우여관계 찾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D급번. A의 가나의 표현형은 모두 이와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확률. 요거, 요거. 요 표현형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 A에서니까 요거, 요거. 2와 4 사이에서야. 2와 4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얘가 요 2. 요거 표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제 F 표현형이 얘기지? F 표현형. F 표현형 얘기고, 그 다음에 T 표현형. 요거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 표현형 얼마 나와요? 얘와 얘 사이에서 F 표현형 어디 보셔야 돼? 자, 2와 4 사이니까 여기 보셔야 되겠지? F 표현형 얼마? 요거 요거 4분의 1, 4분의 1. T 표현형, T 표현형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네, 8분의 1 확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번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이제 결이 좀 다른 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죠.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입니다.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가의 유전자는 다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가하고 다는 다른 게 있다. 뭐요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가는 라제이 스몰A인데 유전자에 따른 표현이 다르다. 이거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지?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세 가지, 그지? 세 가지, 세 가지. 요 표현. 네, 잘 보시고. 그 다음,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 스몰 B, 다는 대립유전자 라지 D 스몰 D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볼거 없고, 나다 중 하나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가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하나 완전성이 있다는 얘기야. 나와 다 중에 하나는 완전 우성. 있다. 요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이거 똑같이. 예, 네, 표현 세 가지. 나오는 게 하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가다의 표현형이 최대 8가지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요걸.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려면 얘가 독립돼 있으면 안 돼. 얘가 독립돼 있으면 몇 가지가 나와버려? 세 가지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지? 얘와 얘 사이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는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표현형이 다르단 말이야. 독립되어 있으면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8이 안 나오니까 얘는 뭐돼 있을 것이다?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돼. 그치?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예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DD와 D 스몰 D 요거 볼까?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잖아. 요게 만약에 완전성이라면 표현형이 한 가지란 말이야. 라지 D 표현형으로. 그치? 그럼 8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표현형이 몇 가지? 두 가지라고 보셔야 돼. 그럼 뭐야? 불완전성이라는 얘기지.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른 게 D고. 우여곡절이 확실한 게 뭐라? 요거다. B가 우여곡절이 확실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럼 이제 연관된 모습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예, A와 B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예, D가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가하고 다는 독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될까? 아,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자. Large A, Small A, Small B, Small B. 예, 요거 독립. Large D, Small D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쪽에는 Large A, Small A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려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야. 됐지?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다의 편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Q. Q는 요거네요. Q는 요거.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쭉 써보시면 한번 뭐 써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지? 요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됐어요? 네. 그럼 Q는 얘잖아요. 그럼 이걸 좀 표현형을 정리하면 얘는 요 표현형이야. 얘는 그냥 비표현형이고 얘도 요 표현형이 돼야 되는 거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 둘 같은 경우를 맞춰보면은 자, 요거 되죠? 아, 요거 안 되지, 안 되지. 네. 자, 불완전성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라지 스몰 A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거는 라지의 표현형이니까 안 돼. 예, 그러니까 요것만 되는 거야, 요거. 요거 되고, 요거 된다. 그지? 요거 안 되고, 2분의 1이네, 2분의 1. 2분의 1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것만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겠지, 그지? 예, 그래서 표형이 모두 Q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23번. 가의 유전자는 6번 형태에 있고, 나는 7번에 있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는 한 쌍. 대립유전자, 복대립유전입니다. A, B, D. 표현형 네 가지 있다는 얘기는 불완전성이랑 섞여 있다는 얘기지, 그지? 네, 가의 유전자에 A인 사람과 A, B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A가 B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BD인 사람과 DD인 사람이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D가 B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됐고 나는 두쌍 대립 유전자 E와 F입니다.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그렇지, 다인자 유전, 대문자 수에서 표현형 다르다. 그 얘기다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P 유전자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네. P와 Q는 나의 표현형이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문자 두 개입니다. 이런 얘기야. 누구도, Q도. 네, Q도 대문자 두 개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요것도 써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까?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뭘까?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배열되어 있을까? 어쨌든 대문자는 두 개. 그지? 여기도 대문자는 두 개. 근데 여기에서의 표현형과 여기에서의 표현형의 합이 몇이 나와야 돼? 최대 12가지가 나오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요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게 뭘지, 요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12가지니까 우리가 보통 4 곱하기 3? 요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DB가 되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자, 해볼까? AD, AB, BD, 그 다음에 BB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모르지, 그지? AD 표현형,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A 표현형. A가 B에 대해 우성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D 표현형. 얘 같은 경우는 B 표현형.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야. 네 가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면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나오면 최대 12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지. 여기에 대문자 두개 연관돼 있고 여기 소문자 있고 여기도 두개 연계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대문자 수 나올 수 있는 게몇 개? 네 개. 이렇게 네개 나올 수 있잖아. 두 개. 그지? 또는 빵. 몇 가지야? 세 가지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답이 돼 버린 거지. 그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양쪽에 대문자가 하나씩 있어. 대문자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야? 대문자의 가지 수. 대문자 두 개밖에 안 되잖아. 표현 몇 가지 나와야 된다고? 세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모순. 또 어떤 게 있을까? 얘는 이빵. 하나는 이빵. 하나는 일일. 이것도 가능하지?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3개 나올 수 있지, 3개. 그지? 3개. 또몇개 나올 수 있어? 1개 나올 수 있지. 더 있나? 없어. 두 가지야.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세 가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E, F, E, F, E, F, E, F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보기 한번 가볼까요? 보기.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뭐가 있느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다. 그랬습니다. Q. 요게 Q예요. 요게 Q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표현형이라 그랬으니까 요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요거는, 어차피 요거 하나. 하나잖아. 4분의 1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문자 두 개. 대문자 두 개가 나오는 표현형. 어떻게 되니까? 요렇게 대문자 네 개. 두 개. 두 개, 빵 개. 예. 뭐, 굳이, 뭐, 표 그릴 필요 없잖아. 그지? 두 가지니까. 네개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하시면 확률은 8분의 1.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124번 가겠습니다. 자, 124번 볼까요? 자, 124번. 가는 한 쌍의 대립존재에 결정된다. ABD. 자, 똑같죠? 복대립 유전,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이거. 기역은 니은 디귿에 대해서, 니은은 디귿에 대해서 각각 완중성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이건데, 이게 이제 ABD 중에 뭐냐, 이거 찾으라는 얘기고요. 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가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EFG 나왔습니다. 자, 이게 나야. 나의 표현형은 왠지 뭐 같아? 그렇지. 대문자 수, 어딨어? 대문자 수에서 결정될 것 같아, 그지? 그렇지. 대문자 수에 결정될 것 같아. 가나의 유전자 서로 다른 상용체에 있다 그랬고, 독립. 자, P의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PQ는 나의 표현형은 같다. 대문자 수가 같다. 이런 얘기야. 대문자 수몇 개인데?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 그지? 그럼 얘는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지? F, F, F, F, G, G. 대문자 수몇 개? 세 개짜리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이게 P. 이게 P란 얘기고. Q도 어쨌든 대문자 수가 3개일 거야.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가의 유전자형인 BD인 사람과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가 이제 뭘 거냐? 요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지? 기역, 니은, 디귿, ABD에 들어갈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얘가 4분의 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BD를 넣어보세요. 그럼 AB, AD, BB, BD 됐죠? 자, 어때? 여기서 이제 가의 유전자형이 BD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야. 자, 그러면 D는 뭐 봐? D는 봐봐. 두 개밖에 없지? 4분의 3이 나온다니까? 그럼 B가, 여기서 이제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럼 얘 표현이 뭐야? 자, 일단 놔두고, 얘가 전부 다 B여야 되는 거야. 그지? B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B여야 4분의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B란 얘기는 얘가 뭐에 대해서도 우성이란 얘기야? A에 대해서도 우성이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우회관계만 찾으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보면은 A가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가나의 표현이 모두 같을 확률이 있어. 확률이 있단 말이야. 물론 뭐 4분의 1, 4분의 1이겠지. 적 16분의 1을 맞추려면.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야.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야. D 표현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D 표현이 나오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D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될까요? 예. 몇 분이면? 4분의 1로. 4분의 1. 요 확률이 나올 수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추론하시면 돼. 여기가 뭐가 나오면 돼? 4분의 1이 나와야 돼. 4분의 1. 그쵸? 대문자 몇 개짜리? 대문자 2개짜리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대문자가 세 개여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똑같이 얘랑 생겼다면 이게 대문자 세 개짜리 나올 확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64분의 20? 우리가 이제 열심히 피부색 유전에서 봤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보다 낮다, 높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략 어떤 식으로 모양이 구성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 확률을 줄여야 되겠지. 시간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얘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 세 개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 FF 이렇게 그리셔야 돼. 한 표로 만들어 봅시다. 요건 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 자, 이쪽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보면은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 그지?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하나 있는 경우, 두개 있는 경우, 세개 있는 경우 있겠지, 그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대문자 수가 최소 한 개지. 얘가 어차피 라지, 라지니까. 그치? 한개 가질 확률, 두개 가질 확률. 세개 가질 확률은 없지. 그지? 하나도 없을 확률?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문자가 두 개의 확률이 4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두 개지.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두 개지. 다른 것들은 대문자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요 확률이 8분의 1이고, 요 확률이 8분의 3, 요 확률이 8분의 3, 요 확률이 8분의 1이고. 요거는 이제 2분의 1씩이니까 계산해 보면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1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16분의 4니까 약분하시면 4분의 1 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4분의 1 확률이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풀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런 확률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의 유전장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연습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풀어 보실 때 그림을 그리실 때도 좀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디귿은 A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찾았잖아. 얘가 기역이고, 그지?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BDA 관계 받고. 그 다음에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형 몇 가지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최소 하나지. 대문자 하나. 최대 몇 개? 다섯 개. 그지? 세 개, 두 개. 그러면 1, 2, 3, 4, 5. 몇 가지? 다섯 가지.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은 확률. P 어디 있니? P. P 여기 있지.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세개 확률. 하나, 둘, 세개 확률. 그럼 여러분들 요 표를 그대로 이용하셔야 돼. 세개 나오려면 여기야. 요거 세 개잖아. 그지? 또세개 어디 있어? 여기 세 개. 또 있나? 없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8분의 3, 그지?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3이네. 그지? 또 해야지.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3.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야. 끝났나? 아니지. 끝난 게 아니지. 뭐야? 요것도 봐야지. AB. AB도 봐야지. 그지?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요거 요거. AB인데 얘가 우성이니까 B 표현형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 그지?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시면 돼. 그럼 32분의 9다. 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정답은 여러분들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죠?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5번 가보겠습니다. 자, 125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다 그랬어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됐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결정된다. 이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나는 2인데요. 네, 2와 관련된 건데 유전장 다르면 표현형 다르다. 그럼 세 가지지 표현형. 라지, 라지, 라지, 스몰이, 스몰이, 스몰이. 이제 세 가지.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체에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려보시면 AA, 그지? BB, DD,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PQ는 가의 표현이 서로 같다. 이거 대문자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지. 대문자 네개 표현이라 이런 얘기야. 그치? A가 유전장이 이런 사람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이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 4분의 1 곱하기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올게 뭐가 있느냐? 이제 Q를 우리가 찾는 거야, 똑같이. Q를 찾아보는 거야. Q로 이제 뭘 그릴 거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자, 이렇게 넣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2, 2, 2 스몰이 두 개, 스몰이 스몰이 1, 2, 1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요거랑 요거랑 얼마니? 요거 아니지? 요거지? 요거 요거 같을 확률이니까 얼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치?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해가지고 2분의 1이 나오면 되겠지. 어떤 게? 요게.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대문자 네 개짜리가 2분의 1 확률로 나오면 되는 거야. 확률이 매우 떨어졌지. 그치? 그럼 여기에 동형적합이 많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Q를 정리를 해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BB.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또 그려볼게. 얘부터 그려보시면 얘는 최소 대문자 하나지, 그지? 여기 두 개니까. 하나, 둘, 세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요렇게. 됐고, 여기는 대문자가, 그렇지, 두 개야. 자, 그럼 이렇게 만나면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대문자 네 개. 확률이 2분의 1이 나오는지 이거 보자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여기 4분의 1이란 말이야. 이건 1이고, 확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니까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네, 2분의 1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는 유전장이 이런 애야. 여기 봐봐. 대문자 몇 개야? 3개. 대문자 3개고 이런 표현형. 이런 유전장을 갖는 애가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확률을 계산하래. 할수 있겠지?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요거. 3개. 그지? 그거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네개 중에 두 개지. 2분의 1. 네, 확률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8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다음 126번 가겠습니다. 자,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형체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는 대립전자 라지의 스몰에 결정되며 라지에는 스몰이 돼서 완전 운송이다. 표현형 몇 가지? 두 가지. 나는 대립전자 BD에 결정된다. 유전장이 다른 표현형이 다르다. 표현형 몇 가지? 세 가지.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이 결정된다. 대립유전자 DF, 복대립유전. D는 E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운송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관계가 분명하네. D, E, F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고. P의 유전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기 좋게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 아니, 다 구분해야 되겠네. 그지? A 표현형, B 표현형, D 표현형. 그지? 세 가지니까. P와 Q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이거 힌트야. 나의 표현형이 다르대. 얘가 이거잖아. 라지비 스몰비니까 나가 될수 있는 거는 라지비 라지비이거나 스몰비 스몰비구나. 이렇게 하나 힌트가 살짝 나온 거야. 됐죠? 그다음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P와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다. 이것도 이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문장. A가 유전장이 AA, 요것도 하나 힌트죠. 보시면, 만나서, PQ가 만나서 스몰비, 스몰비가 나온다는 거잖아. 스몰비, 스몰비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게 라지비, 라지비면 스몰비, 스몰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요걸 확정이네. 그지?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F 나왔다는 얘기는 요 Q에 F란 녀석도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BB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BB가 표현형. 예, 같은 유전장이 나와야 그 표현형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32분의 3이 나올까? 16분의 3이죠. 그죠? 그럼 16분의 3도 요 표현형과 요 표현형이 있으니까 쪼개야 되겠지. 그지? 16분의 3을 한번 쪼개보자.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32분의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16분의 3. 그럼 뭐 4분의 1이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될까요? 자, 그러면 A부터 좀 해보면 일단은 우리 P의 유전장 써볼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썼어. 여기 P야. Q. Q 아는

거 요거 하나. 그치? 요거 있다는 거. 여기 잡았단 말이야. 될까? 아.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요렇게 돼봐. 얘는 완전 우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얘랑 표현이 같은 거는 대문자 A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4분의 3이 나오지. 요게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4분의 1 조건만 우리가 맞춰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FF. FF. 이게 가장 이제 열성이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후보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두 가지. EF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DF가 들어갈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자, 먼저 한번 해보자. DF. DD. 그 다음에 DF. DF. FF.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D고. 얘도 D고. 얘도 D고. F. 하나. 4분의 1. 맞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 DE. DF. EF. FF. 볼까? 자. DG 표현형? DG? 예. EG? 예. FG. 오케이. 후보가 될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 후보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게 있지. 활용하지 않은 거. 요거. 요거를 아직 활용하지 않았다. 16분의 3. 저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자, 일단은 얘네 둘은 확정이니까, 얘네 둘을 해서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라 그랬어요. P와, P와. P와 같은 확률이니까. 얘는 4분의 3. 그지? 이렇게 만나서 요 표현형 나올 확률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가지고 요런 유전자랑 나올 확률이라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얼마야? 8분의 3이지. 자, 8분의 3에다가 뭘 곱해야 16분의 3이 나오니? 2분의 1인가? 그지? 그래야 16분의 3이 나오니까 2분의 1이 나올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만약에 DF랑 DF라고 해볼까? 이래볼까? 그럼 아까 했었는데, DD, DF, DF, FF야. 이게 D가 나와야 돼. D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돼. 자, D 나왔지. D 나왔지. D 나왔지. 2분의 1 돼, 안 돼. 안 되지. 모순이지. 틀렸어. 그럼 EF가 이제 2분의 1 나와야 돼. 자, EF가 2분의 1 나오면 EF 확정이지. 자, DE, DF, EF, FF 나왔어. 자, D 표현형. D 표현형. D 표현형. 오케이. 나왔지. 2분의 1. 그래서 요게 확정이다. 이런 얘기야. 여기가 확정.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것 좀 문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전자형이 그랬어요, 유전자형이. 유전자형이 스몰A, 스몰A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지? 유전자형이 스몰B, 스몰B 나올 확률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1. DF, 표현형 아니야. 표현형 아니고 DF 표현형, DF 유전자형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하고 얘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얼마? 3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조심하십시오. 표현형이 아닙니다. 유전자형이었다. 자, 이어서 127번 가보겠습니다. 자, 127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부터 답니다. 그랬어요. 가다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형지체. 됐고, 가는 대리유전자 라지의 스몰에 결정되고, 완전 우성, 표현형 두 가지. 나는 대리유전자 BB에 결정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 다르다. 표현형 세 가지. 자, 단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립유전자는 DF다. 복대립유전. 그지? D는 E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오케이. D, E, F 외형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야. 가나의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남자와 다음과 같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세 가지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독립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독립되어 있다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버려요, 여기서. 라지의 표현형, 스몰의 표현형 두 가지. 그지? 두 가지 나와버리니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 곱했을 때. 안 돼. 뭐돼 있다는 얘기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세 가지란 표현형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P와 Q를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뭐냐. 요게 이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여기. 가다의 유전자 중,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치? 어차피 이제 요게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 뭐 이것도 있을 거야. 선생님 얘하고 얘가 연관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연관되어야 요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F, F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고. 됐죠? 그 다음에 A에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Q. Q는 요런 녀석이죠? 요런 녀석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를 만나게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런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라지비 스몰비, 그 다음에 스몰A, 스몰A, 라지비 스몰비 나와요. 자, Q는 어떻게 생긴 거야? Q는 좀 정리하면 라지 스몰A, 라지비, 라지비인데 요거는 그냥 A 표현형이고 얘는 유전장이 요래야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럼 요거 이제 골라보시면 요거 가능하지? 요거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요거 안 되지? 요거 안 되지.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뭐만 맞추면 되는 거야? 8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뭐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4분의 1만 맞춰줄 수 있게끔 배열을 하면 되겠다. 요런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요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꿔줘버려야 4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D 표현형, 얘도 D 표현형. 그지? DF, 그지? 얘는 E 표현형, 얘는 F 표현형. 자, 그러면 이제 Q랑 같은 표현형 어떤 거야? 이거지? 그지? 네개 중에 하나, 4분의 1. 자, 그래서 8분의 1 확률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볼까요?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다. P 보세요, P. 요게 P야. 그러면 라지 표현형, 라지비 스몰 표현형이지, 그지? 예, 그거를 여기서 찾아봐.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있지, 그지? 그럼 얼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D 표현형이지, D 표현형. D 표현형. 그지? D 표현형은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우리가 확률 8분의 1 계산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됐고, 128번 가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3쌍의 대립유전자 A, B, D입니다.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 나왔죠? 다인자 유전. 자, 그 다음에 나는 대립유전자 2죠. 요거는 유전자형 다르면 표현형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 우리 불완전우성 세 가지 표현형.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P 한번 살짝 표현해 볼까요? A, B, 그 다음에 D. 요게 이제 대문자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제 Q를 찾으라 이런 문제죠.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럼 대문자 몇 개? 세 개라는 얘기야. 대문자 세 개. 얘도 대문자 세개 있다. 이런 얘기지. PQ 사이에 A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 최대 15가지라고 했으니까, 뭐, 5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부터 먼저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세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 여기 세 가지니까 여기서 다섯 가지 맞춰주면 된단 말이야. 다섯 가지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요런 식의 동형 접합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라지에 라지에이 라지비 스몰비 우리 스몰디 스몰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볼까? 다섯 가지 나오는지. 자, 이쪽에서 해보시면 많이 해봤지 우리 앞서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최소 대문자 하나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하나나 두개 나온다. 여기서 표현이 몇 가지 나와야 돼? 다섯 가지 나와야 돼. 자, 하나 여기 만나면 5지. 1, 2, 3, 4, 5. 대문자 수 5가지 나오죠. 그죠? 5 곱하기 3, 15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A가 유전장이 이렇게 잘라보셔야 돼.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문자 몇 개? 하나, 2개. 대문자 2개. 자, 요거는 어차피 라지 스몰이인 사람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이지. 그지? 얘는 확률이 계산된 거고. 예, 얘 확률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 두 개. 두 개는 어딨어요? 두 개. 대문자 두 개. 여기 있죠? 네, 대문자 두 개.
여기 보시면 돼. 또 대문자 두개 나머지 없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8분의 3이잖아.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야. 그치? 예, 여기 이제 8분의 1 확률이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8분의 1이랑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8분의 3이랑 2분의 1이니까 16분의 3이야. 그럼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야. 아까 노란색으로 했는데 얘는 흰색으로 했네. 그럼 이것도 이제 노란색으로 지우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건 독립이니까 당연히 곱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8분의 1의 확률을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29번 갈게요. 자,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용수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됩니다. 가해 표현의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똑같습니다. 그죠? 앞서 풀었던 문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되며 표현이 다릅니다. 했고요. 나는 EFG 했고요. 표현이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불안정성이 섞여 있는 거야. E2와 E G인 사람의 표현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고, 유전자 FF인 사람과 FG인 사람이 같다고 했으니까 F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얘기야. 가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용체에 있습니다. P 유전자형, 자, P, Q 또 쓰시고, 태어날 때 가나의 표현형은 최대 8가지, 4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주시고, 자, 서로 다른 점식체에 있다는 걸좀 표시해 주시고, E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뭘 쓰셔야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있단 얘기겠지요. 그지? 그래야 이런 애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얘는 뭐 얘하고 얘가 대문자 수가 같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치?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EG도 있고, FG도 있다는 얘기야. G가 있다는 얘기지. EG도 있고, FG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확정하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EG와 FG야. 그러면 E가 우성이니까 얘는 E 표현형, F가 우성이니까 F 표현형이야. 두 가지. 두 가지?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만들어주게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129번 문제는 요걸 그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지.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려면 아까도 이제 한번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이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표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0, 1, 2, 3. 0, 1, 2, 3. 됐죠? 0, 1, 2,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문자 무조건 3개입니다. 그죠? 대문자 3개. 그러면 표현형이 대문자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몇 가지? 4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4가지.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동형적합이어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시면, 정리하시면, 지금 대문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4개. 4개. 요거 이제 확률이 8분의 3입니다. 확률이 8분의 3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G라 그랬어요. FG. EG 아니면 FG잖아. 그지? EG 아니면 FG. 그러니까 2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어.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우리가 16분의 3. 우리 3번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잠깐만 다시 정리하시면, 일단은 앞서 문제들과 대부분의 이제 결이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자료에 보시면 이런 힌트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런 유전자형과 이런 유전자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EG와 FG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전자형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이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야. 그럼 최대 8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가지가 만들어지려면, 자, 얘와 만나서 4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3가지가 모두 다 동형적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문자로 됐고, 그랬을 때 4가지

의 표현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조금 더요 그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29번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30번부터 할 텐데, 130번 문제도 우리가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는 거의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그 해당 해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쪼개서 여러분들이 묶어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9강부터는요, 나머지 정치화법의 3분의 1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말은요, 우리 지금까지 대단원 1, 2, 3, 4, 5, 6 중에 1, 2, 3, 4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대단원 5와 6이 남았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개념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경우들을 간혹 가다가 발견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 마음가짐이 조금 사라지기도 하나 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예전처럼 치열하게 하지 않는 마음도 있나 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그 마음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고민에 빠질 거라도 알기 때문에, 이런 순간만큼은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단원 공부할 때, 2단원 공부할 때그 마음 그대로, 다시 마지막 5단원, 6단원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5단원, 6단원도요, 당연히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특히 대단원, 5단원의 제목은 사회생활과 법이에요. 그래서 형법에 의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라는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개인생활과 법 파트에서는 앞에 내용과 연결돼, 얘들아,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안 했을 거야. 근데 이번 강부터는요, 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얘들아, 요 내용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이거는 이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라는 말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 말은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서 출제되기 너무 좋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 주제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지금 수특 개념 단계에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형법의 이해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의 이해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형법의 의미, 죄형 법정주의, 범죄,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주로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범죄 큰틀 정도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범죄 큰 틀을 공부하고 형벌과 보완 처분을 공부를 할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름 꼼꼼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는 왜 그런지 또 모르겠어. 또 약간 나 서운해.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는 살짝 또 소홀히 해. 왜 그러지? 왜 쉬워 보여서 그런가? 그런데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가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형법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지 않지만 선지 하나 정도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과 형법의 형식적 형법과 실질적 형법,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죄형법정주의 자체는 한 덩어리로 한 문제로 나와요. 출제가 자주 됩니다. 하지만 형법의 의미가 이거 그냥 민법의 의미할 때처럼 어렵지 않은 거지라고 넘어가기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로 문제가 하나 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형법의 의미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법의 의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범죄의 성립 요건과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 볼래?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효과로서 형사제재, 대표적으로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를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형법은 요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자.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두 가지 내용을 짚어드릴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 4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민법의 기초에서 공부했었고, 민법과 연결시켜서 배우는 내용 두 가지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난 강까지 해서 민법을 공부했었습니다. 그 이번 강부터는 형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민법은 무엇을 규율하는 법이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죠. 그러니까 민법은 어디 안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서 법을 나누게 된다면은 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형법은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고, 범죄라는 건 우리가 다음 강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범죄라고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한다?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걸 해버렸다? 국가에 의해서 형벌권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법은 대표적으로 공법에 해당하는 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짚어드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법이랑 관련된 민법을 우리가 4단원에서 공부했던 거였고, 5단원 사회생활과 법에서는 공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형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자. 형법은 무엇과 무엇을 규정했다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했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요, 개인이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불법행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요, 불법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렸어. 이제 그거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십니까? 범죄는 뭐야? 형법에 의한 거야. 불법행위는 민법에 의한 거야. 민법은 안에 있고 형법은 공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범죄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들 토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법은 재산관계랑 가족관계를 규율해. 이거 엄청 설명했어. 자, 형법은 내가 계속 말할 거야.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의미도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이 내용들 토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있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 의미 형법을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진짜 내가 어떤 법률을 보고 있어. 어떤 법을 보고 있어. 근데 이 법을 딱 덮었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야. 이 법을 딱 덮었는데 그 법의 이름이 형. 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바로 좁은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형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진 법률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 형법은요, 이제 법률을 한번 열어봤어. 책을 열어봤더니 그책 안에 있는 내용, 법률 안에, 법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법전 안에 있는 내용이 범죄와 그에 대한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하나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대. 뭔가 자연공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봐.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이 행동을 해서는 여기 봐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화약, 덫, 올무 등 함정을 설치하거나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뭐 유해성 물질 등등을 농약을 뿌리는 행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으로 금지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내려지는 형벌이 나와 있네. 자, 27조 1항 3호를 위반하여. 27조 1항 3호가 뭐였어? 바로 위에 있는 거. 27조 1항 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화약, 덫,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인체 이거 농약을 뿌린 자.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거를 했던 자들은, 한 자는 이러한 형벌을 내릴 거야 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어. 이러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런 건 범죄야 라고 적혀 있어. 이러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이런 거 했어? 그러면은, 이러이런 벌 받을 수 있어? 라고 형벌이 적혀 있어. 자, 그러면은, 자연공원법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겠어? 덮었더니 얘 이름이 형법이라고 적혀 있어? 덮었더니 자연공원법이라고 써 있어.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자연공업법은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넓은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어떻게 기억하자?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거. 표지를 봤더니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좁은 의미의 형법. 만약에 표지랑 상관없이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의 총체를 바로 넓은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형법이 뭐라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라고. 만약에 범죄와 형벌 등을 미리 사전에 규정해 놓은 법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예를 들면은 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법에 적혀 있어. 그게 적혀 있지 않았다면은요, 사사로운 복수들이 막 생길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거야.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이 생긴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혼란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가 정해줄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형벌 등이 내려진다라고 국가가 정해줄게.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형벌의 필요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해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형법의 기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합니다. 자,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익과. 자, 법익이 뭐냐면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 가치 같은 걸 의미해요. 얘들아, 법익은 뭐가 있을까?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개인의 신체라든지, 개인의 생명 등등이 있겠죠. 물론 이때 법익에는요, 개인적 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도 포함됩니다. 아니,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재산, 신체, 생명 등등처럼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들을 우리는 바로 법익이라고 불러요. 개인적 이익, 사회적 이익 다 들어가고. 또한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쓰여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 물건 훔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어. 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법익을 지켜

하는 역할,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적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적 기능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형법이 없다면 국가가 그때그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생각해 주시냐면요, 대표적으로 인치의 상황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형법이라는 게 없이 개인의 자의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서로 다른 형벌, 이때는 범죄가 되고 이때는 범죄가 안 되고 등등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범죄는 이거, 이거, 이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러한 형벌이 내려져야죠. 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법의 기능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규범적 기능입니다. 얘들아, 규범적 기능에서 규범이라는 단어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능에서 나왔었거든.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면서 나온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지. 사실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문제 자체의 난도는 정말 높지 않지만, 이게 안 나왔던 부분에서 한번 쓱 건드렸더니 수험생들이 확 당황했다 그랬죠. 바로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규범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종의 기준입니다. 형법은 규범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규범이기도 해요. 얘들아, 형법에 뭐가 나와 있는데? 범죄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저지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행위 규범으로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재판에 갔어. 이 사람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많이 보지 않았니?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의 역할을 한다? 아니, 법이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형법도 당연히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 규범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기준.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보다 형법의 기능입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나눌 수 있는지, 또한 규범적 기능까지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안 나왔던 것까지 집자. 뭐?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의 비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요, 만약에 안 나왔던 부분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의 오늘의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 죄형법정주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 내가 딱두 번만 설명해 줄게.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죄형법정주의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는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 자, 동그라미 친거잘 체크해서 하나씩 체크해봐.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읽어봐봐. 죄형법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범죄와 형벌이 미리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아유, 죄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죠. 죄형법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죄형법정주의.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내가 앞에 단원과 연결시킨다라고 얘기했었죠. 죄형법정주의가 어느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와, 나오면 대박이다.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게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던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 연결고리가 있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에 한 번만 넣어주시면은요, 시험에 빵 나왔을 때 이거는 우리 거야, 무조건. 됐죠? 자, 죄형법정주의가 앞으로 넘어가자. 1단원 중에서 기본권 보장과 제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기본권이 왜 나와요? 생뚱맞게 라고 묻는다면은, 자, 우리 기본권 파트 중에서

자유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자유권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회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너네 수특 갖고 있니? 수특 갖고 있으면 한 번만 확인해볼까? 얘들아, 우리 수특 같이 한번 보자. 수특 어디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냐면요. 수특 중에서 쭉 앞으로 넘어가봐. 기본권 보장과제야. 넘어갔어? 그거 몇 페이지였었냐면은 기본권 보장과제안 같은 경우가 앞으로 쭉쭉 넘어갔을 때, 네, 바로 10쪽 정도로 넘어가 주세요. 기본권 보장과제안 쭉 넘어가서 찾았니? 몇 쪽인지? 이거 선생님이 당시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쪽이었냐면은 나 먼저 찾았어. 27쪽. 찾았어? 27쪽 봐봐. 수특 27쪽. 얘들아 소름. 이거 나와 있는데, 공부하면 별거 아닌데,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 헷갈려요. 알면 진짜 쉬워. 자, 잘 봐. 수특 27쪽에 신체의 자유 찾았어? 신체의 자유하고 땡땡 되어 있고 뭐라고 적혀 있어? 죄형 법정주의라고 적혀 있어. 소름. 이 죄형 법정주의가 이 죄형 법정주의야. 됐어요. 자, 이제부터 왜 그런지 생각해 봐. 얘들아, 신체의 자유가 뭐였지? 나 이거 완전 레벨업 내용이야. 이거 사실은 선생님, 수특 끝난 다음에 아마도 수능 완성이 들어가고 나서 약점 공략 이런 강의를 찍게 되겠지? 이런 강의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거의 할 만한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잘 따라오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 잘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해주는 거야. 잘 봐. 신체 자유의 의미가 뭐였어? 아마 선생님이 복습 자료에 적어줬을걸? 신체 활동의 임의성.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어. 얘들아, 우리 뒤에 있는 내용 생각해봐. 국가의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내용과 죄형법정주의가 왜 연결되겠어? 만약에 범죄와 형벌이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의적인 행사 때문에 나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잖아. 자의적인 체포와 감금 때문에 나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범죄랑 형벌을 미리 사전에 법률에 규정을 해두면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나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위한 실현 조건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대박, 이거 나와라. 죄형법정주의 나오면서 갑자기 신체의 자유 언급하잖아? 싹 당황할 거야.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않는 거야. 요거 꼭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특 27쪽에 해당됐던 내용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 감동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마음의 울림은 앞에 있었던 개념의 내용이 빡! 여러분의 머릿속에 울렸으면 좋겠어. 안 울린다면은요, 내가 알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 울림을 한번 찾아봐봐. 자, 다시 죄형법정주의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즉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줄 선생님이 밑줄 칠 거야.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도 밑줄 칠 거야.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물결 표시했던 것 중에 서로 다른 점 찾아봐. 다른 그림 찾기 찾았니? 세 글자가 없어. 딱세 글자가 있고 없고야. 뭐? 적정한. 결국에 아직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뭘 보겠다는 거야? 법률의 내용도 보겠다라는 거 아니니?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얘는 그냥 법률이 있나 없나만 보겠다라는 거겠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울림이 오십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성문에 법률이 없으면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래. 그 말은 법에 적혀 있으면 되는 거래. 그냥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 말은 법에 적혀 있으면 되는 거래. 법률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데. 그럼 예를 들면 비유를 들어볼게. 교칙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아, 나 진짜 급식 지도 할 때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직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많이 화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진짜 나 이상하지 않아? 나 이거에서 화내도 돼. 급식먹을 때 새치기 하는 친구들. 너무 싫어. 아니, 새치기가 그냥, 그러니까, 아유, 한번 정도 그래, 일탈이라고 치자. 뭐 내가 화장실 갔다 왔어. 근데 내 친구들이 저기 앞까지 갔어. 친구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쇽쇽 가. 아, 뭐 그거는 그래, 인정. 뭐 그럴 수 있지.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갑자기 또 깊은 한숨 나왔어. 무리지어서. 본인의 권력과 힘을 행사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눈치를 봐서 새치기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눈치도 안 보고 당연히 지 자리인 것처럼 새치기 하는 애들 나 굉장히 싫어하거든. 근데 교칙에 그렇게 있다고 치자. 뭐 새치기라고 안 쓰여있겠지만 만약에 새치기를 해서 급식 줄에 선 경우에는 급식판을 머리에 이고 운동장을 오리바퀴로 150바퀴 걷는다. 잘못된 행동은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오리걸음으로 급식판을 들고 운동장을 150바퀴를 할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중요한 건 인권에 침해돼. 근데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야.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법에 적혀있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급식 먹을 때 급식줄을 새치기 한 자는 곤장 30평에 처한다. 이런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감이 오나?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 판사야,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왜냐면 법률이 없으면 법관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급식줄을 새치기 한 자는 맨 뒤로 돌아가서 줄을 선다. 급식줄을 새치기 한 자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등에, 생활교육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인권도 침해하지 않는 거지. 인권에 합치되는 거지. 정의에 합치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도 보겠다는 거야? 법률의 내용까지도 보겠다는 거야. 자, 이제 마음속에 울림이 오십니까? 형식적,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과 목적은 문제 삼지 않겠다.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형식적 법치주의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형식 당연히 중요하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의에 합치되어야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해? 근대적 의미에 대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흐름까지 기억해 주시면은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등장했을 때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에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얘들아, 이거 나는 이제 응용해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좀 길게 설명해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내용, 파생 원칙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지 눈으로 먼저 봅시다. 1, 2, 3, 4, 5, 총 5가지가 있네. 그 말은 우리 객관식 오지선다가 일반적. 그러면은 1, 2, 3, 4, 5, 5가지 내기 너무 좋은 주제 아니니?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은 이것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내용까지 레벨업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 내용,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습법은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내용 먼저 보자.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관습법이 뭔데? 라고 묻는다면요,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인 확신을 얻어서 법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관습법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시작점은 반복적인 관행이야. 하도 반복적인 관행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 반복적인 관행들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 규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관습법이 중요한 거는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과 형식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 문장으로 완성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관행처럼 늘 그랬어. 아, 그 관행이었던 게 법적인 확신 얻어서 법규범처럼 된 거야. 그거 관행처럼 늘 그랬어. 라고 하는 걸로 범죄를 규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어볼게. 학교에 교칙이 없는데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거야. 막 엄청 오래된 학교인 거야. 그래서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면서 아 그거로 옛날부터 이랬어. 아, 야, 그 교칙이 없어도 옛날부터 우리 학교 원래 그랬었고 다들 그런 걸로 다 인정받아서 마치 교칙처럼 다 그렇게 교칙에 어디 있나요? 아우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옛날부터 다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범죄로 규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성문의 법률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쓰기 전에 일단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여기다 체크.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구성 요건이 뭐냐면은 나랑 조금만 이따가 볼 건데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이에요. 그리고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뭐라고?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자, 얘도 교칙에 내가 한번 비유 들어볼게. 만약에 교칙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혼난다? 이렇게 적혀 있어. 아니, 학생답지 못한 행동의 범위가 뭐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종례를 하고 나서 우리 반 애들 이렇게 문제집을 푼 거를 틀린 거를 봐줘. 근데 틀린 걸 봐주는데 어떤 애가 이거 모른다고 들고 온 거야. 근데 나도 막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렇게 청소 막 지도하다가 바로 이렇게 봤어.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잘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 그냥 그 제시문을 잘못 읽고 원래는 A인데 뭐야? 이거 당연히 B잖아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우리 반 애가 하하하 틀렸대요. A인데 그거 B래요. 막 이러고 놀리는 거야. 또 갑자기 우리 반 애들한테 야 선생님 틀렸다 이거 A인데 B라고 말했다 막 이러고 갑자기 놀리는 거야 진짜 근데 너무 진짜 뒷목 잡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틀리면 안 되지만 나도 청소 지도하다가 실수로 틀린 건데 그걸 그렇게 잡아내는 거야 지는 뭐 얼마나 많이 맞았다고 학생답지 못한 거 아니니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학생답지 못한 거에 범주를 뭐 아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려면은 막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정도는 해야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담배 피워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기준이 다르잖아. 명확하지 않잖아. 또한 형벌 같은 것도 명확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교칙에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가면 혼난다라고 되어 있어. 혼난다의 기준이 뭐야? 혼난다의 기준이? 예를 들면은 아까 나 그렇게 놀렸던 애가 실명 얘기해도 되겠지? 걔가 얘기해도 된다 그랬어. 내가 만약에 홍준서 이렇게 말했어. 그 걔는 엄청 무서운 것처럼 쫄 수도 있잖아. 근데 누군가는 사실 걔는 그렇게 쫄지 않아. 아, 뭐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하고, 왜요, 왜요? 막 이렇게 하거든? 그것처럼 누군가는 이름 석자 불렀을 때 이렇게 혼나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개의치 않고 계속 놀릴 수도 있어, 선생님을. 그런 것처럼 혼난다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름 석자 부르는 걸 혼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적어도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그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행위가 형벌인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호하게 적혀 있고,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답다, 혼난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추해석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유추해석이 뭐냐면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야.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계속 교칙 얘기 한번 해볼게. 교칙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염색하면 안 된다라고만 적혀 있어. 뭐 머리에

칼을 넣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만 적혀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등교를 하는데 빡을 파마를 해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딱 적발했어. 뭐야? 너 왜 빡을 파마한 거야? 교칙에 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는데. 근데 이 학생이 말한 거지. 왜요? 교칙에는 염색이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건데요. 아니 뭐야? 파마나 염색이나 그게 그거잖아. 뭐 원칙적인 말로는 펌이죠. 펌이나 염색이나 그게 그거잖아. 어떻게 그걸 그거예요? 아이 봐봐. 펌 어디서 했어? 미용실이요. 염색 어디서 해? 미용실이요. 펌 어디다 해? 머리카락이요. 염색 어디다 해? 머리카락이요. 펌할 때 시간 얼마나 걸려? 오래요. 염색은 오래요. 거봐. 펌이나 염색이나 그게 그거야. 펌을 했다라는 건 너는 염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혼나! 라고 하는 게 유추 해석이야. 펌이랑 염색은 다르죠.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여기다 체크해봐.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안 돼라고 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도 내가 한번 이제부터 비유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특정 행동을 했는데, 이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법은 이 나중에 만들어진 시점 이후부터,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어야 돼. 이 행동은 하면 안 돼라는 걸. 자, 그 법률이 만들어졌어. 시행된 이전의 상황까지 다 찾아서 벌 주면은 안 돼라고 하는 거야. 소급 뜻이 뭐였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였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지.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이전의 행위까지 처벌하면은 나는 법의 권위를 믿을 수 없겠지. 내가 법을 믿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겠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법의 권위를 믿을 수 없다. 법을 믿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 오케이. 이 내용은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제일 첫 번째 정치화법 내용 중에 법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인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막 했어? 이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어. 그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되는 거지.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굉장히 불안할 거야. 이거 나중에 법이 만들어져서 나를 처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을 때 법률에 인정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전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신법에 의해서, 즉, 법이 이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5년형이었던 형벌이 3년형으로 개정이 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그 행동이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거겠죠. 아니,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는 그 당시 법은 5년의 징역에 처한다였어. 또는 그 당시에는 범죄로 성립한다였어.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뀐 다음에 5년형이 3년형으로 최대로 줄어들었고, 또한 범죄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행위자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 다시 정리하면 어느 상황이라고요? 예를 들면 신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서 행위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의 가볍고 무거움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 형사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적정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내용 기억하시는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만약에 저울에 달아본 거야. 저울에 달아봤을 때 가벼운 범죄에는 그만큼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야 돼. 만약에 내가 저울에 달았는데 무거운 범죄인데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가벼운 범죄인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교칙에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 지각을 해서도 안 돼.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친구를 고의로 때려서는 안 돼.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잘못한 거야? 친구를 고의로 때리는 게더 잘못한 거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각을 한번 했어. 지각하면은 생교 위에다가 생교 위에서 기본이 뭐 정학이라고 쳐봐. 출석정지라고 쳐봐. 출석정지.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를 고의로 때렸어. 반성문이라고 쳐봐. 이거는 범죄 행위의 경중과 잘못한 행위의 경중과 부담해야 될 형사 책임 사이에 비례가 이루어진 거야?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바로 요겁니다.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칙, 비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얘들아,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적정해야 된대. 뭐가 적정해야 된대?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만큼이 적정해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내용이 실질적 정의 등에 부합하도록 적정해야 된대. 얘들아, 두 번째 내용 읽어보니까 못 떠올라?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떠오르는 거지.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금방 떠올려. 근데 두 번째 내용,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내용까지도 적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다섯 가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모두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그리고 민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떠올리면은 머릿속에 빡빡빡, 빡빡빡 떠올리는 것처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도 다섯 가지가 머릿속에 싹 떠올려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지를 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제목 위주로 맞추시면 되고요. 선지에서는 안에 나와 있었던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자, 법적 사고력 연습이에요. 이 사례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다섯 가지 딱 떠올라야 돼. 그 다섯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읽어보는 거야. 구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선생님, 이거 몰라요. 내가 몇 번을 말해. 몰라도 풀수 있다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인데, 뭔지 몰라요. 그래도 읽어보는 거야. 봐봐. 여기서 공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이 통신에 금지되는 건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만큼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공익이 뭔지, 허위의 통신이 뭔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명확하지 않다. 무엇과 관련된 사례인 거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인 거야. 얘들아, 구전기통신법 기본법 제47조 1항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 왜? 밑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형법의 의미와 필요성, 죄형법정주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요 내용이 이렇게 길게 할 만한 내용이었으니까, 네. 이제 나올 만한 거 솔직히 말하면 다 나왔어. 우리 정치화법으로 배우는 마지막 수능이야. 그럼 이제 진짜 이런 내용까지 연결시켜? 신체의 자유랑 연결시킨다고? 네. 연결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이제 모르니까.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인데요. 우리 이 시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선생님, 여러분이랑 좀 강의를 하면서 느꼈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체적인 내용 당연히 들어갈 때도 있지만, 큰틀 먼저 이해하고 끝날 때도 있어. 대표적인 게, 친자관계. 그런 거. 친자관계 큰틀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줄게라고 했지.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 큰틀 알려줄게. 큰틀 머릿속에 놓고 바로 다음 강 넘어와! 라고 할 거예요. 큰 틀부터 먼저 머릿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우리가 왜 배운다?

형법 배우니까. 형법이 뭔데?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니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형법이 뭔지 공부했어. 죄형법정주의가 뭔지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 형벌 등을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첫 시간으로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거는요, 형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 얘들아,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 공식 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은 형벌이 부과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어. 마찬가지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공식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범죄가 그럼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라고 묻는다면 내가 불법행위랑 계속 비교해 볼게. 불법행위 성립 요건 뭐 있었니? 생축, 고고, 응응. 있었지. 범죄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데 책임이 있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위책이라고 표현해요. 구위책. 자, 이제부터 범죄 성립 큰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구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두 번째는 위법성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이에요. 일단 우리가 큰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구, 위, 책. 기억해 주세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놓쳐. 요거 놓치면은 다음 강도 이해 못해. 두 번째는 내가 일부러 화살표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겠다. 구위책을 순서대로 따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화살표 같이 해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구성 요건을 통과했으면은 그때 위법성을 따져 보는 거야. 위법성을 따져 본 다음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따져 보시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순서대로 통과했을 때 무엇이 된다? 바로 범죄로 성립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야. 서바이벌이야. 요리 프로그램이야. 흑백요리사 같은 거야. 얘들아, 흑백요리사에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막 당근지옥, 막 두부지옥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 최후의 1위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야? 뭐, 그 뭐였냐? 막그 심사위원 그거 막한 다음에 그다음에 막 1대1 매치하고 뭐 그다음에 다른 거한 다음에 뭐그 지옥인지 뭐 그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1인이 선정되는 거였지. 갑자기 막 이렇게 슉 넘어가지 않거나 막 순서가 바뀌지도 않잖아. 그거야. 순서대로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그막흙 요리사들이 그 요리하는 거기에서 떨어졌어. 아, 선생님, 패자부활전. 얘들아, 여기서 패자부활전 얘기는 꺼내지 말아줘. 패자부활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 다시. 첫 번째 단계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최후의 1인이 될수 없죠. 자, 첫 번째 단계는 통과했어. 두 번째 단계야. 1대1 데스매치야. 1대1 데스매치에서 떨어졌어. 패자부활전 제발 얘기하지 마. 1대1 데스매치에서 떨어지면 최후의 1인이 될수 없어. 자, 1대1 데스매치 통과했어. 뭐 두부지옥, 당근지옥 뭐 거기 갔어. 자, 거기에서 떨어졌어. 최후의 1인이 될수 없어. 이걸 다 통과해야지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는 거잖아.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로 성립하지 못하고, 얘들아, 처음에 예선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 아예 못 가.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1대1 데스매치에서 떨어졌어. 그 다음 당근지옥인지 두부지옥인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법성이 깨지게 되는 거를 위법성 조각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마지막 책임이 깨지게 되는 걸 책임 조각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큰틀 일단 기억해 오세요. 선생님 지금 세 가지 적어 드렸습니다. 구, 위, 책.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요, 20강 바로 넘으세요. 대신에 범죄 성립 요건 큰틀 눈으로 읽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범죄 성립 요건 큰틀 눈으로 구위책 바로 체크해 주시고 20강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퀴즈 풀시고요.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 강의의 남철입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급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부분합, 수열의 합이죠. 부분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합이라고 하는 SN을 SN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는 거고 SN이 발산하면 급수가 발산한다. SN이 수렴하는 경우에 그 수렴값 S를 급수 입장에서는 급수의 합이라 불렀고요. 그 급수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가 뭐 유리화라든가 아니면 부분분수를 통해서 SN을 소거시킨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고 계산한 형태까지가 개념 1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2는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렇죠. 그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예. 역은 성립하지 않고요.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발산 판정법까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까지 쭉다 꼼꼼하게 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급수의 성질, 등비급수 이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3입니다. 자, 이제 가볍게 제가 일단 개념 1, 2에 대한 복습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개념 3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합을 계산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어요. 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거죠. AN이 S, 급수의 합이 S고요. BN, 자, 급수의 합이 T입니다. 이렇게 각각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자, 급수의 합, 얘네 둘이 더하면 따로따로 쪼개져서 결국 S 더하기 T가 됩니다라는 거. 자, 2번 빼기. 마찬가지 S 빼기 T가 된다라는 거. 3번. 자, 실수배입니다. C 곱하기 AN인 경우엔 C가 나와요. C 곱하기 S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밑줄에다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요 1, 2, 3번을 한꺼번에 1, 2, 3번을 한꺼번에 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p 배 an 플러스 마이너스 q 배 b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친구가 결국은 p 배 s, 자, 복부 동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q 배 t로 값이 구해집니다. 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자, 곱하기 나누기 왜안 되는지,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안 된다는 건전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될것 같은데, 사실 얘는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 나와 있는 유형, 뭐, 유제, 이런 것들 보자마자 그냥 계산이 되는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필요하죠. 증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명해 볼게요. 자, 증명은 급수의 뜻 당연히 필요하고요. 시그마의 성질 당연히 필요하고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도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거 증명할 때 학생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요 다음 줄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근거가 뭐야? 이론적 근거가 뭐야?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적용됐어요.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메모칸 있죠? 같이 써보죠, 증명.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P배의 n 플러스 마이너스 큐브의 bn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급수의 뜻으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급수의 뜻에 의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p배 ak 플러스 마이너스 큐브의 bk, 이게 이제 뭡니까? 급수의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뭐할 거냐면 이 리미트 안에서 뭐 할 거냐면, 예, 시그마를 쪼갤 거예요. 리미트 안에서 이렇게 시그마를 쪼갤 거예요. q가 안 나왔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큐브의 bk 이렇게. 예, 이건 뭐예요? 얘가 이렇게 왔다라는 건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시그마의 성질. 예, 대수 시간에 배웠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네, 피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요게 이제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큐브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위는 왜 가능할까요? 요게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얘를 SN이라고 했어요. 부분합. 자, 이 친구를 T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가정을 내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분합의 극한 SN이 S로 수렴하고, 부분합의 극한 TN이 T로 수렴한다라고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SN이 S로 수렴하고 TN이 T로 수렴해요 라고 하면, SN이 S로 수렴하고 T가 TN이 T로 수렴하면 각각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SN, TN이 각각 수렴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따로 리미트를 쪼개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SN이 되는 거고 얘가 TN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라서 결국은 얘가 급수의 다시 뜻이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앞에 p 여기 q. 따라서 뭡니까? p 배 s 플러스 마이너스 q 배 t 복부 동수. 자, 여기서 결론은 매우 쉬워요. 따로따로 쪼개진다는 건. 학생들이 요런 거는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이 공부가 더 중요한 공부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논술 준비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거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이런 거에 대한 거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건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논리를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때 이런 증명이라든가 이런 논리가 되게 중요했거든. 충분히 수능에서 물어볼 수 있다. 자,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유형 4 보죠. 자, 급수 AN이 수렴해 5야. 급수압이 5야. 2배 AN 더하기 3배 AN이 34야. AN 더하기 BN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얘도 그냥 문제 풀 때, 아, 선생님 요거요. 봐봐.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되기는. 자, 봐봐. 뭐가 되는지. 그리고 뭔가 어색한지를 얘기할게요. 얘가 5야. 방금. 10이에요. 넘김 24야. 아, 8이네. 따라서 얘도 따로따로 가는 거니까 5 더하기 8. 정답은 13. 끝. 답 맞아요. 어색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처음이 어색합니다. 어색함을 안고 풀어야 돼. 하지만 그 어색함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뭐가 어색하냐면,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런데 얘가 수렴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음대로 쪼갰어요. 급수 성질을 그때 쓰

쓰는 게 아니죠. 언제 쓰는 거야? 각각 수렴할 때 써야 되는데 그냥 썼단 말이야. 근데 왜 답이 나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도 수렴하는 상황일 때만 얘가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이 통한 거야. 나도 저도 5, 20, 34, 24, 8, 5더기 83 이렇게 저도 풀어요. 보자마자 10초 안에. 하지만 누군가 저한테 선생님 이거 정확한 논리를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풀지 않죠. 풀이는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원래 엄밀한 풀이는 계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 둘을 이용해서 BN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실전에서 그렇게 풀진 않지만 원래 정확한 논리는 쟤네 둘을 이용해야 되는데 쟤네 둘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봐봐. 두 배의 AN 더하기 3BN과 예, 우리 치환하지 않고 식변형하는 겁니다. 얘를 이용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 배에서 빼면 되겠네. 그러면 3BN이 나오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3분의 1배 하면 되겠네. 그리고 3분의 1배 각각 수렴하는 급수니까 이제는 급수의 성질을 쓸수 있겠다. 두배 AN 더하기 3BN 마이너스 3분의 2배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면서? 얘가 지금 얘 급수압이 뭐야? 34야. 얘가 뭐야? 5야. 그러면 3분의 34에서 3분의 10을 빼면 3분의 24, 8이네요. 원래는 이게 정확한 풀이지. 응?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난 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이 자체가 수렴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네. 따로따로 쪼개갖고 계산했더니 바로 답이 나오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풀더라도 이걸 설명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만 풀줄 아는 친구는 잘못된 거지. 이 개념을 물어보면 이렇게 안 풀리고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면 못 푸는 거야, 그 친구는. 뭐 하따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참거치 판단하고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이걸 알면서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친구가 진짜 고수인 거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제 4번. 사실 이것도요. 이거 따로따로 2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 알파 빼기 베타가 4분의 5네. 3알파가 4분의 21인가? 알파는 4분의 7이야. 알파가 4분의 7이면 넘기면 4분의 12, 4, 3, 12? 아니구나. 여기다가 4분의 7, 4분의 10, 여기다 넣을까? 4분의 7. 예. 넘기고 넘기면 4분의 2. 베타는 2분의 1. 알파가 4분의 7에 8배. 여기다 8배 하면 2, 7이 14. 여기다 6배 하면 3. 따라서 정답 17. 오케이. 끝.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저도 급하면 이렇게 풀죠. 답은. 하지만 이것도 논리적으로 틀린 거야. 논리적으로 이게 왜 틀렸어? 얘를 내가 알파로 놓고 베타로 놨다는 것은 얘가 수렴하고 급수압이 존재하고 이 친구도 수렴해. 급수압이 각각 존재했을 때 따로따로 쪼갤 수 있는 거야. 얘를 알파로 놓고 베타로 놓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얘가 따로따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은 문제에서.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야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결과론 쪽으로는 이렇지만. 그러면 선생님, 계산법은 이렇게 뭐 답만 빨리 맞추는 거는 지금 보여주셨는데, 엄밀한 풀이 뭡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변형해서 AN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얘를 XN, YN, 치환에서도 쓰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변형을 바로 쓰는 거죠. 눈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둘을 더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둘을 더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둘을 더해버리면 BN이 사라지죠. 3배 AN만 남으니까 3분의 1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급수의 성질에 의해 실전에서 이렇게 뭐 계산하지는 않겠지만 풀이의 논리는 알아야지 그래도 예. 수렴하는 두 급수의 실수배 합차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3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5예요. 그대로 집어넣어서

3분의 4. 맞나? 지금 계산이. 둘을 더하면, 그죠? 예. 계산이 좀 이상하네. 3분의 4. 일단 해보자. 예, 더하기 12분의 5. 그럼 12분의 4, 4, 16. 3분의 4, 4, 4, 16. 12분의 21. 그러면 3, 4, 12, 3, 7, 21, 4분의 7 맞네요. 됐죠? 네. 자, 급수의 A에 대한 비 4분의 7이야. 그럼 이제 급수 B에도 마찬가지가 앞에다 쓸까, 이번에? 이것도 그냥 여기다 4분의 7 집어넣어서 B에 바로 계산되는데, 원래는 그게 되는 이유가 마치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도 그게 됐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급수의 성질에서 두배 an 더하기 bn에서 마이너스 두배 an 하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그 얘가 이제 따로따로 붙으니까 4에서 빼는 거지. 누구를? 2 곱하기 4분의 7을. 2분의 7을. 2분의 8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급수 AN과 급수 BN이 각각 급수압이 존재해 수렴해 8배의 이제 급수의 성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구나. 자연스럽게 6배의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8배의 4분의 7 더하기 6배의 2분의 1, 14 더하기 3, 정답은 17이 되겠다. 알겠죠? 아까 알파 베타에서 답은 나오지만, 네, 이런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3 끝. 이제 개념 4입니다.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제 이 등비급수는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급수의 합 a1 더하기 a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A1번, AN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A1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A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AR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럼 AR n-1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더하겠다. 그럼 AN이 뭐가 되는 겁니까? AR의 n-1 제곱이 되겠죠. AN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이 급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비급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용어는 그래. 그러면 이 등비급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것도 여러분 어려울 게 없는 게, 자, 얘가 수렴에 발산해. 우리 얘는 제가 전혀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뭘요?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걸요.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걸요. 얘가 뭐야? SN이야, SN. 그럼 얘가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 어떠냐에 따라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요 SN이, 요 SN이. 우리가 공비가 1이면, 공비가 1이면 SN은 뭐야? 공비가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N번 더했으니까 NA야. 만약에 A가 0이라면 모르겠지만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수렴하지 않아. 얘는 발산해. A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해보자. 공비가 1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쓸수 있어.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의 1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거듭 제곱이야. 그럼 얘도요. 봐봐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발산해, 등비 수열의 극한이. r이 1인 경우는 제외.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진동 발산이야. 그럼 얘가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얘가 0으로 가는 경우, 즉 다시 얘기해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는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탄생하는 거야. 어떤 공식? 자, 이건 뭐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 너무나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이 등비급수의 합은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언제? 공비가

등비급수와 등비수열을 구분해야 돼. 또는 요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얘기 때문에. 요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면 수열은 나열하는 거야. AR 제곱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R이 1이어도 AAAAAA니까 수렴해. 그런데 급수는 더하는 거기 때문에 R이 1이 돼버리면 A 더하기 계속 더하는 거니까 수렴할 수 없어. 요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RN 제곱도 당연하겠죠? 요거 없어지고 얘가 된다는 거.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그젬플 또 하나 해야 될까요? 오케이. 이그젬플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되니? 뭐 5분의 1의 n-1 제곱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4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R n자리 1 집어넣으면 1이네요. 아, n제곱 이렇게 쓸까 그냥? 일부러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그 요거 초항이 1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항이 1이 아니고 첫 번째 항 5분의 1이에요. 따라서 다섯 배 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 되겠습니까? 자, 요것만 알면 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네, 한 걸음 더 해서 제가, 요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사실 이제 얘는 대수 개념이에요. 대수 개념. 대수 개념을 미적분 2 개념으로 연결한 겁니다. 저 뭐냐면, an이 등비수열이야. 그래, a의 2n-1도 등비수열이고, a의 3n도 등비수열이고, a의 2n도 등비수열이고, an 제곱도 등비수열이야. 예. 그런 이야기를 쭉쭉 해보자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보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사실 제가 이렇게 세 개만 썼지만, 더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an이 ar의 n-1제곱이야. 그럼 이 친구의 첫 번째 항은 a이고요. 예. 공비는 r이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얘를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를 아, 여기다가 2n-1을 집어넣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나열을 하면 얘가 a1, a2, a3, a4, a5, a6이잖아. 그럼 a의 2n-1은 얘를 가지고 수열을 만든 거예요. 새로 뽑아서 이렇게 부분 수열. 그럼 이 친구의 첫 번째 항은 a1이야 그대로. 근데 이 친구의 공비는 뭐가 되냐면 공비는 r이 아니고 r제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건너 떴으니까. 여기서도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나열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논리로 몇 가지 더 물어볼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은 뭐니? 물론 a의 2n을 일반항을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자, 봐봐. a의 2, a의 4, a의 6. 공비는 하나씩 건너뛰었으니까 r제곱일 거고. 첫 번째 항은 a의 2가 되겠네. 그래서 a의 r이 되는 거야.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보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러분, a의 3n입니다. a의 3, a의 6, a의 9, 어? 공비는 r3제곱이야. 하나, 둘, 세 칸씩 떨어졌으니까. 첫 번째 항은 a3야. 즉, ar제곱이야. 이런 거. 마지막으로,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n제곱은. an제곱은.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사실은 여기서 제곱하면, a제곱에 r제곱에 n-1제곱이죠. 역시 공비가 뭐야? r제곱이고, 첫 번째 항은 a1의 제곱인 a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거라고요. 여기서 묻는 거 외에도 뭐 a의 3n-2, a의 4n-1, a의 7n+8, 뭐 이렇게 7n+8 너무 과했나? 하여튼 뭐가 됐든

다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등비 서열의 특징에 의해. 외우지 않고도 가능하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관련된 예제 2022 수능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요. 이제 봐봐. 등비 수열 AN이 있는데, 자, 등비 수열의 등비 급수의 합은,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1 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의 공비가 R제곱이기 때문에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지금 R제곱이 그냥 1보다 작다는 거 되겠죠? 그럼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얘도 따로따로 다뭐 하는 거야? 예, 수렴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나는 이렇게 쪼갤래. 각각 수렴하는 급수가 되니까. 자, 쪼개지 않아도 된다는 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쪼갤래.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부터 가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개념 플러스, 1 마이너스 공비, R제곱이죠. A1, A3, A5니까, 첫 번째 항이 A1입니다. A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역시 A의 2, A의 4, A의 6, 하나씩 건너뛰었어요. 근데 첫 번째 항은 A의 R이야. A2니까. 얘가 3이야. 자, 그럼 다시 통분이 되어 있네. 이렇게 아름답게. 그랬더니 얘가, 약분이 돼. 따라서 뭡니까? 1 더하기 R분의 A가 3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자, 저 친구는요, 1 마이너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공비가 뭐예요? R 제곱이에요. 첫 번째 항이 뭡니까? A의 제곱이에요. 얘가 뭐야? 6이야. 자, 그런데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돼. 왜 내가 이걸 인수분해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거 쓰려고. 저거 쓰려고. 아, 얘가 3이에요. 쟤 쓰려고. 아! 그럼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이 친구죠. 1-R분의 정답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은 저라면 그냥 이렇게 풀겠는데, 사실은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더 어려운 풀이긴 한데, 얘가요. 이 자체가 사실 등비 수열이죠. AR에 n-1제곱에서 2n-1제곱이니까 2n-2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R의 2n-1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자, AR의 2n-2제곱이라 하고 1-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A의 1-R의 R제곱에 n-1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얘에 대한 급수의 합은 바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등비수열. 그래서 결국 얘가 1 마이너스 R이 뭡니까? 아까 인수분해 약분이 돼서 1 더하기 R분의 A가 돼서 얘가 3입니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좋습니다. 자, 또한번 나오죠. 한 걸음 더. 근데 얘는 사실 뭐한 걸음 덜하기보다 기본 개념인데, 우리 올림포스 교재에는 없어요. 없는데,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한 걸음 덜하기보다, 이제 아마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고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 그 중학교 때 이제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공식. 점두 개니까 99분의 26, 99분의 26이야, 보자마자 사실은. 그죠? 예. 아, 기억 안 나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죠. 99분의 26. 그런 거 옛날에 막 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오, 아름답게 등비급수의 합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어떻게? 0.26은, 여러분 그 메모에다 같이 쓰시면 됩니다. 100분의 26이에요. 0.0026은 만 분의 26입니다. 100의 제곱분의 26이에요. 0.0000000 내보냈나? 26. 100만 분의 100의 4제곱분의 26입니다. 얘가 등비급수인 거야. 이거 뭐야? 공비가 100분의 1이야.

얘가 뭐야? 그렇죠? 따라서 1- 공비분해. 첫 번째입니다. 자, 분모 분자에 100배하게 되면 100 빼기 1이니까 99. 분자에도 100 배하면 26. 따라 정답은 99분의 26이 된다. 이렇게도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이야기 유형 5, 유제 이런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급수가 등비급수죠?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계수는 r의 n제곱꼴입니다. r의 n제곱이 수렴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등호 들어가지 않아요. 등비 수열이랑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자, 이항하면 이게 뭐야? 넘기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3배 하면 야, x가 마이너스 3배 하면 여기 3이고요. 얘가 9가 되겠네요. x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자, 정수 x는 4, 5, 6, 7, 8몇 개입니까? 5개. 개수는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유제 5번 똑같죠? AR의 n제곱꼴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1제곱 안쓴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그냥 중요하지 않아. 0의 0제곱 때문에 그런 거다. AR의 n제곱꼴, AR의 n제곱꼴. 자, 뭡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등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x 더하기 2가 0이거나 또는 4분의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된다.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또는이라고 했어요. 또는. 얘가 되고. 또는. 따라서 뭡니까? x의 범위. 마이너스 2 이상 6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가 되고, 얘를 다 더하면 이거 어차피 0 되니까, 3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정답은 7이 됨을, 5 빼먹었다. 5 빼먹었어. 아, 이게 또 구하시오야. 객관식이 아니네요. 네, 큰일 날 뻔했네. 7 더하기 5. 정답은 1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죠. 유형 6입니다.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자, AN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반항을 구할 필요 없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야? 이게 몇 분의 몇 배? 6분의 3배.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공비가 뭡니까? 2분의 1이야. 이걸 일단 찾고요. 그러니까 AN을 쓰자면 굳이 쓰자면 6 곱하기 2분의 1의 n-1 제곱이야.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왜? 이 친구가 AN의 제곱은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A4 제곱. 앞에서 우리가 공비 R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항은 A1의 제곱이야.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4분의 1이고요. 첫 번째 항, 66에 36이 되는 겁니다. 자, 분모 분자 4배하면 3분의 36 곱하기 4. 약분해서 12 곱하기 4인가요? 네, 정답 48, 4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 6, AN의 제곱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유제 6입니다. 이거는 뭘 물어본 걸까요? 얘는. 그렇죠. 이거 선생님, 이거. 급수의 성질을 물어본 거예요. 얘를 따로따로 쪼개도 보인다는 거예요. 4분의 2의 n제곱, 4의 n제곱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인데 얘를 어차피 각각 수렴하는 급수이기 때문에 급수의 성질에 의해 쪼개서

지수법칙과 우리 쪼개서 볼 수가 있다. 4분의 2의 n제곱은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볼수 있으면 참 편하겠다. 오케이.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이고요. 공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요거 뭐야? 두배 하면 1이에요. 1. 자, 4분의 5,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 정답 5분의 4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수의 성질까지 이용해서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바로 쓸수 있는 전형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뭐야? 활용입니다. 활용. 예, 그림. 도형. 아, 도형 싫어. 도형. 예, 그럴 수 있죠. 이 등비급식 활용은 지금 이제 미적분투가 수능 범위가 아니지만 과거에 수능 범위일 때는요. 매년 꼬박꼬박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3, 4년 동안 안 나와. 도형 문제가 수능에. 그전엔 나왔는데. 그전에는 뭐야. 거기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보면, 옛날 기출문제 보잖아요? 야, 이렇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옛날 기출문제 찾아보면, 대한민국의 이 수능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다. 이 도형 문제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평에, 모평에, 수능까지 치면은 1년에 시험이 몇 번입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다양한 유형의 이런 그림에 대한 문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매우 쉬운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다가 도형 문제가 안 나왔죠. 그러다가 수능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야.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도 있어 이런 그림들이. 예.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실까 안 하실까?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가 나오는 거는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있는 기출을 변형해서 만약에 내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막 너무 어려운 거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개수의 변화가 있는 것 또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그제플을 갖고 온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 딱요 정도 수준까지만 알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많긴 했지만 지금 올림포스에서 또 내신에선 충분하지 않나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그림을 비교해 주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 자식 간에 얘기하는데 그러기에 우리 아들과 딸이 지금 너무 많이 커가지고 예, 그렇게 애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저라면 예, 이게 우리 딸이야. 미니어처죠, 선생님의. 미쳤죠. 근데 요게 지금 우리 딸이 우리 딸의 딸인가? 아유 벌써 예. 손녀인가? 큰일 났네. 예. 뭐가 됐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쌍둥이야. 이게 나라면 쌍둥이. 또 쌍둥이가 쌍둥이를 낳았어. 얘는 똑같이 이제 축소가 되는 도형들의 개수가 1대1로 그대로 매칭이 되는데 얘는 두 배씩 늘어나는 거야, 개수가. 공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개수의 변화를 비교해봐라. 이 이그젬플. 이 이그젬플이 옛날 문제인데, 10년 전 문제인데, 위에가 원래 문제야, 이게. 이게 위에 거야. 위에 걸 제가 변형해서, 갑자기 헷갈린다. 밑에가 문제고 위에가 변형인가? 위에가 문제고 밑에가 변형인가?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는 원본 문제고 하나는 변형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풀려면, 여러분 이런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옆으로 가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네, 여기서 쓰겠습니다. 등비급수가 이 공식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예. 네. 언제 씁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도형 문제에서 공비가 음수일 수 있습니까? 옛날엔 고난도 문제 중에 그런 것들 많았는데 많진 않고 희귀했는데 거기까지는 다루진 않고요. 보통 이제 축소하는 개념이니까 공비가 0과 1 사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예의 공식을 쓸 건데. 혹은 얘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요 표현이 힘드니까 도형에 대한 설명 때문에 요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개념이지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얘를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항을. 두 번째, 공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얘를 구할 때 도형의 성질들이 필요하겠죠. 중학교 때 했던, 예, 많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 그러면 R은 닮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닮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닮음비라고 하면, 도형에서의 닮음 비율은 길이의 비가 되고요. 여러분, 거기 네모칸 채우는 게 있을 겁니다. 밑줄 채우는 거 채우시면 되고요. 닮음 비의 제곱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배웠죠. 닮음 도형의 성질. 넓이의 비가 됨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이 공비를 구함에 있어서, 그냥 다 일일이 넓이를 구해서 길이를 구해서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기준이 된 도형을 하면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메모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여기 한별이길에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별이길에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할게요.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쪼개지는 거 요거. 사등분된 거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요 넓이를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를 이제 길이를 절반으로, 예, 축소한 정사각형이 있어요. 얘가 2분의 1이에요. 얘도 2분의 1입니다. 그 역시 이렇게 대각선 쪼갤게요. 요 넓이. 요 넓이를 A2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얘가 AN이면 얘는 AN 플러스 1이에요. 여기서 질문. 여기서 저의 질문은 A의 2는 A의 1의 몇 배인가요? 이 논리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A의 2가 A의 1의 몇 배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학생들이 자, A의 2가 A의 1의 몇 배인가요? 했을 때는 그냥 나이 넓이 구하지 뭐.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가? 자, 여기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16분의 1인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배네!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왜요? 이게 쉬우니까 지금 이게 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형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도형을 설정을 하는데, 얘하고 상관이 없진 않지만, 이거 말고 나는 만약에 내가 얘를 기준이 된 도형을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선분은 어디로 돼 있어? 어디로 축소됐어? 그렇지. 여기로 축소가 됐지. 1이 몇 배가 된 거야? 2분의 1배가 된 거야. 1이 2분의 1로 축소가 됐어. 그럼 1대 2분의 1은 사실 여기도 1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도 1대 2분의 1이 될 거고 얘도 1대 2분의 1이 될 거야. 이거를 다 매칭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도형에서 얘가 가장 편하니까 얘를 기준의 도형으로 설정하면 얘가 1이 2분의 1로 줄었구나. 근데 닮은 도형에서 1대 2분의 1이면 넓이의 비니까 이 친구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배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봐봐. 자, 도형 문제 우리 요 앞에 거부터 위에 거부터 상황을 좀 볼게요. 위에 거 문제 상황이 어떠냐면 한 변의 길이가 여기에 4인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야. 그리고 여기가 3대 1이야. 그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얘를 내가 A1이라고 하면 요첫 번째 항은 뭐야? 1 곱하기 4니까 4야. A1은 4. 오케이. 그럼 여기 A2를 구하고 싶거든? 그 얘가 A3고. 그 A2는 A1의 몇 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할 생각 하지 말고, 기준이 되는 도형. 내가 이 친구를, 기준이 되는 도형을 만약에 뭐 AB가 됐든 CD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AB를 기준 대용으로 잡았어, 얘를. 그러면 내가 요만큼이 기준된 도형이 되겠지, 요만큼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분필이죠? 뒤에 있어서. 자,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만약에 K라고 한다면, 4가 어디로 줄었어? K로 줄었어. 그러면 공비를 뭐라고 쓸수 있는 겁니까? 공비를. 이 뒤에다 쓰겠습니다. 공비를 4가 K로 줄었어. 이게 닮음비야. 그런데 이 친구의 뭐야? 제곱이야. 끝!
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야.

0: 기준의 내용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럼 K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이런 설정을 할줄 알아야 돼요. 도형 문제 잘 풀려면.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센스가 있으면 사실은 K보다는 다른 문자를 쓰는 게더 좋아. 왜냐면 여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선생님,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이건 경험치예요. 한 30문제 정도, 20, 30문제 정도 풀어보면 사실은 거기 안에 다 어디서 다 걸려. 다 비슷해. 얘는 얘가 지금 K야. 정사각형 얘도 K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보시면 요 각도가 중요한 거야. 요 각도. 요 삼각형에서 요 각도가 중요한 거야. 이 각도가 뭐야, 여러분? 몇대 몇이야? 3K, 4K, 5K. 따라서 얘가 4K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공비는 K제곱이었던 거라고. 끝났지? 자, 뭐가 끝나? 뭐가 끝나? 얘가 4K, 3K야. 그럼 얘가 7K야. 아, 7K가 아까 요 길이가 뭐였습니까? 3이었어. 그럼 K는 뭡니까? 7분의 3이야. 따라서 공비가 뭐야? 49분의 9였던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급수야분 1-49분의 9. 사실 뭐 답은 중요하지 않은데 쓸게요. 4배, 아, 4 하게 되면 49배하면 49. 그렇죠? 예. 빼기 9. 40인가요? 예. 40분의 4 곱하기 49네요.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49가 되는 거예요. 등비급수야분. 자, 이제 똑같은데 요 아래에 있는 걸 보자. 선생님, 얘가 A1이면 얘가 A1이야. 그 얘가 A2고 얘가 A2야. 그럼 얘는 지금 얘를 다 더하려면 두 배씩이니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냐면 잡아봐. 이 넓이를 제가 B1이라고 하고요. B2를 뭐라고 할 거냐면 A2가 두 개야.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이니까 B3는 뭐야? A3가 네 개야. 그럼 여기서 B1이 A1인데 B2가 두배 A2야? 예. 그런데 A2는 뭐였어요? 아까. 예. 아까 이 공비를 R배라고 하면, 예. 이 R배에 A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R배에 B1이 되는 거야. 비투가 R배가 아니고 앞에 두 배씩 꼬박꼬박 생기네? 따라서 여기서의 공비, 아, 내가 이 공비를 여기다 R을 썼기 때문에 대문자를 잡고 쓸게요. 예. 여기서의 공비는 위에서 구한 이 공비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두 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위에 두 배가 왜 생기는 거야? 개수가 지금 두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공비가 뭐가 되는 겁니까? 2K제곱이 돼서 49분의 1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비급수야분 1-공비분의 49분의 18분의 첫 번째 항4 그대로 되겠죠? 49배 하게 되면 49 빼기 18이니까 31이고요. 곱하게 되면 4, 46, 4, 36, 196이 됨을 알 수가 있다. 31분의 196. 자,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개수의 변화가 있을 때는 공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내신 범위하고 살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관련된 예제, 유제 이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제가 꼼꼼하게 또 풀이를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급수 단원의 개념도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쌍곡선의 기본 개념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봐요.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었다고요. 그렇죠? 역시 배워보니까 쌍곡선도 너도 어쩔 수 없는 2차곡선이구나. 그냥 똑같이 정을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올림포스 있는 문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들 마무리 지어보고요. 역시 우리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추가 문제들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됐었구나. 그만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구나. 최근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해봤었구나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포스 13쪽에 있는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자, 16번이요. 쌍곡선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얘를 표준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2배 x제곱 플러스 8x를 2배의 x제곱 더하기 4x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먼저 써주시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4, 2는 8, 1 빼줬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변에 좌변에 있는 15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5 되겠죠. 그럼 8에서 16을 뺐으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럼 여기서 x제곱 앞에 계속 양수니까 좌우변을 뭘로 나눠주면? 8로 나눠주면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그럼 요 녀석을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쌍곡선의 개념을 복습하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준 것이고 이 녀석의 초점 x좌표를 c라고 했을 때 c의 제곱은 4 더하기 8이 되면서 12가 되겠죠. c의 값은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0가 두 초점 x좌표 y좌표이니까 그러니까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요 초점은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각각의 녀석을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요 두 녀석이 바로 두 초점인 거죠. 근데 이럴 필요가 굳이 없었죠. 왜? 어차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만 물어봤어요.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초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나? 초점의 위치는 변하지만 두 사이의 간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이 녀석을 보고서 이 녀석에 대한 초점 사이 거리 4루트 3, 두 배의 C를 계산하면은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 녀석을 내가 여기까지 가져올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이 X제곱과 Y제곱 분모에 4랑 8이 있으니까 이 C는 2루트 3이 되는 것이고 4 더하기 8, C제곱은 12가 돼서 C는 2루트 3이 되는 것이고 2배지면 4루트 3이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평행 이동했을 때 초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16번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17번도 보실게요. 17번도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Y-3의 전체 제곱은 K, 이 녀석의 주초점 FF'에 대해서 OF랑 OF'을 곱한 게 25랍니다. 주축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표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변의 값을 뭘로 만들어줄 거야? 1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양수 K로 나눠줍니다. 그럼 K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K분의 Y-3의 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분의 루트 k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 점근선을 가지고 이 쌍곡선은 어떻게 y는 요렇게 있던 쌍곡선을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올려주어서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주면은 쌍곡선이 요렇게 그려지는 꼴이 되겠지요. 그러면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불러줬을 때 c의 제곱이 저 분모에 있는 k랑 k를 더해서 2k가 된다.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였다. 그럼 원래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초점이 플러스 루트 2k, 0, 마이너스 루트 2k, 0였기 때문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올렸어? 3만큼 들어 올렸어. 그럼 요쪽의 초점은 루트 2k, 3이 될 것이고 요쪽의 초점은 마이너스 루트 2k, 3이 되겠지요. 그러면 두 초점에 대해서 OF랑 OF'의 길이를 뭐 했대? 곱했대. 근데 지금 얘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야. 그럼 너의 길이가 둘이 어떻게? 같대.
10개?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루트 속에 요거 제곱,

두 배의 k에다가 3의 제곱 9가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길이가 같으니까 OF랑 OF'의 곱은 요거의 제곱이네? 그러면은 2K 플러스 9가 얼마네? 25가 되겠네? 그럼 2K가 얼마가 되겠네? 16이 되겠네? K가 뭐가 되겠네? 8이 되겠네. K를 찾았어요. 그럼 K가 8이라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저 쌍곡선의 방정식은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었던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주축의 길이였어요. 그러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거에 의해 결정이 되죠? 뭐야? 루트 8? 바로 2루트 2. 요 녀석의 길이가 2루트니까 주축의 길이는 그거의 몇 배? 두 배. 정답은 4루트 2가 주축의 길이가 되시겠다. 해서 우리가 이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기본 평, 이 표준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요 값을 1 또는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줘야 되고, x제곱의 계속 양수니까 k로 나눠줘서 1로 만들어줌으로써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초점을 잡혀 우리가 얘기를 해서 OF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좀 전에 16번의 문제 같은 경우 초점의 좌표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초점 사이의 거리만. 16번의 경우는 초점 사이의 거리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초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쌍곡선이랑은 좀 동떨어진 원점이라는 녀석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게 16번과 17번의 차이점. 좌표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17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평행이동 이제 세 번째 문제, 18번 문제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친절하게 그림을 주었습니다. 두점 F랑 F'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5분 X-A제곱 마이너스 B분의 Y-6의 제곱은 1이다. AB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녀석은 5분 X제곱 마이너스 B분의 Y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켜준 거죠. 그러면 평행이동시킬 때 우리가 중심을 먼저 체크할 수 있다. 중심은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0, 0이었으니까 얘가 평행이동시켜주게 되면 중심의 좌표는 a, 6이 될 거다라는 거죠. 두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얘 y좌표가 6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한 점근선이 y는 2x랍니다. 이 녀석이 점근선이래요.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쌍곡선이 평행이동을 해서 y는 2x가 됐대. 여기에 지금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이렇게 쌍곡선이 있었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줬더니 여기에 있는 기울기는 안 변하잖아. 그럼 요 점근선이 그대로 여기에 왔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갔을 때이 점근선이 그대로 왔다라는 것은 얘를 마치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 즉, 얘가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이 변화하는 양이 1대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해서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다? a분의 6이 2가 되는 거다. 해서 a의 값을 먼저 3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다. a를 찾아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OF'의 길이를 물어봤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떨어진 점 그리고 F' 사이의 거리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요 F'이라는 초점의 좌표가 궁금한 상황이 되겠죠? a가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저 쌍곡선의 방정식은 5분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B분의죠. y-6의 전체 제곱은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기 지금 a,6인데 a의 값을 얼마라고 알았어? 3이라고 알아냈어.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이 2x야? O랑 B랑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아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녀석이 O랑 B랑 관계식이 우리가 뭔가 주어진 녀석이 되지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안쓴게 뭐가 있나? 점근선의 기울기가 2였잖아요. 점근선의 기울기,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거나 가파르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기울기는 루트 5분의 루트 b,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b, x를 평행이동시켰을 때 기울기는 그대로 따라갈 테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비율기가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요 녀석의 값이. 그러면 여기서 루트 b라고 하는 녀석은 2 루트 5가 되면서 b의 값이 얼마가 나왔어? 20이 나왔어. 그럼 b의 값이 20이 나온 상태에서 뭘 물어봤어? f 프라임 좌표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만큼의 길이를 c라고 불러준다면은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요 a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모에 있는 요거랑 요걸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5 더하기 b니까 20이 얼마? 25가 되는 거죠. 그럼 c의 값이 얼마가 나와? 5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란 얘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란 얘기니까, 3에서 5만큼 빼주면 요 녀석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f'의 좌표는 마이너스 2, y 좌표는 6이 될 거예요. 게임 오버입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OF'의 제곱을 물어봤어. 그럼 누구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6의 제곱? 36. 더해주면 얼마? 40이라고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18번 문제. 점근선이 다한 문제예요. 그렇죠? 점근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b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 점근선이 y는 2x가 됐다라는 것은 얘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증가한 비율이 2가 될 것이다. 1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a를 찾아주고 점근선에서 모든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 18번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올림포스에서 요 정도 기본기를 다져봤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기출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다. 이런 쌍곡선의 기본기를 가지고 문제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풀어낼 것이다. 풀어낼 수 있다. 한번 해보자고요. 2026학년도 6월 모평 29번이었습니다. 우리 보충교재 10쪽에 있는 7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두점 FF'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 위에 일사분면이 있는 점 P예요. F'P가 Y축과 만난 점 Q예요. 5를 지나고 여기에 평행하다라는 얘기라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뭔가 이용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중 일사분면인 점 R이라고 하자. 그림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때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 F'Q랑 QP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고요. 그다음 OQ의 길이는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요 삼각형 PQR의 넓이가 3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주축의 길이를 찾아서 P의 제곱과 Q의 제곱을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놨을 때 너의 길이랑 같아요. OQ의 길이는 2라고 얘기를 했어요. 타원도 그렇고요. 쌍곡선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많이 하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 타원과 쌍곡선에서 이렇게 이제 그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이런 케이스에서요. Y축 위에 있는 점은요. 기본적으로 타원과 쌍곡선의 초점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은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Y축 위에 점이 한 초점과 이어져 있으면 나머지 초점을 한번 이어보세요.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너의 길이랑 같은데 너의 길이 마저 지금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요?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데 뭘 찾을까요? 1강에서 기하는 기하다에서 삼각형의 외심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난다고 해야지, 그치?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서 얘가 직각이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야죠. 저 이거 못해요. 증명하라면 할수 있어요. 알파. 그럼 여기 2알파. 베타. 2베타.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180도.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 직각.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림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 중점, 이거. 그럼 이렇게 이으면 직각,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반사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좌심방 좌심세 자심실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은 금방 찾아내겠죠, 직각을. 그럼 너도 직각이에요. 너의 길이가 2니까 1대 2가 되지 않니? 너의 길이가 4가 나와요. 그죠? 그럼 너의 길이가 4가 나오고 지금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그러면 p의 좌표가 c, 4라는 것도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우, 선생님. 지금 우리가 너의 길이가 2라는 거에서 4라는 거에서 P 좌표를 세팅을 해 줬고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막막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좀 막막해. 근데 여기서, 저는요, 너랑 너가 평행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 선생님, 이 녀석의 기울기가 x가 c 클때 y가 2 컸거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c분의 2x예요. 쌍곡선과의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b제곱은요, c제곱에서 a제곱을 빼준 거예요. 둘이 더해서 c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y는 c분의 2x랑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의 좌표 r을 세팅을 해주고 q의 좌표는 0, 2, p의 좌표는 10, 4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어느 세월에 구해요? 내일쯤 답이 나오겠네요. 그거 아니겠죠, 그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현명할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는 이 문제에서 좀 골치 아팠던 겁니다. 왜? 삼각형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거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2분의 AB 사이드 세타를 쓸 거냐,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거냐인데 얘를 밑변으로 하자니 높이, 어우 내가 이거를 손쉽게 가져가는 거 역시 기하는 기하에다서 선생님 얘기했던 거 기하는 기하다 삼각형의 성질 우리가 등적 변형 얘기했어요. 요렇게 평행하면은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랑 같다고. 얘가 삐뚤어 요렇게 있어도 평행하면은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랑 같은 거할수 있다고. 그때 설명했어요. 이렇게 x축 y축이면은 삼각형의 넓이 얘기하기 쉽다고요.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 평행하니까 요 r을 잡고서 쭉 끌어당겨서 원점으로 요렇게 끌어내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지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는 밑변의 길이가 2고요. 높이는 c가 되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c가 3이라고 합니다. c의 값이 금방 뾰로롱 나왔어요. 와우, 너무 좋아. 그쵸? 훨씬 편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c의 값이 3이 나오게 되면서 이 p의 좌표를 뭐라고? 3,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누구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주축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c가 지금 3이니까요. 9 마이너스 a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고 여기가 3,4니까 x에는 3, y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a의 두 배라면 주축의 길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풀어 보면은 a 제곱이 순식간에 함수하면은 1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나와요. 유리수, 무리수 들어있는 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런 거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중근호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루트 속에 a 플러스 b 루트 m 요런 꼴로 되어 있는 거 풀어내는 거.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얘를 풀어서 간단히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a제곱이 17 마이너스 4루트 3이다. 여기서 a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암산을 했지만 계산을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 느꼈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는 거 느꼈죠? 뭐 해줘야 돼? 주축의 길이 정의가 뭡니까? 너와 너의 차잖아. 너 4잖아. 너 3이면은 너는 6이잖아. 피타고라스 피타. 뭐예요? 2루트 13. 루트 4의 제곱, 6의 제곱. 주축의 길이는 뭐야? 쟤네 둘의 차잖아요. 2루트 13에서 4를 빼준 거죠. 얘를 p 플러스 q 루트 13 꼴로 표현하면은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해주세요. 해주면은 20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하는 기하다 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도형의 성질들을 내가 잘 연습이 되어 있고 눈에 익어 있으면은 문제가 계산이 이게 다였어요. 그쵸? 너무나 간단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연습이 안돼 있으면은 한참을 헤맸겠죠. 한참을 헤매다가 포기했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풀었다 하더라도. 도형에 대한 연습이 안돼 있으면은 기하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돼 있다면은 이만큼 쉬운 과목이 또 없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0쪽에 있는 8번 문제.
자, 양수 씨에 대해서 2점 F, F.

프라임을 초점을 하고 주축이 이렇게 6인 쌍곡선이 있대요. 초점 두 개를 X축에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그림은 안 줬어. 그럼 우리가 그려 나가야지. 쌍곡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서라도 주점 PQ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시제값의 합을 구하시오. 1, 4분면 2에 있고 Q는 직선 PF 프라임이 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너 X축이 되어라. 너 Y축이 되어라. 지금 두 점을 초점을 하고 주축이 6이라고 했으니 내가 점근선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쌍곡선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준다면은 너 Y축, 너 X축 초점을 지금 F 그리고 F프라임을 이렇게 잡아주었어요. 근데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너가 6이래. 점 P는 1, 4분면 위에 있는데 Q는 직선 PF 프라임 위에 있대. 근데 PQ가 지금 쌍곡선 위에 점이거든. 그러면은 PF 프라임이라고 하는 여기 위에 Q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 삼각형 P, F 프라임, F는 이등변 삼각형이래. 아,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어떻다?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PQF의 QF 요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요 삼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림을 안준 문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 유일한 한 가지의 경우인가 의심하셔야 돼요. 이등변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이등변이 너랑 너가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세 변이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세 가지를 다 해봐야 돼. 근데 PF'과 PF의 차가 주축의 길이만큼 나오니까 얘네 둘은 일단 적어도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케이스 첫 번째, 얘랑 얘가 같은 케이스를 해줘야 되고,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도 그려봐야죠. 얘랑 얘가 같은 경우. 그래서 점근선을 그려주면, 점근선을 그려주면, 쌍곡선을 그려주면, 쌍곡선을 그려주면, 초점 두 개, F'과 F에 대해서, 이번엔 얘와 얘가 같은, 요런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지요. 그쵸?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자고. 첫 번째 케이스는 너네 둘이 같을 때. 그럼 뭐 해줘야 돼? 쌍곡선 위의 점에 대해서 정의를 내가 이용해 나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FF'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두 배의 C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너의 길이 두 배의 C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PF의 길이는 주축의 길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두 배의 C에서 6을 빼준 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 삼각형의 둘레를 언급을 했으니까 요 삼각형의 둘레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QF'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 M이라고 표현을 해볼까?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M에다가 뭘 더해준 거야? 6을 더해준 거야. 주축의 길이만큼. 그럼 PQ의 길이는 EC에서 뭘 빼준 거야? M을 빼준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는 요 길이 누구? EC에서 M을 빼준 거. 플러스 요 길이 EC에서 6을 빼준 거 더하기 요 길이 M에다가 6을 더해준 거. 이 셋을 더했더니 둘레가 얼마라는 거지? 28이라는 거지. M을 내가 몰라도 사라지어서 문제가 풀수 있게끔 EC, EC 더해지면 4C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사라져서 28이 될 것이고 C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7이 되는구나. 만족하는 C의 값첫 번째 7이 나온다는 것을 찾았어요. 똑같이 계산 한번더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F'의 길이가 얼마야? 두배 C라고 표현한 상태에서 이번엔 너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잡을 수 있어? 2C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만큼의 길이는 EC에다가 뭐를? 주축의 길이 6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QF'의 길이 역시 내가 모르니까 너를 내가 뭐라고? M이라고 표현해주고 얘랑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길이를 M에다가 6을 더해준 걸로 표현해주면 요만큼의 길이는 EC에서 6을 더해준 거에서 M의 값을 여기에서 M의 값을 빼준 게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 PQF의 둘레의 길이는 요 길이 EC에서 6을 더해서 M을 빼준 거에다가 요 길이 M 플러스 6을 더해준 거에다가 요 길이 EC를 더해준 게이 C를 더해준 게 얼마가 된다? 28이 된다. 그럼 EC는 28이 된다. M의 값을 몰라도 해결이 되겠지요. EC랑 EC를 더하면 4C가 될 것이고 6과 6을 더해주면 10.

16이죠? 12를 이항시켜주게 되면 28에 11 빼주면 16이 되겠네. C값은 뭐가 되겠네? 4가 되겠네. 그럼 만족하는 C값은 모두 몇 개? 두 개고 모든 C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7과 4를 더해서 11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림을 그려서 이등변 삼각형 조건을 가지고 길이 같은 거. FF 프라임과 길이가 너랑 같거나 너랑 같거나 두 가지니까 BC로 표현해 준 다음에 나머지 길이를 대다 표현해 주고 내가 미처 모르는 거 잡아주면 되잖아. 얘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라면 구할 수 있게끔 문제 조건을 줬을 것이고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면은 그렇게 문제 조건을 줬겠죠. 그 다잖아요. 계산 얼마나 간단해요. 그림만 그리고 나면 게임 끝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처럼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나갈 때 주의해야 될 것보다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 유일한 케이스인가 항상 의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없을 때 내가 그림 그릴 때 이게 유일한 케이스야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정말 이게 유일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자 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11 쪽에 있는 9번 문제 보실게요. 이렇게 쌍곡선까지 하고 나면은 2차 곡선 중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세개 중에서 두 개, 세 개까지 섞는 문제는 아직은 못본것 같아요. 좀 양심상 좀 찔리려나? 근데 두 개를 섞어요. 얘처럼 쌍곡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우 하나도 힘든데 두 개도 너너너너너너너 두개 있으면 더 좋아. 왜? 조건이 더 있는 거잖아. 우리는 2차 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길이들의 관계의 식을 만들어낼 건데, 쌍곡선도 있고 포물선도 있으면 쌍곡선에서 식 하나, 포물선에서 식 하나, 조건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2차 곡선이 두개 이상 섞여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조건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내가 쓸수 있는 식이 많다는 거거든. 쓸수 있는 식들을 써놓고 나면 이제 문제 보이는 거죠. 해보자고요. 초점의 좌표를 지금 3-3으로 준 쌍곡선입니다. C1은요. 근데 여기서 꼭지점 X좌표가 음수인 점을 A라고 잡아주고요. 마이너스 1,0만 제로라고 표현했어요. 초점이 F이고 꼭지점이 A인 포물선을 C2, 얘 준선을 L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쌍곡선과 포물선이 만난 점중 1사분의 점, 얘 Y좌표랑 쌍곡선과 직선, 얘 준선이 만난 점에 2사분면이 점은 y좌표가 같대. 얘네 둘을 이어보면은 y좌표 같대. 그 말인즉슨 이렇게 이면 수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x축에 평행하게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a제곱의 값을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되겠다. 한번 큰 그림으로 놓고 한번 봅시다. 좌표들을 보면은 지금 초점의 x좌표를 내가 3,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요. 여기를 a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좀 위에다가 써봅시다. 아, 여기다 그냥 씁시다. 3-3에 -a. -a로 표현했죠? -a로 표현을 했어요. 요렇게 우리가 세팅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이들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3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3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포물선의 초점이고 포물선의 꼭지점이잖아요. 여기서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3에다가 a만큼을 더한 a 플러스 3이 나왔어요. 그러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꼭지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요. 너도 a 플러스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얘가 a 플러스 3, a 플러스 3, 2a 플러스 6이에요. 근데 얘가 6이잖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2a가 돼야 되겠죠. 길이들을

공식은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저 녀석은 a제곱분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인데 초점 x좌표가 3이니까 3의 제곱 빼기 a제곱 즉9 빼기 a제곱분의 y제곱이 쌍곡선의 방정식인 거죠. 그리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3이야.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 p에 해당하는 게 a 플러스 3 곱하기 x라고 하는 포물선을 꼭지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럼 플러스 a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점이 포물선 위에도 있고 쌍곡선 위에도 동시에 있는 거니까 아, 그럼 여기서 y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4 a 플러스 3에다가 x 자리에다가 2a 플러스 3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3a 플러스 3. 2a 플러스 3에다 a를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a 제곱분의 x 제곱은 2a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 되겠죠? 근데 y1의 제곱이 얘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여생을 바쳐 계산한다면은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5배 a의 4제곱에 플러스 20의 a의 3제곱에다가 플러스 6배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의 a에다가 마이너스 27은 0이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이 나와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순식간에 암산하면 a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3에다가 5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는 0가 나와요. 양수 a이기 때문에 a제곱은 5분의 9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랑 9를 더한 14가 정답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풀지 말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보여주는 거겠죠. 왜 이렇게 우리는 풀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답은 나왔겠지.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았을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췄을 이렇게까지 어려울 일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풀었다면 이렇게 풀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뭘안 했어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한 거. 쌍곡선 위의 점이고 포물선 위의 점인데 정의를 이용할 생각을 왜안 했냐 이거죠. 즉 P라는 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금 아까 힌트가 나왔잖아.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까지 이어보는 거안 하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은 어때? 같다라고요.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초점까지 이번에는 포물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쌍곡선에서는 한 초점까지 이어놨으니까 나머지 초점까지도 이어봐야죠. 그래 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2a 플러스 3의 2배잖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4a 플러스 6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도 길이가 같죠. 그리고 자, 이렇게 풀지 말자고요. 그럼 여기서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만 여기다 다시 한번 요렇게 그려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길이는 4a 플러스 6, 즉 6에다가 2a를 더한 거니까 2a 플러스 6이에요. 너는 2a 플러스 6이에요. 그쵸?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2a예요. 여기가 6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얘랑 같아요. 요만큼의 길이는 4a 플러스 6이에요. 그 다음, 너와 너는 주축의 길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주축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2a잖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 4a 플러스 6에다가 2a를 더해준 6a 플러스 6이 요만큼의 길이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인단 말이지. 이거 제곱에서 누구? 6a 플러스 6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을? 2a 플러스 6의 제곱을 빼주면 요거에서 누구? 4a 플러스 6의 제곱에서 누구? 2a의 제곱을 빼주게 되겠지?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눠줘서 3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는 2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지요. 그럼 9a 제곱에서 a 제곱 빼주니까 8배의 a의 제곱일 것이고 3, 3은 9, 9의 18a에서 6a를 빼주니까 플러스 12a가 되겠죠. 9, 9는 빼서 사라질 거예요. 4a 제곱, a 제곱 빼주니까 3배의 a의 제곱이 되겠죠. 3, 2는 6, 6, 2, 12a가 되겠죠. 플러스 9가 되겠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8a 제곱, 3a 제곱 이항시켜버리면 5배의 a의 제곱은 9가 되겠죠? a 제곱은 5분의 9가 되어서 분모 분자를 더해주면 14라고 좀더 편하게 계산이 되겠지요. 봐요. 훨씬 편하잖아요. 그럼 이 풀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뭘안 했기 때문에? 시험지에 없는 요 노란 두 선을 안 그렸기 때문에. 왜안 그렸어? 불법이라고 얘기했잖아, 안 그리면은. 유죄라고. 에? 이거 하면 안 그리면 안 된다고. 쌍곡선 위에 점이고 포물선 위에 점인데 정의를 이용할 생각을 왜안 하냐 이거죠. 해야지. 일단 그려놓고 나서 내가 너네들의 길이를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길이를 얘기해놓고 나서 봤더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잖아. 높이의 제곱을 이거 되잖아. 훨씬 편하잖아요. 좌표를 고민해서 내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생각은 내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보였어. 그럴 때 하는 최후의 수단.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근데 안 그럴 거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뭐만 한다면은? 선을 이어주기만 한다면 노란 선을 안 그리면 안 보이지. 안 그리면 안 보이잖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예. 월요일이 무슨 요일이야?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똑같은 당연한 얘기잖아. 뭐하러 물어봐? 예? 그냥 무조건 그려야 된다고. 정을 이용해야 된다고. 알겠죠? 예. 뭐 없어요. 그 다예요. 그려놓고 나니까 간단하잖아요. 마지막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과 타원을, 아니, 쌍곡선과 포물선을 이용해 봤었는데, 이번에는 쌍곡선과 원입니다. 원도 2차 곡선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원은 오히려 더 간단하죠. 원은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잖아요.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점 FF'을 C-C라고 잡았어요. 근데 얘네들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답니다. 쌍곡선 위의 점 중에서 14분면에 있는 점 P가 있고요. 선분 F'P가 쌍곡선과 만난 점중 P가 있는 점을 Q라고 하고요. P를 중심으로 하고 점 Q를 지나는 원을 그렸더니 이 원이 X축과 F에서 접한다. 이었을 때 수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PQ랑 Q, FQ 얘네들을 더했을 때 1이 된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를 이렇게 내려줬을 때 직각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은 더 쉬운 조건이다. 길이가 그냥 같아버려. 그리고 PQ랑 그리고 QF 맞죠? PQ랑 QF를 더해서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QF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내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1에서 R을 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말을 해둔 상태에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야. 그럼 주축의 길이가 2a가 되기 때문에 쌍곡선 위에 점이 존재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가 2a가 된다. 쌍곡선 위에 점이 존재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가 2a가 돼야 된다는 거를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너가 r이고 너도 r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r 플러스 2a. r에다가 2a를 더한 거. 근데 R이야. 그러면은 QF'의 길이가 뭐가 된다? 2a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P라는 점에서 내가 이만큼과 이만큼의 차가 2a라는 것에서 너가 2a라는 걸 얻어냈는데 이점 역시 타워, 쌍곡선. 쌍곡선, 포물선, 타워는 항상 이 이름이 헷갈려. 그죠? 예. 내가 쌍곡선을 생각하면서 포물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타원을 생각하면서 쌍곡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죠? 자, 뭐설 추석 명절이랑 맨날 헷갈려. 선생님 항상 하는 비유인데 내일 모레 설인데 추석 잘 지내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 혹시나 선생님이 포물선이다 타원이라 실수를 불러도 아유 또 헷갈리셨구나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쌍곡선이요. 쌍곡선 위에 점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 차가 또 2a라는 걸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에서 1-r에서 2a를 빼주게 되면 그 녀석이 2a가 된다. 즉, 1-r이 4a가 된다라는 r과 a, r과 a의 관계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r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a는 관심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2a를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 2a를 2분의 1-r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 녀석들의

나의 길이를 죄다 all로 표현을 한 상태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지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 그리고 직각 삼각형 여기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죄다 r 1만 살즉 r로 표현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삼각형의 세각 중에서 하나 정도를 내가 세타로 표현을 한그 r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 아니 코사인 값을 r에 대한 식으로 찾아준다면은 내가 코사인 우측 써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직각 삼각형이잖아. 야, 여기를 내가 세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저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이만큼의 길이 분의 이만큼의 길이잖니.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 마이너스 r. 2분의 1 마이너스 r과 r을 더해준 것 분의 pf의 길이 r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뭐가 돼요? 2분의 1 플러스 r이죠. 그 녀석 분의 r이니까 1 플러스 r 분의 2r이 코사인 세타가 되시겠다. 그럼 저 세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을 r로 표현을 했으니까 요 삼각형 PQF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게 되면은 1-r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 녀석의 제곱 r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의 제곱 r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r의 코사인 세타를 써주는데 코사인 세타가 뭐야? 1 플러스 r 분의 2r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1 플러스 r을 곱해줍시다. 1 마이너스 r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 r 플러스 1을 써주고요. 그러면 우변은 2r 제곱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짠짠짠짠 4배의 r의 세제곱이 되실 거예요. 그쵸? 2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2r이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전개해 주게 되면 r의 세제곱 마이너스 2r 제곱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r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다음 우변에 있는 녀석은 2r 제곱 플러스 2r 세제곱 마이너스 r 세제곱 마이너스 2r의 세제곱이 되겠죠?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게 된다면 3배 r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 r의 제곱에 마이너스 r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겠죠. 3차식의 인수분의 기본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1학년 꼬꼬마 시절에 하던 거죠. 근데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면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r-1은 제로가 되면서 r-1로 묶어주게 되면은 3r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r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작단 말이지. 이거 더하기 이거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r은 1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양수 r은 뭐가 된다? r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r은 3분의 루트 3이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어디를 여기에 있는 각을 세타를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해 봤었어요. 같은 이야기, 같은 비슷한 방법이지만 계산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 비슷한 거기서 거기 얘기지만 계산을 좀 다르게 다른 풀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풀이 이렇게 왔다면 또 다른 풀이로는 여기에 각을 세타로 잡는다. 왜?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여서.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고 얘가 1-r이니까 요만 1-r의 뭐야? 절반이잖아. 그럼 요렇게 갔을 때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다? r분의 2분의 1-r이 되면서 2r분의 1-r을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얘가 2분의 1-r과 1-r이 되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FF 프라임의 길이를 얘기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해 보면은 FF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요거 제곱. 해서 2분의 1-r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 1-r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2분의 1-r의 그리고 1-r에다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요거니까 2r분의 1-r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인 거죠. 그럼 이 녀석을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r과 2분의 1-r을 더해주니까 이 녀석은 2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높이

0: PF의 R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R-L 제곱을 1로 이항시켜주고, 이 계산은 이런 것들, 우리가 대칭대칭하게 생긴 녀석들을 좀 묶어서 계산하면, 얘를 이쪽으로 쫙 넘겨버리면은, 4분의 1, 4분의 1 제곱이 다 사라지고, 4분의 2R에서 마이너스 4분의 2R을 빼주는 거니까, 여기는 뭐 남아? R만 남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R 제곱을 1로 이항시켜서 얘랑 만나게 되면 두배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얘는 저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약분해 버리게 되면은 2분의 이 녀석은 뭐 된다? 2R분의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거 이퀄 R이다. 그럼 여기서 R 이항시켜 버리면은 이퀄 제로다 마이너스 3배 R이 된다. ER 곱해주게 되면은 4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6배 R의 제곱 플러스 2R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3R 플러스 3R 제곱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은 제로가 된다. 그럼 요거 해주면은 3배 R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R 제곱 그리고 플러스 3R 제곱 마이너스 3배 R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2R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R 플러스 1은 제로가 된다. 아까랑 똑같은 식이죠. 똑같이 인수분해 해서 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각을 어떤 걸로 세팅을 하느냐. 직각삼각형이 보이면서 요쪽 각에 대한 코사인값을 찾기가 쉽겠네. 그런 시야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굳이 하는 게 선생님이 뭐 계산 뭐 다르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이는 순간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리는 그런 시야도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주입식 하는 거예요. 예. 입 벌려. 응? 공식 들어간다. 응? 이거 자꾸 신경 써주셔야 된다.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은 수선의발 내렸을 때 중점에 떨어진다라는 게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요런 것들의 요런 이쪽 각을 가지고 코사인 값을 찾아서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해하고 싶은 교훈은 뭐냐? 지난 타원 때 마지막 문제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차 곡선에서 최근에 이렇게 복잡한 선분의 길이들을 좌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분의 길이를 세팅한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서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저번 타운 때도 얘기했죠? 뭐만 하면 된다고? 짜증만 안 내면 맞아요. 짜증만 안 내면. 짜증을 내는 순간 계산이 틀립니다. 알겠죠?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겠구나.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계산해서 그냥 맞아 버리자고요. 기본 문제 해결의 원리는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가짐 갖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접선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접선은 좀 다르게 한번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오늘은요, 3강인데요. 오늘 뭐할 거냐면요. 지난 1단원과 2단원에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문화하고요. 수능 실전 문제 풀이인데요. 오늘은 1, 2강 묶어가지고 문화, 수능 실전 문제, 2강도 문화, 수능 실전 문제, 이렇게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1강의 문화 먼저 볼게요. 여러분 사적이고요. 독일어권 국가의 인사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독일어권 국가? 요거 이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독일어권이라는 건요. 독일은 당연히 독일어를 쓰는데 독일 말고도 독일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죠. 바로 그 국가들을 독일어권 국가라고 합니다. 즉, 독일어권 국가에는 여기 그림에 있는 독일뿐 아니라 여기 독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스위스, 얘네들 다 독일어권 국가예요. 독일어권 국가이다 보니 독일어를 쓰니까 인사말이 있겠죠? 자, 근데 뭘 이걸 표를 그려, 지도를 왜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작은데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양하잖아요. 서울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랑 말하면 잘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 독일어권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사투리, 방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표준적인 독일어를 우리가 배우지만 방언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배우는 거죠. 자, 만났을 때 헤어질 때는요. 우리 일단은 표준 독일어 먼저 보겠습니다. 만날 때는요. 할로 하거나 구텐 모겐, 구텐 타, 구텐 아벤트 한다고 했었잖아요. 헤어질 때는 그냥 추스 하거나 아우피더젠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거는 기본적인 표준적인 독일어예요. 근데 이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인사말이요. 남부로 갈수록 사투리가 많아집니다. 왜 남부로 갈수록 사투리가 많을까?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독일어 표준 독일어가요. 이렇게 중부랑 북부 쪽에서 만든 중부랑 북부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은 아무래도 표준 독일어가 아닌 사투리가 된 거고,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요, 독일은 북부가 평야고, 남부에는 막그 알프스 산맥도 있고, 산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또 사투리가 많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남쪽에는 바이에른 같은 국가들 있잖아. 국가가 아니죠. 바이에른 같은 주들 있잖아요. 바이에른 사람은 자기가 독일인이지만 바이에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 정도로 이 남쪽에는 뭔가 하나의 특수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남부 쪽에 아무래도 사투리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In Deutschland grüßt man sich mit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다 아는 말이죠? 독일에서는요, grüßt man sich. 사람들은, 이때 man은요, 사람들이에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man,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 남자의 man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남자란 뜻 아니고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뭐라고 서로 인사하냐면요,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쵸?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Hallo, auf Wiedersehen, tschüss, hört man auch sehr oft. Hallo나 auf Wiedersehen이나 tschüss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sehr oft, 되게 자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즉,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라는 거죠. 이건 표준 독일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in Österreich sagt man Servus und in der Schweiz Grüezi und auf Wiederlüge.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쪽이 오스트리아지, 만날 때도 Servus, 헤어질 때도 Servus, 이렇게 Servus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요, Grüezi나 Auf Wiedersehen라고 말한대요. Grüezi, Auf Wiedersehen, 이렇게 말한대. 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사투리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죠. In Norddeutschland grüßen sich viele Leute mit Moin. 북부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인사를 나누냐면 Moin이라고 한대요.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돼 있지만 북부 뭐 요쯤 되겠죠? 북부에서는 함부르크 같은 그런 주가 있는 북부에서는 사람들이 Moin 이렇게 인사한대요. Moin 이거는 Morgen이란 뜻은 아니고 좋다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해. 그래서 뭐 좋아? 괜찮아? 잘 지내? 이런 의미로 Moin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in Süddeutschland, 요 남부 독일에서는, sagt man grüß Gott.
Grüß Gott이라고 인사를 한대요.

여기 남부 독일 쪽, 여기 그루스곳,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독일어의 표준 독일어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남부 쪽에 사투리가 많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저는 서울 사람인데,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고등학교 때그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제주도에서는 혼자 없어예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혼자 없어요. 완전 다르죠? 그것처럼 독일어도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작은데도 뭐 경상도 하면은 뭐 퍼뜩 오이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충청도 하면은 와 보셔유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인사할 수 있더라라는 거, 독일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1강의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거 찾아봅시다. 밑줄을 딱 보니까 모음에 쳐져 있네. 모음에 쳐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알아야 돼? 장음이냐, 단음이냐, 랑이냐, 쿠어츠냐를 알아야 해요. 길고 짧은지 볼게요. My name is Anna. 내 이름은 아나야. Hello, it's Lucas. 나는 루카스야. 이런 문장인데요. 일단은 남해라는 명사만 보시면 되겠죠. 남해는요, 강세가 여기 나에 있습니다. 여기 나에 있어요. 강세를 받는 아 뒤에, 모음 뒤에 자음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길게 아 하고 발음해요. 남. 그래서 아 찾는 거예요. 아 찾는 거야. 자, 피에마. 강세는 여기 있는데요. 강세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자음이 두개 나와. 모음 뒤에 자음이 두개 이상 오면 길다, 짧다? 짧다. 그래서 얘는요, 짧은 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었네. 지금 아를 봐야 되잖아. 아는요, 강세를 받지 못하죠. 강세를 받지 못하는 자음은 길게 발음할 수 없어요. 강세 없는 자음은 짧게 아, 피엄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탄테도 볼게요. 강세 받는 모음은 여기인데 뒤에 자음이 두개 나오네. 자음이 모음 뒤에 두개 이상 오면 짧죠. 그래서 탄테 하고 아, 짧게 발음하고요. 타세 똑같아. 마찬가지야. 강세는 여기 있는데 자음이 몇 개? 두 개. 자음이 두개 이상 오면 짧게. 왔어. 요거 에아가 지금 어디 갔지? 에아가 있었어요. 왔었는데요. 요것도 강세는 여기 오는데 SS 두개 나오죠? 얘도 짧게. 답이 5번이네. 근데 5번일 리가 없어. 왜? 슈프라하. 강세는 여기 있는데 체하 얘도 두개 오는데요. 그럼 얘 원래 짧아야 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다 맞히겠지. 그래서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예외를 냈습니다. 슈프라헨은요, 원래는 짧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길게 아 하고 발음합니다. 슈프라헨.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아가 지금 여기 목구멍에서 목구멍이 아니라 후철 모 아니 후설 모음이잖아. 혀의 뒤쪽에서 나다 보니까 아할때 뭔가 목구멍이 열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슈프라헨 이렇게 길게 나게 되는 거예요. 발음을 하다 보면 그게 편한 거야. 그래서 얘는 슈프라흐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한다. 요거 예외다. 예외 하나 더 적을까요? 나 이런 것들. 여기도 아 이거 길게. 원래는 아니까 뒤에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가 오면 원래는 짧은 아여야 하지만 얘도 예외적으로 나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번에 밑줄을 보니까 자음이에요. 여러분, 자음에 밑줄이 있으면 길고 짧은 거가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하냐면 어떤 발음이 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예요. 자, 체하는요,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Gute Nacht, Petra. Petra 잘 자. Gute Nacht, Mia. Mia야, 너도 잘 자라. 이런 뜻인데요. 요 Nacht의 체하를 어떻게 발음하냐인데요. 자, 아나, 오나, 우나, 아우 다음에 체하가 오면 이 아, 오, 우, 아우라는 모음들은 얘네 모음은 이혀 중에서도 혀 뿌리 쪽에서 뒤쪽에서 후설로 나기 때문에 아, 오, 우, 이게 아, 오, 우 뒤쪽에서 나기 때문에 목구멍 마찰음인 체하, 흐, 아, 오, 우,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나흐트고로 발음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음기로 쓰자면 이렇게 X처럼 생긴 흐 소리가 나고, 그외 자음들과 그외 모음들과 다른 자음들 다음에 체하가 오면 얘는 C에다가 꼬리 달린 것처럼

그럼 쓰는 거, 히 소리가 나는 거, 혀의 앞쪽에서 나는 거, 히랑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발음을 해봐. 나흐트라고 발음해야 편하지. 나흐트. 다 이쪽에서 나야 편하지. 나히트. 하면은 갑자기 나 히,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히트가 아니라 나흐트가 되는 거예요. 발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 그래서 우리 흐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칙대로 사실 이제부턴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시험 볼때 계속 소리 막낼순 없잖아요. 이제 규칙을 적용을 해봅시다. 큐쉐는요, 우 움라우트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 우는요, 흐야. 근데 우 움라우트는 이 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오우 아우가 아닌 다른 모음이니까 이 뒤에 오는 체하는요, 히로 발음한다. 레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오우 아우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시로 발음한다. 메주 어때? 우지 우. 그러니까 얘는 흐로 발음한다. 아이 쉬워라. 3번이죠? 4번은 뭐야? 엔틀리시. 자, 이것도 이잖아요. 아오우 아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발음한다. 만시말 N이죠? N은 자음이죠? 자음 뒤에 체하는 어떻게? 히로 발음한다. 그래서 우리 이 원칙만 알면 답을 고를 수 있었죠? 3번입니다. 이거 풀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쓸줄 알아야 되나요? 발음 기호? 아니요. 발음 기호 쓸 줄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라는 거예요. 수능 특강 교재 말하는 거죠. 교재에도 이 발음 기호가 나오고, 또 여러분 수능 시험 같은 거 보고 나면 해설지에도 발음 기호가 나오거든요. 발음 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발음 기호가 뭔지 알아야 이게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보면 알긴 알아야 돼요. 당장은 쓸줄 모르더라도 앞으로 계속 수능 전까지 공부하면 여러분 다이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미추춘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은? 자, 밑줄 낱말 보면 되겠죠? Where comes to? 어디에서 왔니? She come me as Korea. 나 한국인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Where라는 단어를 잘 봅시다. Where. Where라는 말이랑 Here라는 말이 합쳐졌네. 이런 걸 뭐라 그랬지? 합성 부사. 자, 합성 명사는요. 강세가 앞에 있다. 합성 부사는요. 강세가 뒤에 있다. 강세가 뒤에 있다. Where. Where. 이음절의 단어인데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 이라고 쓸 거야. 그럼 이 보기는 모두 이음절의 단어로 쓰여 있을 거고요. 1인지 2인지를 봐야 돼. 즉 강세가 앞에 있나 뒤에 있나를 보고 강세가 이가 아닌 거를 고르는 게 지금 우리 묻는 그 푸는 문제의 핵심이죠. 이 갈, 얘는요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이 갈이랑 똑같이 생긴 리갈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외래어거든요. 강세가 이렇게 외래어에서 온 단어들이야. 외국에서 온 단어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강세가 뒤에 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자, 이 갈, 리갈 이런 것들은 강세가 다 이강세입니다. 모나트. 얘는 순수한 독일어 단어입니다. 독일어는 첫 번째 강세 빡 준다고 했잖아. 얘는 일강세예요. 사실 답은 몇 번이야? 2번으로 벌써 나왔네. 4번도 볼게요. 이렇게 파, 이렇게 파, 이렇게 게라는 접두어는요, 강세를 받지 못합니다. 강세를 받지 못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강세가 와서요, 얘는 이 강세고요. 베제츠트의 이 베는요, 그 베게 에어페아체야, 요 비블리 전철 있죠? 비블리 전철입니다. 비블리 전철은 강세를 받지 못하죠. 뒤로 갑니다. 얘도 그래서 이 강세. 아, 다 이음절의 단어인데 강세가 1인지 2인지를 일단 써야 여러분이 1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세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1인지 2인지. 3음절이면 3도 쓰고 4도 쓸수 있겠죠. 4음절이면. 그래서 이렇게 강세는 숫자를 써서 풀어야 한다는 거. 다음은 4번입니다. 요거는 쉽네요. 뭔가 지금 약간 등을 보이고 있어. 약간. 지금 막 만나서 안아주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등을 보이고 있죠? 다음에 봐요예요. 헤아 바그너, 바그너십 스마겐 내일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들어가야겠죠? 비트, 제발, 이거는 관계없고. 게안에, 기꺼이 뭘 할게요. 아니고요. 빌라이시트, 아마도 아니고요. 엔슐디공, 죄송합니다. 아니죠? 헤어지는 거 뭐야? Auf Wiedersehen, wieder, again의 의미, 다시, sehen, 보다, 우리 다시 봅시다. 즉, 뭐, 다음에 다시 보자라는 인사말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Hallo, Karin. Karina, 안녕, wie geht's?
친한 사이에는 we get as dear 대신에 그냥 we get

get 이렇게 인사해도 돼요. We get 어때? 너잘 지내? Danke. 나잘 지내. 그냥 good 해도 되지만 어떻게 good인지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한테는 어떤 상황들이 잘 돌아가. 나한테 잘 돌아가. Es geht이라는 말은 뒤에 이렇게 삼격에 와야 된다 그랬어. 상황이 나에게 잘 진행되는지니까 나에게. 나에게 어딨어? 나에게. 일시의 삼격 미어죠. 이거는 인칭대명사 삼격으로 써야 한다는 거. 자, 넘어가서 6번 봅시다. Hello, my name is Emma. 안녕, 내 이름은 에마야.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니까 Ich heiße Matthias. 나는 마티아스야. 내 이름을 말할 때요. My name으로 말해도 되고 heißen 동사 사용해도 되잖아요. 결국은 얘네 둘이 지금 처음 만나서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봐야겠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Wie heißt du? 답은 4번 쉽게 나왔죠? Wie bitte는 여러분 못 들었을 때,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할 때, Wie bitte? 하시면 되고요. Wo bist du? 너 어디 있니? 아니죠. Was bist du? 너는 뭐야? 이때, 뭐야는, 너 뭐야? 뭐, 이거 손가락질하는 뭐야? 아니고요. 너는 Was bist du? 직업상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ie alt bist du는 뭐예요? 나이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Hallo, wie ist dein Name? 이름이 어떻게 돼?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 바로 wie 때문에. 영어는 what's your name이니까, what, 무엇이니까 독일어도 왠지 was 해야 될것 같지만, was 하면 절대 안 돼요. was. 이름이 뭐예요? 아니고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독일어는 wie 쓰셔야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Ich heiße Dayan. 저는 다연입니다. 아, 독일인한테 요 다연 발음 너무 어렵죠? 독일인이 그러면 다시 물어볼 거야. 왜뭐 어디 적어야 되면 이름을 물어봐야 하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데, 아, 웁슬런, 에, 오, 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스펠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아마 빈칸에는 철자가 어떻게 되나요?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볼까? 마시스타스 이거 뭡니까? 아니죠. 뭐 원스 투? 너 어디 사니? 아니죠. Where comes to? 어디 출신이니? 아니죠. Lernst du auch Geschichte? 너 역사 배우니? 아니죠. 답이 5번이네. Kannst du das bitte buchstabieren? 아, 이거 되게 좋은 동사 나왔다. Buchstabieren. Buchstabe가 원래 알파벳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buchstabieren 하면은 철자로 말하다. 스펠링으로 말하다. 한자 한자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두세요. 그거 buchstabieren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파벳을 말해준 거죠. 저도 이제 독일에서 뭐내 이름 혜영 어렵잖아요. 그럼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대충 이렇게 하는데 공식적인 서류에 쓸 때나 뭐 식당을 예약할 때나 정확하게 내 이름을 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스펠링으로 한자 한자 불러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8번이에요. Hallo Alex, wie geht's? Alex야, 잘 지내? 뭐라고 하니까, Ich habe ein Problem. 나 Problem이 있어. Problem 하면은 문제. 나 문제가 있어.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 잘 지내, 못 지내? 못 지내, 못 지내. 요 슬픈 상황. 못 지내. 못 지내는 거 골라볼게요. 네, 식구 별로 안 좋아. 뭐야, 벌써 나왔네. 2번, Nein, danke. 고맙지만 사양할 게 아니고요. Net von dir. 너 친절하구나 아니고요. Das geht nicht. 이거는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때 게는요. 가다 아니고요. 여기처럼 뭐 진행되다 아니고요. Das geht nicht. 가능하다란 뜻이에요. Das geht 하면 가능해. Das geht nicht. 불가능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게인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불가능해. 이거 아니죠. 5번. Mir geht es prima. 나 완전 잘 지내. 아니죠? 지금 뭔가 problem,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안 좋아. 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해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둘이 뭔가 처음 만났나? 야, 처음 만난 건 아닌데 인사하는 상황이네요. 그냥 쉽다.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Guten Tag, Herr Schmidt. Schmidt 씨,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 Schmidt도 뭐라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죠? 만나자마자 잘 가요. 이상하죠? 다음에 봐요. 이상하죠? 내일 봐요. 이상하죠? 아, 피더젠. 다음에 봅시다. 다 이상하죠? 만났는데, 안녕. 했는데, 잘 가.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답이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Guten Tag 하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이에요. Wie geht es Ihnen? 어떻게 지내시나요? Es geht mir gut. 저잘 지내요. 중요한 거다 성격이야. Wie geht es? Es geht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상황이 잘 돌아가는지를 묻는 거니까 인칭대명사 반드시 삼격. 얘도 삼격, 얘도 삼격, 얘도 삼격, 얘도 삼격. 아유, 중요하다. 그치? 잘 지내시나요? Es geht mir gut. 네. Und Ihnen? And you에 해당하는 거죠? 당신에게는요? 당신에게는 상황들이 잘 돌아갑니까? 네, 저한테는 잘 돌아가요. 근데 요 빈칸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Mir geht es gut 말이 끝나는데 빈칸에 굳이 어떤 부사를 넣으래. 그럼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Mir geht es auch gut. 저 또한 잘 지내요. 괜찮다. 괜찮네. 위에서 잘 지낸다 했으니까 나도 잘 지내 하면 되겠죠? 밑에는 제발 뭐 이런 거 부탁할 때 쓰는 거니까 아니고요. 기꺼이 잘 지내? 이상하지요? 왜 틀리게 잘 지내? 뭐더 이상하죠? 유감스럽지만 잘 지내? 이것도 이상합니다. 5번 혹시 답이 안 될까? 유감스럽지만? 요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사람이 잘못 지내. 근데 내가 유감스럽게 나는 좀잘 지내. 이렇게 좀 미안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라이더. 유감스럽지만 난잘 지내라고 할수 있어. 만약에 우리 뭐 엄마 아빠 다 아프셔. Alle sind krank. 모든 사람이 아파. 근데 mir geht es leider gut. 나는 근데 잘 지내. 요럴 때는 쓸수 있겠지만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너도 잘 지내니까 나도 잘 지내라고 할 때는 auch만 가능한 거죠. 다음은 11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아, 요거 뭐 쉬운 거네. 에아니깐 콤트, 지도 콤트, 에시컴메. 요 인칭 변화까지는 잘했고요. 아우스. 출신 말할 때 아우스 원래 쓰는 거 알잖아. 근데 아우스가 몇 격을 지배하죠? 삼격, 맞아. 그래서 여기 삼격명사 잘 썼는지를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자, us하는요, 복수예요. 뒤에 삼격, 아우스, 댄, us, 아, 맞죠? 복수 삼격. 맞아요. 얘는 맞아. 튀르카이, 튀르카이는 튀르키예잖아. 얘는요, 여성이에요. 여성명사. 디 튀르카이가 삼격되면 아우스 돼요. 튀르카이. 맞죠? 얘 맞아요. 다 맞나? 또 볼까? 프랑크라이시. 프랑크 제국, 프랑스죠? 이 프랑크라이시는요, 다스야. 그럼 중성이야. 삼격. 그러면 다스의 삼격 됨 맞지 않나? 하시면 안 돼요. 왜? 아, 출신을 말할 때 대부분의 국가명은 다 다스였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스로 시작하는 중성 국가명은 출신을 말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댐이란 거 쓰면 안 돼요. 쓰면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요, 아와 배가 있는 3번만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2번이에요. 모잉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이거 재밌겠네요. 아까 모잉 뭐였어? 북부 독일에서 인사말이 모잉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함부르크 여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함부르크는 그 수산시장을 되게 크게 새벽에 열거든요. 거기 구경하는데 정말 모잉, 뭐 눈만 마주치면 다 모잉, 모잉, 모잉, 모잉 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 한번 하면은 모잉 하면은 잘 지내? 좋아? 이런 뜻이고 모잉, 모잉 하면 좀더 친근하게, 더 반갑게 인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In Norddeutschland sagt die Menschen oft moin. 북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모잉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모잉 이게 무슨 뜻이야? Das heißt Hallo. 이거는 Hallo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Und kann man es zu jeder Uhrzeit sagen. Zu jeder Uhrzeit라는 표현은 어떤 시각에도 말할 수 있다. 즉 모잉이 아침 인사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모잉 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할로니까 할로는 아무 때나 원래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든 인사할 수 있습니다. Einige denken, Moin kommt von Guten Morgen. 몇몇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잉이 Guten Morgen의 모잉, 모잉, 모잉, 모잉 비슷하니까 아침 인사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팩트는 이거야. 팩트는 뭐냐면, Das stimmt nicht. 아니다, 틀렸다.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는 안 써있지만, Gut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Gut. 뭐, 눈이 마주치면, 잘 지내? 괜찮아? Gut? 이렇게 물어보는 뜻으로 모잉? 모잉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Manchmal sagen die Leute auch moin moin. 때때로는 사람들이 모잉 모잉 하고 두번 인사하기도 한대요. 두 번은 좀더 친근한 표현이에요. 자, 모잉은요, 할로와 같은 뜻이다. 맞죠? 모잉은 아침에만 아니죠. 모잉은 언제나 쓸수 있어요. 아는 거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 3번. 때때로 사람들은 모잉 모잉 두번 말할 수도 있죠.
세 번은 잘안 해. 머잉머잉머잉머잉머잉 이렇게는 잘

잘하네요. 독일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모잉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잉이 구텐모겐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생각은 자유하지만 팩트는 아니다. 모잉은 구텐모겐은 뜻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2강의 문화를 볼게요. 14쪽이고요, 독일인의 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 그, 뭐, 다른 성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름에 있는 그 성. 성과 이름 볼 거예요. 자, 남의, 그냥 이름 하면은요, 마틴 뮬러. 이렇게, 뭐, 해영정처럼 마틴 뮬러. 이렇게, 그냥 이름이랑 성을 말해요. 근데 정확하게도, 포어 남의를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포어가 무슨 뜻이야? 앞이란 뜻이잖아. 앞에 오는 거. 앞에 오는 이름이니까 이 독일인 이름 순서에서 앞에 오는 이름은 뭐야? 이름이야? 성이야? 이름이잖아. 그래서 포함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름, 뭐 혜영이, 뭐 지아 이런 게 이름이죠. 그리고 그럼 뒤에 오는 이름은 뭐라고 해야겠어? 포어의 반대말이 뭐죠? 나 이게 뒤라는 뜻이죠. 나 남에 하면 뒤에 오는 이름, 즉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은 가족이 공유하잖아요. 보통 독일에서는 남자성.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고 애들은 이 남편의 성을 또, 그러니까 아빠의 성을 따르고 이러니까 부계의 성을 따르거든. 그래서 파밀리에가 같이, 한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패밀리 네임, 영어의 패밀리 네임이기 때문에 파밀리엔 나메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이름은 포아나메, 성은 파밀리엔 나메 또는 나흐나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참고사항 선생님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뮬러 씨랑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원래는 슈미트였는데, 뮬러로 이름을, 성을 바꿨어. 그러면은, 슈미트는 내 원래 옛날에 태어났을 때의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혼 때의 성을 뭐라고 하냐면, 내 소녀 시절, 그때의 성이라고 해서, 매친남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친남매는 기혼 여자가 미혼일 때 갖고 있던 성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 반드시 꼭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법은 아닙니다. 미국과 다르게 법은 아니어서 그냥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근데 전통적으로 항상 남편의 성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도 한70% 이상이 남편의 성을 따르고요. 요즘은 뭐 정말 선택을 하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평등해졌잖아. 그래서 여자의 성을 따르기도 한답니다. 제 친구는요, 이제 김 씨인데 독일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독일 남자가 김씨성 멋있다고 자기네 와이프 성을 쭉 물려주고 싶다고 자기 성을 버리고 그 여자, 그제 친구 있죠, 여자. 그 부인의 성을 따르기도 했어요. 그거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여서 뭐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편의 성을 따르죠. 자, 근데 독일인의 성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볼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세례명으로 불렀어.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신 분들, 뭐, 사도 바울, 바울이란 사람은 독일의 파울에 해당하잖아요. 파울. 그냥 뭐, 세례명이니까 파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 파울이 얘도 파울이고, 쟤도 파울이고, 얘도 파울이고, 파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 걔 있잖아. 방앗간 하는 파울, 파울 뮬러. 아, 걔 있잖아. 대장장이 파울, 파울 슈밋. 아, 걔 있지. 재봉사 파울, 파울 슈나이더. 이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 이게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거는 12세기 정도부터 나왔고, 직업에서 유래하거나, 특징, 외양, 겉모습에서 유래하거나, 별명에서 유래했대요. 독일에서 제일 많은 성씨는요, 요 뮬러부터, 뮬러, 슈밋, 슈나이더, 피셔, 웨버. 여기까지 다섯 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 이, 박, 최, 정, 씨. 요 순서죠. 이렇게 성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각각 직업에서 유래해서요. 뮬러, 슈밋, 슈나이더, 피셔, 웨버, 와그너, 베커, 슐츠, 바우어. 이런 식으로 성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성이 바우어라고 해서 당장 지금 바우어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보통 부계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농부였었지. 근데 몇년 전이야? 12세기니까 거의 900년 전에 옛날에 그랬었고, 지금은 그냥 성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이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영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데, 뭐, 스미스 씨 있잖아. 영국에서도 스미스 씨가 진짜 많거든? 요 사람도 대장장이었었겠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치? 아니면 해리포터처럼 포터. 포트리를 만드는 사람, 뭐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직업에서 성이 유래하는데 독일도 그러하다, 영국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겉모습에서 유래하는 성도 있어요. 걔는 파울이긴 한데 좀 작아, 파울 클라인. 걔 새로 이사 온 파울.

헐, 너희만 걔 얼굴 까만 거 아니에요? 머리 까만 거. 걔 머리가 까맣더라. 파울 슈바츠. 걔 젊어. 파울 융. 이런 식으로 외향에서 유래하기도 하고요. 별명, 성격에서 유래하기도 합니다. 볼프 같은 사람, 뭔가 센 사람,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케네시, 카이저, 뭔가 리더십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 아니면 폭스, 뭔가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 아니면 한, 수탁은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막 기가 세고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 크고 막 쌈딱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한시였대요. 그래서 이런 성들은 옛날에 유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일인의 이름도 볼게요. 남자 이름은 이런 특징이 있대. 무슨 특징? 자음으로 끝난대요. 여자 이름은 모음으로 끝난대요. 모음으로 안 끝나면 그럼 남자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2025년에 Beliebte Vornamen이라고 해서 이게 인기 많았던 이름인데요. 책에는 여러분 10위까지 나왔는데 선생님은 일단 5위까지만 했고 한국에서 인기 많은 이름도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그럼 애들, 여자애들, 맷, 시엔에서 인기 많은 이름은 뭐냐? 소피아, 에밀리아, 엠마, 리나, 미아. 오, 마침 다 아로 끝나네. 여자 이름은 좀 아로 끝나는 경향, 모음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좀 이런 식이고요. 융은 이제 남자애들, 남자 아기들은요, 어떤 이름이 인기가 많았냐면, 노아, 마테오, 리암, 리오, 엘리아스, 이런 이름. 다 모음으로 끝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다 자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경향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인기 많았던 이름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자는 서윤, 서아, 아린, 이서, 하윤. 남자는 도윤, 이준, 시우, 하준, 태우. 요게 2025년에 인기 많았던 이름 순서래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이제는 서아, 아린, 이서처럼 뭔가 국제적으로 발음하기 좋은 이름. 옛날처럼 뭐, 옥순이, 이런 이름, 정숙이, 이런 이름 발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좀 쉬운 이름으로 바뀐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쵸? 좀더 국제적인 이름으로. 이런 경향이 있더라. 이건 좀 매년 바뀌죠. 자, 다음은요. 두 호칭과 지 호칭을 보겠습니다. 자, 두는요. 여기 1번부터 먼저 보면 언제 두를 쓰냐? 친한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 두, 이어, 너, 너희 이렇게 부르는 사이는요. 가까운 거죠. 어떻게 가까운 거야? 킨더. 애들끼리는요. 처음 봐도요. 두라고 말해요. 애들이니까. 프라인데 친구들은요. 이제 친구가 됐으니 두라고 말하고요. 밀리에 가족은 친하잖아요. 나 엄마랑 안 친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 살, 두 살이어도 90살 할머니한테 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페반트 친척도 친하죠? 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지라고 부르냐면요. 공식적인 관계에 관청이나 물건 살 때는 당연히 지라고 불러야 하고요. 프렘데 낯선 사람들, 길에서 길 물어보는데 갑자기 두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지로 물어보고요. 에어박스는 어른들은요, 처음 만났을 때 일단 지로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두가 되는 거지. 자, 친해지면 두가 된다 그랬어요. 원래 두였다가 내가 엄마랑 손절이야, 흥!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를 가, 지로 하던 사이인데 언제 그럼 두로 부르냐? 친해지면 두로 부르겠죠? 자, 그러면은 친해질 때 이제 호칭을 제안해야 돼. 우리 이제 두라고 부를까? 한국말로 하면 우리 말 놓을까? 이렇게 말 놓을까를 누가 먼저 하냐는 거지. 당연히 연장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말 놔. 이렇게 하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문화적으로 여자가 보통 제안을 부드럽게 야, 말 놔. 그리고 상사가 직원한테 어이 말 놓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걸 반대로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 말 놓죠? 하면은 그건 조금 이상해요. 조금 그렇게 예의 바른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와 지를 나눕니다. 자, 상대방을 부르는 방법도 볼게요. 두는요, 이름을 부르는 사이, 할로 펠릭스, 할로 리나 하고요. 지라고 부르는 사이에서는 헤어나 프라우를 반드시 써줘야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뭘 불러? 성, 미스터 김, 미스 김, 이렇게 성을 부른다는 거지. 헤어 슈나이더 구텐 모겐, 프라우 슐츠 구텐 모겐 이런 식으로 헤어 남자면 헤어 여자면 프라우를 쓰고 성으로 부른다. 성으로 부른다라는 거. 자, 다음은요. 국명과 국민과 언어예요. 이것도 한번 잘 볼게요. 자, 중성 명사는 되게 많다 그랬어. 국명 중에 대부분이 중성 명사여서 우리가 외울 건 사실 남성 명사인 국명, 여성 명사인 국명, 복수 명사인 국명인데 이 중성 명사에서는 대부분이

그 중성명사이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이랑 언어를 어떻게 부르는지. 자, 한국은요, 코게 아고요. 한국남, 코게 아나. 한국여, 코게 아나긴. 한국어, 코게 아네시. 요렇게. 한번 더 해볼게. 오스트리아, 오스트라이시, 오스트라이셔, 오스트라이셔겐, 도이치. 어떤 특징이 여러분, 그 생각났어? 맞아. 남성은, 남자 국민은 에아를 붙여. 여자 국민은 남자 국민에다가 인을 붙여. 언어는 그 말에다가 이씨를 붙이네. 요런 경향이 있더라. 그치? 그래서 England, Englander, Englander은 English.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란색으로 한 거는 그 규칙이 좀 예외적이어서 중요해서 했거든요.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은 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 요 국명, 국민, 언어, 요거. 프랑스는요, 프랑크라이셔가 아니라 프랑소제라고 요렇게 씁니다. 여성은요, 인을 쓰는데 문제는 쪼진 할때 움라우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프랑츠즈 여기도 움라우트를 붙여요. 이렇게 쓰고요. 시나 중국이죠. 중국도 프랑스랑 마찬가지로 막 바꿔야 돼. 중국이랑 프랑스는 원칙이 지금 똑같아. 시나인데 시네즈 하시고요. 시네즌 하고 시네즈 이렇게 쓴다는 거. 야판, 야파너, 야파너긴 야파니쉬. 요거는 원칙대로고. 도이칠란트 중요해서요. 선생님 표시해놨어. 도이칠란트는 왜 중요하냐면 얘는 중요한 게이 남성 국민명이랑 여성 국민 요게 형용사에서 나온 거여서 여기가 형용사 강변하거든. 여기 남성 일격, 여성 일격이어서 에로 이렇게 바뀌었더라. 지금 뭐 알아둘 건 그냥 형용사에서 나왔더라 정도? 형용사 강변하더라 정도 아시면 되고요. 도이칠란트는요, 독일 남자 도이치예요. 독일 여자 도이치, 독일어는 도이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성이고요. 중성 명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뭐였어? 남성, 여성, 복수예요. 자, 성. 여기 왜 중성이라 돼 있지? 여기 남성이에요. 자, 남성 명사 대 이간, 대 이간, 이간어, 이간어인, 이간이시. 요렇게 되고요. 여성인 국가 뭐 있어? 슈바이츠랑 투카이 있었습니다. 슈바이츠는 진짜 신기한 게 공용어가 몇 개야? 네 개예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트로마너 요렇게.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도이치입니다. 도이치를 60% 이상이 쓰고요. 프랑츠어지시, 이탈리에니시, 얘네들은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쓰고, 레토고마니시는 거의 안 써요. 1% 이하로 씁니다. 그래도 4개가 공용어여서 공공기관에 가면 4개의 언어로 다돼 있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스위스 친구한테 너는 그럼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뭘로 풀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스위스는 주별로 교육을 담당하니까 그 주가 많이 쓰는 언어로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도이치를 많이 쓰는 주면 독일어로 수업도 하고 시험도 보는 거죠. 만약에 이탈리어 많이 쓰는 주면 이탈리어로 시험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마다 많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맞춰서 그 학교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수 USA는요. 복수라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USA어가 아니라 아메리카노고 아메리카노는 English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해요. 자, 넘어가서 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거. 발음이 어디에 있니? 자음에 있네. 자음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야 돼. 이 느는요, 내는요, 더블 액션이라 그랬어. 무성음으로 날 때도 있고, 유성음으로 날 때도 있어. 자, 언제 그러면 유성음으로 나냐면 숨쉴수 있을 때. 언제 무성음으로 나냐면 숨 쉬기 어려울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벤트, 맨 뒤에 있잖아. 숨이 모자라. 여기 숨을 못 쉬어요. 여기는 트로 나는 거죠. 아, 요걸 안 하고 넘어갔네. 바신지 폰 베후프, 진트. 요것도 끝에 있으니까 트로 나겠죠. 단어의 끝. 직업상 뭡니까? 벌리치스트입니다. 라고 했어요. 경찰관입니다. 라고 했어요. 게준트, 맨 뒤에 있네. 숨이 모자라. 트로 나고요. 엔틀리시, 자음 앞이에요. 숨 쉬기 힘들어. 트로 나고요. 매트쉔. 쉔 앞에 있네. 근데 이것도 매트쉔. 여기 자음 앞에 있기 때문에 숨 쉬기 힘들어. 답이 5번인데, 에아도 자음인데, 자음 앞이면 얘도 숨 쉬기 힘든 트 아닌가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 문제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니틀릿이 아니고요, 니드릿입니다. 이때는 드로 나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발음해 보세요. 니틀릿.

비누 그거예요. Where come from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죠? 답이 4번입니다. 다음 3번 볼게요. Is this thine coffer? 네 가방이니? Mine? 아니?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엄마한테 속했어. 계획한 동사 꼭꼭 알아주세요. 계획은요, 누구에게 속하다. 즉, 누구 거다. 이거 누구 거, 누구 물건이다예요. 항상 삼격이 옵니다. 삼격 지배 동사. 이렇게 말해요. 자, 원래 모터는요, 네 모터야. 뒤에 삼격이어서 my near 모터가 됐고요. 자, 이것은 우리 엄마 거야.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빈칸에 들어갈 인칭 대명사만 찾으면 되네. Dein Koffer. 요거는 내야 코퍼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엄마한테 속한 거야. 그게 엄마 거야. 그러니까 에아로 받으면 되겠죠? 남성 명사니까. 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아, 마이는 지반 6th 매츠 3월 21일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 생일, 자기 태어난 날 말할 때 암이라는 전치사 쓴다는 거. 안됨 해서 삼격 전치사 암 쓴다는 거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생일 묻는 거예요. Wo bleiben Sie? 어디에 머무시나요? Wie ist Ihre Adresse?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Wann sind Sie geboren? 언제 태어나셨나요? 맞죠? 요거 생일이죠? Was sind Sie vom Beruf? 직업이 무엇인가요? Was ist Ihre Lieblingsjahreszeit?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Jahreszeit, 계절. 계절이 뭔가요?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도 볼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Ja, ich habe eine Schwester. 나 여동생, 누나 한명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 있니? 했겠죠? 야로 물은 거 보니까 긍정으로 질문을 했어. 형제, 자매 있니? 아이들 있니? 형들 있니? 너 어른이니? 조부모님 있니? 아니죠? 답이 5번입니다. Hast du Geschwister? 너 형제 자매 있니? 응, 있어. 누나 있어. 이렇게 5번이죠. 6번도 볼게요. Sind Sie verheiratet? 기혼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 싱글입니다. Ich bin single. 이렇게 하진 않고요. 독일어로는요. Ich bin Ladies, 저는 미혼입니다. 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나는 춤을 즐겨 춘다. 나는 당신을 기꺼이 돕는다. 나는 형이 없다. 나는 내 와이프랑 내 부인이랑 산다. 다 아니죠? 답이 1번입니다. 다음은 7번. 뭐라고 물어보니까요. Ich bin 19 Jahre alt. 전 19입니다. 19살입니다. 한거 보니까 나이를 물어. 나이는 영어의 how old, 독일어에는 Wie alt? 답이 2번이죠. Wo bist du? 너 어디 있는지 아니고요. Wie viel kostet das? 얼마입니까? 아니고요. Wie lange dauert es?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고요. Wie weit ist es bis zur Schule? 학교까지 얼마나 멉니까? 아니죠. 답이 2번이에요. 다음 8번. Wo du jetzt? 너 지금 어디에? 이렇게. 너 지금 어디에? 뭔가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랬더니요. Ganz hinten. 힌트는 뒤에란 뜻이야. 간츠는 완전 뒤에. 완전 뒤에.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자. 아, 동사를 보니까 지첸 아니면 제첸이네. 근데 제첸은요, 앉히다. 어디로 가서 앉다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앉아 있다잖아. 너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완전 뒤에 앉아 있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첸은 안 돼요. 제첸은 타동사야. 누구를 앉히다. 어디에 어디로 앉히다야. 그러니까 얘 제첸은 일단 안 되고 지첸에서 골라야 됩니다. 지첸. 근데 여기 생각해봐. 두일 때는요. 여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 지츠라는 어가는 냅둬. 어미는 엔을 떼. 그리고 두일 때는 원래 스트가 붙지. 근데 해보니까 어? 치네. 지츠네. 치는 치음이잖아. 치. 치스트. 치스트. 발음이 치스트.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치를, 치가 있을 때는 여기 S를 탈락시킨다. 그래서 지츠트가 된다. 지츠스트 아니고 지츠트가 된다. 답이 뭐예요? 2번이 정답이었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9번. Wie geht es Julia und Anna? 어떻게 지내니? 누구? 율리와랑 아나 걔네 어떻게 지내? 지금 이름이라서 격이 안 보이지만 삼격이에요. 어떻게 지내? 걔네들은 잘 지내. 걔네들은 잘 지내. 그들은 잘 지내. 5번입니다. 그들에게. 삼격이죠? 어, 왜 대문자예요? 아니, 원래는 소문자지.
원래는 소문자야.

아, 원래는 소문자인데 문장의 처음에 와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다음 10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Wie findest du meinen Onkel? 너는 우리 삼촌 어떻게 생각해? 삼촌을 생각하다요. 그러니까 사격이죠. 나는 그를 되게 네트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가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가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해. 그를 생각하는 거니까 답이 finde는 사격이 와야 해서 답이 in입니다. 에어의 사격 in, 그쵸? 자, 11번입니다. In Deutschland sagt man du, in der, 이거, und zu, 이거. 독일에서는요, 사람들이 언제 두라고 하냐면요, 요 안에서는 두라고 한대. 뭐 안에서?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는 할머니여도 할아버지여도 다 너라고 부르는 거죠. 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두라고 하니? Freunde야, Angestellte야? 직원한테 해, 친구들한테 해. 친구들이자 Freunden입니다. 원래는 추라는 전치사가 뒤에 삼격이 와야 해서 Freund의 복수, Freunde까지 쓰는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N 추가했어요. Freunden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Heute geben viele deutsche Eltern ihren Kindern auch internationale Namen. 그렇구나. 오늘날은요, 많은 독일 부모들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뭘 준대? Internationale Namen. 삼격, 사격. 마치 영어의 수여 동사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왔어요. 자기 애들한테 국제적인 이름을 줍니다. 뭐, 제니, 이런 이름 있죠? Besonders beliebt sind englische Vornamen wie Tim oder Laura. 특별히 인기 많은 건요, 영어식 이름인데요. Tim이나 Laura 같은 거고요. Und italienische Vornamen wie Marco und Lucia. 그리고 이탈리아식의 이름. 예를 들어 마코나 루시아 같은 거 그런 이름들을 많이 줍니다. Manchmal wählen Eltern auch traditionelle Namen aus der Familie. 때때로는요 부모들은요 선택을 합니다. 전통적인 이름을요. 근데 어디서? 가족에서 온 거. 무슨 말이냐면 zum Beispiel 예를 들어 den Namen der Großmutter oder des Großvaters.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이름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 할머니 이름을 애기랑 똑같이? 근데 이건 연대감을 좀잘 주기 위해서 독일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1번. 팀과 라우라는 독일의 전통 이름 아니죠. 부모가 전통적인 이름을 선택하는 게 유행이 아니라 인터내셔널한 거 선택하는 게 유행이죠. 부모는 주부모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죠. 이탈리아 이름은 인기가 많죠. 독일의 많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이름을 지어준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죠? 뭐, 제니, 이런 이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마지막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오늘은 13강이에요. 우리 교재 7회차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죠.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25번, 26번부터 30번까지, 문화문항 포함해서 14문항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제 우리 익숙해. 이 정도 되면 7회차 모의고사란 말이야. 사파로 역시 그려졌구나. 가위가 나왔어요. 가위는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할까? 자, 베트남어로 깨오라고 해요. 깨오. 자, 이 정도 이제 몰랐다고 쳐. 이제 선생님이 발음을 한번 해줬어. 깨오라고. 자, 그러면 깨오라고 하는 끄 발음이 나는 것은 베트남어에서 C하고 뭐가 있어? K가 있어. 자, K가 있지? 그래서 이게 깨오야. 깨오. 가위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또, 뭘 잡아당기다, 잡아끌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서 깨오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이제 잘 모르겠다 하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매오, 매오. 이거는 사실은 뭐 없는데, 이제 굳이 넣자면 빼오 이렇게 되겠지. 뿌 발음이거든.

그다음에 세오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깨오야. 가위. 자, 그다음에 의자가 나왔네. 2번은 발음 문항이죠? 발음 문항인데 역시 뭐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GH에 밑줄이 쳐져 있어. 자, 그러면 볼 것도 없다고 그랬지? GH는 뭐와 같다고? 발음이 G와 같다고. 그러니까 G를 찾는 거야, 여기서. 자, 여기 있지? 실제로 선생님이 발음 한번 해볼게. 뭐 사실 우리는 지필고사니까 발음을 소리내서 하는 일은 없어. 근데 이제 실제로 똑같다라는 걸 한번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으아, 으아. 자, 으, 으 발음이야. 으, 으아. 자, 그래서 G와 GH가 발음이 같다. 자, 또 같은 건 CU하고 K가 같아. 또 같은 게 NG와 NGH가 같지? 자, 이세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했어. 육모, 구모, 본수능을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육모를 보고, 아, 육모에 이게 나왔구나. 그러면 구모에서는 이게 중에 하나 나오겠다.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 본수능에서는 이게 나오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문항이야. 이 발음 문항은. 시험 범위가 세 개니까. 세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이게 역이란 뜻이야, 역. 하노이 역, 서울역 할 때. 그러니까, 가, 서울이 되겠지? 서울역. 가, 하노이. 그럼 하노이 역. 이렇게 되겠지? 남은 동사로 어디에 대해 눕다란 뜻이야. 침대에 눕다. 그런데 우리 문화 문항에서 어떻게 나와요? 어떤 지명이, 그렇지? 어떤 도시가? 남어. 어디 어디에 누웠다.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일까? 그 지역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하노이는 남어,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 응이는 쉬다. 응의 사람이지? 응의 한국. 그러면 한국 사람. 냐잉은 속도가 빠르다. 자, 이제 3번. 왜요? 성조 문항이지? 모자야, 모자. 모자를 쓰다. 우리 사람 묘사할 때 나왔던 그런 표현들이지. 무야. 문데 무야. 무? 그래서 정답이 4번이야. 정답 4번.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을 했어요. 철자, 발음, 성조 문항을 했고, 그 다음에, 어휘 두 문항이 남았지? 4번, 5번. 자, 어휘 문항 볼게. 먼저 나온 게 다의어야. 다의어. 자. 약 6시. 그런데 뭐 오전 6시, 뭐 오후 6시 이런 게 나오겠지? 보통은 그래. 나는 왜냐? 집에 간다. 어떤 일을 하러 볼일 보러 가는 게 D였고 그걸 다 하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게 V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귀가 한다는 뜻이야. 집으로 간다. 볼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간다 할때 이렇게 쓰지 않아.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볼일을 보러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니야.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건 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중간에 잠깐 나갔어. 병원에 볼일 보러 간게 니야. 그렇지?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약을 받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 있지? 그게 왜 학교야? 그렇게 쓴다. 그렇게. 낮에 직장인들이 출근했어, 회사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볼일을 봐. 그렇지? 출장을 잠깐 간 거야, 밖에. 그리고 밖에 외부에서 외근을 하고 근무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그때 돌아가는 게왜 회사야?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귀가하는 거야. 내가 귀가해. 그러니까 뭐몇 시쯤 귀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우리 6시면은 아침 6시에 귀가하는 게 많아요? 저녁 6시에 귀가하는 게 많아요? 저녁 6시에 귀가하는 게 많겠지? 뭐 이게 저녁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겠어,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time for night 이렇게 돼 있지? 이 도시는 꼭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 그렇지? 드엉 길이지? 근데 드엉을 수식해 주는 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못 뭐뭐한 길이야. 그런 길이 많이 있어. 길 중에서 뭐
아마 여러 형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형태의 길이 이 도시에는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자, 그러면 하나 넣어볼게. 또이라고 하는 거. 위로 올라가는 성조가 있어. 우리 이거 뭐야, 뭐였지? 하루 중에 저녁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 저녁 되는데? 저녁 6시? 말도 되네? 저녁 6시에 나는 귀가한다. 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 모또이. 이거는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어. 자, 즈어이는요. 이 즈어이는 절반이란 뜻이야. 절반인데 앞에 앞부분에 단위가 나와. 단위. 예를 들어서 2시. 그러면 우리 2시 이렇게 쓰지? 하이저. 저. 단위야. 즈어이 쓰면 이 단위의 절반. 반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몇 시야? 2시 반이란 뜻이야. 이렇게 쓰이는 거야. 아니지.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썼다면 6시 반인데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아. 자, 찌에우 볼게. 찌에우는 넣어봐. 약 6시 찌에우. 찌에우가 무슨 뜻이 있는데? 오후란 뜻이 있어. 오후 6시 되겠네? 오후 6시. 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 못지애우한 길이 많이 있어. 지우가 무슨 뜻이 있죠?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 방향. 그러니까 못지애우라는 건 뭐야? 일방향이라는 걸. 한 방향길.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이게 사실 몇번 나왔거든. 일방통행길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길. 그래서 일방통행길이야. 능 못지애우. 일방통행길. 그러니까 이거 유력한데? 지애우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 자, 띠엥은요. 띠엥은 소리란 뜻이 있었죠. 원래 소리. 그래서 여기에 나라 이름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소리. 그래서 띠엥 한국, 한국의 소리, 한국어. 이렇게 나왔어. 띠엥 아잉. 그럼 이게 아잉이 영국이지. 그래서 영국의 소리, 영어. 이렇게. 또 띠엥이 1시간, 2시간, 시간의 그런 의미도 있었지. 근데 여기는 해당이 없어. 자, 주에는 뭔가 우리 여행 갈때 기차편, 배편, 무슨 여객 몇 편, 무슨 편 이렇게 있지? 그게 주엔이야. 그 편이 한자에서 온 거야. 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답은 3번이야.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매력적인 오답들을 이게 처음에 넣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앞부분에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매력적인 오답일 뿐이야.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돼. 두 개가 다 만족.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는 되지만 오답들은 하나는 분명히 안 돼. 이거는 만족을 못 시켜. 정답만이 두개다 만족시키는 거니까. 자, 이제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해석을 해서 여기 어떤 의미의 어휘가 들어갈지 한번 찾아보자고. 감탄사. 냐. 자, 집이지? 집인데, 능어근 뭔데요? 물이란 뜻이잖아. 집이 물을 뭐 어떻게 했어? 조이는 완료형이잖아. 뭐뭐 했어? 그리고 아는 지금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질문인데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의외의 감정. 뭐뭐네? 이런 거야. 이게 뭐뭐네 집에 물이 뭐뭐네 했네 이런 얘기. 자, 그랬더니 B가 그래 컴 비엣 알지 못해 몰라 히나오 언제 꼬늑 물이 있을지.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인 것 같아. 그렇지? 지금 상황이 이런 감탄사도 있고 집에 물이 안 나오네. 우리 단수 물이 안 나오네. 그래 언제 물이 나올지, 우리 꺼가, 물이 있을지, 직역하면 물이 있을지인데, 물이 나올지 몰라. 모르겠네. 이런 얘기야. 독백형. 자, 그러면, 뭔가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반은 명사로 테이블이란 뜻이 있어. 테이블, 탁자. 그래서 동사로 어떤 뜻이 있었지? 토론하다, 논의하다란 뜻이 있었어요. 동사로 그런 뜻이 있어. 자, must요.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그래서 must, 돈, 지갑. 또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럼 몇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렇지?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이러이러한 시간을
이러한 시간이 소요된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시간만큼 걸

걸리는 거니까 그런 뜻이 있어서 멋이라고 하는 게 물을 잃어버린다? 그럴듯해. 그렇지. 집이 물을 잃어버렸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물이 없네. 언제 물이 있을지 몰라. 이거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고 zoom은요. zoom은 첫 번째로 사용하다는 뜻이 있어. 또두 번째로 먹다 마시다의 높임말이 있었지. 그래서 식당에서 직원이 손님들에게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걸로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건 아니고 해는 칭찬하다란 뜻이야. 칭찬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한다. 부모님이 자녀를 칭찬한다 할 때, 망, 이 망은 뭘 지니다란 뜻이야. 지니다. 뭘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란 뜻도 있고, 또 우리 문화 문항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왔나? 어떤 위인이, 워낙 유명한 위인이 있어서, 베트남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라든지, 그러니까 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땄다든지, 그래서 길이나 학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길이나 학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지닌, 학교, 길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망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실제로 이게 정답이에요. 멋, 늙 하면은 물을 잃다라, 직격하면 물을 잃다라는 뜻인데, 물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단수가 된 거야. 이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한번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문항을 풀어본 거야. 이렇게 이제 문항을 푸는 거야. 모를 때이 문항이 우리 문법 이제 문법 문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항과 함께 가장 어려운 문항이에요. 30문항 중에서 왜 어려운가? 해석을 잘 하고 나서도 물이 없다라고 하는 뜻 아닐까? 단수 이런 뜻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거야. 정작 여기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들어갈 거라고 우린 유추를 해놨는데, 생각해놨는데, 못 고르면 틀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대입을 해서 찾아보는 거야, 답을.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는 6, 7, 8, 9. 문법 문항이 남았어요. 여기 지금 답지를 보니까 다 뭐예요? 분류사, 단위명사,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분류사 문항이야. 이게 분류사. 그리고 여기 지금 지폐, 베트남 지폐예요. 종이돈. 종이에 나오는 분류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새는 이 최근 기출을 보면 다이 분류사 문항은 사파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도서관이다. 책이 있다. 그러면 책에 대한 분류사 뭐야? 한 권, 두권 하는 구이엔. 그렇지? 책 앞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다. 기계류. 오토바이다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기계류 앞에 쓰이는 게 뭐예요? 찌? 그렇지? 이런 게 나올 거고. 종이 하면 종이 한 장, 두장 하는 단위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떠가 나온다는 거야. 떠. 유력해, 유력해. 그래서 바로 골라도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이제 최근 기출에는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걸 고려해 보는 거야. 자, 한번 해석을 해 볼게. 자, 이것은 디엔 돈인데 종이돈이라는 거야. 지폐야, 베트남 지폐. 맞지요? 앞면. 맛이라는 게 원래 얼굴이란 뜻이 있어. 이 면이란 뜻이 있어. 또 앞면, 뒷면 할때 이쪽이 앞이란 뜻이니까 앞면. 뭐에? 이 돈의 앞면은 거 있어. 행아잉이 모습이 있어. 누구의? 박호. 호 큰아버지라고 그랬지? 의그 모습이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이 띠엔이 종이돈이기 때문에 종이에 해당하는 떠를 분류사를 넣는다면 그 분류사는 떠가 된다 이거지. 자, 이 밭은요. 밭은 분류사는 아니지만 이 밭은 명사로 그릇이란 뜻인데 단위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왔어. 꺼는요. 무슨 분류사지? 동물에게 쓰이는 거지. 동물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짜이는 과일류 동그란 거. 자, 꾸에는 책, 서정류에 쓰이는 분류사. 자,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이제는 상관없구지? 7번. 자, M, 터이, 느껴요. 헉, 띠엔, 귀에.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것이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어렵다고 느끼니?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니? 이런 거야. 어렵다고 네가 느끼니? 이런 거야. 그치? 그랬더니 B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저는 공부하는데 터이 느껴요. 투비하다고. 자, 이 투비는 한 단어로 뭐냐? 흥미롭다, 재미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을 했어.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관학고가 뭐가 있냐? 이러고. 그러니까 A와 B, 그럼 A와 B 모두, 자, 하나하나를 다 강조해 준다고 그랬어.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올 거고, 그이 A, 쪼 B 하면 A를 B에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이가 뭘 보내다, 붙이다 그런 뜻이거든. 우리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낸다고 그랬지? 소포. 소포를 어디로 보낸다고 할 때, 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디는 장소야. 여기는 쪼를 썼는데 쪼는 사람에게 쓸 때, 누구누구에게 보낸다고 할 때는 쪼를 쓰고, 그렇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쪼 대상이었지? 주어가 서술어 해줘, 이 대상에게, 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 어디로 보낸다, 장소 할땐니 쓴다고 했어.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밌다고 느낀다. 그렇지? 아, 유력해. 뚜이 A인 B. 비록 A이지만, 그러나 비하다.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지? 4번 정답. 의미상.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M, 학생 너, 터이, 느껴, 헉띵,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게꼭 허컴, 어렵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요, 선생님 앞에서, 저는요, 깡, 헉, 공부할수록, 깡, 느껴요, 터이, 느껴요, 투비하다고요. 정중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어순. 자, 어순이지? 보니까. 자, 뜨러이, 여기서부터, 냐까지. 뜨, 에이, 덴, 비지? 자, 냐, 싸이기라고 그랬어. 책집이야. 뭘까? 서점. VN 서점까지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싸하냐? 뭐냐? 그랬더니, 컴, 싸. 너 이렇게 돼 있지? 자, 싼, 해요? 안 해요? 안 하다는 거지. 컴이 붙었으니까 부정이야. 싸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우가 함께 붙어서, 너우는 어디란 뜻인데,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어디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단독으로 쓰여도 부정이고, 이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도 부정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다. 에이, 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자, 1번 보세요. 까익, 너이. 이 까익이라고 하는 것이 까익 에이, 이런 거거든. 자, 에이로부터, 그 다음에 거리가 나오면 얼마 떨어진 그런 뜻이야. 근데 지금 A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가 나왔어요? 너희가 나왔지? 너희는 여기란 말이야. 여기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300m를 지금 어떻게 본 거야? 토이라고 본 거지? 토이는 뭔데? 뭐뭐뿐. 응? 상관없고 중에 지 토이가 있었어. 단지 뭐뭐뿐. 그러니까 300m 뿐이라고 본 거야. 300m만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1번. 까익 A 다음에 거리. 이 A 지점으로부터 300m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자, 8번에 1번 정답이고. 나 이제 9번. 네 개의 문장을 주고, 여기서 두 개는 문법적으로 틀렸고, 두 개는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걸 골라봐라. 람사오마 했고, 여기, 덕이 같이 나왔어. 우리 수능 특강에도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람사오마 하면 어떻게 뭐뭐 할수 있나, 이런 뜻이야. 할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꼬테까지 나왔어. 꼬테 다음에 서술어가 이렇게 나왔어. 꼬테 서술어, 설술할 수 있다. 또 서술어 플러스 늑 서술할 수 있다. 함께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래서 강조해 주는 거야, 할수 있다고. 근데 이게 람사오마와 함께 붙었어. 어떻게 뭐뭐 할수 있나? 할수 없다는 거예요. 자, 리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데? 걷다란 뜻이야. 이보가 걸음보자야. 일보, 이보. 그래서 못보, 하이보 이렇게
말해요. 리보 하면 걷다, 걸어간다는 뜻이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냐? 걸어갈 수 없다는 뜻. 이거는 맞아, 문법적으로. 자, 타오는 베트남 여성 이름이야, 보통. 타오가 꼴란 란 여선생님, 헨 칭찬하다는 뜻이야. 아, 칭찬하다. 원래 이 문장은 무슨 뜻인가? 원래 이 문장은 이런 거야. 꼴란이 주어, 캔 동사야, 칭찬하다. 누구를? 타오를.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이게 능동태 문장이었어. 란 선생님이 타오를 칭찬했어. 근데 지금 타오가 목적어인데 어느 자리로 가 있어요? 주어 자리로 가 있지? 수동태가 된 거야, 수동태. 타오는 칭찬을 받는 거야. 그렇지? 누가 칭찬하는 걸 받아? 란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란 선생님이 칭찬하는 이 어순은 바뀔 수가 없어. 칭찬하는 주체가 항상 앞에 오니까. 이게 베트남어의 어순이야. 란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을 받는다. 우리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태일 때뭘 얻다, 받다라고 하는 뜻으로 느걸 썼지?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 V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T가 시험 보다라는 뜻이거든. 시험을 치르다. 근데 어떻게 치른 거야? 또? 아, 잘 치른 거야. 또시 사람에게 쓰이면 그 사람이 선하다는 뜻이고, 어떤 상품에 쓰이면, 물건에 쓰이면 그 물건의 질이 좋다는 뜻이고, 뭐 어떤 행위에, 동작에 쓰이면 그걸 잘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 잘 봤기 때문에 란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데, 문법적으로? 그럼 C하고 D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네. 볼게요. 구어이 뚜었나? 이번 주말에. 주 끝이라고 그랬지? 주말에. 나는 무언 원해요. 뭐 하길 원할까? 람 위에. 일하는 걸 원해. 자, 그런데 Z는 무슨 일이지? 그리고 까가 쓰였네. 아, 이렇게 Z가 의문사하고 까가 함께 쓰일 때는 여기서 이제 Z가 무엇이니까 전혀 무엇을 안 한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와 함께 쓰였을 때 강조해 주는 거거든, 그 의미를. 그래서 뭘 하지 않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 자, 더우라고 하는 의문사가 쓰였다고 쳐봐요. 더우는 어디란 뜻이지?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어? 전혀 어디를 가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 I는 who란 뜻이야. 누구? 전혀 누구를 뭐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겠지. 여긴 지금 부정어가 없어. 부정어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 또이 컴무원, 컴이 부정어니까 전혀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승비엔이라고 돼 있지? 한자어로 생원이라고 그래서 생원, 대학생이야. 자, 어떤 대학생이 여기에서 어떤 대학생이 또한 역시 비엣 알아요 영어를. 자, 그래서 명사 now 꿍 하면은 어떤 명사이든지 또한 뭐뭐 한다. 즉다 뭐뭐 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지? 이까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까가 없어야 돼. 그래서 명사 now 꿍. 다만 이제 이 명사가 이 너희가 수식해 주는 거지. 여기에 있는 어떤 학생이든지 또한 영어를 다 안다 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C하고 D가 틀렸네. A, B가 정답이 되겠어요. 1번. 1번. 자, 여기까지 이제 문법 문항까지 풀어봤어. 이제 이 정도 하면 어려운 문항들은 넘어간 거야. 이제 문화 문항과 의사소통이 남았지? 이제 시험을 칠때 함심 문항에서. 자, 여기서는 문화 문항 볼게요. 26번부터. 글의 내용이 가리키는 교통수단. 자, 교통수단인데 지식 문항으로 나왔네.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 이것은 푸엉띠엔이야. 한자어로 방편이야. 수단이란 뜻이야. 근데 어떤 방편? 가고 오는. 자, 여기 니는 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근데 라이가 우린 지금까지 또 다시 이렇게 암만 알고 있는데 니 라이 하면은 가고 오다란 뜻이야. 그래서 가고 오는 방편이야.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지고 있어. 하이가 우리 못 하이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둘 바잉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 바잉 지금까지는 뭘로 알고 있어요? 빵, 떡, 그렇지? 근데 바잉이

이게 보통 어떤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무슨 뜻일까? 여기 교통수단인데, 두 바행을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야. 바퀴란 뜻이야, 바퀴. 바퀴가 동그랗죠? 그래서 바행이 바퀴란 뜻이야. 두 바퀴를 가진 교통수단이야. 느낌이 와요? 자, 또, 이것은 교통수단인데, 후엉띠엔, 방편인데, 포비엔, 보편적이다, 보편이야. 보편적. 최상급이지? 가장.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 이제 알겠어. 자, 베트남에서 거 있어요. 직부. 서비스가 있어.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어. 어떤 서비스냐? 이전은 나르다, 수송하다. 사람과 항화, 물품이야. 물품을 막 뭐뭐로써 이 교통수단으로서, 이 수단으로서 운반하는 서비스가 있어. 베트남에는. 자, 그러면 뭐겠냐? 바퀴가 두 개. 자, 셋업. 밟아서 나가는 차라고 그랬지? 자전거. 이것도, 자전거도, 이것도 만족하는데? 두 개의 바퀴가 있어. 근데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 아니야. 자, 셀르어는요, 불차라고 그랬지? 기차. 세마이, 오토바이. 엔진 달린 차. 기계가 달린 차. 유력하지? 자, 바퀴 두 개. 가장 보편적이야. 그리고 오토바이로 이런 택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 이 오토바이가 가장 보편적이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자동차로 택시를 하잖아.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런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자, 세부잇은 버스야, 버스. 그러게 따오투이는 배예요, 배. 자, 정답이 3번이야. 해석을 했는데 지식이 있어야 문항을 풀수 있지?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통수단에서는 이런 오토바이가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면, 이 정도. 자, 이제 27번이에요. 하이바증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하이바증. 자,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하이바증. 못, 하이, 둘. 그리고 마는 집안에서, 마가 뭐였죠? 집안에서 할머니란 말이야. 할아버지 엉, 그리고 할머니 마. 그렇지? 두 할머니야. 증씨 할머니. 증이 성이야. 그래서 증씨 가문의 두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야, 두 자매. 자, 타오하고 수호의 대화야. 친구 너, 꼭 비엣컴 아냐? 물어보는 거야. 이걸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하이바증을 아니? 응? 나는 친구 사이니까 알지 못해. 난 몰라. 하이바증이 누구야? 그러면서 수호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하이는 허, 성, 그리고 건, 증, 라, 뗀, 아. 자, 이 건은 이제 하이는 그렇고, 그리고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그리고 증은 그래서 의미를 전환하는 거야. 증은 이름이야. 왜? 베트남 이 수호가 알기로 베트남 사람의 이름도 앞에 성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 성, 그다음에 가운데 이름 부르는 이름이야. 보통 이걸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바증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세 글이 있네. 세 글자가 있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글자는 성이고 이거는 부르는 이름인가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였어. 허가 성이에요. 그랬더니 타오가 아니야. 여기 하이바증은, 자, 여기 부르는 이름인데, 어떻게 부르는 이름이야? 따시, 우리 간략하게 생략하다란 뜻이 있어요. 약해서, 생략해서 부른다는 거야.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이야. 누구의? 두 언니와 여동생, 동생. 지와 엠. 그게 누구냐? 증짝. 하고 그리고 증미야. 자, 이게 바로 두 자매의 이름이야. 증씨 가문에. 자, 이두 사람을 줄여서 두 증씨 부인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야. 하이바증이라고 하는 게 40년에 감이 안 오죠? 우리가 2026년인데 40년 하니까 보세요. 이 남이라는 게 년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쓸때2026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단위가

0: 나오고 숫자를 뒤에 쓰면 몇 번째라고 하는 서수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 자연스럽게 2026번째 해, 그한 해를 우리가 2026년이라고 해. 40이니까 40번째 해, 40년도. 그치? 만약에 이걸 앞에 쓴다. 그럼 40년이란 기간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돼. 자, 그러니까 40년에 하이바증이 랭루오이. 자, 물리쳤어. 꾼, 군대야, 군. 롬한 군을 물리쳤어. 이 롬한이 그 당시에 중국군이야, 중국. 중국 군대를 물리쳤어. 자, 그리고 럽. 우리 세울 입자에서 왔다고 그랬지? 우리 결혼하다, 가정을 이루다라고 할때 여기서 lov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love, zadding. 그렇지? zadding. 가정을 이루다, 세운다. 세운다는 뜻이야. 자, 세워내서, 자와 함께 쓰여서, 자는 원래 나가다라는 뜻인데, 이루어내다. 세운 거야. 못꼭사한 국가를. 한자어. 자, 하이바, 이 두, 부인은, 두 할머니는, 샘이 보다지, 샘 에이 라비야. 근데 에이가 두 부인이거든, 두 부인을 라, 비라고 보단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래서 보여진다는 거야. 수동태, 뭐뭐라고, 라이야라고, 비라고 보여진다. 두 여성이지, 느, 아잉홍, 영웅이란 뜻이지, 영웅. 점 릭스 베트남. 베트남 역사야, 한자어. 역사 속에 영웅, 여성, 남녀 할때 여자지. 그래서 여성 영웅, 두 사람의 그 여성 영웅이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랬더니 아, 이제 이해한 거야. 내가 이해했어. 나는 쎄 뭐뭐 할 거야. 띔, 찾다란 뜻이에요. 띔이. 그리고 히유가 이해하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찾아서 이해한다는 거야, 탐구한다는 거야. 템 추가로 더. 이 템은 동사로 원래 추가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본동사와 함께 쓰여서 추가로 더 동사한다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이바증에 대해서 내가 더 찾아볼 거야, 더 공부할 거야. 아, 흥미를 느낀 것 같아 이 수호가.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한번 골라봐. 전쟁에 40차례 참전했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40년이라고 그랬어. 40년. 하인은 성, 증은 이름이다. 이건 수호가 얘기한 거지? 그게 아니야. 하인은 두 증씨 부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하이바증이. 자, 농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다. 그렇지? 농한군을 물리쳤어. 물리쳤어. 그리고 나라를, 한 국가를 세웠어. 맞는데? 자, 뒤는요. 베트남 역사상 유명한 두 여성 영웅. 그렇지? 여기 있었지? 역사에서 두 여성 영웅이야. 그렇게 여겨져. 자, 그러니까 CD가 정답이 되겠는데? 자, CD, 5번. C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자, 사포가 같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공연을 하는 것 같죠? 예. 일종의 베트남의 어떤 음악극이에요, 음악극. 자, 제오에 관한 글에서 언급된 거. 이 제오는 못 로아, 이게 종류할 때 류자라고 그랬지, 한 장르, 종류야, 냐끽이야, 음악극이지. 그렇지? 끽만 하면 우리가 연극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악극이야, 음악극, 쥐엔톰, 전통, 베트남의 전통적인 냐끽이야, 의한 종류야. 자, 이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약, 대끼 하면 세기야, 세기. 10세기, 약 10세기부터 존재해왔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대끼, 단위지? 12부터 숫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10번째 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세기, 그한 세기를 이 대끼, 뭐의 10세기라고 표현한 거야. 만약에 숫자가 이 앞에 오면 10세기 동안을 얘기하는 거야. 1000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전혀 다른 의미가 돼. 10세기부터 이게 있었어. 자, 째오 속에는, 이 째오 속에는, 펀은 부분 할때 분자야. 어떤 부분이 있어? 노래하는 부분. 노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다 더, 비교급이지? 어떤 부분보다? 너의 말하는 부분보다. 즉,
1: 악극

음악이라고 해서 모든 게다 노래는 아니야.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 말로 하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노래하는 부분, 말하는 부분. 근데 노래하는 부분이 말하는 부분보다 많아. 낸 A, 낸 B지. A여서 그래서 B한다. 자, 하나 더 쓰면 V, A, 낸 B지.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하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go이가 부르다란 뜻이거든. A, 라, B야. 원래는 A를 B라고 부른다. 근데 A가 지금 어디로 갔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지? 그러니까 불려지는 거야. B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야.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불려진다? 하째오라고도 불려져. 째오를 노래한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째오 공연을 노래한다. 째오를 노래한다. 노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불려진다. 자, 이 째오는 파치엔, 한자어예요. 발전. 발전했어. 마잉, 강하게. 어디에서? 베트남의 북부 쪽에서. 휘야가 쪽이거든? 북부 쪽에서, 북부 지역에서 강하게 발전했어. 그리고, 자, 와오는 원래 동사로 들어가다란 뜻인데, 이렇게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과 같이 오면 그때에 들어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 자, 여기 ngay le 뜻이 있는데 이것이 명절이란 뜻이야. 이건 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복수, 각 명절날에 들어서 무엇으로 한 단어야. 일부, 그 다음에 명사가 와. 몇몇 명사. 너희가 장소, 곳이지? 곳. 자, 베트남의 북부에서 발전했다고 했으니까 베트남 북부에서 그 일부, 몇몇 그 지역에서는, 곳에서는 보통 있어. 핫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제오 공연을 한다는 거지? 제오를 부르기도 한다. 제오 공연을 하기도 한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오에 관한 글에 언급된 거. 공연 순서, 공연 시간, 공연 주제, 이런 거 없는데, 발생 시기. 자, 여기 나와 있죠. 10세기부터 있었어. 발생 시기, 악기 재료, 이런 건 없어. 4번이네요. 자, 28번 했고, 이제 29번. 이 누이 판시빵이라고 돼 있지? 누이가 산이야. 산 이름이 판시빵이야. 자, 베트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가더라고. 베트남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산 좋아하는 분들이 이 판시빵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야.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자, 판시빵 산은 까오, 높이가 3100m보다 더 높아. 우리 까오가 사람에게 쓰면 키가 크다는 뜻이었고, 건물에 쓰면 건물이 높다는 거지, 산에도 이렇게 쓴 거였어. 산의 높이를 표현할 때, 3100m보다 더 높아. 그리고 나왔네요.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미엔박,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리고 이것은 라 누이 산이야. 까오냇 가장 높은 산이야. 최상급이지?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자, 이 산은 건 앞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외에 뭐뭐 하기도 하다는 뜻이야. 가장 높기도 해. 어디서? 롬즈엉에서. 자, 롬즈엉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차이나인데, 인도차이나는 자, 베트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중국이고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어요. 여기가 바다야. 여기 이제 다른 국가들도 있고 그랬을 때 보통 베트남을 반도 국가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베트남이 있는 그래서 베트남의 위치를 인도차이나 동부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바다고 그러니까 이 인도차이나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역시 뭐뭐라고 불려지는 거지. 높냐 여기 나와 있지. 지붕이야. 어디? 놈스렁의 지붕이야.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또 불려지는 거야. 자, 이것은 뭐뭐야. 하나의 리엄, 한자어야. 지점, 장소. 줄리, 여행지야. 유명한. 그리고 많은 사람인데 어떤 많은 사람이냐? 점, 왕, 와이, 넉이야. 자, 넉은 나라지? 나라야. 근데 이

나라가 생략이 됐어, 하나가. 자, 나라 아니지. 그리고 나라 밖. 이거 뭐라고 해요? 국내 국외야. 즉, 국내와 국외 사람이야. 많은 사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국내외라고 하죠, 우리도. 국어 한 번만 쓰지. 그것처럼 베트남도 이렇게 한 번만 쓴 거야, 생략해서. 국내외에 많은 사람이 미엇 안다는 거야. 댄, 우리 댄은 어디 어디까지 그런 뜻이 있었지?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그래서 이 댄이 뭐까지 안다라고 해서 강조해 줄 때, 뭘 안다라고 할때 그것을 강조해 주는 의미로도 쓰여요. 지금 이게 그렇게 쓰인 거야. 많은, 국내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거야. 근데 그 목적어가 어디로 갔어?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야. 많은 국내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는 거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 장소가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해. 자, 그리고 두 방법이 있어요. 까이기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어. 까이기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 자, 뭐뭐 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개가 있냐? 산 위에 오른,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뭐뭐이다. 리보 걸어가는 거. 산 걸어서 올라가는 거. 또는 호화기 또는 리 깝제오. 자, 깝제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케이블카야. 케이블카. 자, 우리 니가 우리 보통 가다인데 니 다음에 교통선이 나오면 그 교통선을 타다 이런 뜻이 있었지? 그걸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블을 타는 것 또는 걸어가는 것, 걷는 것 그런 두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산 위에 오르는 방법이 이 케이블카가 산 꼭대기까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1번 봐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건 맞지? 여기 지금 알맞지 않은 걸 고르니까. 자, 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 뭐뭐로서? 케이블카로서. 그렇지? 역시 맞는 말이고. 베트남의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부, 가운데 중자야. 그래서 중국 하면 무슨 나라 이름 중에 한국, 중국. 중국이야. 가운데 중자야.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아니지? 여기 지금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게 틀렸네. 3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자, 4번은, 많은, 여기 지금 외국 사람이 비엣된, 안다는 거지? 많은 외국인에게도 알려져 있다고 해서 국내외에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고. 자, 뭐뭐라고 불려지기도 해. 농수형의 지붕이라고. 그렇지? 인도 차이나. 자, 그래서 이 안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항이에요. 렌홍 축제야. 레호이가 축제고 렌홍이 홍사당이란 뜻이야. 자, 그럼 홍이 뭔가? 누군가? 봐요. 이 홍사당 축제는 뭐좀 이응돼있지 뭐뭐들 중에 하나야. 베트남의 큰 레호이 축제들 중에 하나야. 자, 축제야. 축제들 중에 하나. 자, 이 축제는 보통 또즉 조직하다야. 개최하다. 개최되어져. 그렇지? 수동태지? 축제가 언제? 3월 초. 이 더우는 시작. 원래 사람 머리를 더우라고 하거든. 그래서 시작,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 이 더우가 그래서 3월 초에 들어서 음력 3월 초 어디에서 넨홍 홍사당 어디에 있는 후토라고 하는 지역에 넨홍에서 음력 3월 초에 개최가 되어져요. 자, 이것은 어떤 집은 어떤 때 기회란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한 그런 때 기회냐? 인요 기억하다, 그리워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기억하는 거야. then 무엇을? 깍, 홍부엉. 자, 홍부엉들을 복수지? 기억하기 위한 때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then을 역시 썼는데 이 then도 강조해 주는 거야. 니어를 기억하는데 뭐뭐까지 기억해? 우리 the A, then B. A, then B. 그렇지? 그래서 뭐뭐들까지 기억한다. 그것들을 기억한다. 라고 해서 강조해 주기 위해서 홍부엉들을 기억하기 위한 때야.
자, 이 홍...

주인공이 누군가?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있어. 공이 공로야. 공로 할때 공이야. 공이 있다. 그래서 공적이 있다. 자, 어떤 공로가 있나? 써이증 늑 이렇게 돼 있어요. 늑은 나라지, 나라를 써이증 건설하다란 뜻이야. 세우는 거지. 한 단어야. 나라를 세운 공이 있는 훙후왕들을 기억하기 위한 때다 이런 얘기야. 이제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죠. 근데 베트남은 훙후왕이라고 해. 여기 지금 훙후왕 할때이 훙이 바로 이 훙이야. 훙. 그리고 후왕은 한자어로 왕이야, 왕. 그러니까 훙왕이야, 훙왕. 훙왕들을 기억한다라는 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알맞은 거 보통 음력 3월 초에 열린다. 아까 여기 있었지? 여기 3월 초에 여기. 맞아. 자, 낸흥 입장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후토 지역민을 위한 별도 행사가 있다. 아, 이런 얘기도 없어. 훙부왕의 건국 공적을 기리는 축제. 그렇지? 건국 공적을 기리는 기억하기 위한 그런 축제가 바로 이 축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D하고 A가 되겠지? A하고 D.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여기까지. 문화문항을 풀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이제 26번으로 거의 지정이 되다시피 했죠? 해석을 해서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 이런 것들의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선생님은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인물 같은 경우에는 호찌민. 그렇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호찌민시. 또, 우리 교통수단에는 오토바이. 또, 우리 의상이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까? 아오사이, 베트남 전통 의상. 이렇게 몇몇 주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회차 모의고사의 첫 번째 우리 강의를 했고, 그 다음 14강은 두 번째 강의를 할 거예요. 의사소통 16문항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무트깡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 2강 보면서요, 조금 이제 맛보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숫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떠한 규칙에서 알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형용사 편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품질 형용사와 숫자 형용사를 봤다면 이제 오늘은 또 다른 형용사, 또 지시 형용사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강은 형용사 중에서 지시 형용사와 소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지시 형용사는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이, 그, 저, 뭐 이런 거. 소유 형용사는 소유를 나타내는 건 나의, 너의, 우리의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도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복수가 있겠죠.

이렇게 남성 단수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음이니까, 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때를 붙일 이유가 없겠죠. 세트 메종의 건드, 이 집은 크다라고 했을 때 메종이 여성형이라서 지금 여기 세트가 나온 거죠. 메세장 퐁 주, 덩, 르, 바크. 이 아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다. 아이들이 복수니까 이렇게 세, 으, 에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모음이나 무음 아시로 시작하는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는 쓰 대신에 세, 으, 떼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 들어가 있죠. 쓰 아흐브흐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세 따흐브흐. 이 나무. 쓰 옴무 아니고 쎄 똥무. 이 남자, 그 남자, 저 남자. 쎄 또떼 레 트레쉐어. 이 호텔은 매우 비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 마시니까 오떼 아시가 이렇게 남성형이지만 떼를 붙입니다.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남성 명사 앞에 모음이나 무 마시로 시작하는 형용사를 두는 상황에서도 쓰 대신에 쓰, 으, 떼를 사용한다. 그러나 모음이나 무음하시로 시작하는 남성 명사 앞에 자음이나 유음하시로 시작하는 형사를 두면 쓰를 사용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데 밑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보시면, 쓰, 니, 핫, 떼어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책임자라고 해서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남성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쎄, 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자 그 사이에 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가 끼어 들어가는데 그때 형용사가 시작하는 형용사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모음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 다음에 모음이 오겠죠. 그러니까 모음하고 모음이 충돌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여기다 떼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이요. 이거, 쓰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명사가 있고, 여기에 형용사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무조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첫 번째 글자가 얘가 아잖아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떼를 붙인 거고, 얘는 첫 번째 글자가 대, 자음이니까 떼가 들어가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이 병원이라고 할 때는 아슈가 무음아시이기 때문에, 세, 으, 다음에 여기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때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세, 또, 삐, 딸. 이렇게 병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하고 병원 사이에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갔는데, 형용사가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글자가 자음이니까, 여기에 때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나오는 철자가 기준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명사 앞에서 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쓰를 쓰면 오늘 아침. 수와 앞에 쓰를 쓰면 오늘 저녁.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쓰 마땅 일페보. 오늘 아침 날씨가 좋다. 스스와 누멍중 옹성블루.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함께 식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주두와 타바이의 세트 뒤. 오늘 밤에 일을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 앞에 세트가 붙으면 오늘 밤. 이게 되는 거예요. 세트 스맨드 이번 주, 세단의 올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제 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을 나타낸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함께 연달아서 쓸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사하고 소유 형용사가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런 규칙이 사실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조금 이상해요. 이 하나의 학생,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또 이게 영어랑 바꿔서 생각하시면 또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 this a student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사하고 지시형용사는 쓸수 없는 거예요. 소유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색합니다. 이 나의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스하고 더가 공존하지 않는 것이 프랑스어에도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비문이 되는 거고요.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세 레터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디스 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소유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This, my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두개 중에 하나 쓰죠. 그래서 함께 쓸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지시 형용사 내용 있고 이제 문장을 보시면 Ses trois enfants jouent ensemble. 세 아이가 함께 놀고 있다. 아이는 복수고요. 세를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큰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Ce grand arbre donne beaucoup de fruits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ce하고 arbre 사이에 grand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ce 다음에 시작하는 글자가 자음이기 때문에요. ce 으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다음 arbre가 자음이라고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Ces petits chiens courent partout라고 되어 있죠. 이 작은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 뒤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때더 가까운 것하고 먼 거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것도 지칭하고 싶고 먼 것도 같이 지칭하고 싶을 때는 구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C나 라를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명사를 구분지어 지시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C는 가까운 것이고요, 라는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하실 때 요건 이씨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라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씨가 여기고요. 라가 저기거든요. 조금 먼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씨에서 요거를 빼고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라가 단독으로 써서 강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Cette voici, voiture ci est plus vieille que cette voiture là 라고 하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저 자동차보다 오래됐다라고 해서 가까운 거 원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가까운 거 지금 이렇게 붙였고요. ci를 붙였고 저 자동차 할 때는 라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Cette voiture ci, cette voiture l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라고 할 때는 cet enfant ci. Mon fils, 내 아들이고, 저 아이는 cet enfant là est mon cousin, 나의 사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Monsieur garçon là est très gentil. 저 소녀는 매우 착하다. 저 소녀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할 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시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 소유 형용사 볼게요. 3강은 2강에 비해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품질 형용사나 수 형용사에 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소유 형용사의 형태부터 일단 볼게요. 주어 인칭 대명사 주부터 시작하죠. 주뒤 일, 엘, 누브, 일, 엘 이렇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단수 복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형태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기준으로 뒤에는 명사의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준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몽, 마, 메, 똥, 따, 떼, 송, 싸, 세 이게 단수고요. 복수는 노트, 노트, 노, 보트, 보트, 보, 르, 르, 르입니다. 뜻은 이렇게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렇게 해서 그것들의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하실 때이 복수는 뒤에 명사가 복수인 경우에는요. 소유 형용사의 형태가 전부 다 S로 끝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다 S가 있어요. 그죠? 그럼 소유 형용사일 때 뒤에 S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단수인데 여기 S가 붙어 있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쓰임을 볼까요? 명사 앞에 위치하며 인칭은 소유자에 따르고 성과 수는 소유 대상인 명사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인칭은 소유자에 따라요. 그런데 성과 수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기준이에요.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Mon père est très gentil. 내 아버지는 매우 친절하시다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명사가 이 명사 자체가 이제 남성 명사잖아요. 배우가 남성 명사죠? 그죠? 근데 내가 여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마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명사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몽빼흐라고 써야 되지, 마빼흐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몽빼흐 에 트레정티. 따메호도

마찬가지죠. 매흐가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 명사죠.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너의 어머니, 너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너의 어머니는 똥 매흐가 아니라 따 매흐가 되는 거예요. 따 매흐에 윈는 본내 퀴즈니에, 너의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n frère joue au foot. 그녀의 남동생은 축구를 잘한다. Notre maison est grande. 우리 집은 크다. Votre chien est en forme. Être en forme. 이거 1강에서 봤죠. 컨디션이 좋다라는 표현이죠. Leur enfant font à l'école. 이라고 나오죠. Leur S 붙어 있죠. 뒤에 복수 명사 enfant. 복수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쓰이는 겁니다. 소형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성과 수를 맞춰준다. 인칭은 소유자에 따른다. 자, 소유 형용사 형태는 소유자의 성이 아닌 소유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Il aime sa voiture. 그는 그의 차를 좋아한다. 라고 나오죠. 이게 주어가 그잖아요. 그. 이게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다. 라고 하더라도, voiture가 여성이기 때문에, 얘를 송으로 쓰면 안 되고 싸로 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소유 형용사는 명사 앞에 놓이는 형용사보다 앞에 위치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의 누나라고 할때마 건드 써야지 건드 마스터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또뭐 자꾸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마이 원더풀 데이라고 하죠. 원더풀 마이 데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부정 형용사는 이제 옹, 옥경, 샤깡, 팩손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부정 대명 아니, 형용사가 아니죠. 부정 대명사.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을 이제 부정 대명사라고 하고 물론 이제 긍정의 반대 부정으로 쓰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런 것과 비인칭 구문에서는 소유 형용사 쏭싸 쎄를 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3인칭 단수로 이렇게 기준을 하는 거죠. 샤깡 두아 아포크테 송을 리브고 각자는 자신의 책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샤깡은 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고 이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모음이나 모음 아시로 시작하는 여성 단수 명사나 형용사 앞에서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마따 싸 대신에 몽똥송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암이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모음으로 다 모음이나 모음 아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암이 모나미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 앙센 에꼴, 에꼴이 여성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죠? 여성형이고 앞에 또 아가 그 모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앙센 이렇게 써야 되고요. 모나미, 소니스트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몬 앙센의 메종 에프티트, 나의 예전 집은 작다. 토니스트와 에트레 젠테가성, 너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 소니데 엔누벨, 그녀의 생각은 새롭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형 대신에 남성형 몽똥성을 쓴다. 그다음에 3번.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는 소유자가 명백할 경우에 보통 소유 형용사 대신에 정관사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정관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나는 머리가 아프다는데 내 머리가 아프지 누구 머리가 아프겠어요. 대신 아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정관사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체 명사 앞에는 정관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손을 씻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가 그의 손을 씻겠지. 누구의 손을 씻겠어요? 씻겨주는 거하고 씻는다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뜻이 다른 겁니다. 씻겨주는 거는 여기 앞에 쓰가 없어야지 다른 사람의 손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건 씻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는다라고 했는데, 그녀 스스로 자기 눈을 감는 거지. 남의 눈을 감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명사 앞에서 이제 정관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제말 알라떼뜨. 그렇죠? Is love lemon. Elle ferme les yeux 라고 해서 이렇게 정관사를 씁니다. 정관사는 늘 la, le 형태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시 형용사하고 소유 형용사가 끝난 거예요. 3강은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편에 있어서 이렇게 마냥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볼

볼게요. 이제 그 문법이 조금 간단하면요. 보통은 본문이 조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주지 묻고 답하기하고 나중에 나이 묻는 거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볼게요. 한번. 자, 거주지 묻고 답하기라고 나옵니다. 거주지 묻고 답하기에서는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거주하다, 살다라는 동사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 주소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고 이제 문장에서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마리가 얘기하죠. Bonjour, tu es nouveau ici? 라고 나옵니다. 안녕, 너 여기 처음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nouveau의 형태, 우리 품절 형용사에서 배웠죠. 새로운 이란 뜻이죠. nouveau 또 있고요. 이것을 여성형으로 바꾸면 nouvelle. 그쵸?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자음, 모음이나 무음 아씨가 나오면 남성 제2형 엘르벤 누벨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너 여기 처음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류카가 위 오조뒤 세몬 퍼메주. 네, 응. 오늘 나의 첫날이야. 첫 번째 날이야. 자, 퍼미의 서수 나오죠? 우리 서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주마벨 배웠습니다. 또 지난번에 류카. 내 이름은 류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가 앙샹테 류카라고 하죠. 앙샹테 마리가 여성이기 때문에요. 앙샹테 을을 또 붙이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 류카. 무아 세 마리. 나는 마리야. 쥐 비행 투. 너 어디서 왔니? 자, 요거 비니어 드또 나오죠.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장소. 너 어디에서 왔니? 장소는 뭐 국가, 뭐 기타 등등. 너 어디서 왔니? Je viens de Paris라고 하죠. 대답을 또 venir de라고 하고 있어요. 파리에서 왔다. venir de 다음에 장소가 오면은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venir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근접 과거라 그랬어요. Marie가 아, j'y ai vécu pendant 3 ans. Quand j'étais petite라고 나오죠. 이 문장이 조금 어렵죠. 한번 끊어볼까요? J'ai vécu pendant 3 ans 이렇게 끊으면 여기에 이는 파리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성대명사 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로 바꾸죠. 그래서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합과거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성대명사 이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퀴. 베퀴는 살다라는 거에 과거 분사형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고 많이 틀려요. 과거 분사 베퀴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도 쓰시고 이렇게도 쓰시고 굉장히 그런데 이게 이제 흐스부와의 봤다라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할 때는 베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몇 번을 말했니? 이런 식으로 항상 혼동하시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파리에서. 내가 어릴 때 나오는데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게 과거가 지금 막 나와가지고요. 반과거하고 복합과거가 섞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따가 표현 연구할 때 나오겠지만 반과거하고 복합과거가 이렇게 껑절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과거는 이제 지속 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 복합과거는 우리가 이렇게 점처럼 딱딱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말할 때 우리가 반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내가 쭉 자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뭐 이렇게 할때 그런 그 자고 자는 그 기간 쭉그 기간을 반과거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어렸을 때쭉 내가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쭉 어렸을 때 3년 동안 딱 정해진 기간이 있죠. 그때 거기에 딱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는 복합과거를 쓰고요. 뒤에는 반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되게 나중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먼저 나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류카가 아봉? 아 그래? 쥐아비떼우 너 어디에 살았었는데? 라고 물어보죠. 이것도 반과거예요. 반과거에 이렇게 어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리가 J'ai habité près du musée du Louvre라고 하죠. 나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살았어. 어디 어디 근처에 près de라는 표현이 있고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살았었다. 15분 거리래요.

파리에 걸어서라는 뜻이에요. 걸어서 15분 거리에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살았다. 아, 무아 자비떼덩 르 투아제임 아홍데스멍이라고 해요. 루카가 아, 나는 아홍데스멍은 프랑스 행정구역 단위 중에 구라고 하거든요. 구. 그러니까 세 번째 구, 3구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를 이렇게 명사로 지칭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뭐 송파구, 뭐 이런 식으로 구를 쓸때 명사로 쓰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는 숫자로 써요, 그걸. 1구, 2구, 3구 이렇게 숫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3구에 살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거주지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비떼 동사가 나왔죠? 지금 반가워 형태로 나와 있지만, 아비떼가 이제 거주하다예요. 이게 거주하다는 뜻이고요. 이거 아시는 발음이 안 나는 철자니까 하비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비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표현 연구 보시면 1번에서 아, j'ai vécu pendant 3 ans quand j'étais petite. 아, 나 어릴 때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pendant 3 ans과 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기간 을 나타낼 때는 복합 과거를 쓴다. 그죠? 그리고 껑 제때 뿌찌뜨와 같이 막연한 기간을 나타낼 때는 반과거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 볼게요. 뻥덩 끄주 도우메 내가 잠자는 동안 내가 잠을 쭉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프레파레 르티네 내가 저녁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는 반과거, 뒤에는 이제 복합과거를 씁니다. 예, 껑이나 뻥덩절에서 가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뒤 아비떼 우 어디에 살았었니? 이것도 지금 다 반과거인데 사실 반과거는 이렇게 어미를 이렇게 에로 쓰죠. 반과거형도 좀 뒤에 나오긴 하지만 반과거형 어미는 에에에 이용 이에 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인칭 복수의 어간에다가 반과거형 어미를 붙이면 반과거가 됩니다. 거주지나 주소를 묻는 표현으로 아드레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quel était ton adresse?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니? 주소가 뭐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점. 자, 아드레스는요, 영어랑 여러분들이 엄청 헷갈려 하시는 철자예요. 영어는 대, D가 두 개잖아요. 프랑스는 하나입니다. 아드레스라고 해서 여기 대가 하나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철자 문제를 굉장히 꼬아서 문제를 낼때 가끔 이제 내는데 그러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말을 해마다 해도 해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소유형용사 지금 우리 소유형용사 부분이죠. 아드레스가 여성형이지만 깨를 보면 아시겠죠. 여성형이지만 아드레스의 첫 번째 글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따가 아니라 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3번. J'habitais près du livre du Louvre à 15 minutes à pied라고 되어 있어요. 아 플러스 거리 시간, 두 장소, 그럼 어디 어디에서 떨어진 곳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얼마 떨어진 곳에 15분 거리에라는 거고 이것도 보시면 mon école est à 20 minutes de chez moi en voiture라고 나와요. 나의 학교는 얼만큼의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à 20 minutes, 20분 거리에 있다. 우리 집에서부터 차로라는 뜻이죠. 이렇게 아로 써서 지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번 이제 나이 직업 묻고 답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르 프로프 드 퀴진이라고 해서 요리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리 수업인 것 같아요.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Avant de commencer, avant tout 다음에 명사래요. 동사가 나오면요,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푸정 어프치 쪽을 듣다 블루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둥글게 테이블로 앉아가지고요 돌아가면서 뭔가를 순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보자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프레정티브 깨끄모라고 하죠. 프레정티브 소개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세요라고 할때 스프레정테라고 하거든요. 내가 누구누구를 소개하다라고 할 때는 스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스 프레정테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명령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프레정티브 소개해 보세요. 몇몇
단어로 뭐요? 그냥 몇 단어로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라는 거죠. 우리 순서대로 자기소개 봅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렉스가 Bonjour, je m'appelle Alex.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주마벨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J'adore la cuisine française. 저는 프랑스 요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adorer라는 동사가 나오죠? 뒤에 aimer라는 동사도 나오고. 자, 이렇게 adorer 동사나 aimer, 그다음에 더 좋아하다라는 préférer, 그다음에 또 싫어하다 détester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 네 개는요, 우리가 기호동사다라고 해서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사가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요, 명사 앞에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애매 동사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규칙은 이 동사 네개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명사할 때는 정관사, 동사할 때는 동사 원형. 다음에 계속 볼게요. Et j'aimerais apprendre à préparer des plats traditionnels. 이라고 합니다. J'aimerais 라고 써있는 거는요, 조건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조건법 자체를 수능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대화 지문에서 조건법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공손하게 표시를 하거나 어조를 조금 완화하거나 할때쓸수 있는 겁니다. J'aimerais 아니면은 je voudrais 이런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부드레나 에무레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조건법이구나. 그러면 그냥 조금 공손하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아폰드 가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전통 요리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차리는 거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요리 선생님이 엉숑띠 알렉스. 반갑습니다. 알렉스 씨. 부자베 깰라쥬라고 하죠. 무자베 깨라쥬라는 것이 이제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je vingt huit ans이라고 하죠. 28살입니다라고 하는데 나이를 물어볼 때 조심할 게또 하나 있어요. 프랑스어는 나이를 물어볼 때 être 동사를 쓰지 않고요. avoir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avoir을 써요. 그래서 몇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거 애터 동사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꾸 영어랑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영어의 비동사인 프랑스어의 애터 동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부아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나이를 대답을 할 때도 역시 아부아를 써요. 아부아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쓰거든요. 숫자 28을 쓰고 그 다음에 엉을 써요. 28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숫자로 할게요.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엉을 써요. 그러면 내가 몇 개의 해, 해가 이제 year의 뜻이에요. 몇 개의 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나이를 나타내는 문장이 됩니다. 뜻이 됩니다. 그래서 28살이에요라는 거예요. 요리 선생님이 그 fête vous dans la vie?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뭘 하시는 분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인생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진 않아요.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렉스가 Je suis engineer. 저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Je n'aime beaucoup faire la cuisine. 저는 요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라는 거예요. 여기도 aimer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 나의 직업 묻고 답하기 표현을 봤죠? 나의, 여기 다 나오죠? 지금. 나의 묻는 거, 부잡의 깰란쉬. 직업 묻는 거, que faites-vous dans la vie?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계속 볼게요. 요리 선생님이 Très bien, Alex. 오, 아주 좋습니다, Alex 씨. Manon, à votre tour maintenant. 이라고 하죠. Manon 씨, 당신의 차례예요. 라고 얘기하죠. 또는 이때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Dites-nous un peu qui vous êtes. 우리에게 말해주시겠어요? 조금. qui vous êtes, 당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qui가 누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하라는 거를 이제 말을 저렇게 좀 표현을 바꿔서 쓴 거죠. Je m'appelle Manon. 제 이름은 마농이에요. Moi aussi. 저 또한 j'adore la cuisine. 요리를 좋아합니다. Surtout faire des desserts라고 하죠. 특히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여기 아도에 또 나오죠? 정관사 나오죠? 동사 원형 나오죠? Le prof de cuisine, 요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Et vous avez quel âge?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마찬가지로 avoir 동사 쓰고 있네요. J'ai 25 ans. 저 25살이에요. Et un jour, 그리고 언젠가는 j'aimerais bien ouvrir ma propre boulangerie라고 되어 있죠. 언젠가는 저도 뭐뭐 하고 싶습니다. 조건법이라고 했죠. ouvrir는 열다예요. 나의 고유의 내 스스로의 블랑쥐의 빵집을 열고 싶다. 여기 나오네요. 자기 자신을. Oui, c'est super. 아주 훌륭하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 직업 묻고 답하기가 나왔고요. 스 프레젠 때 자기소개하다라고 나오죠. 이게 스가 붙으면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 거. 트라디셔널 전통적인 포프 자기 자신의 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한번 볼게요. 표현 연구에서도 이제 몇 가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지문에서. 볼게요. Vous avez quel âge?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avoir 동사 쓴다 그랬죠? Quel âge avez-vous라고 해서 quel âge를 앞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평소문에 어순을 그대로 쓰고 물음표를 쓰고 억양을 올리면 이제 의문문이 돼요. Vous avez quel âge?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나는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Quel âge avez-vous?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주어와 동사를 이때 도치한 거죠. Tu as quel âge? 너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Que faites-vous dans la vie?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하고 fait 사이에 에스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명령문을 만들 때 에스크를 집어넣으면 에스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순서는요. 도치를 하면 안 돼요. 주어하고 동사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 que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는 그하고 에스크의 에가 만나잖아요. 요거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아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라고 쓰시면 똑같은 뜻이 돼요. 대신에 여기서는 도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직업이라고 하는 명사를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quel est votre métier라고 하는 직업 명사로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에스크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평소문의 어순 플러스 물음표, 의문표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에스크를 붙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대로 쓰고 물음표, 의문사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의문사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해서 써도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문의 종류 편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Et un jour, j'aimerais bien ouvrir ma propre boulangerie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언젠가 제 자신의 빵집을 열고 싶어요라고 하고 있어요. aimer나 vouloir 동사를 조건법 형태로 사용하여 완곡하게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voudrais 나오죠. 뭐뭐 주세요. 뭐뭐 뭐 물건을 살 때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어요. 저 커피 하나 주세요라고 할때 주 부드해라고 써도 되고요. 저 사과 하나 살게요. 주 부드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주 부드해 라 한콩트레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나왔을 때뭐 에무레 부드해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얘는 조건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법 자체에 대해서 막 막 물어보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는 나이, 거주지, 직업이 되겠는데, 나이를 물어볼 때는 동사를 뭐 쓴다? 아부아를 쓴다. 이게 아부아가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아부아 동사가 포인트예요. 아부아 동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형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죄, 띠야. 일라, 엘라, 누자봉, 부자베, 일종, 엘종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겔라, 아베부,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당신은 몇 개의 해를 가지고 있죠? 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당신은 몇 살입니까로. 뒤야 깰라 가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너는 몇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니? 이지만 해석할 때는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죄세정 16살입니다. 16세즈예요. 세즈. 이러면서 자꾸 숫자를 기억합시다. 그다음에 거주지 묻고 답하기. 이때는 동사가 아비떼. 아비떼 동사가 이제 핵심 동사예요. 알다. 아비떼 동사는 일군 동사죠. 일군 동사는 모음이 으, 으에스, 으, 오엔에스, 으젯, 으엔떼로 바뀌죠. 나중에 동사편에서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인칭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아비떼 후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저 때는 부니까 지금 끝에가 으젯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쥐아빗 우, 또 어디 사니? 라고 할 때, 그때는 뛰니까, 으, 에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Quelle votre adresse?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address라는 주소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Quelle은 지금 여기 address가 여성형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의문사가 Quelle이 된 거예요. 의문형용사가. Quelle도 형태가 여러 개가 있죠. 남성에서부터 여성 복수까지 형태가 깰. 남성 단수, 여성 단수. 지금 여성 단수죠, 깰. 남성 복수, 그다음에 여성 복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죠. 형태가 이렇게 돼요. 네 가지의 모두 발음은 똑같습니다. 깰로 똑같아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에서 명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형태를 명사에 맞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파리시 며칠에 15에 산대요. J'habite 15 rue de Metz à Paris 라고 돼 있죠. 거주지였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물어보는 거 볼게요. 자,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까 est-ce가 붙으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크를 빼고 그냥 좀 전에 나왔던 거그 페트 부 이렇게 써도 됩니다. 덩라비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켈레 보토 프로페시옹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직업은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던 직업이랑 단어가 달라졌죠. 프로페시옹이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직업 메띠에였죠. 똑같은 뜻이긴 해요, 직업. 네, 매띠에는 남성이고요. 프로페시옹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프로페시옹 앞에 있는 의문사를 보면 꼐의 형태가 요거죠. 꼐이에요. 요거 형태예요, 요거. 요 형태죠? 꼐에 votre profession. 이때는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할때요두 번째 꼐를 쓰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매띠에는 뭐예요? 꼐에 votre 메띠에. 이때는 메띠가 남성이기 때문에 요 깨를 썼던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기준이 돼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해야 하실 때는. Je suis journaliste. 저는 기자입니다. Et vous? 당신은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ton père, qu'est-ce qu'il fait? 너의 아버지. 이것도 소유형용사에서 우리 기억할 거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 수를 일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명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따가 아니라 똥을 쓴다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 qu'est-ce qu'il fait? 무엇을 하시냐? Il est professeur 선생님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Je suis journaliste, il est professeur처럼 애트르 동사 다음에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요. 관사를 생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관사편에서 관사의 생략 부분에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직업이나 뭐 이런 거 나타낼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살펴봤고요. 조심할 건 나이에서 아부아부 동사를 쓴다. 그리고 직업에서는 이제 페어 동사를 쓸수 있고 아니면 프로페시옹이나 메띠에를 쓸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레 동사는 아부아 동사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알레 동사는 안부를 물을 때쓸수 있는 동사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는 이제 보건요 퐁시공떼라고 해서
조금 발음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프랑스의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부르고뉴-퐁시꽁떼는 프랑스 동부의 레지옹. 레지옹은 이제 행정구역이라 그랬어요. 행정구역에 나뉘는 단위예요. 레지옹으로 2014년 부르고뉴와 퐁시꽁떼가 합쳐져 만들어진 곳이다.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데 그걸 합쳤어요. 레지옹을 합치면서. 동쪽으로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중심 도시로는 디종과 부장송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종은 사실 여러분들 여기 수특에 나와 있는 이 설명보다는 사실 머스타드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디종이고요. 네, 부장송은 교육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 연수 같은 거나 뭐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디종을 보시면 디종은 부르고뉴 퐁시꽁떼의 행정부가 위치한 도시다. 일찍부터 부르고뉴 공국의 중심 도시로서 파리와 리옹을 연결하는 길목을 위치해 교통과 상공업이 발달했다라고 나와요. 잘 보존된 역사와 문화적 건축물로 유명하다. 2008년에는 프랑스 문화부에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나오죠. 이런 거는 불어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이런 거는 프랑스 문화부에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 Ville d'Art et d'Histoire 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뒤에 보시면은 뭐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부장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한 것을 뭐 보기에서 고른 것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보셔가지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부장성. 부장성은 부르고뉴 퐁시꽁떼의 지역의회가 소재에 있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두 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두 강은 여러분들 되게 좀 낯선 강이실 거예요. 프랑스의 뭐 루아르 강이나 센강이나 뭐 론강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좀 어색하니까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를 보시고 아 이런 강이 있구나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부장송 출신의 사람들은 비정땅이라고 불린대요.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고쳐가지고 불리며 빅토르 위고의 출생지로도 유명하다. 이것도 굉장히 그 문화 문제에 막 보기로 막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걸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읽으시면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읽으시면서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또한 프랑스식의 제조술의 발상지로 불리는데 이 지역에서 발달한 기계식 시계 제작 기술은 우수한 노화를 인정받아서 202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나올 만합니다. 보기로 1, 2, 3, 4뭐 보기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어 수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밑에 각주가 달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출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보기들이. 네개딱 이렇게 만들어지기 좋으니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프랑스 남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죠. 바캉스로 굉장히 많이 떠나고 그런 곳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남부 여행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포방스 알프 코트 나주유가 되겠습니다. 여행 프로에서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명칭은 포방스 알프 코트 나주유라고 나와요. 이것은 프랑스 남부의 레지옹이다. 세 개의 주요 지리적 요소를 조합해서 만든 명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칠한 부분 여기 남쪽인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포방스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남동부 지역을 일컫는 말이며 알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알프스 산맥을 의미해요. 그래서 알프는 이렇게 복수로 쓰입니다. 코트 나주유는 푸른 해안이라고 하는 뜻으로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연안을 지칭한다. 그리고 니스 생토코페, 앙티브와 같은 휴양 도시가 유치해 있다라고 했는데 생토코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여행 프로에서 여행 그 다큐나 어디 프랑스 남부 할때 오히려 니스보다는 여기를 많이 가더라고요. 생토코페를.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앙티브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볼게요. 자, 생토코페는 니스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원래 어부들이 많이 사는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화가 폴 시나크가 이곳에서 작업실을 두고 그림을 그리며 동료 화가들을 초대했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0: 화가 뽈시나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화가 하면은 이게 아시는 분들이 딱몇 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 말고도 이제 이 사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만남의 장소가 됐대요. 그리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리 곳곳이 전쟁 피해를 입게 되자 파리의 많은 지식인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50년대에서 60년대는 다양한 영화의 배경지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죠? 다양한 영화의 뭐 배경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각계각층의 유명인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해서 사진이 나오네요. 사진도 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가로 얘기를 하고요. 니스하고 이렇게 100km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앙띠브 볼게요. 앙띠브는 니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해변 마을이다. 이것도 등장할 수 있어요. 앙띠브에 대한 말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첫 번째,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그 유명한 피카소가 나와요. 프랑스 남부를 살아야겠던 피카소가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다. 이것도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12세기에 지어진 그리말디 성은 현재 피카소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나와요. 그리말디 성은 여전히 그리말디 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피카소 박물관은 예전에는 그리말디 성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밖에 화살촉이 교차한 별의 모양의 독특한 성벽을 지닌 카레 성체, 포크야헤, 그리고 중세 시대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구시가지, 수많은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보방항구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지시형용사하고 소형용사 내용 다 봤는데요. 문법 내용은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의사소통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사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빌드업 통합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7강으로 만났습니다. 7강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환경 문제, 문제풀이 한번 쭉 들어가 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주요 내용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서 비교하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안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은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자연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랑 연결되는 두 가지 내용들을 비교했었고, 환경 문제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환경 문제 풀이,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의 교재 28쪽에서 33쪽에 해당하는 내용 쭉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빌드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맞추고의 개념보다는 이 문제조차도 나랑 같이 따라오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개념 공부할 때, 다 알겠어. 레오폴드 다 알겠어. 라고 배웠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막상 문제 보면은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나랑 같이 풉시다. 문제도 또 다른 개념 공부다 생각하시면서 나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스텝이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기계이며 자동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많은 동물이 특정 행동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부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경우에는 신체라고 하는 겉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정신 또는 다른 편으로는 이성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의 경우에는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체적인 특징만 갖고 있는 거지, 정신적인, 이성적인 특징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둘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둘다 공통점이 아예 없다? 아니다.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띵! 자연은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하는 비이성적 존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뒷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옳은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 보세요.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못하는. 데카르트 입장에 따르면은요, 자연은 도구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즉, 자연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적, 도구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노가치다? 그건 아니다. 근데 어떤 가치가 있는 거야? 인간이 이용할 만한 수단적, 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비이성적 존재는 어느 정도 옳은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앞부분은 잘못된 설명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ㄷ은 잘못된 설명. 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부재한 물질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ㄷ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ㄹ.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왜? 인간만의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도구적 존재인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자라는 입장이니까 리을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1번에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야겠죠? 돼지에 대한 윤리적 관계는 오케이, 누군지 조금 감이 옵니다. 그래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에 대한 윤리적인 관계는 토지에 대한 사랑, 존중, 경외 위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돼지가 지닌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된대요. 여기서 가치란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철학적 의미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돼지 윤리를 강조하고 생태계 안에서 무생물부터 사람까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라고 보는 이 사상가는 바로 레오폴드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레오폴드의 입장에 옳은 설명, 일단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돼지는 단순히 토양으로 바라보는, 돼지를 단순한 토양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 왜? 돼지는 그냥 단순한 땅,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돼지뿐만 아니라 동식물, 사람 등등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토양이야. 흙이라고만 바라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돼지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왜? 인간은 돼지와 함께 다른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공동체적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존재? 있을 수 있다. 자연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은요, 쓸모가 없더라도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거겠죠? 따라서 세 번째,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윤리는 인간과 돼지 간의 경제적 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마지막 설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할 때도 알려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을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아니다라고 봤었죠. 즉, 자연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과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용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레오폴드는 인간은 자연을 그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 돼라고 본 겁니까? 아니죠.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이용 가능해. 라고 봤기 때문에 마지막 설명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네 가지 내용 모두 다 옳게 체크한 사람은 누구? 바로 갑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자, 이제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라고 접근이 좀 어려웠을 텐데, 수능에서는 실제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누구?

누구인지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윤리의 범위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넘어서 토양, 물, 식물, 동물, 곧 대지를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어떤 행위가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다. 하지만 그걸 깨트린다면은 그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만이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며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생존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라고 주장한대요. 자, 우리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결국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나는 누군지 찾아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그렇지, 바로 대지 윤리를 주장하고 있는 레오폴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겠어요, 쉽게? 인간 중심주의에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럼 정리. 결국에 우리 마지막 선지들을 쭉 보니까 무엇, 무엇, 무엇, 무엇들을 간과하고 있대. 그럼 기억에 들어가야 될 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인간 중심주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놓치고 있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결국에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앞부분에는 간과한다. 앞부분에는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끊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인간 중심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중심주의 이거 놓쳤어. 그러니까 인간중심주의는 이거를 간과해라고 선지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동시에 이거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의 주장이면서 인간중심주의 사람들이 놓친 것,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인간의 복리를 위해서 동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 까지 끊어보세요. 인간의 복리를 위해서 동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가 놓친 겁니까? 아니죠.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앞부분 쉽게 인간 중심주의가 놓친 게 와야 돼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선을 개체의 선보다 우선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인간중심주의가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레오폴드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함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지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간중심주의가 놓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있는 생명체 존재해요.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구성원이 도덕적 행위자다라는 거를 간과한다라고 보는데 우리 앞에 부분이 레오폴드의 입장에도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무생물의 경우에는 레오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무생물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고민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맞아. 하지만 이러한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위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4번 선지 보니까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원이 도덕적 행위자라고요. 레오폴드는 무생물은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라고 보았는데 따라서 앞에 부분은 레오폴드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봅시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라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가 놓친 게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인간중심주의가 놓친 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은 건 레오폴드의 입장이면서 인간중심주의가 놓치고 있는 건 정답 2번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상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A에게 조언하려면은 위에 있는 어떤 입장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돌은 자연을 본받는다. 즉,

주위 자연을 강조하고 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도가의 입장에서 A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A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산불이 발생했대. 그래서 잿더미래.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인공조림에 나서야 된다. 인공적으로 숲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과 나무의 재가 거름이 되어서 스스로 싹을 틔우는 자연의 복원력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대요. 두 입장 사이에서 산림청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도가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제언을 줄수 있을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생명체들 간의 위계 질서에 따라, 아니 도가는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만물은 평등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았는데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요? 아니죠. 만물은 평등하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본 거니까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버려야 된다, 무위자연의 길을 걸어야 된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왜?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혼란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냅둬라. 냅두고 우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도가의 입장이었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서 훼손된 자연을 적극적으로 복원한다라는 거는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하는 거였죠. 근데 도가 입장에서는 인간 개입을 허용했다? 아니지. 인간의 인위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인간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유용한 나무를 선별해서 보관하는 것 역시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가에서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관리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생태계의 질서 회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즉,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 가깝게 될 겁니다. 오히려 도가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았죠. 그래서 5번 마찬가지로 잘못된 설명이 돼서 4번의 정답에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5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갑. 환경 문제는 지구의 물질 순환 속도보다 인간이 자원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갑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지구 생태계는 모든 구성 요소가 사슬처럼 얽혀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발생하면은 다른 분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을도 옳은 설명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정화 기능이 있는데 인간이 배출하는 각종 화학 물질이 자연의 정화 기능을 방해하면서 환경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병도 옳은 설명했어요. 환경 파괴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경 문제의 완전한 복구는 어렵습니다라고 정도 옳은 설명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설명,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갑, 을, 병정은 옳은 설명, 무는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 문제 풀 때마다 당황해. 선생님, 저는 이러한 지도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라고 막 장황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다시 개념을 공부하는 거다. 새롭게 공부하는 거다. 우리가 앞에 개념 파트에서 안 했던 거를 또 공부한다. 이렇게 푸는 거구나. 수능 빌드업이니까 수능에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감만, 느낌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조금 더 얹어보자면은, 아, 저기에서 지도가 여기구나. 저 군데는 저 부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가 발생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가 발생 지역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후의 특징은 바로 적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자, 우리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 바로 열대림 파괴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통합사회는요, 단원단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도 사실은 연결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기후가 인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할 때 열대 기후 지역 공부를 했습니다. 열대 기후

지역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아, 그러니까 적도 지역 부근이었지. 그래서 여기선 열대림 파괴 문제가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왜? 열대림이 파괴돼. 그러면은 나무가 내뿜는 물질들이 사라져. 이를 통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1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2번,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을 증가시킨다고요?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이겠어요? 그렇지.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구조물 및 건물 등이 부식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산성비 피해로 인한 문제. 4번, 화석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주된 원인이 되는 거는 지구 온난화. 마지막 5번, 국제사회는 이에 해결을 위해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아니, 사막화 방지 협약은 말 그대로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기후랑 연결시켜서 계속 읽어내는 연습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글엔 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된 도시를 국가의 A, B, C, D, E에서 고른 것은 선생님 일단 전 지도 나오면은 지도 몰라요라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요. 계속 쓰세요. 계속 쓰시면서 그냥 눈에 익혀두시면은요. 언젠가는 지도 봤을 때 여긴가라고 바로 눈에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하나가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린 빌드업이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언젠가는 통합사에서 다루는 어지간한 지역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지도부터 한번 체크해볼까? 자, 일단 A는 어디냐면은요, 바로 영국 런던입니다. B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E는 바로 몬트리올이에요. 그리고 D는 교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C는 람사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람사르는 요 지역, 그리고 여기 교토는 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몬트리올, 런던, 파리, 눈에 계속 익혀 두신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74년 과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 냉장고, 냉매, 에어컨, 스프레이, 오케이. 이거 어디랑 연결된다? 프레온 가스, 염화, 플루오린이나 탄소. 가 성층권으로 올라가 자외선을 만나면은 염소 원자를 내놓고 염소 하나가 수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대요. 그래서 오존 구멍이 뚫리면은 어떤 문제? 자외선이 지표면에 그대로 도달해서 피부암, 백내장 발생률,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가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가는 어떤 문제 해결이 된다? 그렇지. 바로 오존층 파괴 문제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러한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 어떤 거였죠? 이거 계속 눈에 익혀둬야 할지. 오존,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몬트리올 의정서. 그러니까 어디가 되겠는 거겠어요? 마지막 이 몬트리올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랑 이 환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계속 눈에 익혀주세요. 우리 문제 풀면서 반복, 반복 또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일단 하나 기억할 거. 오존층, 몬트리올 의정서였죠? 우리 개념 공부할 때. 그리고 몬트리올, 여기. 이렇게 계속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에 가나다에 들어갈 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각 주체의 노력이래. 우리 보기를 먼저 살펴보니까 개인, 기업, 국제사회, 국가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 소비, 쓰레기 분리 배출, 에너지 절약의 생활 알뜰, 생태 시민으로서의 생활 자세를 함양을 하는 건 바로 개인이 해야 할 일이겠죠? 두 번째, 각국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게 한 파리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어디에서 국가끼리 모여서 협약, 약속을 한 거니까 국제사회의 노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는 국가의 노력. 자, 우리 그러니까 각각 개인, 국제사회, 국가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1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한번더

복습하는 것도 나왔고, 예를 들면 7번 문제처럼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이라는 협약 다 알아도 지도에서 찾아내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나 분명히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문제 풀면서도 또 다른 개념을 얻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텝 1 문제 풀었고요. 이제 우리 스텝 2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갑을 사상가의 대화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누구인지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갑 먼저 볼게요. 자연에 대한 온전한 지배를 위해서는 위대한 발견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비밀은 스스로 진행되도록 방임했을 때보다, 오케이. 인간의 기술로 조작을 가했을 때그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갑은 누구냐면요. 바로 베이컨이에요. 자, 우리 베이컨이 강조했던 건 뭐였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지식의 힘을 강조했었고, 이 지식의 힘은 결국에 무엇이다? 말풍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탐구가 바로 힘이다, 지식이다 라고 본 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베이컨이라는 걸 찾았으면 정말 좋아요. 왜? 그래야지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베이컨이라는 걸못 찾았을 때에는 여러분의 요 연습부터도 한번 해보세요. 말풍선에 들어가는 게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관지, 생태 중심주의의 사상관지, 요것도 한번 먼저 나눠보세요. 그치, 바로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였구나라고 찾은 다음에 베이컨이라고 찾으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서만 설명되어 많은 역사적 사건도 실은 사람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지윤리에 따라 동식물, 토양, 물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대지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레오폴드. 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억부터 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개조해서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증진시켜야 된다. 왜? 자연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지식과 이성을 활용해서 과학적 탐구를 통해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본 거니까 베이컨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얘들아, 이런 문제는 누구의 입장인지를 꼭 봐야 됩니다. 니은 보자. 이번에 갑이니까 베이컨이야. 자연을 탐구하는 목적은 자연의 내재적 질서를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을 통해 인간의 이익을 점차 극대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본 거였죠? 그러니까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우리가 앞에서 레오폴드 풀때 스텝 1에 3번 문제랑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레오폴드는 물론 인간, 동식물, 무생물 모두 다 서로서로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어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있고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노력해라고 보는 입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누구만이 도덕적 책임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본 거냐면요. 레오폴드는 여기다 적을게요.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무생물 역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이 무생물 자체가 스스로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행위도 자연 전체 생태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옳다. 이게 흔들린다면 그르다. 라고 말한 거겠죠. 자, 따라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니다. 도덕적 행위는 인간만이 할수 있다.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을 좀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는 갑과 을 모두가 설명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인간의 복리, 복리가 뭐냐면은 행복과 이익이야. 복리를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행위 허용된다. 갑은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베이커는? 자, 이제는 레오폴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들어봐요. 우리 이거 했던 거야. 레오폴드는 자연에 대해서 일체의 개입 부정한다. 아니죠. 다시. 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의 그 어떤 경우에도 개입해서는 안 돼. 자연을 어떤 경우에도 이용해서는 안 돼. 레오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레오폴드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단,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레오폴드, 인간의 복리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경우 있다. 단, 생태계 전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본 거니까 레오폴드도 옳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우리가 풀수 있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안올 텐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빌드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하면, 빌드업에만 나오고 안 만난다 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빌드업에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실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일단 2번 문제 풀 거예요. 당연히 내용도 볼 거야.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를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가봅시다. 자, 일단,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대. 자, A는 아직 갑과 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갑이 을에게 하는 비판이야. B는 을이 갑에게 하는 비판이야. 자, 그럼 일단 갑과 을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온갖 모든 중생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연기설을 주장하고 있는 누구의 입장? 갑은 바로 불교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을,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자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적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을은 쉽게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 정도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A에 들어가려면은 갑이 비판을 해야 돼. 뭐라고 비판해야 돼? 불교의 입장에서 비판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연습한 건데, 간과한다 앞에 끊어보세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갑의 주장, 불교의 주장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동시에 을이 놓치는 것들, 왜냐 간과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4번, 5번에 해당하는 B는 바뀌어야겠죠? 을의 주장이면서 불교에서 놓치는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둘다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가보자 일단. 무생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곧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본건 딱히 불교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불교의 입장이 아니니까 일단 1번 잘못된 설명이에요. 둘 다를 충족해야 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가보자. 자연물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 상호 연기설의 관계이다. 이거 불교의 입장 맞죠? 두 번째 거. 인간 중심주의가 놓치고 있습니까? 네. 인간은 자연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라는 걸 너는 놓치고 있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해보자. 3번. 자연 속 존재의 활용이 도덕적 주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건, 얘들아, 발을 바꿔봐. 자연 속 존재를 활용해야 돼. 그래야지 도덕적 주체인 인간이 생존할 수 있어. 인간은 즉 자연을 이용해야 돼. 아니,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 아닙니까? 이거를 인간 중심주의가 놓치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 중심주의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애초에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얘들아, 이번에는 거꾸로야. 그 앞에 부분에 뭐가 와야 돼?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면서 불교가 놓친 것들이 와야 돼. 자연은 인간의 목적과 상관없는 무위의 체계다? 아니, 지금 무위의 체계라는 거는 도가의 입장인데,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
아니죠. 자연을 이성에 근거한 전일론적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 전체는 유기적으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아니죠. 오히려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이분법적 관점이었죠. 이게 인간중심주의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고요. 우리 요런 문제 당연히 내용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그렇지. 이 글에서

누구의 주장인지 다른 상대방이 놓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래바닥 위에 녹슨 배가 덩그러니 보이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곳은 과거에 호수였는데 호수가 사라진 자리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수가 사라진 자리는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 가에 들어간 내용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모래바닥 위, 그리고 호수였는데 황무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가는 사막화 문제라는 내용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숲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 숲은 과거에 울창했었는데 토양도 이미 산성화되어 오케이. 그럼 나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문제? 그렇지. 산성비로 인한 문제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 산성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사막화였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2번, 건조기후 지역보다 열대기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힌다? 아니, 지금 열대기후 지역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사막화의 문제라고요? 주로 어디에서? 오히려 건조기후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나의 발생 사례는 유럽보다 아프리카에서 먼저 알려졌다? 얘들아, 산성비는 어디에서부터? 공장이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먼저 발생했어. 즉, 산업화가 시작된 서부 유럽에서 먼저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먼저? 아니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물질이 국경을 넘으면서, 원인 물질,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 국경을 넘으면서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국제사회는 가와 관련해서 교토의정서. 얘들아, 지금 가와 관련해서는 사막화 방지 협약이 맞는 말이겠지. 아니,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협약,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자, 우리 나와 관련해서는 몬트리올 의정서 우리 확실히 외웠다. 얘들아, 몬트리올 의정서는 무엇을 위한 거였지? 그렇지.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었지.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국제 관련, 환경 관련, 국제 협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알겠다. 지도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스텝 1의 경우에도 마지막 문제에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이 지도로 나왔었고, 우리 이번에서도 지도로 한번, 요번 문제에서도 지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가를 보니까 런던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의 경우에는요, 폐기물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폐기물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는 바로 가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 협약의 경우에는요, 유해 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다시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물세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의 보호, 람사르 협약. 따라서 리을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순서대로 니은, 기역, 리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2의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스텝 3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3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거는 발문이에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은 그림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찾으세요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이걸 봐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바람직한 대지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낱낱이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된다. 이제 이거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생명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고 가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얘들아, 레오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찾으면 돼요. 환경오염은 외부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대표적 시장 실패의 사례래. 자, 우리 뒤에서 시장 실패 공부할 건데, 시장 실패는 자원이 원하는 만큼 딱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자, 우리 그 중에서도 환경 오염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를 끼쳐요.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돼. 배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 손해를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대요. 따라서 다른 대안보다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서 기업에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고, 즉 매연을 내보냈다, 오염물질을 내보냈다,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업이 내는 거예요. 비례해서. 또한 그 활동을 적정 수준까지 억제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사회 전체의 편익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가해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에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정도, 비용을 더 내도록 하자. 혹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서 기업의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자라고 보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가에 비해서는 나는 X축은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환경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비용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고. 자, 마지막 Z축. 자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이러한 제도 만들자라고 보는 거니까요. 따라서 X, Y, Z축 모두 다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X축도 높게 나타나고, Y축도 높게 나타나고, Z축도 높게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는 니은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 X축도 높아, Y축의 입장에서도 높아, Z축도 높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니은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 가,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우리 이제부턴 어떤 사상가랑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지식이 힘이다. 오케이, 누군지 알겠어.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인간의 힘,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 나온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의 힘 강조한 베이컨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북극해 연안의 툰드라 지역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영구 동토층이 융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대. 그래서 토양에 갇혀있던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에 해당하는 환경 문제는 뭐랑 연결되는 거겠어요? 기온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문제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 2015년에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 협정이 채택이 되었대. 기존 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기존 기후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산업화 이전 대비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오케이, 그럼 지구 온난화를 좀 방지하자라는 내용이겠네. 나아가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대. 근데 이게 2015년이었다? 오케이. 교토정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라는 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노력하자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 협정은 무엇이다? 파리 협정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사상가는 자연 법칙을 인간의 도덕 법칙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봤다? 아니, 자연 법칙을 도덕 법칙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본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잘 활용하자는 거죠. 자연 법칙을 인간의 이익이랑 인간의 복리를 위해서 이용하자.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자라는 거였지. 아니, 자연 법칙을 도덕 법칙으로 대체하자. 즉, 자연 법칙 없애! 도덕 법칙으로 만들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나의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타나면은요, 생태 서식을 할수 있는 범위가 점차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 점점 더워지니까.

서풍이 상승하니까 점차 북쪽으로 올라간다. 북반구의 냉대림 분포 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협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협정은 나현상의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거제랑 거래랑 관련된 건 교토의정서의 내용이었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설명, 리을은 옳은 설명.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빌드업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문제 보고 나서도 당황할 거예요. 도대체 난뭘 찾아야 돼? 자료 1에서 그림만 나와 있는데? 라고 할 텐데, 결국 이 그림에서는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은 다음에 자료 2, 3과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 보세요. 염화플루오린화 탄소가 배출돼서 이것으로 인해 피부암이 증가한대.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오존층 파괴 문제랑 연결되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나에 들어갈 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배출돼서 호수의 무생물과 산림이 죽는다. 결국에는 산성비 문제가 바로 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로 인해서 과경작, 과방목의 문제가 나타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사막화였죠. 따라서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막화. 자, 우리 이렇게 내용 찾은 다음에 자료 2, 3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는 지금 유럽의 기업들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했는데 이러한 산업 폐기물들이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왜? 우리 바다라는 거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해양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라는 문제 우리 봤었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대한 녹색 장벽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노비 주도하고 여러 국제 기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힐 지대에 속하는 20개국에 걸쳐서 나무 벨트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엇을 막기 위한 거예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는 거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관련해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관련된 협약이 체결되었다? 아니, 지금 가와 관련되어 있는 오존층 파괴 문제는 계속 외워야죠. 몬트리올 의정서죠. 오존층 몬트리올.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나 피해 지역. 산성비 피해 지역은 대체로 저위도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저위도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부 유럽과 같이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사막화 방제 날은 무엇을 위한 거겠어요? 그렇지. 사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은 가와 관련된 기념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라 보도록 2,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는 가를 위해 체결한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약의 위반 사례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몬트리올 의정서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무엇을 위반한 걸까요? 그렇지. 해양 폐기물의 문제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 즉 런던 협약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나는. 그래서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지막 5번 봅시다. 자료 3은 다의 해결을 위한 실천 사례에 따라서 정답 5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오염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밑줄 친 내용 위주로 같이 봅시다. 인간 중심주의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거죠. 왜 인간이 더 자연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이분법적 세계관이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우리 니은의 문제는 쓰레기 집적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해양 폐기물들이 모이는 건 해류에 의해서 떠다니다가 해류가 약한 지역에 당연히 점차 모이고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해류의 흐름이 약한 곳에 이 문제가 분포된다. 기억, 니은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 마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이번에는 ESG 경영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의 사례로 기업이 공식 인증 마크 없이 자체 환경 마크를 디자인해서 상품에 부착하는 거는 그린워싱 사례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ESG 사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디귿 잘못된 설명이고 여러분들은 디귿을 보면서 아, 저게 그린워싱 사례구나라는 정도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자연 기금은 국제 기구 중 하나이다. 아니죠. 비정부 기구입니다.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는 1번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인간과 자연의 관계랑 관련되어 있고 환경 문제까지 우리 모두 다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결국 뭐가 나온다? 지도가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서 선생님 이제 다양한 문화권과 관련되어 있는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공부를 할 때 불안하죠. 잘하고 싶고.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요. 자신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약간 떨리는 일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남들도 했는데 남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너무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한없이 초라해지잖아요.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작년에 나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 나 그래도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꽤 길어졌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교재 5강에 해당하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단원 공부할 건데요. 지각과 생명체를 왜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냐? 공통점이 있거든요. 구성 기본 단위체가 있어요. 그 기본 단위체가 여러 개 결합해서 어떤 물질을 이룬다라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규산염 광물. 얘는 기본 단위체가 뭐냐? 규산염 삼연체예요. 다시 말하면 규산염 삼연체는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여러분 딱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가운데에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 여러분 몇 조 원소죠? 14조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 4개인 원소고요. 규소 하나 있고 중앙에 그리고 산소가 4개가 있어요. 산소는 몇 조 원소죠? 그렇죠. 16조 원소죠. 규소나 산소나 다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소랑 산소가 이 결합한 형태는 결합 중에 무슨 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하면 무슨 결합? 비금속이니까 비금속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 공유결합입니다. 그리고 정사면체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체가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을 할 때는요, 저 산소 하나를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해요. 산소가 이제 하나 빠지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규산염 삼형체가 기본 단위인 규산염 광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조금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암기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독감에 걸렸어. 독감. 독립형 구조, 감람석. 독감에 걸린 이름은 단휘예요. 단휘. 단사슬 구조 휘석. 단위. 독감에 걸린 단위가 좀, 섬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복각섬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복사슬 구조, 각섬석에서 복각섬이라는 곳에 갔더니요. 검은색 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판상 구조, 흑음모, 흑, 검은색, 검은색 흑. 그리고 검은색 판 모양이, 판이 많았고, 그리고 밝은색 광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밝은색인 석영 장석을 망에 담아서 왔어요. 다시. 독감에 걸린 단위가 복각섬에 갔더니 검은색 판들이 많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밝은색 석영 장석이 있어서 망에다가 그 석영 장석을 담아왔다. 이렇게요. 그래서 독립형 구조, 감람석은요, 이 규산염 삼형체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 산소 원자 수가 없죠. 산소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독립형 구조예요. 독립형 구조다 보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고요. 그리고 이제 풍화에 약해요. 바람에 약해. 그리고 깨져요. 성질은 이제 깨진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 감람석 하나 했고요. 이 단사슬 구조부터는 이렇게 산소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산소 원자 수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단사슬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가 많아지고요. 그럼에 따라서 풍화에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 산소 수 많아지고 풍화에 강해진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 원자 수에 비례 이렇게 나타났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점점 산소를 많이 공유함에 따라 단위 이제 규소당, 하나의 규소당 산소는 점점 적어진다. 왜냐하면 산소가 하나 빠지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사슬 구조는 이제 하나에 길게 연결된 거고, 복사슬은 이제 두개 사슬이 이제 길게 연결된 거고, 판상 구조, 판 모양이고, 얘는 이제 망상 구조라고 합니다. 색깔은요, 다 어두운 색인데, 이 석영하고 장석만 밝은 색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아까 독감에 걸린 단위가 복각섬에 갔더니 검은색 판이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밝은색 석영 장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석영이랑 장석만 밝은 색이고 나머지는 어두운 색이다. 각각의 구조, 그리고 이름 알아야 되고요. 단사슬 구조부터 망상 구조로 갈수록 공유 산소 수는 많아짐에 따라 풍화에 점점 강하다. 그리고요, 이 독립형 구조인 감람석이랑 이 석영 장석, 망상 구조인 석영 장석은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네, 나머지 여기 단사슬 구조부터 이제 판상 구조까지는 흑음모까지는 쪼개진다는 성질이 있고요. 흑음모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고요. 이 휘석이랑 각섬석은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다. 이 정도 좀 기억할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쪽을 암기해야겠다. 이런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 살펴봤고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물질도 살펴볼 건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소화합물을 배울 거예요. 탄소가 역시 비금속으로 다른 원소랑 공유결합할 수 있거든요. 탄소끼리도 공유결합할 수 있고, 탄소가 수소, 질소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진 화합물을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탄소가 포함된 탄소화합물이고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그중에서도 단백질,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근육, 뭐 뼈, 머리카락 이런 거, 그리고 히읗 들어가는 거,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살펴보고, 그다음에 DNA, RNA 같은 이제 유전물질, 핵산 이렇게 두개 살펴볼 겁니다.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다 탄소화합물이고요. 단백질은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아까 규산염 광물은 기본 단위체가 뭐였죠? 규산염 삼연체였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냐? 그러면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요. 이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가 이제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고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 네, 이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탈수, 물이 빠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아미노산에 이제 카복실기에 있는 OH와 아미노기에 있는 이제 H가 이제 만나서 이제 물의 형태로 빠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빠지는 물질이 뭐냐 자주 물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 게 여러 개 결합되는 걸 폴리, 많다란 뜻이죠.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지면 이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미노산의 종류, 어떤 순서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이제 어떤 그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지를 결정함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자 히읗히읗히읗,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것의 이제 주 성분이 됩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요? 아미노산. 근데 이제 아미노산이 예를 들면 3개가 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일까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이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3개가 아니고 2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N-1. 아미노산이 N개면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N-1개입니다.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살펴봤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하나 더, 핵산 얘기해 볼게요. 핵산. 핵산은 이제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이런 뜻이고요. 종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NA와 RNA. 근데 얘도 이제 기본 단위체로가 여러 개 결합된 형태인데, 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면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대1로 결합한 물질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이제 당과 인산이 공유 결합이 돼 있고요. 안쪽에 이제 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클레오타이드긴 한데 차이점은 여긴 디옥시 이런 뜻이에요. 얘는 라이보에서 이제 보면 디옥시 라이보스, 그 다음 라이보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이 좀 차이가 납니다.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 라이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DNA를 구성한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ATG인데요. 이 중에 이제 RNA에는 이 타이민이 없고요. 유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 자주 나와요. DNA엔 유라실 없어요. RNA엔 타이민 없어요. 그래서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기능은 이제 DNA는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오른나사 방향으로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로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DNA의 일부를 이제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RNA는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고 이제 단일가닥으로서 일종의 DNA의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DNA를 복사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이제 RNA입니다. 얘는 이제 정보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더 저장하기에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하나가 손상이 돼도 하나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함부로 원본을 밖으로 빼내진 않거든요. 이 원본을 바탕으로 복사본을 만든 게 RNA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NA랑 RNA의 기본 단위는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건데,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 당의 차이가 나고, DNA를 구성한 염기는 ATGC, RNA는 T 없고, 타이민 없고, 유라실 있다. 그리고요, 이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항상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수소 결합으로

기억.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니은. 광물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광물의 종류는 수천 가지이지만, 광물의 대부분은 지각에 풍부한 산소와 뭐,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형 광물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지각에 풍부한 원소가 나오는데요. 지각에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고요. 그다음 여러분 규소입니다.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많아요. 그다음 3위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알루미늄에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순이다. 여기까지 기억하고요.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갈게요. 그림은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중앙에 뭐 있죠? 규소입니다. 규소 하나와 그 다음에 산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산염 삼연체 가볼게요. 반대로 썼다. 그치? A가 규소예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이 규소나 산소나 모두 다 비금속 원소고요.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비. 선생님, 좀 전에 1번 문제 풀면서 말했지만 산소, 규소, 알루미늄 순이거든요. 지각은. 그래서 지금 A가 규소가 산소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형 선지 좀잘 읽고요. A가 많다 그랬으면 틀렸는데 규소가 산소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규산염 광물 중 하나의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길게 하나로 연결된 거. 네, 단사슬 구조고요. 독감에 걸린 단휘가 그랬죠? 그래서 단사슬 구조에 대표적으로 휘석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규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소인데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 길게 연결된 구조를 이제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선지 가볼게요. 단사슬 구조이다. 맞고요. 기본 단위체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든 모형이죠. 그쵸? 저 중앙에 규소를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맞고요. 대표적인 광물로 휘석이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세 가지 광물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우리 배웠는데 이건 배우지 않았죠? 괜찮아. 여기 나오죠. 규산형 광물인가? 아니요. 했으니까 A에 자철석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석영하고 희석 중에 기본 단위체가 한 줄로 길게 결합한 형태인가? 단사슬 구조인가? 예, 같습니다. 단휘. 해서 이제 C가 이제 휘석이고요. B는 이제 석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석영이랑 장석은 무슨 구조였죠? 네, 망상 구조였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자철석이다. 맞고, B에 석영의 결합 구조, 망상 구조이다. 맞고, D긋. C, 휘석은 기둥 모양의 결정을 갖는다. 그렇죠. 우리 그 독립형 구조인 이제 감람석 같은 경우에 깨지고요. 그 다음에 망상 구조인 이 석영장석도 깨지는데 나머지 광물들은 이제 쪼개짐이라는 성질을 갖고 특히 흑운모는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고요. 이 휘석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각섬석 같은 경우에 기둥 모양의 쪼개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선생님 아까 알려준 암기 방법 있죠? 독감에 걸린 단휘가 독립형 구조 독감 감람석 그 다음에 단휘 단사슬 구조 휘석 독감에 걸린 단휘가 좀 이름이 어려운 섬이에요. 복각섬에 갔어. 복각섬. 그래서 복사슬 구조 각섬석이고요.

선생님 왜 섬이라고 붙였냐, 얘랑 좀 헷갈리거든. 북각섬에 가서요, 그 검은색 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판상구조, 흑운무, 검은색 판.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밝은색 석영장석이 있었거든요. 석영이랑 장석은 여러분 밝은색이에요. 나머지는 어두운 색이고. 그래서 그걸 망에 담아왔어요. 좀 귀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망상구조 석영장석 이거야. 별로 안 되죠? 색깔은 여기 어두운색, 밝은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독립형 구조 감람석과 이 망상구조 석영장석은 깨짐이고, 나머지는 쪼개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사슬 구조부터 이 망상 구조까지는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풍화에 강하다.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하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5번부터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얘기가 나오네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 4개고요. 그래서 다른 원소와 공유결합을 할수 있어요. 탄소끼리도 공유결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탄소끼리도 하고 탄소수소, 탄소질소 이렇게 공유결합하면서 다양한 이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거다 탄소화합물입니다. 기억 가볼게요. 탄소 한 개가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어때요? 그렇지. 왜냐면 얘는 14족으로서 원자가 전자수 4개고, 따라서 다른 4번의 공유결합을 할수 있죠. 그래야 그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잖아.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모두 탄소가 포함된 탄소화합물입니다. 맞고요. 하나 더 추가. 여러분 배운 그 DNA, RNA 이런 핵산 있죠? 그것도 탄소가 들어있어. 왜냐면은 인산당 염기의 그 당이 이제 탄소화합물이거든. 다음 디귿. 탄소화합물 내에서 탄소 간의 공유결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탄소끼리도 공유결합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이중나선 구조. DNA죠? 선생님 대학 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왓슨과 크릭의 이제 이야기를 다룬 이중나선이란 책이 있었거든요. DNA. DNA 기본 단위가 뭐죠? 네,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뭔데?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물질.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당, 인산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을 당, 인산 골격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이제 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오른나 사방향으로 꼬여 있는 게 이제 DNA의 구조고요. 안쪽에 염기가 항상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데닌이면 여긴 타이민이에요. 여기 사이토신이면 여긴 구아닌이에요. 이렇게 항상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뭐 자외선이나 엑스선에 의해서 비록 손상이 됐다 할지라도, 한쪽이 손상됐다 할지라도 한쪽의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RNA는 단일 가닥이거든요. 근데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그 핵심은 그 염기의 배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영화 중에 여러분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매일 이렇게 DNA 얘기할 때마다 들려주는 건데, 그 영화 제목이요. 가타카가, 보세요. ATGC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이 가타칸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사이토시 아니고 구아닌으로 바뀌어서
가타 가가 되잖아요. 염기 서열이 바뀌잖아요. 그럼 뭐 눈동자 색깔이 바뀐다거나 이런 혈액형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형질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유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염기 네 가지, ATGC를 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이 핵산은 DNA다. 그렇죠. 이중나선 구조 맞고요. 유전 정보를 전달, 아, 조심해야 돼요. 저장이에요, 저장.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RNA예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RNA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리고 좀더 설명해야 돼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요. 디귿 맞습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DNA나 RNA의 기본 단위인 거는 공통점이지만,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그래서 이제 처음 글자가 D로 시작하는 거예요. RNA를 구성한 당은 라이보스, 이렇게 당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염기가 이제 DNA는 ATG면 RNA는 이 중에서 뭐가 없죠? 그렇지, T,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자, 7번은 단백질의 구조요. 여러분,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은 약 20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단백질의 입체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게 되고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 A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도 일종의 공유 결합이에요. 그 카복실기의 OH와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끼 H가 만나서 물이 빠지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탄소와 질소 간의 비금속이죠? 공유 결합이에요. 일종의 공유 결합이에요.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아미노산이다. 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맞고요. 니은 A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렇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이때 뭐가 빠진다? 물이 생긴다. 물이 빠진다라는 거 자주 물어봅니다. 탈수 축각 반응이에요. 물이 빠지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가 결합이 일어나요. 디귿.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20가지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아까 그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그때 빠지는 물질이 뭐냐 하면 물, 이렇게 자주 물어보고요. 또 아미노산이 3개라면 펩타이드 결합은 3개다. 이루어지는 펩타이드 결합은 3개다라면 틀립니다. 아미노산이 3개면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2개지. 그런 거좀 자주 물어보고요. 네.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그런 내용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7번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RNA를 구성하고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RNA는 단일 가닥이고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로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이 하나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해 있다.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 길게 연결된 걸 RNA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당이니까 얘는 뭘 표시한 거예요? 그렇지, 인산끼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을 이제 당 인산 골격이라고 하고요. 저 인산과 당 사이의 결합은 역시 공유 결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산 당이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염기가 있는데, 염기의 종류에는요, 네 개가 있는데, DNA랑RNA의 차이점이 뭐냐면, DNA에는 타이민이 있고 RNA에는 타이민 없고 뭐가 있다? 유라실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A 기역, GC에서 이 기역이 이제 유라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간 크기도 원래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데닌이랑 구아닌은 퓨린 계열 염기라 그래서 이중골이에요. 크기가 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아닌하고
아데나 구아니는 이제 퓨링 계열 염기라고 하고,

사이토신이랑 타이민, 혹은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이건 이제 피리미딘 계열 염기라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데나 구아닌 좀 크게 그리고 그 사이토신이나 유라실은 좀 작게 그렸죠. 다 이유가 있어. 그림을 잘못 그리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아데니는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수소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이 아데닌 타이민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두번 일어난다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세번 일어나서 수소 결합의 수가 많아서 GC쌍이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 약간 좀 심한 내용이긴 한데 그림을 다 이유가 있게 그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 이 상보적 염기쌍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항상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근데 그게 DNA 사이의 결합이라면 타이민이고, DNA에서 이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DNA에 아데닌이 있었으면, RNA에는 타이민 아니고, 유라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RNA이기 때문에, 기억은 유라실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는 인산이다. 네, 맞고요. 이렇게 물어본다. 타이민은, DNA만 있는 거야. 이건 지금 RNA거든요.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렸어요. 다음 디귿. 당과 가, 인산은 이온결합 아니고 뭐 공유결합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표는 규산염 광물 A와 B에서 발견되는 규산염 삼연체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석연과 흑음모 중 하나다. 그랬습니다. 흑음모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 흑음모, 판 모양, 얇은 판 모양. 그래서 얘가 바로 판상 구조인 흑음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망상 구조인 석연 장석 중 하나인데 지금 석연과 흑음모 중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B는 석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지도 않아요. 규산염 광물에 암기 방법, 독감에 걸린 단휘가 복각섬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는 검은색 판이 많았고 그리고 드문드문 밝은색 석영 장석이 있어서 그 밝은색 석영 장석을 망에 담아왔대요. 이렇게 그래서 독립형 구조 감람석, 단사슬 구조 휘석, 복사슬 구조 각섬석, 판상 구조 저기 A, 판상 구조 흑음모, 그리고 이제 망상 구조, 석영장석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의 결합 구조는 판상 구조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B는 석영이다. 네, 맞고요. 디귿 규산염 삼연체가 이웃한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 여러분이 독립형 빼고 얘는 혼자 있는 거니까 규산염 삼연체에 독립돼 있으니까 얘 말고 이 단사슬 구조부터 이 망상 구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빠지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는 이 단사슬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따라서 A가 흑음모가 B, 석영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A보다 B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 디귿 선지처럼 이제 공유하는 산소에 대한 설명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 수가 많아진다. 이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더 안정화돼서 풍화에 강해집니다. 이 단사슬 구조부터 망상 구조로 갈수록 점점 풍화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쪼개지는, 깨지는 성질을 얘기하자면 이 독립형 구조랑 이 망상 구조만 깨짐이고 나머지 세 개, 여기는 쪼개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네, 흑운무는 이제 판 모양으로 쪼개지고요. 이 휘석이나 각섬석은 이제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색깔은 다 어두운 색인데 석영장석만 밝은 색이다.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여러분이 이거 돌 그림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 알려줬어요. 가와 나는 각각 각섬석과 감람석의 모습이다. 선생님 안 주웠어. 각섬석은 뭐예요? 복사슬 구조고요. 감람석은 뭐고? 독립형 구조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간은 규사념 삼연체가 얇은 판, 얇은 판은 뭐였더라? 판은 뭐였더라? 그렇지, 이거는 흑운무죠? 저 각섬성은 무슨 구조? 복사슬 구조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나는, 감람석은 독립형 구조를 가진다. 독감. 네, 독립형 구조. 규사념 삼연체가 독립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나의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 불규칙하게 깨진다. 그렇죠. 독립형 구조는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또 석영장석. 또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깨진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문제였고요. 이제 3번 문제부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문제네요. 3번 가볼게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단백질하고 핵산 배웠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3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DNA와 RNA의 기본 단위체 밑줄 치고 위에다 한번 쓰자. 뭐죠? 핵산의 기본 단위체.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인산당 염기가 결합한 건데 DNA랑 RNA가 약간 차이가 있죠. DNA는 D가 디옥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디옥시라이보스 이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구나 하고 여기를 보면 알아채면 좋을 것 같고 RNA를 구성하는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라이보스예요. 이렇게 당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염기, DNA를 구성한 염기는 A, T, G, C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면 RNA는 이 중에 뭐 없고 타이민 없고 뭐 있다? 유라실 있다라는 거가 좀 차이점입니다. A, U, G, C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뭘까요? 그렇지, 인산입니다.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해서 이제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나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다. 네, 문제 가볼게요. 기억. 간은 라이보스 딱 보면 알수 있어요. RNA의 기본 단위체 맞고요. 나는 디옥시 보면 알수 있어요. DNA의 기본 단위체입니다. 다음, 니은. 기억은 인산이다. 맞고요. 디귿. 나의 DNA의 염기에는 유라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야. 유라실은 RNA만 존재하는 염기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여러분, 일단 4번에 거기 11개의 동그라미 좀 칠게요. 밑에 그물 분자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서 11개의 동그라미 칠게요. 11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폴리펩타이드 X와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1과 2의 결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이 빠지거든요. 탈수 축합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 COOH 여기가 이제 카복실기입니다. 카복실기의 이 OH기와 그다음에 여기 NH2 여기가 이제 아미노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미노끼의 이 수소가 만나면서 얘랑 얘가 만나면서 물이 형성되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왜 어렵게 보이냐면은 여러분 얘 뒤집으세요. 이렇게. 얘 이쪽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뒤집어 봐. 그래서 이제 이 OH랑 H가 만나서 물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니은 부분이, 이

아미노산 1과 2가 이제 결합하는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 부분이고, 다시 말하면 COOH에서 이제 OH기와 NH2A H기가 빠지면서 이제 물로 형성돼서 나가고, 여기 사이에 이제 탄소와 질소 사이에 공유 결합, 일종의 펩타이드 결합도 공유 결합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가볼게요. 폴리펩타이드 X는 규소, 갑자기 왜 규소가 나오지? 여기 규소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규소는 그 규산형 광물 할때 배웠던 거지? 폴리펩타이드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소는 초,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거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거.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지 규소 아닙니다.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기억 니은 디귿 중 펩타이드 결합이 니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우를 바꿔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니은은 맞고요. 다음, 디귿. 폴리펩타이드 X가 합성될 때물 분자 11개가 방출된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문제에서 그 11의 동그라미 쳐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11개의 아미노산이라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번 일어날까요? 11번? 아니지. 10번 일어나는 거죠. 그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이니까.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마다 물이 생성되는 거니까 물은 몇 분자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10분자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1이 아니고 10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디귿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2 우리 개념 적용하기 문제까지 해봤고요. 이제 스텝 3 실전 빌드업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모형을 이용하여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를 알아보는 탐구이다 그랬습니다. 검은색 스타이로폼 공이랑 흰색 스타이로폼 공 이쑤시개를 준비한다. 검은색에 이쑤시개 4개를 일정한 각을 이루도록 꽂은 다음에 이쑤시개 끝에 흰색을 꽂는데. 이 그림 딱 보면 알수 있지. 그럼 검은색에 의미하는 말은 뭘까? 그렇지, 규소입니다. 중앙에 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산소가 있는 구조가 이제 규산염 삼연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은 경우에 그냥 규산염 삼연체 한개딱 만든 거죠. 근데 라는 그 규산염 삼연체 A를 이용하여 A가 한 줄로 길게 연결된 모형. 무슨 구조? 단사슬 구조입니다. 얘는 이제 하나 딱 있으니까 독립형 구조. 얘는 이제 길게 연결된, 한 줄로 길게 연결된 단사슬 구조. 물어볼 것 같으니까 선생님 한번 복습하면, 독감에 걸린 단휘가 복각섬이라는 곳에 가서 봤더니, 검은색 판이 많았고, 판상 구조. 드문드문 붉은색 석영장석이 있었는데, 그 밝은색 석영장석을 망에 담아왔다. 독립형 감람석, 단사슬 구조 휘석, 복사슬 구조 각섬석, 판상 구조 흑음모, 망상 구조 석영장석. 그래서 이제 다와 같이 독립형 구조인 건 이제 감람석이 있고요. 라와 같이 이제 단사슬 구조인 거는 휘석이 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이 뭐냐면 검은색. 요 검은색. 이게 산소예요? 아니지. 이거 자주 물어본다. 그지? 중앙에 있는 건 규소입니다. 규소.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A는 규산형 광물의 기본 단위체다. 그렇죠. 이름은 뭔데요? 그렇지. 규산형 삼연체라고 해요. 중앙에 규소가 있고, 주변에 4개의 산소가 공유 결합한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규산염 삼연체는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 네, 맞고요. 다음, 디귿. 감람석은 독립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B 같은 게 아니고 이제 A 같은 구조. 그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산염 광물의 이제 그 스타이로폼 공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탐구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은 우리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그 DNA에 관한 약간 심화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DNA에 선생님 뭘 말했냐면 상보적 염기성을 말했거든요. 항상 아데니는 타이민과 구아니는 사이토신과 AT상, GC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GC상이 수소결합수가 더 많기 때문에 GC상이 많을수록 DNA가 더 안정합니다. 그런 약간 심화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DNA가 이렇게 이중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이중나선 구조. 근데 일부만 공개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구아님 여기 뭐겠어? 그치, 사이토신이지. 여기 아데님 뭐겠어? 타이민이지. 아데님은 타이민이지. 구아님은 사이토신이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기를 가려놨잖아요. 기억, 니은 기억.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조건에 보면, 아데닌을 3개 준비했대요. 아데닌은 3개 존재한다. 그럼 아데닌이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여기여야지. 만약에 이제 여기가 아데닌이면 아데닌이 4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셋. 해서 이제 아데닌은 3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데닌이니까 A와 상보적인 니는, 니은은 타이민 이렇게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은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순서 없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사이토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이토신과 상보적인 건 뭐? 구아닌. 사이토신과 상보적인 건 뭐? 구아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통해, 이 상보적 염기쌍을 통해 빈칸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얘는 염기를 숫자로 나타낸 거야. 아데닌이면은 1, 구아닌이면은 2. 이렇게. 기억 우리 지금 찾았죠? 사이토신이면 3. 그리고 타이민이면 4 해서 가를 이제 보면 가가 뭐냐면 원의 염기 배열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보세요. GACT 이렇게 되니까 G 2번, A 1번, T GAC C는 3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2의 이제 염기 배열을 숫자로 나타냈으니까 2 우리 다 채웠죠? 한번 해볼게요. 3번 그리고 4 G, E, A, 1, G, E, T, 4, C, 3.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그 합이 지금 뭡니까? 2 더하기 3, 5. 1 더하기 4, 5. 3 더하기 2, 5. 그치? 왜냐면 봐봐. AT 합 5, GC 합 5. 그렇게. 상보적 염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사이토신이다. 니은은 타임입니다. 틀렸고요. A는 5이다. 그렇지. 거기 A가 뭐냐면, 마주 보는 염기는 숫자의 합이 뭐인 경우에만, 5인 경우에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A는 5 맞고요. X에서 이중 가닥 DNA 전체에서 기억, 사이토신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위에서는 둘, 두 개지만, 밑에서는 하나, 둘. 왜냐면 위에 구아님 여기 사이토신이니까. 그래서 사이토신 총 4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빌드업의 교재 5강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문제들 같이 풀어봤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이 규산형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뭐다? 규산형 삼연체다. 규산염 삼연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선생님 암기 방법 알려줬죠? 여러분도 입에 붙도록 좀 반복해서 좀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는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 뭐,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된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이 핵산. DNA나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 특히 마지막에 풀어본 것처럼 염기의 상보적 결합을 가지고 좀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 잘 하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손특강 농업 기초 기술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과 이제 이어서 동물 자원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이 이제 사육하고 번식이에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될 때도 난이도가 제법 높아요. 물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동물 쪽을 잘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접해보지 못해봤기 때문에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출제 잘 안 되는 내용은 좀 쉽게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출제가 줄어드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함께 볼 내용이에요. 자, 닭의 사양 관리와 번식. 닭, 돼지, 소, 가축이죠, 가축. 가축의 사양 관리와 번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애완동물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려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닭의 특징.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뉘지요. 그리고 몸통에는 기낭, 공기주머니가 있고 뼈에는 기실이 있습니다. 부리가 있고 이가 없죠. 방광이 없고 항문은 총배설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깃털은 얼굴과 정강이를 제외한 온몸을 감싸고 있고 피부에는 땀샘이 없고 꼬리 끝에만 기름샘이 좀 있습니다. 자, 부화예요, 부화. 부화 이 부분도 한 번씩 잘 나옵니다. 부화는 말 그대로 계란, 달걀에서 수정란에서부터 개체가 발생되는 게 부화지요. 암탉과 수탉이 교미해서 생산된 수정란에서 병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부화 작업에서 요거 세 가지 중요합니다. 요거 세 가지. 첫 번째, 임란. 그러니까 그 부화를 닭이, 암탉이 부화를 시킨다면 임란 필요 없어요. 검란도 필요 없고 전란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부화기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부화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달걀은 완벽한 타원형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은 좀 뾰족하고 어느 한쪽이 좀 둔탁하게 되어 있어요. 둔부처럼. 그러니까 한쪽은 조금 더 넓게 생겼고 한쪽은 좀 더 뾰족하게 생겼어요. 계란. 그래서 달걀은 뭉툭한 부위를 둔단부라 그러고요. 뾰족한 부를 첨단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화기에 들어갈 때는 둔단부가 위로 올라가게 해요. 위로. 이유는 둔단부 쪽에 기실이 있어요. 기실. 우리 그 삶은 계란 깨보면 계란이 완벽하게 난각, 달걀 껍질 모양하고 일치하지 않죠. 어딘가 모르게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데가 둔단부입니다. 그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해서 난좌, 계란판처럼 놓고 부화기에 넣습니다. 검란. 알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무정란인지 아니면 발육 중지란지 아니면 썩어가고 있는 란인지 부화기에서 썩어버리면 부화기 내에 있는 계란 그 달걀들이 다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무정란 또는 발육 중지란 또는 부패란을 걸러내는 거죠. 총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1주, 2주, 18일. 5일에서 7일에서 한 번, 12일에서 14일에서 두 번째, 그리고 18일에 세 번째, 세 번을 검란을 합니다. 세번 검란을 해서 무정란, 중지란, 부패란을 가려냅니다. 다음은 전란, 알을 굴려요. 알을 굴려. 1일에 5에서 6회씩 알 굴리기를 합니다. 이유는 부화 초기에 배자에 난각막이 부착되는 걸 방지하고요. 나중에는 요막해서 안쪽에서 이제 병아리가 발생을 하면 그 알에, 알 안에 있는 병아리도 대사작용을 해요. 그래서 배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막이라는데 배설물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알 굴리기를 안 해주고 있으면 요막이 눌려버려요. 그럼 배설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배자가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 6회씩 좌우로 90도씩 돌려줍니다. 전란. 전란 며칠까지? 18일까지. 18일까지. 자, 계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지요. 안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른자, 난황이 있습니다. 난황. 배반.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실제로 개체가 되는 거죠. 난황 있고 난백인데 난백이 두 가지예요. 계란을 깨보면 흰자위가 약간 좀 두툼한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어요. 두툼한 데를 수양 그러니까 두툼한 데가 이제 노무난백이라고 그러고 두툼하지 않고 좀 물처럼 좀 묽어지는 데를 수양난백이라고 합니다. 수양난백. 자, 부화 기간을 18일을 기준으로 해요. 18일을. 그래서 온도가 18일 이전까지는 37.8도, 그 이후에는 온도를 좀 낮추고 습도도 18일 이전에는 60도씩, 그 이후에는 75도씩. 산소는 21%, 그리고 CO2는 0.5%의 사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병아리 사육. 병아리 사육. 이 부분은 그렇게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자, 일단 병아리예요. 병아리. 성장이 아직 안 된, 그러니까 일단 보온하는 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는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온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따뜻한 거에서부터 약간 차갑게. 자, 습도. 건조하면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럼 소화불량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몸이 단단하지 못하고 병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처음 10일간은 습도를 60에서 65, 이후에는 조금 더 낮춰서 50에서 55%로 유지하게 합니다. 자, 환기. 닭은 체온이 40도가 넘어요. 40도가 넘고 날개짓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닭의 배설물에 암모니아 많습니다. 암모니아. 그러니까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소변에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배설물 등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성장에 큰 영향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큰닭 사육인데 이제 산란기예요, 보통. 봄에는 번식능력이 왕성합니다. 닭은 일조 시간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산란하는 게. 일조 시간이 많아야 산란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닭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해가 짧아지는 시기에 알을 잘 낳지 않아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무창개사, 창이 없는 개사에다가 불을 계속 켜줘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그래서 산란율을 꾸준히 유지를 하죠. 자, 여름에는 보호 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환기와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 구충제를 급여합니다. 사료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더우니까. 닭은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없어요. 근데 닭털 잠바를 하나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에 취약합니다. 사료 섭취량이 감소함으로 고단백 고열량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각이 얇아지기 쉽습니다. 난각, 알 껍질, 달걀 껍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칼슘 함량을 높여줘야 합니다.
가을에는 해가 짧아지는 가을에는 산란율이 저하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등 시간을 높여줍니다. 겨울에는 보온과 방안을 주의하고 점등 관리로 높은 산란율을 유지를 해야겠죠. 자, 산란계 특수 관리 5가지. 불이 잘 나요, 불이. 7일에서 10일 양에 한 번, 18일에서 10주령에 한 번, 불이를 윗불이 2분의 1, 아랫불이 3분의 1로 자릅니다. 그래서 편식하는 습관을 없애서 사료 낭비 예방하고, 알을 쪼아서 깨는 달걀 팥을 억제하고, 다른 닭하고 싸워도 상처가 나지 않죠. 다른 닭 보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벼슬 잘라요, 벼. 머리에 벼. 2100년도에 실시합니다. 겨울철 동상 방지. 그리고 질병 감염 예방. 이게 그 케이지에서 이렇게 머리를 케이지 바깥으로 빼고 넣으면서 이제 사료 먹을 때 케이지에 이제 볕이 닿거든요. 그러면 쇠붙이에 피부가 그냥 닿는 거니까 이가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초에 볕을 잘라버리죠. 자, 점등 관리, 부화부터 관리해서 산란율 저하 방지 위해서 불을 많이 오래도록 켜줍니다. 강제 털갈이, 절수, 절식,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줘서 털을 다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 빠지잖아요. 이것처럼 닭도 스트레스를 줘서 털을 빼버려요. 이유는 산란을 계속하면 체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산란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산란이 언제 중지되냐면 이렇게 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란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언제 산란을 다시 하냐? 몸에 충분히 건강을 회복했을 때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란 시기 조절할 때, 이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절수, 절식 등으로 해서 많이 죽어요. 한 5%? 많으면 10%까지 죽기 때문에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돼지예요. 돼지는 증체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태어날 때한 1kg로 잡으면 되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도축할 때가 언제냐면 몸무게가 약 110kg 됐을 때.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냐면 150일? 150일에서 180일 정도, 5달,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1kg 정도 찐다고 보면 되죠. 굉장히 증체율 빠릅니다. 잡식입니다. 번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임신 기간이 114일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4개월이 채안 됩니다. 1년에 2에서 2.5에 2년에 5번을 분만시킬 수가 있어요. 복당 한번 새끼 낳을 때 10에서 12도, 많으면 15에서 17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5마리씩 난다. 15마리씩 2년 동안 5번을 낳으면 몇 마리 낳는 거예요? 75마리 낳는 거예요. 75마리.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낳죠. 사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료를 1kg 증가시키는데 2.5에서 3kg만 먹어도 1kg씩 쪄버립니다. 자, 새끼 돼지의 사양 관리. 일단 분만할 때 점액 다 까지고 체온 유지시킨 다음에 택질은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죠. 초유 먹여야 됩니다. 이건 모든 포유동물이 초유를 먹여야 되죠. 이유는 글로불린이라는 면역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역 성분이 함유된 초유를 꼭 먹여야 되고요. 자두는 분만 후에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소장해서 면역 글로불린 단백질을 최대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꼭이 시간, 이때, 이 안에 초유를 꼭 먹여야겠죠. 다음, 철분 주사. 돼지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죠. 그 젖만 먹고는 그 철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의 형식으로 2번, 생후 3일 차에 1번, 생후 10일 차에 2차, 철분 주사로서 철분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철분 주사를 놓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겨요. 빈혈이 생기면 돼지가 성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꼬리 자르기. 돼지는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가만히 보지 못하고 가서 깨물어버려요. 근데 돼지는 사육하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죠. 넓지 않고 환경 자체가 청결하지 못합니다.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깨물려서 상처가 생기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3일령에 꼬리를 3, 4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다음, 송곳니.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송곳니가 완성이 돼요.
8개, 위 4개, 아래 4개, 8개의 송곳니가 완성된 상태로 나옵니다. 근데 돼지는 포유동물이에요. 그쵸? 젖을 먹어야 돼요. 젖 먹을 때 엄마의 젖을 깨물어 버리면 거기도 상처가 생길 수 있죠. 역시 사육 환경 또한 그렇게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3일령에 송곳니 니퍼 같은 거로 잘라주든 연마기로 갈아버리든 송곳니 자르고요. 숫돼지에 한해서 거세를 합니다. 웅치, 그러니까 수컷 호르몬으로 인해서 고기에 웅치가 발생해서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품질을,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소도 마찬가지죠. 소도. 건강과 발육 상태를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3일령에 송곳니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거세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유. 젖대기를 내요. 보통 생후 6주령 10kg 이상일 때 젖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젖을 빨리 떼야지 엄마 돼지가 빨리 발정해 오고, 그리고 그래야 인공수정을 하고 또 빨리 새끼를 낳게 할수 있으니까 요즘에 조기 이유에서 생후 24일 때 이때 바로 조기 이유를 많이 실시를 합니다. 자, 비육돈의 사양 관리. 비육돈. 막 태어난 아기 돼지 자돈이라고 그러죠. 비육돈은 청소년 돼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살이 쪄가고 있는 돼지. 젖을 뗀 돼지고기, 돼지 중에 고기 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체예요. 비육돈. 발육 과정은 성장 초기에는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고요. 나중에는 지방이 축적됩니다. 비육돈의 사육 환경. 온도는 20도 내에 습도는 6에서 60에서 80%. 온도가 낮으면 체열 발산이 커지죠. 그래서 사료를 더 많이 먹어요. 온도가 높으면 살이 쪄서 답답한데 온도가 높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감소해서 살이 잘안 쪄요.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다음은 소입니다. 자, 포유 송아지, 젖을 먹는 송아지의 사양 관리. 젖을 먹는 송아지면은 젖먹이 송아지면 그냥 어미소가 주면 되지. 왜 사양 관리 따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젖소의 경우 젖을 다 송아지한테만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착유를 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4일령까지는 초유를 급여해요. 면역 성분 때문에. 급여량과 급여 시간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바로 착유한 건 바로 먹여도 돼요. 그런데 냉장 보관한 초유, 우리 보통 우유는 냉장 보관하죠. 상온에 보관하면 금방 상하죠. 냉장 보관한 우유는 요 정도로 데워서 급여를 합니다. 어미 체온에 맞춰서. 냉장 상태로 그대로 급여를 하면 배탈 납니다. 갓난 송아지의 제4위 용적, 소는 위가 4개인 반추동물이죠. 그 중에서 제4위가 사람 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소화를 하는 작용. 제4위 용적이 1.5리터예요. 1.5리터. 1.5리터 병에다가 2리터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0.5리터가 흐르겠죠. 이것처럼 2리터를 줘버리면 설사를 하든 오바이트를 하든. 그래서 제4위 용적이 1.5리터니까 1회에 급여하는 포유량은 1.5리터 이하로 해야겠죠. 그리고 4일령부터 젖뗄 때까지 어미젖이나 대형유를 공급을 하고요. 7일령 이후에는 조사료 공급합니다. 이제 제1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7일부터 14일 사이, 14일,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뿔을 잘라요. 제각을 하고, 14일부터 3개월까지는 이후 사료 급여하고, 3개월령부터는 엔실리지, 담금먹이를 급여합니다. 자, 육성기의 사양 관리. 좋은 사료 충분히 급여해야 되고요. 조사료는 부드러운 건초, 푹배기 사료 등이 좋지만, 청초는, 그러니까 말린 풀이 아니고 방금 베어온 풀. 파란색 풀은 수분이 많아서 설사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초랑 함께 먹이는 게 좋습니다. 비육을 위한 사료 급여는 사양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NRC 사양 표준도 있고, 그 사양 표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급여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산이 힘들 때는 조사료, 풀 사료를 자유채식시키고 생후 6개월부터 몸무게 1.5%, 그 이후부터는 10개월까지는 몸무게 1% 정도의 농후 사료를 급여하면 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잘안 나오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젖소의 비유생리. 비유생리. 젖소는 1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혈액이 500리터가 돌아야 돼요. 500리터가. 우유는 유산 상피세포에서 24시간 만들어주고요. 착유할 때 호르몬, 이두 가지 호르몬이 관여를 해요. 굉장히 기분 좋아. 기분이 좋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유도 자극, 마사지 등 조응 작용의 분비가 원활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젖분비가 원활해져요. 그래서 착유량이 많아져. 근데 착유라고 했는데 옆에서 젖소를 때린다든지, 개가 짖는다든지, 소리를 쾅쾅 낸다든지, 못을 박고 깜짝깜짝 놀라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두 개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옥시토신, 나쁘면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활성화되면 분비량, 젖의 분비량이, 젖의 분비가 억제가 돼요. 억제가. 그렇죠? 그래서 같은 소라도 착유를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착유량이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 거세예요. 거세. 거세를 하는 이유는 고기의 고품질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혈 거세법. 거세를 하는데 피가 보여요. 메스로 째고 드러내는 겁니다. 고환을 드러내는 법. 무혈 거세법은 째진 않고 그 정계 혈관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풍선 불고 돌린 다음에 이빨로 세게 누르면 붙어버리죠. 그것처럼 혈관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고환으로 가는 혈관이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아래쪽 조직이 어떻게 돼요? 혈관, 그러니까 피가 안 가니까 괴사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떨어집니다. 무혈거세법. 조금 아까 나왔던 거 옥시토신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 몸에서 무언가를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분만 촉진할 때 사용하고요. 유즙 분비 촉진. 태반 정체, 아기 집 정체됐을 때 치료, 그리고 자궁 내 이물질 배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우비육. 한우는 고기소죠. 방금 젖소였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 육성, 장기 육성, 큰소비육. 단기와 장기는 숫소예요. 숫소. 숫소고 큰소는 암소입니다. 둘다 고기소인데, 숫소 고기소인데, 단기는 거세를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키워. 그래서 출하를 합니다. 고기의 질은 어떻게 했어? 고기의 질은, 거세를 하지 않으니까 고기의 질은 그만큼 떨어지겠네요. 장기 육성 비육은 거세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키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키우는 단점은 있지만 고기 품질이 좋아져.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지. 단기는 빨리 출하는 장점은 있지만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고 큰소 비육은 아 이제 얘는 새끼를 낳는 소로 이용을 해야지 했는데 얘가 불임이야. 그 소를 다시 고기소로 만드는 겁니다. 단기, 장기, 큰소 비육. 숫소가 단기, 장기고 암소가 큰소 비육입니다. 자, 이번엔 생식과 관련된 걸 생식. 일단 생식 기능, 암탉의 생식 기관, 난소와 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쪽 난소와 난간은 태화되어 있습니다. 왼쪽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난포의 발육은 FSH, 난포 자극 호르몬, 성숙한 난포는 황체 형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습니다. 산란 기능 어렵죠?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닭의 산란 기관이에요. 난소에서 노른자, 그러니까 달걀에 난황이 발생이 되고 나오면서 흰자 발생되고 난각막 발생되고 난각 계란 껍질 형성돼서 산란이 되는 형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누두부예요. 누두부. 누두부에서는 수정 장소입니다. 계란을 잘 보면, 달걀을 잘 보면 계란 껍질 그리고 껍질을 까다 보면 흰색 막이 나올 거예요. 그게 난각막. 그 안에 보면 흰자위. 그죠? 흰자위가 있고 그 안에 보면 노른자가 있어요. 난황. 그 노른자 위에가 배반이 있어요. 배반. 그러니까 여기 질부나 자궁부나 협부나 팽대부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흰자위가 벌써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은 여기서밖에 안 돼요. 수정 장소. 남백 분비고 팽대부입니다. 거기서 노후 남백,
하고 알끈, 칼라자라고 하는 농후남백이 발생이 되고, 혀부에 와서 수양남백, 수양남백과 난각막이 발생이 됩니다. 난각막.

다음, 돼지와 소의 생식기가 및 번식이에요. 자, 암컷입니다. 내분비, 안쪽에서 분비되는 게 있고, 외분비, 바깥으로 분비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분비돼서 몸 속에서 없어진 애가 있고, 어떻게든 몸 바깥으로 나오는 애가 있어. 호르몬은 내분비, 몸 속에서 분비돼서 몸 속에서 사라져요. 주로 나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외분비에는 난자예요. 난자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난소의 크기는 동물 따라 다르고요. 배란 직후에 황체세포가 비대해서 황체가 형성이 되고, 황체세포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한대요. 에스트로겐 발정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임신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시는 굉장히 많은 원시난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난포 하나가 선택이 돼서 커져요. 1차 난포, 2차 난포, 3차 난포. 그러다가 이제 난자가 거의 다 자랐어요. 그라프 난포. 그라프 난포에서 난자가 뿅 하고 나옵니다. 이걸 난자가 나와요. 배란이라고 그래요. 배란. 배란 되면서 황체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난자는 정자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정자를 못 만나면 난자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황체도 퇴행되면서 다시 원시난포가 하나 선택이 돼서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이클이 며칠 걸리냐? 며칠 걸리냐? 난자가 나오고 그 다음 난자 나오는 이걸 보통 주기라고 그러죠. 주기. 그래서 돼지나 소는 이 주기가 21일이에요. 21일. 자, 다음 난자 구조. 자, 난관이에요. 난관은 난자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 난관체 누드부 팽대부 협부로 구성된 관 모양의 긴 관입니다. 동물마다 길이 좀 다르고요. 난관체는 배란된 난자를 받기 쉬운 모양이면 난관 내부의 육모세포에서 난자를 자궁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포유동물의 대부분은 난관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포유류 대부분입니다. 포유류 대부분. 자, 다음 자궁. 자궁은 자궁각, 자궁체, 자궁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쌍각자궁, 말이나 소는 분열자궁이에요. 정자수성, 그리고 수정란이나 태아의 영양분 공급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경은 자궁에 이물질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 중에 혼탁한 점액으로 세균 침입하는 걸 막아줍니다. 암소, 분열자궁이에요, 분열자궁. 여기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분열자궁. 돼지 쌍각자궁입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위 있죠? 여기가 각이에요, 각. 여기에 새끼들이 한 마리씩 수정란들이 하나씩 이렇게 착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5마리, 17마리 이렇게 새끼 날때 보면 이쪽 난간에서 한 마리가 분만,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한 마리씩 번갈아 가면서 분만이 되게 됩니다. 돼지는 쌍각자궁, 암소는 분열자궁. 자, 수컷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지금 돼지하고 소는 같은 포유류니까 같이 갑니다. 정소에서는 정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컷 호르몬인 안드로겐 만들어내고요. 아까 난소에서는 난자를 만들어냈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냈죠. 정소 상체에서는 정자 운반, 농축, 성숙, 저장을 하고 정관은 미부에서 요도까지 정자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정자는 두부와 미부로 나눠요. 두부와 미부,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하고 여기에 유전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꼬리 부분은 운동, 추진 기능이 있지요. 자, 돼지와 소의 번식.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일단 번식 나이 보죠. 동물은 일단 몸이 커는 차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컸으면 그 다음에 성성숙, 생식기관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체성장, 성성숙, 체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다 끝나기 전에 벌써 임신을 할수 있는 또는 정자와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기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그 번식에 사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더그 몸이 더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 나이는 수컷은 생후 8에서 10개월 몸무게가 120에서 130kg인 개체, 돼지는 이때 사용합니다.
암퇴진

8에서 9개월, 몸무게가 110에서 120kg, 개체를 이때 돼야 비로소 번식을 사용합니다. 암퇴제는 보통 6살, 5살에 6살, 요즘 7살까지도 번식에 이용을 합니다. 계절과 관계없어요. 계절과 관계없이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발정 증상도 한 번씩 나오죠. 시험 문제. 자, 발정 증상은 외연부가 붓고 돼지의 허리 부분을 누르면 가만히 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발정이 오지 않았을 때 누르면 도망가죠. 수컷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발정 주기 21일, 소, 돼지, 같습니다. 발정 지속 시간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임신 기간 114일, 3개월 3주 3일, 3개월 24일 정도. 24일 정도. 교배 적기, 뭐 요것까지도 굳이 교배 적기까지도 시험에 나오긴 좀 애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 발정 주기 알아놓으세요. 돼지. 자, 소는 한우는 16개월에서 18개월, 젖소는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의 암컷은 번식이 이때 번식에 이용합니다. 수컷은 300kg 이상 되었을 때. 자, 발정과 교배. 발정이 오면 거동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소리를 자주 지릅니다. 소변을 조금씩 자주 놓고 식욕과 젖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소가 있으면 위에서 올라타는 승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정 주기 21일, 지속 시간 필요 없고, 발정 주기 21일, 발정 주기 21일. 그리고 평균 임신 기간, 젖소 280일, 한우 285일. 이게 문항에 나와도 그냥 한 280일 정도를 애워놓으세요. 이 5일 차이로 그 정답의 유무가 갈리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임신을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질이 온순해지고, 태아도 크고, 나도 움직일 수 있는 영양소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욕이 좋아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태아의 발육으로 오른쪽 복부가 커집니다. 오른쪽 복부가. 처음 임신한 소는 차츰 유방도 커지기 시작하죠. 분만 소유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 탯줄은 10cm 남기고 잘라지고요. 분만 완료는 후산. 태아가 나오고 태반도 나와야 돼요. 아기집도. 이 태반이 나오는 것까지가 분만 완료입니다. 근데 태아만 나오고 이 태반이 10시간 이상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건 이제 후산 정체라고 그래서 인공 배출해야 됩니다. 이때 옥시토신을 넣든지 아니면 수술로 해서 꺼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의 번식 특징. 여기서 알수 있는 가축의 번식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전 세계에는 천여 개의 품종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지방형, 가공형, 고기형. 가축은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세 종류. 닭, 돼지, 소. 근데 지방형, 가공형, 고기형으로 나눈다. 산란용, 아니면 젖을 생산하는 용, 알을 생산하는 용이 아니고 지방형, 가공형, 고기형으로 나뉜다. 재래종은 조선시대 말엽까지 사육되어 오다가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됐어요. 이때 처음에 도입된 외래종, 버크셔라는 놈이 있습니다. 재래종은 흑색으로 몸이 작고 주둥이가 길고 체질이 강건하여 질병을 잘 견디는 장점이 있어. 주로 산간지방에서 사육됐어요. 근래에는 그 모습이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잡식성 동물 때문에 일단 소는 아니네요. 소는 초식이니까. 송곳니와 어금니가 있어요. 치아가 이가 있네요. 이가. 이빨이 있는 건 일단 닭은 아니네요. 그럼 돼지네, 돼지. 돼지. 그럼 돼지의 번식 특징. 돼지의 발정 주기는, 이 주기라는 말은 같은 게 며칠 만에 나타나느냐. 같은 게 며칠 만에. 오늘 배란을 했으면 언제 배란할 거냐. 이거 배란 주기. 오늘 발정이 일어났다. 또 다음 발정은, 이건 발정 주기. 배란 주기나 발정 주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며칠? 21일.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번식합니다. 1년에 2회에서 2.5회 번식을 하고요. 자궁 형태에 따라 쌍각 자궁이죠. 소는 분열 자궁. 암컷은 발정 직후 나타나는 생후 4, 5개월령부터 번식 이용하면 안 되죠. 이때는 몸이 덜 컸기 때문에 이때 이용하면 안 되고 조금 더 키운 다음에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소 분열 자궁 이렇게 생겼죠. 돼지의 쌍각자궁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정 주기 21일, 임신 기간 114일, 3개월 3일, 3주 3일, 114 또는 333 이렇게 해놓으면 편합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학생 A가

0: 수정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공공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다음과 같은 부화 계획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검토를 부탁드렸어요. 자, 이에 선생님께서는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할 곳이 있다면서 조언해 주셨어. 자, 온도, 발육실, 발생실, 발육실 37.5, 발생실 36.5. 옳은 내용이에요. 습도, 발육, 이게 지금 기준이 며칠이다? 기준이 18일이다. 18일 기준으로 해서. 자, 산소는 둘다 21%, 이산화탄소 좀 이상 없네요. 입란, 둔담부가 위쪽으로, 그렇죠. 둔담부에 기실이 있다 그랬죠. 기실인 부분을 위쪽으로, 옳은 내용이고. 검란은 1회. 아니고 몇 회예요? 3회, 3회. 언제? 1주차, 7일, 2주차, 14일, 그리고 18일차. 18일차. 발생실로 옮기기 전에 18일차. 3회. 전란은 5일에 1, 2회가 아니고 1일에 5, 6회죠. 1일에. 하루에 5, 6회. 이게 좀 틀렸네요. 자, 검란 횟수를 3회로 수정한다. 옳은 내용이고요. 전란을 1일에서 5, 6회로 수정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발육실 온도를 30도 너무 높지요. 임란시 둔담부 유체를 아래쪽으로, 첨단부가 위가 아니고 지금 그 상태인 둔담부가 위쪽이 맞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으로 된 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화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이거 임란할 때 둔담부 위로 둔다. 검란은 3번 한다. 1주, 2주, 18일차. 1주 7일차인데 5에서 7일, 2주차 12에서 14일, 그리고 18일차. 전란은 1일에 5, 6회씩 알굴리기를 한다. 언제까지? 임란 후 18일까지. 임란 후 18일까지. 발생실로 옮기기 전까지. 아시죠? 자, 다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일자로, 날짜로, 일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의 인공수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 A는 처음으로 자신이 인공수정을 시행했고, 인공수정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어요. 자, 한우고요. 인공수정을 했어. 지금 간은 여기네요. 재발정일. 재발정일. 발정 주기. 배란 주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발정이 왔어. 근데 인공수정에다가 왜 재발정 예정일을 써요? 오늘 인공수정을 했는데 재발정일 날 발정이 오면 임신이 안된 거예요. 그쵸? 근데 재발정일 날 발정이 오지 않으면 임신이 된 거지. 그걸 알기 위해서 재발정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6월 1일이네. 2025년 6월 1일. 그럼 재발정일은 발정 주기가 21일이에요. 21일. 그러면 6월 1일 했으니까 6월 22일, 6월 21일, 6월 22일 정도 되겠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1일 후. 수정하고 21일 후. 아시겠죠?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나 돼지 둘다 발정 주기 21일이에요. 평균 임신 기간은 젖소 280일, 한우 285일. 그냥 280일로 외워놓으세요. 5일 때문에 절대 정오답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임신하면 태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질이 온순해지고 식욕 좋아지고 몸무게 늘어나고. 소는 분만 소유 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 탯줄은 배꼽에서 10cm 간격으로 잘라주고, 분만 완료는 태아 나오고 그 태아가 있던 태아 집 후산이 나와야지 완료가 됩니다. 그 태아 집이 나오지 않는, 태반이 안 나오면 후산 정체로 해서 인위적으로 배출을 해 줘야 합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아는 것. 자,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분만실에서 실습하게 된 학생 A입니다. 반가워요. 아, 여기 분만실인데 양돈장이네요. 돼지 분만이네. 돼지 분만에 대한 작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니까, 네, 학교에서 실습으로 몇번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임신도는 처음이라 걱정이 됩니다. 분만 후 일주령 안에,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자돈에게 실시해야 될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볼래요? 하니까, 가. 아, 지금 가에 들어갈 내용은 태어나서 일주령 안에 자돈 새끼 돼지에게 해야 할 작업이 가네. 자, 일주일 전에 거세를 하나요? 하죠. 3일령에. 인공수정.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인공수정을? 아니지요. 철분조사. 3일령에. 1차 하지요. 초유급여.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고. 꼬리 자르기도 3일령에 하지요. 자, 가에 들어갈 일주령,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해야 될그 돼지 사양 관리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건 인공수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새끼 돼지 사양 관리 자돈이라는 말이 새끼 돼지라는 말이에요. 자돈. 자, 분만할 때 탯줄 5에서 7cm 남기고 잘라주고 초유 먹이고 철분 주사 2회 생후 3일차 생후 10일차에 2차 두번 놔주고 꼬리 자르기 생후 3일차에 꼬리를 3, 4cm 남겨두고 잘라주고요. 송곳니 태어날 때부터 송곳니 8개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퍼로 자르거나 연마기로 갈아주거나 그것에 숫돼지에 한해서 뭉치가 발생해서 고기의 질이 떨어질 걸 막아주기 위해서 생후 3일령 정도의 거세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죠.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달걀의 형성 기간 가로 오른 것은? 자, 달걀 형성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난소 부분이죠. 난소 부분. 난소 부분. 난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누두부에서 수정이 되고 팽대부로 오면서 남백이 분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남백은 농후남백. 흰자 중에서도 조금 더 끈적끈적한, 조금 더 점도가 높은 농후남백. 그리고 알끈이 남백 분비, 팽대부에서 분비가 되고, 혀부로 오면서 수양남백, 찐덕찐덕하게 그나마 좀 덜하는 수양남백과 난각막, 우리 찡기랑 먹을 때 보면 흰색 막 나오죠. 난각막이 되고, 자궁부, 난각선이죠. 여기에서 달걀 껍질, 난각과 색소가 분비가 돼서 굳습니다. 그 다음에 질부에서 1분에서 10분가량 대기를 하다가 산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알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생산된 달걀 상태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모양이 찌그러진 알이 있어요. 계란이, 달걀이 찌그러진 알이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말랑거리는 애도 있어. 산란 계획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때문에 알이, 이런 알이 생산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알이 형성될 때, 어디에 도착하면, 질부, 혀부, 누두부, 자궁부, 남백 분비부, 어딘가에 도착하면, 난각 성분이 분비돼서 굳어져요. 이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난각 성분, 그리고 굳어지는 거. 어디서 굳어져요, 그게? 자궁부에서 굳어지죠, 자궁부. 여기서. 자궁부에서. 그래서 이게 굳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난각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난각 성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물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란 껍질이 없는 애, 말랑말랑한 그런 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작성한 일자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양돈 실습장에서 영농과제 실습을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모돈사에서 인공수정을 실습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돈 현황표에 작성을 했네요. 자, 모든 현황표 보니까 이렇게 최근 분만했고 자동했고 발정이 8월 31일 날 관찰해서 인공수정을 9월 1일 날 실시를 했네. 분만 예정일. 분만 예정일. 임신 기간이 기억나나요? 114 또는 333. 기억나요? 3개월 3주 3일 또는 114. 3개월 3주 3일이면 3개월하고도 24일이네요. 왜? 3주가 21일이니까. 그러면 9월 1일 날 인공수정을 했으니까 일단 3개월, 9월, 10월, 11월.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24일 정도가 분만 예정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분만 임신 기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측정해 볼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로봇의 실행 조건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로봇이 나오네요. 농촌진흥청은 송아지의 발육과 영양 상태에 따라 젖을 먹는 양과 시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네요. 송아지 유모. 아, 송아지에게 젖을 포유를 하는 로봇인가 봅니다. 자, 이 로봇은 송아지 체중과 인력에 따른 맞춤형 젖 주기와 영양 상태 관찰 기능 등 다기능을 갖춰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젖을 먹였기 때문에 송아지가 배고픔, 급체, 장염, 설사 등에 쉽게 걸려 성장과 발육 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외국 제품보다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돼서 성장은 30%가 향상되고 소가 설사 및 폐사율은 30% 이상 줄여 낙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인공 포유를 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 로봇의 실행 조건. 이 로봇은 포유 횟수를 일일 1회로 한다? 아니죠. 이거보다는 많아야겠죠. 일일 1회는 실행 조건으로 적습니다. 포유하는 젖의 온도는 36도씨로 한다. 어미의 체온하고 맞는 온도 36도씨. 오랜 내용입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1회 포유량은 2리터로 한다. 송아지의 제4위, 진위, 그러니까 사람의 위와 같은 소화를 하는 위의 용적이 얼마다? 1.5리터죠. 1.5리터. 1.5리터인데 거기다가 2리터를 급여를 해버리면 0.5리터 어디 가겠어요? 토하거나 설사가 되겠죠. 그래서 7번은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유 송아지 사양 관리. 보관한 초유는 바로 짠건 괜찮은데 보관한 청소는 36도씨로 그리고 급여량과 급여 시간은 규칙적으로 송아지의 제4위 용적은 1.5리터니까 그걸 넘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세팅 방법이겠죠.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보충해 줘야 될 영양소네요. 보충해 줘야 될 영양소. 학생 A는 학교에서 닭의 사육을 공부하고 직접 사육해 보고 싶어서 아빠와 함께 텃밭에 작은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매일 건강한 달걀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에 사료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정성스럽게 사육해서 닭들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네요. 시작하고 학생이는 알을 수거하면서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아요. 뭐가 이상했느냐? 알의 껍질이 너무 얇아 쉽게 깨져버려요. 알의 껍질이 너무 얇아서. 껍질의 색깔도 연하게 보이네요. 원인을 찾기 위해 선생님께 직접 만든 자가사료의 배합비를 보여주었더니 선생님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지금 껍질이 얇게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달걀의 껍질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칼슘으로 되어 있죠. 칼슘. 그러니까 칼슘이 적기 때문에 난각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각이 얇은 그런 계란이, 달걀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달걀 껍질을 좀더 강하고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칼슘을 줘야 합니다. 자,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강 그 동물의 사육하고 번식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게꽤 많아요. 번식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화, 그리고 사육하는데 닭의 사양 관리 또는 돼지의 사양 관리, 그리고 임신 기간, 그리고 뭐 발정 주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그냥 넘어갔던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넘어갔던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 정말 수업했던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번식이 아니고 이제 질병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제목쓰기입니다. 제목 왜? 무슨 제목?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목쓰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모든 텍스트에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 없던데. 썸네일도 제목이에요. 단행본 책도 제목 붙죠? 서평에도 제목 붙죠? 짧은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시에도 제목 있죠? 긴 장편 소설이든 짧은 소설이든 제목 있죠? 모든 텍스트에는 제목이 있는 것이 국룰입니다. 제목 쓰기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제목 쓰기에 대한 모든 궁금함을 이번 시간에 모아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딱 직관적으로,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 콘텐츠를 한몫에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이 내용이 더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 얘기하면서 업계의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출판해봤거든요. 출판할 때 맨 처음에 원고가 없을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쓸 때 가제 땡땡 뭐 가제라고 제목을 붙인 상태로 계약서를 써요. 이 가제를 가짜 제목이라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가제는 임시 제목이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맨 처음에 원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제를 중심으로 출판사와 저자가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가제목은요, 이 원고가 나아가야 할 북두칠성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글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원고를 가지고 그 먼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 때 가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제목은 주제적인 제목이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맨 첫 제목입니다. 나중에는요, 제목이 바뀌어요. 원고 다 끝나고요, 디자인 다 얹고요, PDF판까지 나온 다음에 진짜 제목이 붙어요. 마지막 끝판왕으로 제목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끝맺음의 제목입니다. 제목은요, 왜 맨 마지막에 다시 만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글 쓸 때 그 글의 결말을 알고 시작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극작가다, 혹은 방송 작가고 드라마 작가다라고 하면 모든 판을 다 설정해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적인 웹툰 작가는 자신의 끝맺음을 알고서 첫 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쓰다 보면 내용이 바뀌어요. 캐릭터가 힘이 세서 막 다른 내용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생각이 다시 추가가 돼서 내용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쓰다가 다시 쓰는 뭔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목은 가제목, 임시 제목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수정한 최종 제목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의 처음과 끝에 제목이 있어요. 인생에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가기 전에는요, 임시 제목, 가 제목이 필요합니다. 방향키로서의 제목, 저기서 비추이는 북두칠성 같은 제목이에요. 뭐랑 비슷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좀 잘 못하셨대요. 좀 노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머리에 끈을 묶은 거예요. 머리에 끈을 묶고 합격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공부를 하신 거죠. 왜 그런 수험생들 많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합격, 뭐 수능 전등급 1등급 맞는 나 자신, 모르면서 무슨 무슨 대학생 누구 이런 거 써놓고 하잖아요. 합격이라고 써놓고 내가 막 달려나가서 내 인생이란 텍스트를 썼지만 나중에는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제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로서의 제목과 마지막 결과로서의 제목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게 바로 텍스트 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원화하는 게 맞아요. 이 두 개가 일치한다면 정말 잘 쓴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등불로서의 임시 제목이 내 인생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길을 진행한 가고 난 후에도 제목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을 제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더 후에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면 유언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 후회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옳은 끝맺음, 내 인생의 제목, 나의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저 자신을 예로 많이 드는데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게 제 10대의 주제적인 제목, 임시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나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절대로 완성된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건 목표일 뿐이었죠. 지금 나의 10대를 완성형 제목으로 제가 다시 적는다면 돌아보건대 그 시절은 행복했으나 행복한 줄 몰랐던 시절.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와 엄마 밥이 지켜줬던 세상 이라는 제목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지난 다음 끝맺음으로서의 제목이에요. 지금의 남인애는요,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너 나이 들은 거 맞는데 왜 어른이라 그래? 너 이미 어른 됐는데. 저는요, 어른스럽고 사람다운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게 현재의 주제적인 제목이에요. 자, 40대의 제가 바라본 나의 40대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원고입니다. 이 원고가 다 끝나면 다시 마지막 제목이 붙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 맨 위에 제목을 먼저 적어놓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출판사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원고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디자인하고 표지 색깔까지 적어놓고 이 제목 할까 저 제목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마지막 제목을 올린다는 겁니다. 가제목 잘 쓰기, 그 다음에 마지막 제목 잘 쓰기, 이렇게 이원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가제목 잘 쓰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의 키워드를 단단하게 쥐셔야 돼요. 가제목 잘 쓰는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 고르세요. 그 키워드 앞에 수식어를 더하고 그 앞에 수식어를 또 더하는 거예요. 나는 언어, 말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요. 말, 언어 범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다정한 말. 수식어 하나 붙였죠? 하나 더 붙여볼게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다정한 말. 이렇게 수식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쓸 키워드가 자세해집니다. 자, 언어라고 해볼게요.

수식어 하나 붙여볼까요? 위로의 언어. 수식어 하나 더 붙여볼까요? 자존감을 살려줄 위로의 언어. 이렇게 됩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키워드가 있다고 칩시다. 키워드가요. 짧으면 짧을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말, 짧죠. 얼마나 범위가 큽니까? 지구, 짧죠. 얼마나 쓸거리가 광대합니까? 방법, 짧죠. 그런데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래서 수식어가 필요한 겁니다. 독서, 방법. 자, 그럼 방법이 범위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범위를 안 줄이면요, 못 써요. 너무 많은 것을 한 사람이 다 쓸 순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독서 방법도 범위가 커요. 수식 하나 더 붙여 줄게요.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는 독서 방법. 수식어 두 개가 짠 나타나면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좁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 키워드 앞에만 수식어를 붙인 게 아니에요. 뒤에도 붙일 수 있어요. 키워드 뒤에는 수식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키워드 뒤에 단어를 하나 붙여볼게요.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 요거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핵심어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자,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가짜 뉴스의 프레임. 가짜 뉴스의 프레임과 전파 방식. 자, 이러면 가짜 뉴스라고 하면 뭘 쓰지 고민이 되지만 프레임과 전파 방식 이렇게 뒤에 세부 단어가 두 개 붙으니까 뭘 써야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짐작이 되잖아요. 요 정도는 구체화해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사는데 난 어른 이것만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답고 인간적인 좋은 어른, 학생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좋은 어른, 이렇게 구체적인 수식어가 있는 어른, 요 정도는 잡아줘야 내가 그 형상을 마음에 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체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뒤에 더 붙여야 돼요. 니체 모든 것을 다 쓰면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니체의 태도와 가르침. 조금 더 니체의 단단한 태도와 가르침. 이렇게 뒤에 세부어가 붙으면요. 키워드가 명확해집니다. 어느 정도 명확하게는 만들어야 경도와 위도는 잡아야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 찍고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가자 내비야 라고 하면 내비가 네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어디로 가자 EBS 주차장으로 가자 라고요. 네, 지금부터 뭐 최단거리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구체어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앞에 뒤에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를 잡아주는 구체어들이에요. 나는 글쓰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글쓰기를 무슨 글쓰기를 하고 싶어? 당신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글쓰기. 이런 식으로 앞, 뒤에 수식어를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등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임시 제목, 가제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생은요,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앞에 무슨 수식어들로 수식할 수 있을까요? 꾸밀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한 사나이의 인생, 낭만의 인생, 낭만적인 인생, 현대사회의 인생, 비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인생, 모멸감의 인생, 소외된 인생, 잊혀진 인생, 소중한 인생, 인생 앞에 나올 수 있는 수식어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붙일 수 있어요. 세 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억, 가치, 행동, 방향, 행복, 진실, 구원 이런 식으로 뒤에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어들이 있습니다. 앞에, 뒤에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우선 잡으시고 앞과 뒤에 이 아이의 경도와 위도를 배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입력된다, 잘 입력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적인 제목, 가제목, 임시 제목이 정해졌고 여러분이 그 제목 아래에서 어떠한 길을 걸었다면 당신의 여정이 끝났다면

여러분의 텍스트가 완성이 됐다면 이젠 진짜 제목을 붙일 시간이에요. 진짜 제목 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조금 심화 단계로 가면 가장 많은 질문이 제목 쓰기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제목 쓰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의 공식을 좀 뽑았습니다. 모두 네 가지 공식이에요. 네 가지 공식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매칭을 시키신다면 그래도 제목 쓰기라고 하는 난관을 넘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개 스타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돌직구 제목이에요. 돌직구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나너 좋아해 이런 겁니다. 아, 우리 이제는 조금 서로 좋은 사이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날씨도 좀 차가워지는데 내 손도 좀 쓸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 일이라자, 오늘부터 사귀자,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돌직구 제목입니다. 귀에 딱 들어오죠. 돌직구 제목 스타일은 한두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제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알랭드 보통의 불안, 손원평의 아몬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양귀자의 모순, 이렇게 한 단어는 귀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죠. 이 단어가 한 단어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뭔가 웅장하다, 아주 여기다가 이 단어에다 모든 것을 다 결집을 시켰구나, 이 단어가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단어짜리 혹은 두 단어짜리가 이런 돌직구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렇게 두 단어로 됐지만 귀에 한 번에 들어오죠. 정보라의 저주토끼, 김윤수의 원더보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단어, 한 단어, 두 단어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의하고 와, 과를 사용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돌직구 스타일의 장점은요, 의, 와, 과, 그리고 한두 단어만 있으면 만들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기 쉬워야 이게 오래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행본 이렇게 책들을 살펴보시면 의나 와로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로 된 책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정유정의 7년의 밤, 눈물의 여왕,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와, 과 혹은 의 이렇게 연결하는,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이 돌직구입니다. 돌직구는요, 오해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확 들어오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제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 수업, 짧은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부제는 석가모니가 세상에 남긴 삶의 지혜. 자, 인생 수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제를 보면 아, 이거는 석가모니가 했던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연과 인간, 이거는 전시 제목인데요.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로맨스에서 호러까지라고 하면 그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연결하는 집, 이것도 역시 전시 제목인데 연결하는 집, 단어가 연결하고 집하고 두 가지만 눈에 띄어요. 그런데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는 순간 아, 이건 어떤 내용의 전시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예상 가능하죠. 제목은 예상 가능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용이, 무엇이 펼쳐질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간판 같은 게 제목이거든요. 만약에 부제를 쓰신다면 메인 제목 밑에 하나 더 쓰신다는 건데, 이 부제를 쓰실 때 많이들 하시는 게 시간과 공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시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공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시공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제에다가 시간이랑 공간을 같이 넣으실 때는 반드시 시간 먼저 써주세요. 18세기 프랑스 사회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의 1960년대를 중심으로를 하진 않아요. 1960년대의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제목 쓰기 공식으로는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모범생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나요? 뭔가 옷깃도 단정해야 될 것 같고, 치인 중에서 모범생 스타일을 찾으러 가면은 전형적으로 누가 떠오르냐면 윤동주 시인이 떠오릅니다. 윤동주 시인은 옷깃도 단정히 이렇게 여미고 책가방도 왠지 한쪽으로 매지 않고 이렇게 단정하게 맬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윤동주스러운 모범생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모범생 스타일은요, 조금 길어요. 모범생 스타일을 쓰시려면 여러분 우선 키워드를 최소한 4개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이 쓰고도 본인의 키워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글을 쓰면 내 키워드가 뭔지 한참 봐야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잘 떠오르게끔 강조라든지 포인트 짚어주기를 좀 하셔서 수정을 하시고, 아무튼 포인트 되는 키워드를 4개를 잡으세요. 그 4개를 모범생스러운 어떤 툴로 묶는 거예요. 모범생 스타일 제목은 이런 거예요.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자,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4개나 나왔거든요. 민족주의, 기원, 보급, 고찰.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지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종류의 단어가 4개 나온 이런 스타일을 학구적 스타일 제목의 전형적인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구적 스타일은, 모범생 제목 스타일은요, 이렇게 단어 자체가 조금 지적이고 그것을 여러 개를 좀 써서 좀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깊이 있는 고찰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목에서도 느껴지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유. 전시의 제목인데요. 수와 문자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이게 EBS 거예요. 자, 그런데 수와 문자에 관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자, 이렇게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오고 뭔가 진지한 분위기가 나오고 뭔가 학술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나타난. 그리고 뒤에 붙는 단어들이 이론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하면 2대 8 가르마를 타고 그다음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뭔가 조끼까지 갖춰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림질 자국이 있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느낌이 이 제목에서도 드실 거예요. 이게 모범생 제목입니다. 장점은 지적이고 깊이 있어 보이고 아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으로는 감상문, 비평문, 감수성이 포함될 수 있는 장르의 아주 적절한 말랑말랑한 제목입니다. 감수성 스타일은요, 말랑말랑 촉촉한 글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 슬픔에게, 우리의 여름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편지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감수성 스타일의 제목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제목 스타일은 문장형 제목입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신은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 우주의 작은 별 하나까지 널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형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에세이, 시, 소설, 감수성 뿜뿜하는 장르에 붙일 수 있는 것이 감수성 제목입니다. 이 감수성 제목은요, 느낌으로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키워드로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은유적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형 제목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거니와 초보자들이 쓰기 괜찮은 제목이기도 해요. 내 글에서 문장을 뽑아내서 제목 자리에 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쓴다, 어떤 감수성 있는 수필을 쓴다,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문장을 위에 올려서 제목으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제목 쓰기 공식은요, 이걸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상한 스타일 제목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스타일이 바로 이 이상한 스타일이거든요. 선제 없고 튀어. 제 입꼬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요, 저는 OTT에 딱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어요. 우선 선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업어야 될까? 없는 건 애긴데 어딜 튀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는 이해가 갔는데 선제를 왜 업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궁금증이 일었던 제목입니다.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일찍 오는 건 아빠나 남편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나나가 일찍 오네요. 일찍 오라는 그 남자는 안 오고 바나나가 일찍 온대요. 아, 남편이 일찍 오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전화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바나나가 왜 어떻게 일찍 오는 걸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저는 누가 저한테 멧돼지라고 하면 화가 나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를 멧돼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 지혜로운 멧돼지라고요? 멧돼지하고 지혜롭다는 상당히 안 어울린 느낌이 드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제목인데 흥미가 막 그냥 뿜뿜 생겨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리베카 솔릿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도 길 잃기 안내서예요. 길을 찾아주는 안내서를 써도 볼까 말까인데 길을 잃어버리는 안내서래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물고기가 왜? 어제도 먹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기에 되게 이상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제목입니다. 이상한 제목이죠. 근데 이게 의외로 통합니다.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시집 제목이 원더우먼 윤채선이에요. 원더우먼? 이게 언제적 원더우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 어머님 얘기예요. 전혀 원더우먼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한테는 유일하게 원더우먼인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제목들이 요즘 유행인데요. 우선 낯설어요.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조합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 옆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낯설게 하기와 모순어법. 항상 루틴하게, 항상 흔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조합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어? 새로운데?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스타일은요. 약간 혼종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혼종적으로.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나란히 있는 홀쭉이와 뚱뚱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홀쭉이와 다른 단어, 뚱뚱이를 빼고 이를 다른 단어로 갖다 붙여서 조합을 새로 하는 이상한 스타일이 굉장히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총정리 스타일. 총정리 시간입니다. 돌직구 스타일이 있어요. 이건 아주 셉니다. 그냥 맞으면 바로 들어오는, 맞으면 아픈 그런 제목이에요. 폭염, 살인처럼 확 들어오는 센 명사로 된 제목. 혹은 명사인데 의, 와 같은 조사로 묶여져 있는 짧은 스타일. 이게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모범생 스타일은 뭐뭐에 관한, 대한, 그 뒤에 학구적이고 뭔가 지적인 단어가 붙여서 완성된 조금 긴 제목입니다. 학술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전시라든지 박람회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제목을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수성 스타일은 에세이 시장이라든지 소설같이 뭔가 말랑말랑하고 분위기가 따뜻한 그런 류의 글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상한 스타일은 요즘 트렌드한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 낯설게 하기와 뭔가 새로운 조합이 이뤄낸 신선함을 주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네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르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읽는 사람한테 훅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뭘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돌직구죠. 아, 나는 뭔가 새벽 감성으로 촉촉하게 썼어. 이슬처럼 뭔가 촉촉한 글이다. 뭘 쓰셔야 돼요? 감수성 스타일의 제목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0: MG. MG 스타일, 젠지라고도 하던데 요즘. 내가 아주 젊은 스타일을 보여주겠어.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트렌디한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뭐지? 궁금증을 좀 유발하겠어. 라고 할 때는 이상한 스타일, 혼종적인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넷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뭔가 하나는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유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을 잘 써놓고 제목이 잘못 달리면 의미가 반감이 돼요.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본문은 잘 써놨어요. 그런데 제목을 다는 것에 조금 낯설어하거나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냉정하게 팍팍팍 뽑아내지 못하거든요.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글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반대로 제목이 잘 붙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본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가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 내용이 더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작업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어떤 땅에 심은 글자라고 하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그런 대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제목이 차지하고 있는 그 화단의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왜냐? 거기에는 많은 걸 심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비옥한 자리이기 때문에,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뽑은 단어만 솜솜이 배치를 잘 해야 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금싸라기 땅이 바로 제목의 자리입니다. 제목은 가제는, 임시 제목은, 가제목은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좋은 인생의 목표로서의 제목이 생기려면 거기에 덧붙임이 필요한 거고, 방향 설정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 제목, 옳은 끝맺음으로서의 마지막 작업인 제목도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전략이 꼭 필요함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하나를 어떻게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 본문이 더 활짝 피느냐 조금 흐려지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제목 쓰기가 나는 텍스트를 생산 안 하는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광적으로 좀 메모를 잘하는 메모 인간이거든요. 근데 날마다 오늘 일을 기록을 하는데 일지라든지 다이어리를 쓸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를 상세하게 쓰기가 좀 부족하면 거기다 이렇게 써요. 이상하지만 기분은 좋았던 날. 구름이 예뻐서 사진을 남겼던 날. 올해 중에서 석양이 제일 예뻤던 날. 큰애가 속 썩여서 많이 힘들었던 날. 남편하고 싸운 두 번째 날. 뭐 이런 거를 씁니다. 이게 날마다 내 하루를 마감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날을 마감을 하고, 잘 마감을 하고, 거기에 잘 묻어두고 잘 잊어버려야 다음 날을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목 붙이기를 해서 오늘을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잘 묻어두는 거예요. 그때도 제목 쓰기가 필요하거든요. 카페에 한두 시간 있다가 시간을 거기다 남겨놓지 마시고 나오시면서, 아, 저 카페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 제목이 모이면 오늘 하루의 제목이 되고요. 하루의 제목이 모이면 1년의 제목, 그게 70년, 80년, 다행히도 그렇게 잘 모이면 내 인생의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수업이 마음에 드셨으면 오늘 하루 잘 마치시면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요즘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역학을 들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은 양자역학을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개발된 게 대략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를 고전 물리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다양한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고전 역학에서는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야구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구공의 위치, 그리고 야구공의 속도, 그리고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 그 야구공의 질량을 안다면 앞으로 이 야구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야구공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 고전 물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죠. 우리가 야구공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양자역학에서는 측정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결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 랜덤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랜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이 그다지 쓸모없을지도 몰라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양은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시켰을 때 어우 양이 많다 아니면 양이 너무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한자는 이제 일본어에서 온 접미사인데 어떤 기본 단위, 덩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양의 기본 단위, 양의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 고전 물리에서는 어떤 기본 단위가 없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없었던 양이 이 새로운 학문에서는 어떤 양의 덩어리, 이런 기본 입자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양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저희 고전 물리에서 야구공이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야구공이 천천히 움직이면 에너지가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전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어느 값이건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양자 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약간 계단식으로 에너지 1번 에너지에서 2번 에너지, 2번 에너지에서 3번 에너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점프를 한다라는 학문이 양자 역학이 됩니다. 이렇게 양자 역학이 개발이 되면서 중요하게 정립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빛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밝게 빛이 밝혀져 있는데 빛의 에너지는 고전 역학에서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볼게요. 방이 아주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오랫동안 그 방에 있으면 그래도 약하게 빛이 보이죠. 약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방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방의 밝기가 1이다. 그러면 좀 더 어둡게 해서 0.5, 조금 더 어둡게 해서 0.25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어둡게 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자 역학에서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빛의 밝기,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의 밝기를 이 빛의 기본 입자, 광자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방이라서 광자가 3개밖에 없다 해보겠어요. 그럼 3개에서 더 어둡게 하려면 광자 2개, 그리고 더 어둡게 하면 광자 1개.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서 더 어둡게 하면 이제 정말 0개, 암흑이 됩니다. 광자 하나보다 더 어두운 빛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밝혀졌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고전역학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전자나 원자는 저희가 동그란 구처럼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동그란 공처럼 생긴 원자가 파동이기도 하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파동의 뜻은 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좀 구부정한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원자의 파동이에요. 그 얘기는 이 파동이 높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이 파동이 낮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의 사진을 찍어요. 원자가 어디 있을까? 그럼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점으로 원자의 위치가 찍혀야겠죠.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파동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점에 원자가 찍힙니다. 이 파동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원자가 딱 카메라에 잡혀요. 근데 똑같은 파동을 가지고 한 번 더 사진을 찍으면 이번엔 또 다른 위치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파동함수 안에서 원자의 위치가 랜덤하게 결정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 찍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 뭐 100번 찍는다. 그 100번 찍은 사진을 점점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점의 집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물질의 파동이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파동의 형태의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동 안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현 상태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음 날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하필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시험 성적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한번 시도를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여러 번 도전을 한다면 그 모든 도전의 결과의 집합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한 번 잘못 봤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도전을 한 그 모든 결과의 집합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궤적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은 마치 양자역학이 개발된 과정하고도 사실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과학의 발전이 위대한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도약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한 명의 천재가 이루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과학자분들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많은 과학자분들이 양자역학 개발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이런 초반에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시작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양자역학이 개발되면 될수록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이 성질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중첩하고 얽힘입니다. 먼저 중첩은 어떤 상태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가 바로 이 동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중첩은 동전을 탁 쳐서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합니다. 돌고 있으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이게 이제 중첩의 재밌는 현상인데요. 동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측정이 돌고 있는 동전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니까 앞면이나 뒷면이 랜덤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중첩을 측정했을 때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물리학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나오더니 예측할 수 없다? 아, 이건 아직 이 학문이 불완전하다. 이 학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얽힘이라는 현상은 예를 들어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앞면이어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뒷면이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동전이 두 개가 돈다고 했을 때 동전 하나를 탁 치면

쳐서 앞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와야겠죠. 이게 얽힘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왼쪽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온 사실이 왜 오른쪽 동전에게 영향을 주느냐. 특히 만일 동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달에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앞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되는 가운데에서 이 중첩과 얽힘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천재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천재가 맞으신 아인슈타인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판을 좌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에서 한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안 되겠네, 아인슈타인은 제대로 된 물리학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노력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0: 확인해봐요. 수업 중인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께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지금 화장실 가도 돼요? 빨리 다녀오너라. 클릭!
1: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2: Be quick.
1: Yes, thank you.
2: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1: Yes, I will.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야 할 빈칸 3개 있어요. 화장실, 사용하다 라는 동작, 뭐뭐뭐 전에 라는 말 이렇게 3개 함께 채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화장실 먼저 넣고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화장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 단어 생각했나요? 아하, bathroom 생각했겠죠. bathroom도 좋은데요. 우리가 집에 있는 화장실 욕실 말고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bath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욕조 같은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목욕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화장실 사용하고 손 씻고 이런 용도라서요. 보통 restroom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어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하고 물어봤죠.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즉, 뭐뭐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말이에요. Can I? 하고 동작 나오죠. Go to the restroom.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언제? Now. 지금 화장실 가도 돼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쉬는 시간 실컷 끝나고 지금 수업 시간인데 이 친구가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선생님, 지금 화장실 가도 돼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선생님 대답이 뭐였어요? 빨리 다녀오너라 하셨죠. 빠르게 뭔가를 해라 라고 할 때 be quick 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quick, quick이 재빠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be quick. yes, thank you.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당부의 말씀 잊지 않으시죠? next time, 다음번에는 말이야. 사용하다 동작 알아요? use the restroom 언제요? class 수업하기 전에 뭐뭐뭐 전에 하는 말 before 있죠.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무슨 뜻이에요? 다음번에는 use the restroom이니까 사용하도록 해죠. 뭐를요? 화장실 사용을 언제 하라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도록 해. 이렇게 당부도 잊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아이가 Yes, I will. 네, 그렇게 할게요. 왜 will 썼을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하셨으니까 네, 다음부터는 저 그렇게 할 거예요. 라서 will을 써준 거예요. Yes, I will. 이 문장이 원래는 Yes, I will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next time. 앞에 있는 선생님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대화 완성해 봤고요. 이제는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이렇게 단어가 많은 문장인데요. 어디를 강조하면 뜻이 잘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다. 어디를 가요? 화장실에 간다. 언제? Now.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좋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 빨리, 재빨리 다녀와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잖아요. 빠르게. 그러면 be quick. quick을 강조해줘요. 친구들도 be quick. 그렇지. 아이 대답, 네, 고맙습니다. yes나 no는 강조해야 되죠. 대답이니까요. 그리고 thank you에서는 고맙습니다 하는 thank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죠. yes, thank you. yes, thank you. 좋아요. 이제 선생님 당부 말씀 가장 긴 거예요.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어디에 강조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렇지, 다음번에는 중요하고요. 사용하도록 해라 중요하고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업 전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오, 더 빼고는 다 강조네요. 친구들도 말 하나하나 강조해 볼게요. Next time, use

0: restroom before class. 자, 마지막 문장. 네, 그렇게 할게요. Yes, I will. 그렇지. Yes 부분은 강조하면 되겠죠. Yes, I will. I will은요,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렇게 할게요 라는 뜻만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도 Yes, I will. 잘했어요. 이제는 리듬 그대로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학교 눌러서요. Scene 5. 오늘은 다섯 번째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리듬.
1: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0: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1: Be quick.
0: Be quick.
1: Yes, thank you.
0: Yes, thank you.
2: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0: Next time, use the restroom before class.
1: Yes, I will.
0: Yes, I will. Well done,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요, 우리 talk more 함께 할 텐데요. talk more는 앞에 대화에서 문장 하나를 뽑아서 우리만의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도전할 문장은 be, 이에요. 우리 대화에서는 be, quick이 있었죠. 이렇게 이 be 다음에 뭔가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를 꾸며주고 설명하는 말들을 넣어서 뭐뭐 해 이런 문장 쓸 수 있어요. be quick 하면은 빨리 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재빨리 뭐뭐를 하라는 말. 자, 어떤 단어를 넣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말 보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해봐요. 조용히 해 있어요. 조용히. 그러면 조용한, quiet 알고 있어요, 친구들. Be quiet. Be quiet.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은 어때요, 친구들? 착하게 굴어. 좀 어렵다. 착하게. 나쁘게 하지 말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다정하게 하는 거. 친구들 많이 하는 nice라는 말 있어요. Nice. 그러면 착하게 굴어. Be nice. Be nice. 마지막으로는 솔직해봐. 그럼 여기에 솔직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솔직한은 honest. honest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해봐. be honest. be honest.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니까 친구들 말하기 실력 쓱쓱 올라가는 거 느껴지나요? 오늘 클릭하지 못했던 나머지 대답도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13강 강의예요. 강의 13번째고, 우리 교재에는 11강 전화 관련한 표현이에요. 전화.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베트남어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전화 통화. 왜냐? 서로 만나서는 얼굴 표정도 볼수 있잖아요. 몸짓도 볼수 있고, 입모양도 볼수 있고, 그래서 대충 때려 맞힐 수도 있는데, 이 전화는 그게 안 되죠. 아주 어려워.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이제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외국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자, 오늘 전화 관련한 표현 볼게요. 전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 그치? 여보세요?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뭐 사무실 같은 데 전화할 때. 요새는 예, 핸드폰으로 하니까 뭐 어떤 핸드폰 관련한 표현들이 있고, 문자 메시지로 보낼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능의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회화문.

하면은 동사로 주다란 뜻이야. 주다. 뭘 주다. 아, 쪼가. 또 이쪼가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의 의미도 있어. 자, 보통 쪼는 주다인데 쪼 다음에 A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러면 A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 또 뭐뭐에게라고 하는 뜻도 있어.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나왔어. 그 다음에 쪼, A, 대상이 나와.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 해주는 거야. A에게. A를 위하여. 그때 뭐뭐에게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쪼도 다의어죠. 다의어.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사야.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소 하면은 번호. 이제 전화가 나오니까 전화, 번호 같은 거 물어볼 때. 전화, 번호 할 때. 자, 그러면 소, 전화하면 전화, 번호가 되겠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니엔트와이. 자, 전기할 때 전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대화, 회화한다 할때 화자.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전화야. So, 니엔트와이. 전화, 번호. 이렇게. 거태 하면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동사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표현해요. 가능성.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성,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서술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거는 the, the이라고 하는 거. the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뭐 할수 있다. 그런데 이 꼬태는 앞에 온단 말이야. 함께 쓸수 있다. 그렇지, 함께 쓸수 있어. 강조가 되겠지? 꼬태. 서술어 the 하면은 뭐뭐 할수 있다. 둘중 하나만 써도 되고. 그다음에 be 하면은 알다. 뭐뭐를 안다는 뜻이지. 그리고 by the 하면은 숙제, 과제라고 했어. 앞에 한번 나왔는데, 자, 우리 b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재 11강이지. 그러면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다고. 11번째 과라는 거야. 11번째 강. 그래서 11강. 그렇지? 베트남어 특징이야.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고 숫자가 뒤에 나온다. 그럼 자연스럽게 몇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지? 교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특강은 20강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중에서 11번째 강이야. 그걸 우리가 11강이라고 하잖아.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바이가 그런 뜻이고, 이 더블은 연습하다 할때 습자였어. 그래서 연습하는 바이야. 그래서 한 바이, 한강 내에 기본 개념이 있고, 연습 문제가 있고, 그걸 다 익혔으면 이제 혼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바이 더블이야. 그 한강 내에 뒷부분에 바이더비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야, 오늘 이거는 바이더비야. 이렇게. 그러면 집에 가서 숙제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what이라고 하면은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그랬죠?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 그걸 받는 거야. 아, 그러하다라는 뜻이야. what. 냔 하면은 어떤 소식을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하다, 메시지를 남기다. 우리 이제 전화, 문자 메시지 할 때, 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념 하면은, 뭔가를 착각하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와 함께 쓰이면 이 동사를 잘못했다. 라고 하는 뜻이야. 자, 본문 볼게요. 지금 문자 메시지 화면이 나왔어. 자, 미나가 짱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야. 자, 내용 볼게요. 자오 짱. 짱은 베트남 여성 이름이야, 보통. 짱, 안녕. 나는 우리 친구 사이일 때 나지. 나는 미나야. 한국인 친구야. 히엔이, 베트남 또 친구 이름이야. 히엔이, 나 이미 뭐뭐 했어. 일반 과거지. 쪼. 누구에게? 나에게 주었어. 자, 쪼, 대상 명사. 그러면 이 대상에게 이 명사를 주다라고 하는 거야. 쪼의 기본적인 표현, 1번 첫 번째 표현, 주다. 뭘 줬어? 소리엔트와이, 전화번호. 근데 누구 거야? 구어반, 너의 전화번호를 줬어.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서 반, 너, 꼬테, 뭐뭐 할수 있어? 이런 얘기지. 그치? 쪼, 요번에는 쪼 나왔어. 그 다음에 대상이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동사. 동사. 그러니까 무슨 뜻? 사역 동사. 나로 하여금 비엣 알게 할수 있어. 이런 얘기. 알게 할수 있다. 그렇지? 뭐를? 뭘 알아?

자, 타동사 목적어지 바이더. 자, 어떤 바이더냐? 여기 이제 ve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이 ve냐 알잖아요. 집이지.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볼일 보러 갈때 니야. 니. 니 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럼 공부하러 간다. 그렇지? 또 회사에 간다. 니 꽁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꽁띠. 공사라고 그랬지? 한자어로 회사. 공부하러 간다. 뭐 회사에 간다. 이렇게 쓰는데 그 볼일을 다 보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왜를 썼어. 동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냐함 집이잖아. 그렇지? 오전에 아침에 나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귀가해서 하는 바이더비라고 해서 이것이 한 단어야. 과제란 뜻이야. 집에 가서 하는 그런 과제란 뜻이야. 과제를 알게 해줄 수 있어? 이런 뜻이야. 나에게 과제를 알려줄 수 있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무슨 과제냐? Mon dieng viet. 자, dieng viet은 이제 알 거예요. dieng이 원래 소리란 뜻이었지? 소리. 무슨 소리가 나네? 소리. 근데 그 뒤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의 소리 해서 그 나라 언어라고 했어. 베트남 어. 자, 뭐는 뭐냐? 뭐는 과목이란 뜻이야. 과목. 그래서 베트남어 과목의 숙제를, 과제를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보통 과목명은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느. 컴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주어, 서술어, 느. 여기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뭐야? 서술어 할수 있다지. 그런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그때 끝에 뭘 붙이면 돼? 컴을 붙이면 되잖아. 그렇지? 평서문 맨 뒤에 컴 붙이면 의문문이 되니까 바로 이게 그런 문항이에요.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 앞에 꼬태를 썼고 동사 뒤에 드럭을 쓴 그런 모양새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냈어. 장문에 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 상대가 뭐라고 하느냐? I, 그러는 거야. 자, I는 뭐예요? 누구란 뜻이야. 누구야? 이런 뜻이야. 자, I라고 하는 건 의문사랑 보통 함께 써서 강조를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지? 대체 누구? 이런 뜻이야. 우리 어감으로 치면. 또 예를 들어서 Z라고 하는 거 있지? 무엇이라고 하는 거요? 만약에 Z의 할 수도 있어. 대체 뭐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누구지? 이런 거야. 나한테 이런 장문을 보냈는데 짱이라고 하면서 짱 안녕 하면서 나는 짱이다지. 여기까지만 하면 근데 라를 부정할 때 짱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때 우리 컷만 붙이지 않고 파일을 함께 썼지? 일반 예를 들어서 코에라고 하는 거 형용사 동사는 여기다가 컷만 쓰면 부정이 충분히 됐어요. 그런데 라가 있는 문장은 컷만 오지 않고 그 사이에 파일을 써서 뭐인 것이 맞지 않다라고 부정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짱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짱이 아닙니다. 벌써 봐. 여긴 지금 친구라고 해서 친구 나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친구 너. 그렇지? 친구 너 이렇게 지금 불렀어. 친구인 줄 알고 미나는 친구 짱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친구를 모르는 거야. 미나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나는 짱이 아니야. 전화번호를 잘못 아마 보냈나 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계성이 없는 또이 나를 썼어. 그래서 나는 짱이 아니에요. 꼴레 한 단어야. 아마 추측이야. 뭐뭐인 것 같다. 만 당신이 친구 당신이 나 뭐뭐 한것 같아. 이미 여기 로이 완료형과 함께 썼지. 냔 념이라고 됐어. 자, 우리 이 념은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잘못 실수로 잘못 뭐뭐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 냐는요 전달하다, 어떤 전하다, 메모를 전하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지?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고, 이런 얘기야. 오이, 감탄. 내가, 실로이, 우리 실로이는 알아?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상대가 예를 들어서 친구라면 명확하게 실로이 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부르기도 애매해. 친구가 아니야. 짱이 아닌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도 봐봐. 미나도. 자기를 밍이라고 여기서 했었지? 친구인 줄 알고. 근데 지금 뭘로 바꿨어? 또이로 바꿨지? 아, 그 관계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야. 서로 또이가 되는 거야. 서로 또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는 어말어미로 이걸 표현해요. 야, 반갑다. 너 누구니? 죄송합니다. 그렇죠? 반갑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지. 우리는 어말어미로 바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어말어미 변화가 전혀 없어. 친구한테도 실로이고, 처음 보는 한 사람에게도 실로이야. 그렇지? 그럼 뭘로 그런 걸 표현하느냐? 바로 이 호칭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호칭으로. 상대를 반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한 것처럼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으로 또 이슬로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본문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 자, 쪼 대상 명사야. 대상에게 명사 주다. 자, 쪼 아잉 그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뭔지는 모르겠어. 이 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물이야. 일반 사물. 일반 사물 한 개, 형에게, 오빠에게 줘. 이런 얘기지. 자, 요번에는 쪼. 역시 대상이 나왔고, 역시 명사가 나왔어. 명사가 뭐야? 리아찌이는 주소거든. 어떤 주소야?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누구의? 언니의, 누나의. 누나, 언니가 주세요. 소미에게. 그렇지? 대상이 소미야. 언니, 누나의 이메일 주소를 주세요. 네, 이런 거. 자, 요번에는 쪼 대상 그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 그거는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라고 했지. 자, 이때 만약에 이 1인칭이 나다. 말하는 나. 그러면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뭐 할게요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문 보세요. 자, 터이 남자 선생님이지? 선생님, 쪼엠 학생이지요? 저로 하여금 허이 질문하다, 묻다. 잠시 한 단어지? 잠시 좀 질문 좀 하게 해주세요. 정중하게.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건 친구에게지. 또 나로 하여금 비엇 알게 해줘. 자, 뭘요? 소리엔토아이 전화번호. 누구의? 친구 너의. 야, 네 전화번호 좀 알려주겠니? 이런 얘기죠. 그것을 쪼를 써서 허락을 구하는.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허락해줘. 하게 해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꼬테 할수 있다. 이할수 있다는 꼬테 다음에 동사. 자, 그 다음에 드어까지 함께 쓸수 있어. 반대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그랬어. 동사 드어 할수 있다. 자, 의문은 어떤 형태? 여기다가 컷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컷만 붙이면 만약에 부정형은 자 한번 보세요. 이 꼬테의 부정형은 그러면 이걸 부정하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 컴을 붙이면 돼. 자, 컴 꼬테. 그런데 이 컴을 붙이면 이 꺼를 생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컴테만 이렇게 쓰더라는 거야. 컴테. 자, 여기에 꼬가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 베트남 사람들이야 물론 알아듣겠지. 근데 이제 아, 상태가 안 좋은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야. 의미는 알지만 꼴을 넣으면 틀려요. 기출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이 꼴을 넣어서 문법 문항에서. 자, 예문 보세요. 반 친구 너 거태 뭐뭐 할수 있다. 뭐이? 그렇지? 뭔지는 모르더라도 너. 그러면 버이를 할수 있다. 강조해줬네. 근데 질문이네. 버이 할수 있어? 버이는 수영하다거든. 수영할 수 있어? 대화문이야. 그래, 나 꼬테 버이 수영할 수 있어. 또는 버이드 할수 있어. 꼬테 버이드 할수 있어. 강조해주는 거. 홈나이 오늘 나는 컴테 부정이지요? 할수 없어. 니람. 자, 일하러 가다지. 일하러 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이제 워이가 나왔는데 이 워이는 그러하다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받는 거자 원래는 그런 뜻인데 의문문의 맨 마지막에 위치할 때는 문장을 강조해 준다 우리 아까 한번 했었어 여기처럼 I 워이 대체 누구야 자 워이 대신에 유사한 뜻인 테를 사용해도 돼둘다 같은 뜻이야 영어의 so의 뜻이야 둘다자 am a though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돼요 너 어디에 있니? 응? 그런데 where를 써서 대체 어디에 있어? 이렇게 강조를 해준다는

C는 사전을 찾아보면 정중하게 뭐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원래 청한다는 뜻이야. 요청한다는 뜻인데, 내가 당신이 뭐뭐 하기를 청합니다. 상대에게 청할 때도 쓰고, 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청할 때,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청할 수도 있어. 씽에 하면은 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라는 뜻이야. 우리가 보통 학교에 교무실에서 전화 올때 선생님들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걸 풀어서 쓰면 학교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베트남어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학교, 씽에 이런다고. 그러면 학교입니다. 학교가 전화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하면은 원래 뭔가를 놓다란 뜻이야. 다시.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이제 변화가 됐냐? 거기서 딱 이거 내 거야 하고 찜하는 걸로. 그래서 예약하다란 뜻이 나와.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that 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반 기억나요? 테이블이란 뜻이야. 테이블. 식당의 식탁 테이블 있지? 테이블을 예약한다는 뜻이야. 만약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뭘 예약하겠어요? 방을 예약하겠지. 우리 방은 form이라고 하지. form. 한자어에서 온 거야. 그래서 that form 하면 방을 예약하다. 자, 그리고 이 look은, 시간,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쓰여서 예를 들어서 5시, 남서, 5시, look 남서 하면 5시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일주일 중에 다섯 번째 날, 목요일이지? 두 번째 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네. 이 대에는 원래 동사로 두다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뜻이야. 책상 위에 뭘 놓다라고 할 때. 예. 그런데 이 대가, 내가 어떨 때 쓰이느냐? 어떤 사람이 뭐뭐 동사하도록 놔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뭐뭐 하게 두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일단 본문에서 봐봐. 김자 한자어야. 검사야, 검사. 검사하다. 응? 뭘 확인하다. 할 때. 건. 우리 건은 앞에선 이렇게 배웠죠? 난 건강해. 그런데 너는? 해서 의미를 전환할 때 건이야. 그런데 이 건이 남다. 뭐가 쓰고 남아있다. 라고 할때그 남다의 의미가 있어요. 람은. 자, 이 언 보세요. 우리 감사하다고 할 때, 감언. 기억나죠? 감언 할 때, 은혜 은자야. 그리고 감수성, 느낄 감자지. 은혜를 느낄 때 감사하다. 이거 똑같아. 은혜를 우리 람이 만들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 미, 반미. 바게트 빵. 이 바잉이 빵, 떡이거든. 빵을 만들다 할 때, 람 바잉 그런다고. 빵을 만든다고 할 때, 은혜를 만들어. 은혜를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그런 뜻이야. 일람언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아주 정중하게 부탁할 때, 뭐뭐 좀 해주세요. 주어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만들어주세요. 베풀어주세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야. 정중하게 부탁할 때.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회화 한번 봐요. 지금 전화로 예약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냐항 ABC라고 돼 있지? 자, 냐항이 한 단어야. 한 단어로 식당이란 뜻이야. 식당. ABC 식당인 거야. 지금 전화로 예약하는 것 같아. 여보세요? 냐항 ABC가 전화 받습니다. 그렇지? 정중하게 전화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씬 동사 뭐뭐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무언 원해요. 뭐 하기를? 낮반 테이블을 예약하는 거. 자, 쪼 나왔어요. 주어 서술어 쪼 대상 뭐뭐에게. 그렇지? 주어가 서술어 해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하여. 네 사람에게, 네 명에게, 네 명을 위하여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4인분 네명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자, 몇 시에? 6시. 그렇지? 그런데 오후야. 우리 어순, 이 어순이죠? 시간 표현할 때, 오전, 오후, 저녁 나오고 6시. 베트남 뒤에서 소식하니까. 그런데 무슨 요일? 목요일. 자, 어느 주? 다음 주. 딱딱 맞아떨어져. 어순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네 사람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내가 기염자 하겠습니다.

자, 기임자는 우리 검사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자리가 그때 있는지, 예, 어느 정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레가 나왔어요. 네. 뭐뭐 하도록 놔두다란 뜻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검사하도록 확인하도록 놔두세요. 이럴 때 직역을 하면 놔두는 주체는 누굴까? 이 사람이 이제 상대편. 당신이 내가 뭐뭐 하도록 좀 놔두세요. 제가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아, 내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평이한 문장이죠. 그리고 평이한 표현. 지금 상대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 제가 한번 볼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회화문이에요. 그러면서 중또이. 1인칭 복수지. 중또이와 중따가 있다고 그랬어. 듣는 사람을 뺀 우리들. 식당 측 우리들이 건 남아있어요. 테이블이. 즉 좌석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지. 테이블이 여분이 있다는 거야. 손님. 자, 지금 손님이야. 그런데 손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 손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트남어도. 그런데 손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고객님 할 때 그분이 그 고객이 여성이면 보통 지. 그렇지? 손이 여성. 남성이면 이렇게 아잉을 쓴다라는 거야. 물론 나보다 확실하게 어려. 그러면 M이라고도 해요. 베트남에서는 이것이 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동생이라고 해서 친밀감을 드러내는 거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자, 그러면서 손님이 라면 부탁하는 거죠. 아주 정중하게.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뭐뭐 좀 해주세요. 쪼, 대상 동사.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이름을요? 누구의? 손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어때요? 어순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라면 뭐뭐 해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도록 하다라는 뜻이었지. 그것을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름이 김민수예요. 자, 여기 이렇게 살짝 쉼표가 있다고 그랬어. 원래는 대화문에서는 이거 없이 나는 이름이 김민수예요. 내 이름은 김민수. 자, 감사합니다 손님.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하는 말 나왔었죠. 헨갑라이라고 했던 거. 다시 만날 걸 약속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화 끊으면서 손님을 만날 걸 약속합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 어떤 때? 다음 주에. 와우는 원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동사인데 이렇게 시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써서 그때에 들어서 다음 주에 들어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당신과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이런 말 정중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눈으로 우리 베트남어는 지필시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딱딱 어순이 맞아떨어지지? 이런 걸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동시통역도 할 수 있다고. 사실은. 그렇지? 자, 알게 해주세요. 뭘 알게 해주겠어?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 근데 누구의 이름이야? 손님의 이름. 남자야. 이렇게 이것이 이어지는 거야. 다만 이어지는 속도가 빠를 때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야. 연습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만약에 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또 특히 누구 흉내를 잘 낸다. 목소리 흉내를 잘 낸다. 이런 사람들은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냐? 외국어가 흉내 내는 거거든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흉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맛이 쓰는 엄마, 아빠에게 자란 아이들은 서울 맛이를 쓰는 거야. 어린아이들도 저 경상도에서 크면은 경상도 말 엄청 잘하죠? 왜? 늘 엄마, 아빠가 경상도 말 했으니 그걸 듣고 늘 거기에 따라하는 거니까. 그 소리까지 아주 그대로 흉내내. 그런 사람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 여보세요, 알로 이렇게 돼 있어. 기관, 상점, 식당 등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자, 여보세요. 멩뷔에는 병원이야. 한자어야. 하노이 병원입니다. 하노이 병원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무언 원해요. 자, 너희는 말하다. 주인이 어떤 일, 이야기 그런 뜻이야. 그래서 너희 주인 하면 이야기를 말하다. 대화한다는 뜻이야. 누구와 함께? 누구와 대화한다는 거야. 자, 누구와? 박스이? 한자로 박사라고 그랬지? 의미는 의사라고 그랬어. 사람 이름. 대문자. 지,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전화로 할때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누구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자, 그리고 내에는 원래 뭘 놓다 두다란 뜻인데 이렇게 대상 동사 나오면 A가 동사하도록 놔두다. 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A가 1인칭인 경우에 내가 동사하도록 놔두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자, 나는, 네, 놓았어요. 과거형, 주의, 바나나야. 바나나를 테이블 위에다가 놓았어. 처음에 의미는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건, 자녀가, 우, 잠자다란 뜻이지. 템은 추가하다란 뜻이에요. 추가하다, 동사야. 근데 동사와 함께 쓰여. 그러면 이거를 더 추가로 동사하다란 뜻이야. 더 잠잔다는 뜻이야. 뭐쭈 조금 더 잠을 잔다는 거야, 자녀가.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놔두다라는 거야.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걸까? 자녀가 엄마나 아빠한테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자기를 꺼니라고 부르지? 자녀 저를 제가 조금 더 자도록 두세요. 주체가 누구야? 놔두는 주체가 엄마나 아빠. 생략된 거야. 제가 좀더 잘게요. 이런 얘기. 자, 람은 하면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이것이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해주세요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정중하게 요청할 때. 자, 지 언니 누나가 뭐뭐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No lie 다시 말하다라는 거지.못 learn. 자, learn은 횟수 한 번, 두 번.못 learn, high learn 한 번, 두 번. 그렇지? 너는 더, 한번더 다시 말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때, 요번에 라먼하고 쪼 대상 동사가 결합해서 나왔네요. 자, 나로 하여금 갑 만나게 해 주세요. 갑 만나다지. 누구를? 아잉홍, 훙 오빠를, 훙 형을 만나게 해 주세요. 만약에 전화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앞에서 전화로 여기 너희 주인의 누구누구와 대화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여기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이에요. 누구누구를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전화로 이런 부탁을 하면 통화할 때. 자, 이제 실전 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실전 문항 12문항 중에서 2번, 6번, 12번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강의 15강에서 한 번에 풀어보고 이제 나머지 9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전형적인 그 어휘 문항의 다의어 문항 형식이에요. 빈칸을 2개 놓고 서로 다른 의미인데 한 단어가 만족시키는 거야. 다의어니까. 나는 나 이미 뭐뭐 했어. 책 쌓기지 책. 책을 뭐뭐 했어. 어젠반 테이블 위에 책을 뭐뭐 했어. 화어이. 자, 누구누구야라고 부르는 거였지? 화야 이런 거야. 베트남 사람 이름. 너 친구 사이네. 내가 즙 도와 너를. 그렇지? 친구 나 친구 너. 내가 너를 돕는다. 응? 이런 얘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너를 돕도록 놔둬. 내가 너 도울게. 가만히 놔둬. 이런 얘기. 그렇지? 자, 그럼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간다 이거야. 내. 네. 자, 내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책을 테이블 위에다가 놓는다. 그렇지? 다 만족시키더라는 거야. 다 만족시켜. 사실 뭐를 둔다. 뭘 어디다가 놓는다, 뭘 어딘가에 놔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의미도 발전돼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의어는 결국은 그 실마리를 붙잡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리.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다의어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뭐야? 어디 어디 가다. 그렇지? 리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그런데 리 다음에 신발이 나왔을 때 뭐였어? 신발 신다. 그렇지? 또, 리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교통수단을 타다. 타고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나왔어. 네. 정답. 이렇게. 럭. 우리 독서하다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럭사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는 매력적인 오답이야. 이거 보고, 이거네? 하고, 이거 만약 찍,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다 이걸 해석을 해봐야 돼. 허이. 질문하다. 질문하다. 링. 자, 우리 작정하다, 결정하다 할때 정자야. 그래서 보통 주어, 서술어, 주어가 뭐뭐 하려고 작정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 의미예요. 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은 2번. 자, 친구 너 뭐뭐 해?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야. 우리 꼭컴 의문문에서 보통 이렇게 컴 사용하는 의문문에서 긍정 대답일 때 우리가 친구 사이일 때 그렇지? 그 다음에 손 윗사람한테 할 때는 벙, 예, 그래요. 이렇게 긍정 대답할 수 있는데 이렇게 꺼로도 대답을 할수 있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이런 형태인데 컴으로 끝난 이런 형태인데 꺼라고 했으면 아 이거 긍정 대답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닝 하지만 나는 지 단지 노이득 말할 수 있어. 그렇지? 동사 르억이니까 뭐쭈 조금만 지 뭐뭐 토이 우리 상관없고였잖아. 단지 뭐뭐만 할 뿐이다. 단지 조금 약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너뭘뭐 말할 수 있어? 나 조금 말할 수 있을 뿐이야. 하지만 조금 말할 수 있을 뿐이야. 이런 얘기. 여기 지금 이 못줏은 시간상으로 조금이란 뜻도 돼요. 그 다음에 정도로 약간, 양적으로 약간 그런 뜻도 되고. 자, 1번. 무언 안검 이렇게 돼 있어. 밥을 먹고 싶다. 아, 이어지지 않죠? 비엣 알다. 세마이는 오토바이라고 그랬어. 엔진 달린 차. 오토바이를 라이 운전하다라는 거야. 운전할 줄 안다. 역시 아니죠? 무언 원해요. 꺼 가지기를. 원래 꺼는 소유하다, 갖다란 뜻이야. 니엔트와이 전화를 갖기를 원해. 아니고 낸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냐란 란 집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아니지. 나와 함께 란 집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거태 뭐말수 있어? 너희 말할 수 있어. 뭘요? 띵한 꼭 이렇게 나왔네.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니? 그러나 조금만 말할 수 있을 뿐이야. 딱 맞아떨어지죠?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뭐라고 했고, 꽁띠 회사라고 그랬지? 공사 한자어로, 줄릭, 여행사네요. 여행사. 이름이 1, 2, 3인가 봐. 1, 2, 3, 여행사. 뭐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 내가 무언 원해요. That way. 자, 요번엔 where를 예약하는 거야. 우리 아까 식당에서는 that man 테이블을 예약했지? 요번에는 where를 예약해. 왜 뭘까, 그러면? 여행사에 연락해가지고 where를 예약하고 싶다. 티켓이라는 거예요. where? 네, 티켓. 그래서 where my buy? 뭐지? 나르는 기계. 비행기. 비행기표 예약. 또 우리 친구들끼리 휨휨 영화 표 예약. 우리 친구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극장 갈 때, 야, 영화 티켓은 내가 예약할 때 내가 예약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베트남어로. That way 휨 영화 티켓을 예약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뭘까? 여기 지금 한번 예문 보세요. 지금 알로가 나와 있지. 여보세요란테 전화를 한 거야. 여보세요. 123 여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을 예약하고 싶어요.
맞아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123 회사입니다 라고 할때 전화 받습니다. 승해. 그렇지? 어떤 기관이 여기 나오고 어디 어디입니다. 어디 어디가 전화 받습니다 라고 할때 이런 표현이니까 이걸 알고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호칭이 나오지? 인칭 대명사 나와서 그 형, 그 언니, 그 동생. 이렇게 3인칭을 만들어주는 거. 자, 너희는 우리 가까이 있는 뭔가 소개할 때, 여기는 뭐다? 끼어는요, 눈에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거. 저기, 저거. 자, 너희도,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또, 문장 끝에서 뭘 강조해주는 의미도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항 보시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아잉이 그이 보내다란 뜻이야. 뭐 돈을 보낸다,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쪼엠, 에, 저에게, 동생에게, 뭘요? 니아찌, 주소지, 냐, 항. 껌꾸에, 자, 대문자로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음식점, 식당 이름이야. 껌꾸에 식당이지, 우리 냐항. 껌꾸에 식당의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가능해요? 응? 오, 가능하다 그러네. 가능해. 형이 오빠가 뭐뭐뭐 보내줄게.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보세요. 고이. 고이는 전화를 걸다라고 할때그 콜의 뜻이에요. 전화를 걸다. 근데 니엄 우리 앞에 한번 나왔는데 뭔가 착각하다, 실수로 잘못하다. 그렇지? 동사와 함께 쓰여서 잘못 동사하다는 뜻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화를 잘건 거야, 잘못 건 거야? 잘못 걸었어요. 완료형. 아, 형이 전화 잘못 걸었어요. 아니지. 가능하다고 했어. 자, 틱 좋아해. 우엉 카페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이 보내요. 꽈. 우리 꽈는 지나가다란 뜻도 있어요. 통과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띤냐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띤냐는 뭘까요? 우리 냐는 앞에서 한번 나왔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다란 뜻이거든. 띤이 명사야. 소식, 정보. 그래서 이 띤냐 하면은 이게 문자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보낼게.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낼게. 응? 말이 이어지죠? 유력해. 미엣 알아요. 소리엔트와이. 전화번호를. 누구의? 응아의 전화번호. 대문자지. 사람 이름. 아니고. 그이 보내요. 이메일 주소를. 뚜어내. 그 얘기 아니지? 자, 지금 이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는 거죠. 3번 정답. 이제 7번입니다. 자,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씬이 뭘 청하다, 뭐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씬에 하면은 전화 받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어딥니다. 했던 것처럼 짜오는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나는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이미. 님, 그러나 지금 나는 원해요. 로이 하고 싶어요. 로이가 뭔데? 교환하는 거야. 바꾸는 거. 시간을, 예약은 했는데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얘기. 그랬더니 식당에서, 안녕하세요, 손님. 이제 손님이 되겠지, 고객님.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면 이게 무슨 문항이냐면 어순 문항인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순. 자, 어떤 어순이냐? 라면 정중하게 우리 요청하는 거지, 뭐뭐 해주세요. 쪼, 대상 동사.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손님의 이름을,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 거지. 누군지를 알고 그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라먼 쪼 대상 동사. 그리고 타동사 무엇을 목적어. 누구의 이름? 손님의 이름. 이 어순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3번 정답이고. 자, 이제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ABC 식당이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자, 손님은
테이블을 예약하길 원하는데 몇 시에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약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겠지? 자, 이거 보세요. 나는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15일 날에 들어서 네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딱딱 맞아떨어져. 주어 서술어 쪽 대상. 여기가 C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럼 몇 시에 예약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까 A가 있었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자, 그랬더니 이제 확인하는 거야. 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손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손님의 이름을. 그렇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알게 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CAB네. CAB.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짱인 줄 알고 이렇게 연락을 했지.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서 나는 짱이 아니야. 아마 잘못 보냈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자, 1번 아이보이. 그렇지? 누구죠? 이렇게 말이 이어졌지. 자, 친구 너는 공부하러 가니? 아니고 누구의 자전거지? 누구의 자전거지? 역시 강조해 주는 거. 자, 당신은 형은 남자 동생이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자, 언니는 누나는 싱비엔이 맞나요? 대학생이 맞나요? 대학생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누구죠? 나는 짱이 아닌데. 9번에 1번이고, 이제 10번, 11번. 하나의 지문으로 우리 두개 문항 풀어보죠. 자, ABC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6시에 4명 예약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지금 여기 했어? 우리가 테이블이 남아 있습니다. 자, 손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자, 내 이름은 김민수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확인해 볼게. 놔두세요. 이런 얘기지? 유력해. 그러면서 확인해 봤더니, 아, 남아있네요. 테이블이. 그치? 1번 유력해. 나는 김형을, 김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그 얘기 아니고. 자, 그 아잉의 막 뭐뭐 했다. 우리 부어가 시제 중에서 근접 과거가 있었죠? 막 뭐뭐 했다. 우리 니 어디 가다. 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자야. 그러니까 니사 밖으로 나간다는 거지. 와이가 바뀌거든.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막 나갔어요. 완료형. 막 외출했습니다. 나는 보통 안 먹어요. 퍼를 쌀국수. 목요일 날 퍼를 먹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고. 나는 알아요. 고흥 선생님, 우리 여선생님이라고 봤을 때 흥 선생님의 전화번호, 우리 그냥 소라고 했어. 번호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전화라는 말은 빼고 선생님의 번호를 알지 못해요. 몰라요. 이런 얘기지. 컴퓨터 쓰니까. 여기서 이제 1번이 되겠죠. 10번에 1번. 자, 이제 마지막 11번이네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하나씩 이제 넣으면 될 거야. A는 여성이다. 자, A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B가 A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렇지? 자, 아잉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형, 오빠. 이렇게 손이 남성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A는 남성이라는 걸알수 있어. A는 생일 파티를 하려 한다. 지금 이걸 보면 뭐 생일 파티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 그리고 A가 누구야, 지금? 음식점 직원이란 말이야. 아니고, B는 다섯 좌석을 예약하고 싶다. 아까 네 명을 예약하고 싶다고 그랬지? 4인을 위해서. 주어, 서술어, 쪼, 대상. 주어가 이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서술어 하다. 네 명을 위하여 예약하는 거야. B의 식사 예약일은 다음 주 목요일이다. 자, 보세요. 다음 주 목요일. 다섯 번째 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우리 지식을 쌓아왔단 말이야. 시간 표현, 요일 표현, 날짜 표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비로소 풀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하면은 다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쌓여서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목요일. 유력한데 알맞은 거. ABC 식당은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없어. 여기 그런 얘기 없어. 자, 일요일 날은 주우녷이라고 그랬지? 주우녷.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두 번째 날, 토요일까지, 일곱 번째 날까지. 그중에서 다섯 번째 날은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11강까지 했어요. 이제 다음은 12강 쇼핑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여러, 우리 수능특강만 해도 20강이 있잖아. 각 주제별로. 그럼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이 20강 중에서 어느 강이 제일 공부를 하고 싶냐? 그 주제를 제일 알고 싶냐라고 하면 남학생들은 진료요. 그러는 거야. 병원 가는 표현이라는 거야. 베트남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베트남에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 아픈데 못 간다는 거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가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주 멋있어 보인다. 선배들이. 여학생들은 1위가 쇼핑이에요. 당연히 쇼핑이죠. 여학생들은. 다음 강의는 우리 14강 강의예요. 교재 12강 쇼핑에 관련된 겁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와 계속으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약점 공략 우리 다섯 번째가 되겠고요. 우주 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고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쪽 파트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뭐 앞에 해양이나 대기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요거는 그 앞에 대기나 해양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의 문제들 있죠? 그거하고 천문학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둘이 비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기나 해양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뭐 별의 일지 운동이나 뭐 연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원리는 거의 하나에서 다 끝납니다.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전 어차피 방향도 똑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동일한 상황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반복해고 동일한 상황이에요. 어차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위도에 따라서 회전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것만 머릿속에 잘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해주게 되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정확하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파트 공부는 뭐 내용적인 걸 다시 막 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쪽 파트는 여기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어렵진 않고요. 적당한 난이도 상에서 완전 최상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그림 그려보고 회전시켜보고 동일한 문제 가지고요. 계속 반복해 주시면 실력이 느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특히 우리 수능이나 평가 문제 되게 좋아요. 이런 문제들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간단한 내용 점검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별의 일지운동입니다. 왜 나타나나요? 그렇죠. 이건 자전 때문이에요.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연주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일지운동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일지운동, 자, 지구 이렇게 오른손 감아지면서 자전하죠. 어느 쪽으로 자전하나요? 아, 이렇게 돌게 되니까

항상 어디로? 동쪽으로 자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에서 지구가 자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천구가 지구의 자전거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 지구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북반구에 있는 관측자든 남반구에 있는 관측자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자전은 동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운동은 이 모든 천문 현상들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비교적 지구의 자전이 다른 회전보다는 되게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구의 자전은 하루에 360도 정도의 빠르기예요. 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모든 천체들의 운동들이 마치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이 아니죠. 지구 자전은 동쪽으로 했으니까 서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360도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자, 나머지 운동이 있죠. 뭐 가장 빠른 게 사실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게 이제 가장 빨라요. 움직임으로 보자면 각도 막 움직이는 각도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한 12도, 13도 정도 수준이에요. 360과 12의 차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에요? 이걸 시속으로 한번 붙이게. 시속 12km와 시속 360km의 차이라고요. 시속 360km. 자동차인가요? 아니죠. 우리 그뭐 거의 KTX 뭐 완전 고속 열차도 그 정도 나오려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12km면 어느 정도죠? 우리가 조금 뭐 약간 뛰는 속도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건 일단 다른 거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다 어떻게 다 서쪽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서 뭐 달이 혹은 태양이 움직이든 뭐든 항상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게 일주운동이고요. 일주권은 이 일주운동을 하는 것, 지금 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걔네들이 그리는 자취, 선들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일주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 적어 놨네. 90도 빼기 위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움직여. 나 지금 북위 30도에 살고 있으면 얼마? 60도의 각도로 지평선과 이루면서 움직인다고요. 어떤 상황? 나 지평선에 이렇게 서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나는 북위 30도야. 그러면 한 60도 정도의 각도로 이런 형태로 일주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이 회전하는 축에 누가 있어요? 예, 북극성. 송구의 북극이 있겠죠. 이렇게 일주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는 어때? 라고 한다면 수직이겠구나. 북극은 어때? 라고 하면 수평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시뮬레이션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이 그려지게 되죠? 자, 여기 각도 90도 빼기 위도니까 다른 위도는 이런 선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어? 라는 거예요. 고위도로 가면 이 일주권들이 다 이렇게 눕겠구나. 저 위도로 가면 이렇게 수직으로 서려고 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중고도. 우리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남쪽 좌우선, 특히 북쪽 말고요. 남쪽 좌우선에, 여기가 이제 동서하니까 여기가 남이잖아요. 남쪽 좌우선에 걸릴 때 최대 고도. 방위각이 180도일 때 그때 고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90도 빼기 위도 더하기 적위.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 거냐면 항상 이제 남중고도만 이야기하다가 남쪽에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풉니다. 자, 근데 사실은 상황 자체가 북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지는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남쪽에서 이 최대 고도를 가지는 건지 북쪽에서 최대 고도를 가지는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라고 하게 되면요. 쉬운 거는 그냥 남쪽에서 남중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살짝 교묘하게 북쪽에서 최대 고도를 가지게끔 문제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뒤에 실제로 우리 평가원과 수능 문제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북쪽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주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일주운동을 요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적경적위 방위각 고도라고 하는 이런 좌표값이 있잖아요? 이때 적경이라고 하는 거가 일주운동하고 조금
잘좀 연결지어 좀 좋아. 특히 적경 같은 경우에. 뭐냐면 적경을 잴 때는요, 우리 일지 운동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경이 2시가 있어. 그럼 저기건 3시, 저긴 4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중합니다라고 하게 될때 항상 적경이 작은 거부터 먼저 남중하게 돼 있어요. 2시, 3시, 4시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2시가 남중했어. 그럼 1시간 정도 뒤에는 예, 3시. 또 1시간 뒤에는 4시인 전체가 남중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꽤 유용하게 문항에서 해설할 때쓸 수가 있어요. 적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굳이 각도로 쓰지 않고요. 뭔가 2시 이렇게 시간 단위를 쓰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 단위를 쓰는 거예요. 2시가 있고 3시가 있으면 3시인 전체가 2시인 전체보다는 1시간 늦게, 1시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좌우선 입장에서. 좌우선 입장에서. 남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2시가 먼저, 3시는 나중에. 1시간 뒤에. 이건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지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에서 일지운동이 나타나죠. 그럼 지구 공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연주운동이에요. 연주운동. 자, 그러면 연주,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자, 공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지구 주위에 태양이 한 바퀴 빙글 지구 기준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 이거를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태양이 천구상을 움직여요. 자, 적경 증가 방향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 일주 운동할 때 일주와는 반대로 뭔가가 적경, 그렇지, 적경 증가한다 그랬죠. 자, 아까 그림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그림 하나 그렸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방향이 사실은 둘밖에 없어요. 일주 운동과 일주 운동 반대 방향 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천체가 일주 운동을 할 거예요. 일주 운동을 할 거고요. 일주 운동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일주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적경이 증가하는데 태양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태양뿐만이 아니에요. 행성과 달 모두 저쪽으로 가게 되고요. 특히 행성은 가끔 적경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지금 태양,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면 태양은 조금씩 조금씩 저렇게 1도가량 움직이는 거고요. 그 움직이는 길을 우리 뭐라고 해요? 황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구의 적도가 23.5도 경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춘하추동이라고 하게 될때그 춘하추동에서 적경, 적위를 가지고 우리 뭐 남중한 태양의 적경을 구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남중한 천체의 적경을 여기 태양에다가 그대로 다시 써서 뭐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 해가지고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태양 여기 적경 요건 이제 적경이고요. 적위는 이제 남중 고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적경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아까 일주운동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반대편으로 적경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말을 썼죠. 이렇게 2시보다는 3시가 나중이야.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남중한 천체의 적경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은 황도에서 춘하추동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태양의 적경과 적위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0시 0도 충분. 6시 플러스 23.5도 하지. 6월 달이죠. 9월 달엔 12시 0도. 12월 동지날이 되겠죠? 18시 마이너스 23.5도. 자, 요런 적경과 적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춘분날 태양이 남중합니다. 자, 태양이 어디 와 있다고요? 여기 와 있어요. 자, 춘분날 태양 적경 방금 뭐라 그랬죠? 0시라고 했어요. 그럼 1시간 뒤에는 우리 태양 적경 0시보다는 1시 큰 거. 자, 2시간 뒤에는 태양 적경 0시보다 2시간 큰 거. 이렇게 남중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면 어느 날 남중한 천체의 적경은요. 태양 적경에다가 정오 이후에 지난 시간.
자, 정오에 태양 남중하니까 1시간 지났어. 2시간 지났어. 3시간 지났어.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9월 달이야. 9월 달이면 태양 적경이 얼마예요? 12시인 거야. 이렇게 12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저녁에 한 8시 정도 됐어. 8시면 정오 위에 몇 시간 지났어?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태양 적경이 12시였는데, 오후 1시가 되면 1시간 지났으니까 13시가 남중에 있을 거고요. 여기 남중. 그 다음에 오후 2시가 되면 2시간 지났으니까 14시가 남중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냥 대충 한번 해봐서. 자, 지금 3월 달에 태양의 적경이 얼마라고요? 0시예요. 적경은 24시간 간격이죠? 1년은 12달 간격이죠? 그럼 대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이 강의를 몇월 달에 듣고 있어? 그럼 7월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이렇게 가게 되면, 적경 얼마 정도로 되지? 한 달간에 한 2시간 간격이니까, 자, 3월에 0시. 뭐, 그 다음에 4월에 2시. 이런 형태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7월 하면 한 8시 정도 되겠죠? 그럼 나 지금 7월에 듣고 있는데. 아, 7월이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보니까 한 10월 정도에 듣고 있는데. 자, 10월. 자, 그러면 10월이니까 어느 정도 되겠어요? 라고 하면 9월이 12시니까 10월 한 14시 정도 되겠네요? 뭐 14시. 이렇게 되고 있어. 나는 지금 밤 10시에 듣고 있어. 그럼 더하기 10시. 0시가 남중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뭐몇월 달인지와 함께 플러스, 나 지금 몇시 이거 듣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중한 천체의 적경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뭔가? 라고 했더니, 예, 태양의 연주 운동이에요. 그러면 별의 연주 운동은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태양의 연주 운동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별의 연주 운동은, 자, 태양은 매일매일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예,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을 보고 지금 몇 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낮 12시가 정오가 됐어. 정오. 태양 어디 있어야 돼요? 낮 12시. 우리 보통 그, 뭐니? 점심 먹을 시간대쯤 되잖아요. 정오. 12시쯤 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습니까? 남중합니까? 서쪽으로 집니까? 남중에 있죠. 그죠? 정오에는. 자, 근데 만약에 뭐 저기 하진 날에는 남중에 있는데 동진 날에는 뜨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동진 날이든 하진 날이든 태양은 남중에 있어요. 정오에. 즉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이 시간 체계 있죠? 요거는 태양 기준이에요. 즉 뭐냐면 태양이 남중에 있어요. 태양이 저기 있어야 몇 시, 여기 있어야 몇 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정오의 별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보인다라고 가정할게요. 정오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자, 이렇게 보여서 태양광께 이렇게 쫙 보였어라는 거예요. 한달 뒤가 됐더니, 자, 한 달이면 태양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한 30도로 움직여 갈거 아니에요. 한달 뒤에 정오가 되면, 이 되는 거예요. 한달 뒤에 정오가 되면 태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근데 태양이 지금 있는 별자리가 분명히 바뀌어 있어요. 저쪽에 있는 별자리로. 그쵸?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뭐예요? 매일 같은 시각에 정오에, 혹은 뭐 자정에, 혹은 저녁 8시에, 아니면 새벽 3시에 매일 같은 시각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별자리들의 위치가 어디로? 동에서 서로 쓱 움직여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별의 연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각에 천구가 일주운동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 태양이 움직여 가는 거고요. 우리는 태양을 보고 시각을 정하기 때문에 태양 항상 같은 위치에 둘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별자리들은 모두 일주운동 방향대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별의 연주 운동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별의 연주운동 혹은 뭐 일주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적경 조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된 값.

왜냐면 천구라는 개념이고요. 천구에 고정된 별들이, 고정된 점들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항성,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경적인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저기 나중에 가면 뭐 아주 정밀하게 관측하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걸 우리 지구학 2에서 고유운동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제외하고요. 앞에서 지구의 자전, 공전을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거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했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앞에 했던 것들을 어떻게 좀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조금 다르게 어렵게 나오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조금 뜯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야. 첫 번째, 별 AB 고도와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고도고 뭐 하는 시각인가라고 봤더니 동진 날짜 정해놨어요. 태양 적경 얼마죠? 18시가 됩니다. 동진 날. 북이 37도예요. 위도가 37도 지역에서 저기가 얼마? 플러스인. 저기가 플러스인이라는 뭔가 조건을 달아줬어요. 별 A와 B가 자오선을 통과할 때 고도와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A는 고도 90도야. 18시에. 이런 뜻이에요. B는 고도가 40도야. 저녁? 아니, 저녁이 아니죠? 6시에. 그럼 새벽이네. 그치? 해가 막뜰 때, 이때예요. 옳은 거 골라주라 그랬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조건을 잘 기억하면서 가세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위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럼 되게 간단까지는 아닌데 그림을 여러 개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천구가 있어요. 지평선이 있어요. 북이 37도가 되기 때문에 천구의 적도는 53도의 기울기로 이렇게. 이것과 나란하게 일주권들은 다 그려지게 됩니다. 37.5도 정도쯤에, 37도라고 그랬죠. 37도 위치의 북극성, 천구의 북극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고요. 자, 여기가 저기가 0인 친구고요. 고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가 된다고요? 자, 53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A는 18시에 90도에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A는 18시에 어디 지나고 있다고요? 여기 지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A는 아마 일주권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7도가량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너는 이런 형태로 아마 일주운동을 할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B는 40도예요. 자, 40도를 여기다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왜죠? 문제에서 저기가 플러스라고 했거든. 저기가 플러스라는 얘기가 천구의 적도에서 위쪽에, 천구의 북극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40도가 되면 저기가 마이너스 13도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B는 아마 여길 지나요. 그러니까 B는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빙글 도는 이런 친구예요. 물론 남중하는 시각이 달라요. A가 남중을 합니다. 지금 남중 시각 지금 몇시 차이 나죠? 자오선에 걸리는 시간이 12시간 차이 나죠. 완전 반대편에 있던 얘기예요. 만약에 너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태양은 12시에 남중했다라고 했어요. 자, 태양 12시. 그러니까 18시 태양 적경이 얼마라고요? 18시 되는 거고요. 태양이 남중을 언제 한다고요? 12시라고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 H 붙인 거 요거는 그냥 적경 얘기하는 거고요. C라고 붙인 거는 그냥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A의 적경이 약 0시인 것 같아.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태양이 남중을 하게 됩니다. 12시에 적경 18시인 전체가 남중을 합니다. 자, 그러면 6시간 뒤에는 태양보다 적경이 6시간 정도 큰 천체가 자오선에 걸릴 거예요. 즉, A는 태양보다 적경이 6시간 큰 친구예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적경이 요거 플러스 6. 얼마입니까? 24가 나오죠? 0시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맞아요. 자, 저 위는, 자, B가 40도여서 여기다 해서 마이너스 13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되겠고요. 저기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자, 계산해서 보면 87도 나오겠죠. B가 큽니다. A가 B보다 크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날 관측 가능한 시각은? 이라고 합니다. 자, 관측 가능한 시각인데요. 문제가 디귿이 조금 쉬웠던 게, 뭐, 태양이 뜨고 지고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B는 항상 떠 있어. 청구의 북극이랑 3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죠? 그럼 태양이 없는 순간에 그냥 다 계속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도 B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B가 A보다 길다?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맞는 이야기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요 친구. 자, 요 친구는 뭔가 시각에 따른 고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엔 별이 나와 있습니다. A,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적경과 저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경과 저귀가 있는데, 우리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뭐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 B, AB가 아니죠? 같은 어떤 별을 누군지, 별 S를 찾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 그 다음에 이쪽 시간 보고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북위 37도 지역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어디냐면, 북위 37도 지역입니다. 별 S의 고도를 나타낸 거야. 아, 어떤 별이 있는데, 언제쯤, 20시? 21시? 이때쯤 거의 고도가 어디로 가죠? 최대로 합니다. 한 60몇 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표는 별 기역, 니은, 디귿을 적경, 저귀를 나타내는 건데, 자, S는 얘네들 중 하나래요. 얘네들 중 하나. 자, 그러면 S를 일단 찾아야 될것 같아.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옳은 거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찾아야 되는데, 여기 북이 몇 도라고요? 37도예요. 북위 37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귀가 0인 별은 남중고도가 53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40도, 50도, 60도. 60도 약간 넘어가죠? 60도 약간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친구가 저귀가 12도예요. 90도 빼기 위도. 자, 90도 빼기 위도. 자, 37을 한번 할게요. 그럼 얼마 나오죠? 53도.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 12를 더하세요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얼마 나오죠? 65도가 나와요. 이거 거의 65도인데? 이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요 친구 한번 볼까요? 7도 더해볼까요? 그럼 60도 나오죠. 남중고도가 60에서 찍혀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아. 21도를 더해볼까요? 21을 더하면 74도가 나오죠.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거의 70이게 좀 위에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일단은 별 S는 누구다? 기역이다.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기도 한번 보시면 S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기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역,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S를 관측한 시기는 6월경이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는 기역을 알았어. 적경이 2시예요. 적경 2시인 천체가 한 21시경에 남중하게 됩니다. 21시경에. 자, 그러면 쭈루루룩 한번 가볼게요. 21시에 적경 2시인 천체가 남중합니다. 자, 21시에 2시인 천체가 어떻게 남중을 했다고? 그럼 시간을 조금 거꾸로 가볼게요. 12시 정오죠? 정오로 갈게요. 몇 시간 전이에요? 21시에서 12시니까 9시간 전이죠? 9시간 전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2시인 천체가 아니라 9시간 작은. 그럼 얼마 나와요? 일단 2시간 빼면 0시, 24가 나오고 거기서 7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17시인 천체가 남중합니다. 여기까지 나오나요? 그죠? 그 다음에 가세요. 12시에 누가 남중하죠? 태양이 남중하죠. 태양 적경이 12시죠. 자, 태양 적경이 12시예요. 거의 18시 부근이죠?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6월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유는 틀립니다. 세 번째, S를 관측한 시간 동안 최대 고도는 이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 디귿이 가장 낮은 것 같아. 자, 이게 21도니까 아까 70도 넘어간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 저기

저, 아, 2시네. 적격이 2시죠. 그럼 니는 6시. 6시. 4시간 뒤에, 지금 현재 여기로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뒤에 고도 얼마까지? 60도까지 이렇게 남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 중에서 누가 낮아요? 니은이 낮고 기역이 높아요. 자, 근데 디귿이 문제야. 디귿은 18시예요. 그죠? 지금 2시니까, 적경 2시니까 18시로 가자면 한 8시간 전으로 가면 이 친구가 남중할 거야. 자, 지금 여기서 1시간, 여기 1시간, 2시간, 3시간, 4, 5, 6, 7, 8, 아이고, 많이 가네? 저기서 75도까지 남중, 74도까지 남중한다고. 그리고는 쭉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 몇 시간 전이라고요? 한 8시간 전에. 그럼 지금은 거의 어때요? 이 시간대에는 거의 서쪽으로 진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디귿이에요. 거의 지는 상황이에요. 한 6시간 정도 뒤에는 지는데 지금 8시간 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거의 고도 0에. 그러면 디귿은 관측 시간 동안에 이때 져버리기 때문에 고도가 아마 가장 낮을 것 같아요. 따라서 디귿이 어떤 무기가 됩니까? 맞는 무기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디귿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요거 가지고 언제 남중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 정도 되면, 여기 기역 S별이 남중할 시간 정도 되면, 이거는 거의 떠있지 않을 거다. 거의 지평선 정도 부근까지 내려와 있을 거다. 혹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기역 디귿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요렇게 뭐 남중하는 시각 요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요. 요런 것들 그래프 그리면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별 A와 별 B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A와 B는 뭐만 나와 있습니까? 적경하고 저기만 나와 있네요. 둘다 18시고요. 저기는 달라.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플러스 30이래요. 자, 그러면 A와 B의 적경 저기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 그랬냐면, 하진 날. 어디에서? 적도에서. 적도에서 관측한 거구나. A, B를 관측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그러면 여기서 적도에서 자정해. 적도에서 비평선 위로 떨어질 때, 적도에서 18시, 19시 동안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굴 그려야 되냐면, 적도를 그려 주셔야 돼요. 자, 적도니까 적도의 관측자예요. 적도는 위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적도는 위도가 0이에요. 그럼 관측자가 보면은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 청구의 적도가 어떻게 있나요? 요렇게 요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적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극성에 있는 쪽이니까 요렇게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조운동 하는 거죠. 자, A, B, 적경 18시, 둘이 똑같고요. 저기가 A가 0이에요. 저기가 0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는 친구냐면 청구의 적도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요 친구 있죠? 요게 바로 누구? A가 되겠습니다. A, 청구의 적도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B는 저기가 30이죠. 얘 청구의 북극이니까 30도. 30도 이쪽에서 가요. 일주권이 청구의 적도와 나란합니다. 30도니까 너 어떻게 움직일 거야? 자, 요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요거 B가 움직이는 일주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경이 18시로 같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그럼 B도 여기 있는 거야. 자, 동일한 누구? 시간권. 자, 시간권 요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있어야 돼. B 여기 있으면 A도 여기 있어야 돼. 라는 거고요. B가 저기 있으면 A도 동일한 시간권 상에 있어야 돼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권 상에 있어야 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쪽 지평선으로 집니다. 둘이 동시에 질 거예요. 그래서 뜰 때도 마찬가지 어때요? 둘이 동시에 뜨겠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진 날이라 그랬어요. 자, 하진 날. 하진 날이니까 태양 적경 바로 쓸게요. 태양의 적경이 얼마라고요? 자, 태양의 적경은 6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의

남중은 언제 한다고요? 뭐 당연하게 정오 12시에 하는 겁니다. 12시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러면 봐. 태양 적경이 6시라고요? 완전 반대편에 있죠. 태양 남중에 있으면 AB는 저기 있어요. 밤 12시가 돼야 AB가 남중에 있습니다. 자우선에 걸린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오, 이거 자정이네. 그죠? 이 친구는 아침 6시네. 저 친구는 저녁 6시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정의 A와 B의 고도는 같습니다. 자정이 되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90도, 얘는 아마 60도겠죠. 그러니까 고도는 같지 않아요. 기억은 틀렸어. 두 번째, 지평선 위로 뜨는 시각은, 자, 뜰 때가 언제가 돼요? 이때 뜨는 거야. 둘이 동시에 뜨는 거야. 자, 뜨는 시각은 A와 B가 서로 같습니다. 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8시. 자, 이게 아까 AB가 이렇게 최대 고도가 옵니다. 자우선에 걸릴 때가 자정이라 그랬죠. 그럼 뜰 때는 이게 적도니까 정확하게 저녁 6시, 18시가 됩니다. 18시에 둘다 여기 있다가 19시가 되면 자, 여기 일주권 원판 보이시죠? 이 원판에서 약 15도 가량을 움직일 거야. 얘 15도 움직이고 얘 여기서 15도 움직이고요. 누가 더 고도가 많이 움직일 것 같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A가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이것도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인 것 같아요. A, B는 서로 다른 지역이고요. S1과 S2는 서로 다른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막 그림을 우리가 또 알아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 형태로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어느 날 북반구 지역 A, B가 있습니다. A, B는 지금 북반구래. 자, 그런데 별 S1, S2가 있고요. 관측한 결과입니다.가 돼 있고요. S1의 저기는 플러스 10도라고 돼 있습니다. S2의 저기는 S1보다는 큽니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S1을 보시면 저기가 너는 얼마라고요? 플러스 10도인 친구고. 여기서 보니까 방위각이 180에 고도가 80이다. 여기는 북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준 거예요. 방위각 180에 고도가 80이란 얘기는 남중했단 얘기예요. 우리 요거 있잖아요. 90도 빼기 위도 더하기 저기 거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 A 지역 한번 봐봐요. A 지역은 고도가 80도라고? 그러면 너는 90도 빼기 위도. 위도를 파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A 지역의 위도 더하기 저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지역의 위도는 2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너 지금 위도가 얼마야? 20도예요. 자, A 지역의 위도는 지금 현재 북위 20도 이렇게 되겠어. 그럼 B 지역도 한번 해볼까? B 지역은 40도래요. 40도. 40도. 여기가 B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도는 얼마가 나오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위도는 60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너는 지금 얼마? 60도가 되겠고 북위 60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도 맞나요? 100에서 오케이. 60도. 자, 6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2는 75도래요. 자, 그러면 A 지역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지역을 그려보시면, 그냥 좌우선만 그리겠습니다. 단면, 2차원적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청구, 여기가 북점이에요. 20도, 청구의 적도, 이렇게 천정,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요거 얼마라고요? 이거 20도라고요. 자, 이러면 이것도 20도고요. 지금 S는 청구의 적도에서부터 10도 위에 있는 여기 있어.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80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75도가 나오려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저기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A라고 하는 별보다 10도, 15도가 더 크네. 맞나요?

35도가 더 커요? 너는 얼마? 35도구나. 저기가 35도구나. 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기가 35도예요. 그러면 요 친구는 지금 위도가 북위 60도죠? 자, 북위 60도 또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이거 조그맣게 그릴게. 이렇게 하고요. 이번엔 북위 60도. 천정이고요. 그럼 한 여기 정도 청부의 북극이 있겠죠? 여기 정도 청부의 적도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너는 35도니까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남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너 기억 얼마야? 라고 하면 90도 빼기. 자, 우리 60도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35도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거 얼마 나와요? 65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65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때요? 맞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저기 지역 A, B 둘이 서로 다른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봐주시는 거죠. S1의 방위각이, 자, S1이 있습니다. 저 친구 270도일 때 S1의 고도는 A가 B보다 낮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S1, 자, 북이, 아니, 저기가 플러스 10인 친구가 방위각이 270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은 또 입체적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주셔야 돼.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S1은 상당히 저위도예요. 저위도.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S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이거 머리 꼭대기고요. 아마도 요런 일주권을 가지면서 움직이겠죠. 지금 여기는 A 지역이에요. A 지역. 방위각이 270도일 때. 자, 그럼 방위가 270도는 서점이니까 이렇게 선을 이쪽으로 내릴게요. 약간 여기 오는 거야. 자, 이때 고도는 S1의 고도예요. S1의 고도는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라고 물어본 거야. A는 어때요? 20도 지역이죠? 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자, 한번 살짝 이 회전을 시켜 보세요. 60도면 요 친구가 요로 가고요. 청구의 적도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 일주권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쯤 서 만나요.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금 회전을 시켜 보세요. 그럼 낮아져요. B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낮은 게 아니라 B가 어때야 된다고요? 낮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야? 틀림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B에서 충분점의 방위각이 90도일 때 S2의 고도가 5도이면 S2의 적경은 6시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B에서, 자, B를 가면 북이 얼마라고요? 60도. 자, B. B 60도. 그 다음에 S2예요. S2. 저기가 35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B 지역을 그려볼게요. 자, B 지역을 그리는데 관측자 북이 60도예요. 그럼 여기 정도 청구의 적도가 있습니다. 청구의 북극이 있고요. 청구의 적도는 여기쯤 지날 것 같아. 요렇게 지나갈 거고요. 여기 사이각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요 사이각은 30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2는 어떻게 되나? 라고 봤더니, S2는 너는 여기 위에 35도 위에서 일주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서 땅속으로 들어가나요? 라고 봤을 때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35도니까, 자, 여기서 30도에서 요 정도 되겠죠. 이 친구가 일주운동을 하면 가다가 북쪽에서 땅속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요렇게 움직인다고요. 자, 여기서 35도 높여주세요. 그럼 65도가 돼요. 65도의 고도고요. 이쪽 반대편 청구의 적도 이게 30도입니다. 35도니까 여기가 5도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S2는 B 위치에서 최대 고도 65도, 최저 고도 5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B에서 충분점의 방위 90도일 때 S2의 고도가 5도가 되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충분점의 방위각이 뭐라고? 지금 현재 90도. 자, 여기가 충분점이고 여기가 적경이 0시이면 적경 증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럼 너 지금 하지점이랑 같은 방향 6시에 있겠네. 따라서 적경은 6시다. 디귿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아니고요.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이 문제. 요거 특히 뭐 기역, 니은, 디귿에서 각각을 찾는 거, 서로 다른 지역 적위 찾고요, 디귿까지 찾아내는 것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20번 문항이에요, 그죠? 어려운 문항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20분까지 마무리됐고요. 한 문제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누구냐면요, 9월, 9월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맞는 거 찾으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천구의 적도가 아니라 황도예요. 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 4월 6일에라고 합니다. 자, 4월이구나. 4월. 4월이면 이제 3월 춘분날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죠? 4월에 북위 30도 지역에 관측한 태양과 별 A, B, C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기 태양이 있죠. 황도상에 태양이 있고요. 여기 동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북위 3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점을 지나는 천구의 적도를 어떻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라고요. 아마 여기가 춘분점이고요. 태양이 연주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가서 4월 6일쯤 되니까 여기쯤 와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각도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조정할게요. 왜냐면 ABC의 적이가 뭐라 그랬냐면 52, 32, 26. 자, 이 친구 적이가 얼마라고요? 52도.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천구의 적도까지 각도가 52도라고요. 52도. 이거 얼마라 그랬지? 32, 26. 자, 요 친구는 32도, 이 친구는 26도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32도, 여기서 26도. 그러면 천구의 적도까지 이렇게 선을 수직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이각이 32도야라는 뜻이고요. 수직으로 내려서 이각이 26도야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금 짧게 그린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뭐 굳이 조정 안 해도 되겠다. 천구의 적도는 요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상황이고 여기가 춘분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 찾는 거니까 해볼게요. 다음날 태양 적경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태양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지금 여기 춘분점이고 증가 된 거야. 자, 태양의 연주 운동 이야기입니다. 감소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날 가장 먼저 남중하는 것은 적경이 작은 친구. 자, 요 친구. 적경이 이렇게 있으면, 물론 여기가 0시고 이게 뭐한 20, 30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보면 C, 뭐한 20, 30 정도 먼저 남중할 거고, 그 다음 적경 0시 남중할 거고요. 적경 1시 남중하고 2시 남중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C가 먼저 남중합니다. B입니다.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C는 동진날 새벽 5시에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동진날이에요. 자, 이 친구 적경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뭐 0시까지는 아니고 한 20, 30이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그죠? 동진날 새벽 5시에. 자, 동진날 새벽 5시면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죠? 새벽 5시. 아, 해가 동진날 참 늦게 뜨는구나. 뜨기 전이네요. 한 2시간, 2, 3시간 전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 이전 시간대인데요. 태양 적경이 18시예요. 동진날. 태양. 태양은 적경이 18시예요. 그거보다도 한 5시간 정도 늦게 떠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지금 해안 보이고요. 조금 한 2, 3시간 있으면 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5시간 또 늦게 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아마 저기 땅속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아. 3번 틀렸습니다. 이날 최대 고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A겠죠. 그죠? 아, A가 아니구나. 지금 북위가 37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요 친구가 가장 높겠네. 적이 37이 9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운 친구 B가 최대 고도가 됩니다. A는 저기 북쪽으로 갑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것은 B여야 돼요. 다 5번이겠다, 그죠? 앞에 다 틀렸으니까 한번 볼게요. 동쪽에서 황도와 지평선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자, 그런데 방위각은 이 시각보다 1시간 후가 지나면, 자, 황도는 요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와서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렇게 춘분점 여기까지 와 있고, 태양은 여기까지 와 있고요. 교차점 여기. 방위가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작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조금 문제 어려웠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반복하시면서 숙달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성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네, 안녕하세요. 네, 백승원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라이팅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대통령 메시지 또 대통령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대부분은 보고서 쓰기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회사의 가치업한 주니어 레벨은 주로 선배, 사수를 통해 어깨 너머로 아름아름 배워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니어 레벨은 보고서 쓰는 업무를 배정받아도 어떻게 쓸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되면 선배에게 우물쭈물 물어봐야 되겠죠. 마감 기한이 급한 경우에는 물어볼 새도 없이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단 내 생각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배가 나서서 보고서를 다시 쓰는 등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니어 레벨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야단을 맞죠. 시니어 레벨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니어 레벨의 보고서나 기획서의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도 깨져가면서 보고서를 익힌 직장 선배는 헤매고 있는 후배들에게 온갖

짜증과 구박을 퍼부을 뿐 달리 가르쳐줄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니어 레벨이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보고서 능력은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어떤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는 의사결정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조 자료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보고서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련 없는 정보만 길게 늘어져 있거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거나 하면 의사결정권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든 그 기업이 그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비용과 시간을 들였든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 모두 보고서를 잘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잘 써야 합니다. 잘 쓸 수 있다는 것은 개인 차원의 능력이지만 잘 써야만 하는 것은 조직 차원의 당위입니다. 따라서 보고서 문제는 조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해법과 시스템을 만들면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일정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짧게 쓰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1993년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때부터 일매 베스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2004년 포스코 이구택 회장은 두 장이 넘는 보고서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왜 이렇게 다들 보고서를 짧게 쓰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짧은 보고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권자에게는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대통령이나 장차관, 기관장, 기업 대표나 임원이 보고서를 읽는데 몇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다른 중요한 업무를 미루거나 건너뛰어야 합니다. 반대로 보고서를 읽는 시간적 부담 때문에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겠죠. 짧은 보고서는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여줍니다. 포스코 건설은 2011년부터 한 장짜리 보고서를 확대했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로는 문서 작업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역량을 다른 창의적인 활동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전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쓸 내용은 너무 많은데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다양하고 재치 있는 내용이 많겠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일부만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를 쓸 때 이미 보고자에게 많은 자료와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핵심을 잘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기업체로부터 보고서 작성 워크숍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표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직원들의 보고서가 너무 길어요. 다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우리 직원들 보고서를 다이어트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회사의 보고서를 10개 정도 미리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대표의 하소연이 괜한 엄살의 아주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은 핵심과 참조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보고서의 목차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직원은 시간의 경과 혹은 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치 사장님 저 이렇게 일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대표는 일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찾기 위해 페이퍼를 앞뒤로 넘겨가며 신경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이 보고서가 이 회사만의 특별한 사례일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씁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직장인들이 읽는 사람이 아닌

보고서를 쓰는 자신의 관점에서 작성하기 때문이죠.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주로 결재권자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주제, 용건, 주장, 결론, 중심 아이디어들입니다. 여기에다 결재권자에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사례, 통계 등 근거가 포함되는 것이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쓸때 자신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팀장이라면, 내가 대표라면 어떤 것이 궁금할까 식의 역지사지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앞서 말한 보고서 목차에서 이 회사의 대표가 궁금해할 법한 내용이 과연 무엇일지 찾아볼까요? 대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도 필요하겠죠? 그럼 5번과 6번을 한 페이지 보고서, 즉 원페이지 리포트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결재권자가 핵심을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료는 뒤에 첨부 문서로 붙이면 되겠죠. 만약 핵심을 설명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건 군더더기일 뿐이니까 과감하게 삭제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압축적으로 보고받길 원하는 상사는 핵심 문서만 보고 내용 파악할 수 있고요. 자세하게 보고받고 싶은 그런 상사는 뒤에 있는 첨부 문서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핵심을 파악했다면 그 핵심을 잘 요약하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만화 미생 혹시 아시나요? 이 미생의 사관에는 주인공 장그레가 원 인터내셔널 직속 선배 김대리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요약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장그레는 밤새 인터넷과 과거자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죠. 이를 보고 김대리는 다시 몇 부분을 첨삭해 이렇게 고칩니다. 이 이야기는 요약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보여주고 있어서 예시로 가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양쪽 요약입니다. 내용은 그대로 둔채 조사, 종결어미, 형용사, 부사를 생략하고 짧은 단어 약어를 사용해서 글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양적 요약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양적 요약만으로는 핵심과 참조가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질적 요약입니다. 질적 요약은 그래서 핵심과 참조를 분리하고 핵심만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부분은 라마단을 더 풍부하게 설명하는 참조 역할을 합니다. 이 참조의 부분을 덜어내니까 라마단 종료라는 핵심만 남게 되죠. 세 번째 문장, 라마단 직전의 실제 역적 비율은 95%에 육박했습니다도 물동량 및 소송 회복이 예상됨이라는 핵심을 더 풍부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참조 부분이라 생략된 것입니다. 장그레는 이렇게 양적 요약, 질적 요약을 거쳐 핵심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서식 외에 보고서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기준과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기본적인 보고서 쓰기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하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는 업무 문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의 보고서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한 줄기는 보고서는 결재권자가 알고 싶은 핵심을 전달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백승원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라이팅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대통령 메시지 또 대통령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소극적 반응, 즉 이해입니다.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런가 정도의 심드렁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두 번째, 적극적인 반응으로 공감, 동의가 있습니다. 글을 읽었을 때 그렇구나라는 탄성이 흘러나오면서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기대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면 공감, 동의의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이해 정도의 반응을 보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글 쓰기는 실행을 전제로 하는 글입니다. 독자, 즉 결재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재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업무글 쓰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글을 원심불리기에 집어넣고 그 성분을 환원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논리와 스토리입니다. 논리엔 반드시 주장하는 사람의 결정이나 판단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건은 용건 자체로 독자와 청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논증을 통해 용건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논증의 재료가 바로 근거와 이유입니다. 이렇게 근거나 이유를 제시해야 독자와 청자는 그 용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설득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논리일까요? 스토리일까요? 이 글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논리로서 여러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A지역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이 이 글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업계 관계자의 희망 섞인 주관적 예측뿐입니다. 주관적 예측이 아닌 객관적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관적 예측, 일반화, 편견은 절대 근거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추론 역시 추론 자체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되는 사실, 통계, 인용 등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판단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용건, 근거 이유가 명료하게 표현된 글입니다.

채식의 약사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용건을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환경 오염과 생명 파괴 방지, 지구 환경 지키기 등의 근거 이유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채식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서술한 후반부에서 아마존 열대 우림의 농지 개발을 언급함으로써 지구 환경 지키기라는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논리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용건과 근거 이유, 또 각각의 근거 이유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용건의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용건이 앞에 오면 두괄식, 뒤에 가면 미괄식, 양쪽에 위치하면 양괄식이라고 부릅니다. 업무 글쓰기는 두괄식과 양괄식을 선호합니다. 대부분 절제권자는 결정 판단의 내용, 즉 용건부터 듣고 난 뒤 근거 이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절제권자가 핵심을 파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거 이유가 조금 언나간다고 해도 용건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혼란 없이 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워크숍에 참가할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이 글은 용건이 가장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즉 미관식입니다. 이렇게 미관식으로 글을 쓰면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라는 용건을 만나기 위해 김 팀장, 조 팀장의 사정, 워크숍 장소, 결과 발표 등 무려 4개 사항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건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용건을 만나고 나서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동안 주저리주저리 상황을 나열했구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미관식으로 글을 쓰면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용건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메일의 서두까지만 보고 메일 읽기를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메일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바꾸면 일단 전체 글의 분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용건을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각각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독자가 첫 문장만 읽어도 이메일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 의사결정 등 실용적, 업무적 목적의 글쓰기는 두 가지씩이 좋습니다. 다만 벤치마킹 보고서는 예외적으로 두괄식보다 미괄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벤치마킹 보고서는 결재권자 독자가 가진 익숙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단도직입으로 다른 패러다임부터 제시하면 이 새로운 생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배경과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한 뒤 용건을 이야기해야 수월하게 그 내용을 수용하게 되죠. 이번에는 스토리를 활용해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업무 글쓰기에 활용하면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스토리는 실제 사례나 경험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생생하고 쉽게 수용됩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로 전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글 모두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 후반부를 요약한 글입니다. 분량도 똑같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똑같은데 이 글을 읽고 난 뒤 느낌이 사뭇 다를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글은 논리 의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공감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첫 번째 글에는 없는 사실과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두 문장은 사실과 경험이고 뒤에 두 문장은 논리와 의견입니다. 뒤에 문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앞의 경험과 사실을 전한 문장 덕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득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 의견, 주장을 펼쳐도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글에 표현된 사실, 사례, 비유를 함께 보고 느끼게 합니다. 설사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해도 그 차이를 넘어 함께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첫 시간에 가장 인상 깊은 사건으로 글을 써보라는 과제를 냈어요. 한 여성 직원이 신혼여행 이야기를 A4 용지 3장에 걸쳐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 3장을 읽는 내내 이 여성이 신혼여행을 도대체 어느 나라로 다녀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비밀 업무도 아니고 3장 내내 낯선 이국의 풍경에 넋잃고 말았다라는 종류의 감상평만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익명에 기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신화 소설만 보아도 이름 모를 새, 이름 모를 꽃 이런 표현들이 많고요. 소설에는 보통 이렇게 소설합니다. 어느 여름날 자동차를 타고 남쪽 해안 도시를 다녀왔다.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체성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축사 중 다른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빈병이 아니라 5센트짜리 코카콜라병, 멀리가 아니라 11km, 어느 사원이 아니라 하레 크리슈나 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 4,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200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글쓰기에서는 어느 정도라는 무한 표현만 쓰면 곤란합니다. 글을 태고할 때 6하원칙, 숫자, 고유 명사를 넣으면 글이 구체적으로 되고 글의 설득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허준의 동의봉합에는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와 기의 흐름이 원활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보고자, 피보고자 모두에게 괴롭습니다. 보고서로 정확한 소통이 안 되면 자꾸 불러내서 묻고 그래서 어긋나니 질책하고 결국 잘못된 판단과 실행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한 설득의 법칙만 터득하셔도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소통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결재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논리와 스토리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한다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완성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뜨거운 여름을 함께할 수능완성인데요. 자, 이 수능완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잘 다지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수능완성 1회부터 10회까지의 문제들을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과 함께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회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회 1번 어떤 문항인지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네, 1번 문화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 나의 내용을 발달의 개념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아하, 이 문항에서는 발달의 개념을 묻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네요. 자, 가, 나의 어떤 발달의 개념이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생이 된 수경이는 가,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몸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질적인 변화인 성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자, 하지만 이제 주변 어른들도 수경이를 보면서 다 컸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수경이는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상담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 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인 관계에서 차분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담 선생님과의 조언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습에 의한 연습 반복의 효과로 나타나는 변화, 우리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가는 성숙의 발달 개념, 나에는 학습의 발달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이와 관련된 답지를 우리 골라볼까요? 가는 전생에 걸쳐서 진행된다. 어떨까요? 학습도 성숙도 전생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나는 양적 변화만을 포함한다. 자, 학습에는 양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질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변화 같은 경우에는 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질적 변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가는 성숙 맞는데요. 나는 성장 아니고 학습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발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발달의 개념을 크게 기출 문항에서 많이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발달의 개념도 우리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학습 요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개념은 우리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과 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은 신체 크기나 강도가 증가하는 것 같은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자, 성숙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행동상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학습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나 연습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장, 성숙, 학습 우리 구분해 볼수 있겠는데요. 자, 성장과 성숙 같은 경우에는 유전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점 여러분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의 경우에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뭐라고 나와 있나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한 변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변화에 있어서 성장은 양적 변화, 성숙은 질적 변화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학습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가 함께 모두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답지에서 봤을 때, 자, 생애 초기에만 일어나느냐, 전생에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성장 같은 경우에는 생애 초기에만 집중돼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숙과 학습의 경우에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도 비교해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인 이론에서 발달 단계의 가나를 먼저 알아낼 겁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는 발달 단계를 우리 발달 과업으로 8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발달 단계를 먼저 알아낼 거고요. 자, 이걸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할 겁니다. 우리가 알아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발달 단계를 프로이트의 단계로 바꿔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단계로 바꾼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달 과업이 주어지는 시기구나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탐색에 실패하게 되면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체감 형성의 발달 과업과 혼란의 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와 같은 정체감 형성의 발달 과업이 주어지는 단계 언제일까요?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나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정체감 형성의 에릭슨의 단계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체감 형성의 단계, 발달 과업이 주어지는 단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나 단계는 아동이 상상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될수 있는 사람을 탐색하고, 그리고 부모가 아동의 새로운 목표를 지지해 줄 때, 호기심이 넘치고 주도성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성이 발달해야 하는 시기구나. 주도성이 발달 과업인 시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주도성이 발달 과업인 시기는 유아기 중에서도 3살에서 6살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주도성이 발달하는데 부모가 지나친 통제를 요구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시문을 통해서 에릭슨의 단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릭슨의 단계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프로이트의 단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프로이트의 단계로 바꿔볼까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 프로이트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죠?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도성 발달이 과업인 유아기 3살에서 6살경에 해당하는 이 시기, 프로이트의 시기에서는 남금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 단계는 잠복기 아닙니다. 그쵸? 자, 가 단계에서는 리비도가 가족 이외의 이성에게로 향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쵸? 정답이 되겠네요. 나 단계는 남금기인데요. 고착될 경우 결벽증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자, 이건 어느 시기에 대한 설명이죠? 항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자, 나 단계에서는 물건을 입에 물고 빠는 구강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구강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아니겠죠. 자, 가 단계가 나 단계보다 먼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단계가 가 단계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과 프로이트를 비교하는 이런 문항은 꽤 고난도의 문항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꽤나 익숙하게 접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프로이트의 5단계, 그리고 에릭슨의 8단계를 모두 다 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꽤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묶어서 비교하는 문항은 여러분에게 항상 고난도의 문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꼭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외워야 하겠죠. 그쵸? 자, 프로이트 단계 5단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프로이트는 신체 부위에 어떤 부분에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리비도가 구강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한 살까지의 시기이고요. 자, 구강기에 있어서 특징은 고착되었을 때 자기가 너무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만족을 얻지 못해서 고착되게 되었을 때 과식, 과음, 흡연, 수다 등의 이런 고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항문기입니다.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어 있고요. 자, 이 시기에는 배변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나친 엄격한 배변 훈련은 고착 현상을 남게 만들어요. 자,
자, 이 항문기의 고착 현상은 뭐였을까요?

무엇일까요? 강박증, 그리고 인색함 등이 대표적인 고착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기인 남근기를 살펴볼까요? 남근기는 3살에서 6살경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남아에게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에게서 엘렉트라 컴플렉스 나타나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내면화하는 그런 특성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잠복기 살펴보실까요? 잠복기는 잠복되었어요. 잠복 사라졌어요. 어딘가로 밑에 내면으로 가라앉았어요. 자, 어디로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리비도가 보이지 않아요. 무의식 속으로 꽁꽁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리비도는 없는 대신에 사회적인 기술 등을 익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교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6살에서 11살, 초등학생 시기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생식기 살펴보실까요?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리비도가 다시 출현을 하게 되죠. 성적 충동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가족 외부의 이성에게로 향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성적 충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시기와 에릭슨의 발달 시기가 여러분 8단계 중에서 첫 5단계가 정확하게 연령이 일치하죠. 그래서 비교가 여러분 정확하게 비교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우리 자주 비교하곤 하는데요. 자, 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 보실까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아에 대한 충족될 수 있는 욕구 충족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의 단계입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 학문기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뭔가 나의 신체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라고 하는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의식의 단계입니다. 자, 자율성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시기인 잠복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 가서 열심히 사회적인 기술을 배운다라고 프로이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릭슨도 마찬가지로 자, 이 시기에는 사회적인 관계, 인지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성질인 근면성을 발달 과업으로서 학습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말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생식기와 에릭슨의 다섯 번째 단계, 자아 정체감 대 자아 정체감 혼란의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자아 정체감의 단계에서는 이 청소년은 자아 정체가 확립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여기까지 우리 프로이트의 이론과 완벽하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인 초기에서부터 성인 중기, 노년기의 발달 과업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성인 초기의 친밀성, 성인 중기의 생산성, 노년기 자아통합감의 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에릭슨과 프로이트를 비교한 기출문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가나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특정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의 근거에서 분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항과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자, 가식이 한번 봐볼까요?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한다. 근면성을 발달시킨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열등감을 갖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면성과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복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자, 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신뢰감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신감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단계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구강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가 단계는 잠복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가 단계에서는 리비도가 가족 이외의 이성에게 향할까요? 이거는 생식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나 단계에서는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남근기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나 단계에서는 물건을 입에 물고 빠는 구강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 자, 구강기와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우리 3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3번은 다음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이론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동은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구,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거죠. 언어가 인지 발달에 강력한 도구이면서 인지 과정 그 자체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상호작용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동은 질문, 피드백, 설명과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지식과 환경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보이시나요?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고 설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한 단계 점프하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발판화라고 보면 좋고요. 이런 발판화를 통해서 아동의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자, 잠재적인 발달 수준으로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어를 통한 지금 발판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시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적 발판화 강조하는 학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비고츠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고츠키와 관련된 이론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이건 볼비의 애착 이론이 되겠죠. 아닙니다. 자, 인지 발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이게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발달 이론과 해당하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인간 발달의 각 단계에는 발달 과학과 발달 위기가 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누구 있었죠? 여러분, 에릭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4번. 인간의 행동에서 강화를 통한 조작적 조건 형성을 강조한다. 스키너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이루어진다. 이건 벤듀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가 언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수능 특강 19페이지에 살펴보시면 비고츠키의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읽어보기 보충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고츠키의 언어와 사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비고츠키가 언어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왜 언어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접근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은 혼잣말의 형태로도 이걸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주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혼잣말을 사적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가나, 분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와 나, 분만 방법이 어떤 분만 방법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자, 소미하고 고은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자, 벌써 임신한 지 32주가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출산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고은이 얘기를 봐볼까요? 첫째 때 전치태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치태반은 뭐죠? 아기가 나와야지 되는 자궁구를 태반이 막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자궁구를 막고 있으니까 아기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겠어요. 그쵸? 자, 아기가 40주 될 때까지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아이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자, 배를 가르고 출산하는 제왕절개를 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둘째도 같은 방법으로 출산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소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소미는 본인이 다니는 땡땡 산부인과 변호원이 나아분만 방법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나아분만 방법은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등의 이런 연습을 하고요. 출산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은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라마즈 분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왕절개 방법은 배를 가르고 출산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라마즈 분만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 분만 안에 속해 있는 자연 분만의 방법 중 하나인 방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더 깔끔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우리 답을 골라볼까요? 자, 가 물속에서 앉은 상태로 분만하는 방법, 수중 분만이니까 아닙니다. 자, 나는 자연 분만에 속한다. 맞습니다. 나는 출산 시 주변 환경을 조용히 하고 어둡고 따뜻한 방에서 출산하도록 하는 거다. 자, 이건 르부아의 분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가는 제왕절개 분만이고 나는 라마즈 분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만 방법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물어보는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만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만 방법들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출산 방법은 자연분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부인 거고요. 자연분만은 원래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모든 동물은 아니겠네요. 포유류가 아이를 낳는 방법으로 지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자연분만할 수 없을 때에는 배를 가르고 출산하는 제왕절개 방법으로 출산하기도 한다. 라고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연분만의 방법 안에 다양한 출산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방금 전 우리 라마즈 분만 살펴봤었습니다. 출산 전 남편이 함께 참여한다는 거 중요하죠. 교육을 받고요. 뭐 출산 전에만 교육받고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출산의 과정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연상, 이완, 호흡법을 통해 이용해서 진통을 줄이는 분만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 중요합니다. 자, 소프롤로지 분만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근육 이완, 동양의 요가, 그다음에 명상 등을 다 결합한 이런 분만 방법이 소프롤로지 분만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주의 분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의료진이 중심이 되는 분만이 아닌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그런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진행하는 분만 방법을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르부아의 분만, 폭력 없는 탄생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아를 중심으로, 태아를 막 엉덩이 빵빵 때리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아기 중심으로 분만하는 방법, 르부아예라고 합니다. 아기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실내 조명 어둡게 하고,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분리하고 몸무게 재고 씻기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제일 먼저 보내주는 거죠. 엄마의 심장 소리 두근두근 들으면서 탯줄 천천히 바르는, 자르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중 분만은 물속에서 앉은 자세로 하는 분만 방법.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두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이두 부분이 여러분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럼 우리 기출 문항도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2025학년도 수능 11번 문항인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수업 장면이고요. 분만법 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 뭘까요? 동양의 요가, 서양의 근육이완법, 명상, 호흡 등을 다 섞었어. 이거 뭐죠? 여러분, 가. 소프롤로지입니다. 그렇죠? 자, 소프롤로지 분만. 그다음에 나 살펴볼까요? 나는 태아를 배려해요. 자, 실내 깜깜하게 해요. 그다음에 분만한 다음에도 엄마 배 위에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천천히 탯줄을 잘라요. 자, 태아 중심으로, 아기 중심으로 분만하는 이런 분만법, 르부아예 분만이라고 한다. 우리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보기에서 그러면 골라볼까요? 가는 태아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이거는 르부아예 분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는 태아 또는 산모에게 이상이 있어서 자연 분만이 어려울 때 수행하는 분만법이다. 자, 제왕절개 분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가는 소프롤로지, 나는 르부아예 분만법이다. D 급만 맞는 선택지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게시판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출산하고 2일 정도 된 산모입니다. 자, 주변 산모들이 모유가 아이에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좋은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에는 그러니까 모유의 좋은 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돈안 들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자, 수유 양의 측정이 가능할까요? 보이지 않는 걸요. 이게 얼마만큼 나왔는지, 아이가 얼만큼 먹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 자체가 이 가슴에 하는 역할들이 계속 그 신체적인 역할들이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관을 잘 사용을 해서 암의 발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자, 자궁 회복이 촉진되고요. 요 산후 출혈이 감소하는 엄마의 산후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붙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유 수유의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전 문항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수유와 관련해서 초유라고 하는 것도 함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 자, 지금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된 초산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약 3일에서 5일 정도 가는 누르스름하고 약간 그 원래 모유보다 더 끈적끈적한 젖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초유라고 합니다. 이 초유는 모유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양질의 영양분과 면역체가 들어 있어서 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생아의 정장 작용을 도와서 폐변의 배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아기가 초유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 이 시기는 신생아기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힌트로서도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유 수유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됩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서 자, 제공

가운데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기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산후 회복을 도와주고 그리고 암 예방을 막아주는 등등 어머니에게도 좋은 역할을 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엄마와 아기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여기도 제공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에게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6번에는 일기에서 서연이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서연이가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2023년 7월 3일, 자, 이유식 시간만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연이에게 줄 이유식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유식을 시작한 지 한 달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유식을 시작한 지 한 달, 이유식은 언제 시작을 할까요? 6 내지 8개월경이 되면 우리가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이유식. 자, 이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아기에 밥을 먹기 전에 이 분유를 먹다가 모유나 분유를 먹다가 자, 밥으로 넘어가기 중간 단계에서 시행하는 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아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유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속한 시기는 영아기입니다. 자, 영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물알론적 사고를 한다? 아닙니다. 후잉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깊이 지각 능력을 획득하게 되죠. 이게 높다, 낮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 깊이 지각 능력입니다.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데요.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티긋 묶여있는 자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식만 가지고 단계를 알아내는 것 굉장히 쉬운 문항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기출문제도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이유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아기에서만 볼 수 있는 발달 특성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오래된 문항이긴 하지만 2017학년도 구모에 보면 이유식을 주제로 한 기출문항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제시문과 비슷하게 아빠가 공주님의 이유식을 만들어봤다. 자, 앞니도 두 개 나왔다. 요런 내용으로 영아기임을 알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영아기 발달 특성 살펴볼까요? 자, 연합놀이가 나타난다. 놀이 못하죠? 시각항상성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과잉 확대와 과잉 축소가 나타난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자기 조절을 통한 만족 지연이 나타난다. 유아기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함께 볼까요? 7번 문항 다음 글에서 가 나와 같은 행동 결과가 나온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생후 3.5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를 더 바라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버지를 더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뭐 이렇게 앞에 계셨겠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목소리 들리면 엄마를 보더라.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아빠를 보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요소인 거죠? 감각에서의 청각인데요. 이 청각과 어머니를 본다, 아버지를 본다 라고 하는 시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따로, 시각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이 연합이 가능하구나, 감각한 지각이 가능하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나는 4개월 된 영아에게 두 편의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꼭두각시 인형이 나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장면

보여주는데 한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꼭두각시 인형의 움직임에 안 맞아요. 하지만 다른 영상은 맞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와 움직임이 적합한 영상을 더 오랫동안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소리라고 하는 청각과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는 시각을 결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가와 나와 같은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1번부터 5번 간의 답 중에 감각간 지각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를 골라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감각간 지각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수능 특강 4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촉각과 시각을 연결한 실험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각과 청각 간의 관계를 알아본 실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각과 신체 감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실험들 간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인 거죠? 감각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감각 간 지각 능력이 영하도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 간 지각 능력, 감각 간에 서로 다른 자극을 받아도 그것들을 종합해서, 통합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9모에 나온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실험 결과에서 아동 A, B의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생후 3개월 된 아동 A, B인데요. 아동 A에게는 딸기향, 아동 B에게는 오래된 치즈 냄새.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싫죠,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아동에게 웃는 표정의 사진과 찡그린 표정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거더 많이 봤을까라는 거죠. 자, 아동 A는 딸기향이니까 웃는 얼굴을 보더라. 자, 아동 B는 어우 막 냄새 너무 싫은데, 자, 찡그린 표정의 사진을 더 오래 응시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향, 후각과 그다음에 자, 보더라라고 하는 시각이 결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AB의 행동이 나타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거, 여러분, 뭘 고르면 될까요? 3번에 있는 두 가지의 감각 정보를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다음 관찰일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어떤 걸 물어보고 있을까요? 18개월 된 영아 A에게 가 획득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관찰 주제,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교사가 물컵을 정면에서 보여주면서 이건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컵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컵을 옆으로 눕히거나, 자, 옆으로 눕혀요. 아니면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뭘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랬을 때 1, 2 모두 모양이 이렇게 방향도 바뀌고 모양에 보이는 것들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모두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컵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물체임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시각 항상성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자, 제시되더라도 같은 물체라는 걸 아는 거 우리 시각 항상성이라고 하죠. 자, 시각 항상성을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수능 특강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실험 상황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실험 상황은 이거죠. 같은 사이즈지만 거리가 다를 때 어떻게 보일까? 그다음에 같은 형태이지만 크기가 다를 때 어떻게 이 아이가 인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거리가 다르면 확실히 멀리 있는 게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같은 물체로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지만, 자, 이거는 거리에 따른 게 아니라 사이즈에 따른 차이라는 걸 인식.

0: 예측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열려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 머릿속에 인식하기로는 문을 어떻게 인식해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영아이지만 이 아이의 머릿속에도 형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처럼 크기, 형태 등을 그 모양의 원래 모양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시각 항상성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10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자, 다음 관찰일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트 문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문항을 보고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관찰일지에서 가에 나타난 수호의 공격성을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호의 공격성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에서는 지안이와 수호의 놀이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안이와 수호의 놀이 유형도 우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9번, 10번 관찰일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오늘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감각놀이를 했습니다. 지안이와 수호가 나옵니다. 자, 지안이가 수호에게 쿠키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수호도 좋아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밀가루 반죽이라고 하는 동일한 놀잇감을 가지고 사이좋게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이는 여러분 연합놀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연합놀이일까요? 서로 일단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쵸? 동일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뭔가를 만들려고자 하는 목표는 없는 그런 유형의 놀이입니다. 연합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사이좋게 잘 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안이가 또 만들자라고 하니까 수호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비행기를 만들 거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밀가루 반죽을 한꺼번에 뭉쳐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반죽이 모자라서 지안이의 밀가루를 뺏으면서 밀가루 내 거야, 비행기 날개 만들 거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성을 나타내는 도구적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9번의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위 관찰일지에서 가에 나타난 수호의 공격성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도구적 공격성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다만, 내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싶었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격성, 우리가 그 의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어. 다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고 싶어. 그래서 나타나는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공격성도 있어요. 쟤 미워. 때려줬으면 좋겠어. 뺏었으면 좋겠어.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자, 가서 때려준다. 신체적이고요. 너 나빠라고 공격하는 거 언어적입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쟤랑 놀지 마라고 하는 것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대적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죠. 자, 10번 살펴보실까요? 위 관찰일지에서 나타난 지안이와 수호의 놀이 유형은 여러분 연합놀이에 해당이 됐었죠? 그렇죠? 연합놀이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방관자적 놀이 아니고요. 혼자 놀이 다음에는 병행놀이가 나타나게 되죠.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놀이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협동놀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아동이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놀이, 자, 이거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맨 위에 나와 있던 방관자적 놀이가 바로 이 놀이에 해당이 됩니다. 장난감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놀지만, 그쵸? 함께 밀가루를 나눠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뭘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유하는 목표는 없었습니다. 자, 공유하는 목표는 없는 이런 놀이, 우리 연합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호와 지안이의 놀이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놀이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주 출제되는 출제 요소니까요. 이 놀이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유형들도 여러분 모두 다 익혀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10번 문항까지 함께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회 1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문제 풀 때에는 여러분이 먼저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 만나러 오셔야지 됩니다. 선생님이 푸는 거 그냥 바라보기만 해서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산윤기 중화 반응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약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떤 이야기 할 건지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1가산, 1가염기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가산, 2가염기가 나오기도 하죠. 1가산과 2가염기. 또는 이가산과 일가염기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공통적으로요, 모든 이온의 양도 알아볼 거고, 첨가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농도도 종종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농도 측면에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일가산과 일가염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1몰 농도 염산에다가요, 10ml입니다. 그때 0.5 모용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가할 겁니다. 농도비가요, 2대 1이에요. 그럼 부피비는 1대 2일 때딱 중화점이겠죠. 이때가 바로 그러면 20ml일 때가 딱 중화점일 것이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 바로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피가 딱 20ml일 때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모두 사라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로 이해해주면 좋은 게 무엇이냐? 모든 이온의 양이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바로 여기 봐주시면 시작점은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입니다. 이때 얘네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 중화점까지 계속 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염화이온이에요, 이 양은요. 얘는 변함이 없고요. 수소이온은 감소하되 그만큼 누가 생기냐면 바로 나트륨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요. 수소이온 사라졌어? 괜찮아요. 나트륨 이온이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 중화점까지는요, 과량인 염산에 의해서 모든 이온의 양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수산화 나트륨을 많이 넣어줘서 수산화 나트륨 과량이 되겠죠? 그럼 누구에서 결정될까요? 수산화 나트륨에서 결정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나트륨 이온은 그냥 그대로 이만큼. 자, 근데 수산화 이온은 이미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염화이온이 수소이온이랑 같은 양이었거든요?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아, 수산화이온이 이 위치로 나트륨이온과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바로 염화이온이 수산화이온 사용한 만큼 채워주겠구나. 그래서 중화점 이후에는 과량인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모든 이온의 양. 첨가 반응일 때는 바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봐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혼합 용액에서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용액이 있어요. 그때 얘네들 중에 누가 과량인가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모든 이온의 양을 우리가 결정을 할때 나타난 힌트가 다양한데요. 이 힌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예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으로요, 산수용액 하나, 염기수용액 하나입니다. 그때 만약에 얘가 염기성, 염기 수용액이 과량이라면, 이 액성이 염기성이라면, 바로 누구에서 결정돼야 된다?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모든 이온의 양이 결정돼야 돼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양분의 모든 이온의 양이죠. 나트륨 이온의 양분의 나트륨 이온의 양과 수산화 이온의 양 같으니까 얘에 대한 두 배를 해준 것이 모든 이온의 양인 거죠. 그럼 무조건 이 비율은 몇일 거다? 2일 거다. 염기성이면 2일 거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2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다? 얘는 염기성이 아니다. 얘 2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얘뭘 거다? 염기성이 아닐 거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다. 가정합니다. 이 나트륨 이온의 양이 9다라고 할 거고요. 모든 이온의 양은 20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20ml에 해당하는 거는 이 화합물이 얼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온의 양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두 배를 해준 값이 20이니까 이 화합물은 10만큼 있어라고 가져야겠죠. 여기서 두 배를 해준 게 2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맞춰줄 겁니다. 20, 20 부피 같다? 10. 자, 그럼 여기에선 3분의 4가 됐다? 12. 누가 과량이다? 바로 염기성이다. 그럼 계산할 필요 없이 X값 몇이다? 2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다로 갈게요. 얘가 똑같이 40이에요. 12고요. 근데 여기서 얘를 12로 맞춰줄게요. 실제 값이니까. 6배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30이 돼주겠죠? 그럼 얘가 30이 되려면 모든 이온의 양이 30이에요. 그럼 얘가 12에서 2배 되면 24니까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염기성은 아니다. 무조건 얘에 의한 겁니다. 그럼 얘 덩어리가 15가 나줘야 돼요. 2분의 3, 그럼 얘가 몇이다? 30ml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부피라는 게 지금 단위가 없으니까요. 그냥 밀리리터라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9ml몰이야? 20ml몰이야? 9ml몰이야? 10ml몰이야?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얘를 밀리리터로 두면 밀리몰로 두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고요. 실제 값으로 주어진다면 나중에 몰이나 리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비율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단위는 상관없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이온의 양,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이해됐으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26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이온의 양을 한번 결정 지어 볼 건데요. 여기선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온의 양, 바로 과량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부피를 나눠주면 Y값이 된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바로 발면 들어갑니다. X 몰농도 HX와 0.4 몰농도 HY, 0.6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에 부피를 달리해서 나타냈습니다. 가에서 따낸 액성이 모두 다르고요.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입니다. X분의 Y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힌트를 좀 활용하자면 나트륨 이온의 양은요. 누구랑 지금 같아요? 바로 수산화 이온의 양과 같습니다.

이 X- 양은요, 바로 수소이온의 양과 같고요. Y- 양은요, 바로 수소이온의 양과 같아요. 그럼 다시 얘네들이 지금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수산화 이온의 양분에 수소이온의 양에 대한 비율이구나. 그럼 얘네가 만약에 같다면 중화점, 바로 액성이 중성이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수소이온이 많을 거고, 산성. 1보다 작다면, 그럼 당연히 수산화이온이 많으니까 염기성이겠다. 그래서 중간값, 바로 다가보다 중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땐 우리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다? 그럼 얘네가 산성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건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1보다 크다, 작다. 이것은요, 실제 값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지금 상대 값이니까요, 우리가 실제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가 원래는 1이 돼줘야 돼. 얘가 지금 1이 돼줘야 돼. 실제 값이야. 그래서 나머지도 6으로 나눠주면은 1보다 이제 크다, 작다라는 게 눈에 잘 보이네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산수용액 두 개고요. 염기성 하나니까 구분 지어주고요. 없는 애들은 지워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더 봐줘야 되는 건이 가에서 얘가 실제로 0.6몰 농도의 5ml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몇 밀리몰이다라는 뜻이에요. 3밀리몰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값이에요. 그럼 얘를 실제 값으로 바꿔줄게요. 3밀리몰로 바꿔줬어요. 2분의 1 해줬으니까. 아, 그러면 수소이온에 대한 건 2분의 9만큼 있었겠구나. 구경꾼 이온이 2분의 9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했으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활용해 볼게요. 0.4 곱하기 A다라고 하는 게 바로 Y마이너스에 대한 거. 그러면 이번에 0.6 곱하기 3B다, 1.8B가 바로 나트륨 이온에 대한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약분 가능하네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A는 몇이다? 3B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A는 3B예요. 그럼 이제 A는 3B다라는 거를 활용해서요. 얘가 지금 3B다. 근데 3 대 2, 3분의 2를 해줬던 얘가 몇이다? 3이다. 자, 여기에서 5에서 15로요. 얘가 지금 3배 됐으니까 9죠? 중성이에요.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과 여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의 양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9면은 얘도 지금 수소 이온 9여야 되니까 3B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 몇이어야 된다? 6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한번 이거 해석해 볼게요. 아, 0.4에다가 곱하기 3B를 해준 게 6이어야 돼. 그래서 B는 몇이다? 얘네가 5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럼 B는 5예요? 그럼 너무 수월한데요? 나머지 이제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에서 지금 얘네가 15가 되고요. 그러면 3B라는 건 15. 자, A라는 거는 바로 15. 똑같이 얘네 부피 같네? 6. 그럼 여기 15니까 얘도 같네? 9. 그럼 여기에서 모든 이온의 양을 결정짓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수산화 나트륨에서 결정된다. 그럼 수산화 나트륨에서 결정되니까요. 이때 Y 값은요. 바로 얘네에 대해서 2배, 모든 이온의 양 18. 그때 부피는 15, 15 더해주면 30입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10분의 6. 그래서 Y는 0.6이 되고요. X다라고 하는 값은요, 얘에 대한 몰 농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2분의 9, 그때 부피는 15죠. 그래서 15분의 1을 나눠주게 되면 약분 되죠. 10분의 3이다. 이게 바로 0.3이네요. 나눠주면 몇이다? 2다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때문에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한 거는요, 나트륨 이온은 수산화 이온과 같다, X 구경꾼 이온, Y 구경꾼 이온, 바로 수소 이온의 양과 같다. 그래서 서로 같다면, 바로 얘가 1일 때 중성. 그럼 1보다 크다? 그럼 얘가 수소 이온 많은 거, 작다? 수산화 이온 많은 거겠죠. 그래서 중성을 기준으로 실제 값으로 바꿔줬고, 진짜 실제 값 3이 있기 때문에 얘를 맞춰서 2분의 9와 3 설정해주고, 나머지 A와 B를 찾아준 겁니다. 모든 이온의 몰 농도에서요, 바로 이 과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 9다라는 걸 그대로 넣어줘서 얘네들 몰 농도 합 구해준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1가산 1가 염기에서도 그렇고요. 과량에서 결정되는 건 2가산 2가 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2가산 2가 염기에서 첨가 반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프부터 계속 시작하는 이유는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도 어색하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문제도 잘풀수 있도록 그래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자, 우선은 XOH2 수용액이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HCl을 가해주도록 할 건데요. 그 HCl을 가해주는 부피에 따라서요, 모든 이온의 몰 농도합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직 가하기 전에 1.2 몰 농도다라는 의미는요, X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네는 사실은 1:2의 비율로 있어요, 몰비가. 쉽게 말하면 X2 플러스 이온이 3배만큼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의 전체 이온의 양이란 뜻이에요. 그럼 몰 농도도 똑같이 1.2다라고 하는 건 X2 플러스에 대한 몰 농도가 3배만큼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X2 플러스의 몰 농도는 몇이다? 0.4몰 농도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XOH2에 대한 수용액은 0.4몰 농도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염산을 넣어줬을 때, 15ml 넣어줬을 때, 양이온의 몰 농도합이 0.4래요. 그러면 X2 플러스가 0.4니까, 아, 얘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얘가 15ml일 때고요. 15ml가 추가로 들어갔으면, 이몰 농도는요, 당연히 희석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절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1배 돼요. 그러니까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 누구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거야? HCl이 과량일 때예요. 근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이제 착각할 좋은 게 수소 이온의 양이 바로 여기에서 15ml, 30ml죠? 30ml 곱하기 0.4를 해준 거, 바로 12ml몰이 얘에 대한 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가 염기 1가 산. 바로 구경꾼 이온만큼 빼준 값에 대한 거예요. 그럼 실제는 구경꾼 이온만큼 더 해줘야 돼요. 구경꾼 이온이 얼만큼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0.4 몰 농도에 15ml니까 6ml 몰만큼요. 그래서 6ml 몰 더해주면 18ml 몰이 실제로 반응하기 전에 수소 이온이 있었던 양.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몰 농도 구하세요? 그때 얘네가 15ml다라고 하면 5분의 6, 1.2 몰 농도입니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 염기, 이가산이 나왔다, 구경꾼 이온만큼 고려를 꼭 해줘라, 라는 거 주의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몰 농도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 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이온의 양 결정 한번 해보는 거 예시 가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예시는요. 바로 이 모든 이온의 양분에 이 구경꾼 이온이 나타났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이가산과 일가산, 일가염기가 있는데, 만약에 일가산 없이 이가산과 일가염기만 있었을 때 생각을 해주면, 얘네들이 과량이에요? 산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온의 양 3분의 그 구경꾼 이온 1, 3분의 1이 무조건 픽스된 값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얘네가 몇인지 한번 볼까요? X다라고 했으니까 15X. 여기에서도 2X니까 30X. 근데 얘가 수소이온이 이가산이니까 30X만큼 있고, 수산화이온 30X만큼 있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화점, 중성이다. 그래서 중성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서요. 얘네는 3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얘의 과량, 얘의 량, 과량. 어차피 똑같이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중성일 때는. 그래서 K값은 몇이다? 30분의 1이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가서요. 얘를 30으로 나눠주면 6분의 1이에요. 그럼 6분의 1에 대한 의미를 이제 판단해 볼 건데, 이 1이 바로 구경꾼 이온 거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6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10x가 1이에요. 2x 곱하기 15, 30x는 몇이 돼 줘야 돼요? 당연히 3이 돼 줘야 돼요. 그럼 얘 모든 이온의 양이 6이 돼요. 딱 성립된다. 아니죠. 왜요? 구경꾼 이온만큼 빼준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모든 이온 양1 곱하기 3이니까 3. 여기에서 몇이 돼줘야 돼요? 전체가 6이니까 3 빼주면 여기가 3. 여기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오른쪽 갑니다. 얘 부피 2배 됐다. 2. 여기에서 얘는 그대로 1.5. 여기에서 얘는 2배 됐다. 바로 6. 바로 얘가 과량인 거죠? 그럼 모든 이온의 양 12에다가
바로 이 A2-2에 대한 것 빼주고 2 나눠주면 몇이다? 5분의 1이다. 다만 K로 표현하기 위해선 30을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A라는 건 몇이다? 6K다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온의 양, 바로 이과산이 들어갔을 때는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 무엇이다? 구경꾼 이온만큼

10mmol입니다. 반응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그대로 10mmol, 여기에서는 수선화 이온이 수소이온만큼 빠지니까 10mmol, 염화이온 10mmol.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1대1대1의 이온 수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1대1대1만 보고서도 어떤 이온인가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구경권 이온, 여기 2 플러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안에 2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1대1대1이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 플러스와 마이너스 설정했습니다. 전하량은 보존해야 돼. 전하량은 일정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요. 얘네를 곱해줬을 때2 플러스, 그럼 나머지 얘네가 뭐가 돼줘야 돼요? 2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돼줘야 되네. 그럼 얘 누가 돼야 돼요? 수산화 이온이 남아있는 거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잘 보이지만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1대1대1로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 얘네들의 구경권 이온을 가지고 1단의 설정 나머지 누가 되는지 역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혼합용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 비에서 총 전하량 일정하다라는 걸 활용해서 각각이 누군가를 찾아주는 연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 문항은요, 26학년도 문항이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비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거를 보면서 얘가 누구겠네라는 거를 볼 건데요. 빠르게 여러분들 봐줘야 되는 건 구경꾼 이온이 누가 있는가를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염산과 XOH 그리고 YOH2 수용액의 부피를 달려야 혼합한 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가에서 양이온 몰 농도, 나에서 양이온 몰 농도입니다. 우선은 산성과 염기성 수용액 구분하고요. 없는 애들은 지워봅니다. 그랬더니 1대2대5래요. 그럼 구경꾼이 있어야 되는 애들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수용액이 3개가 있을 때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건 중성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선 용액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중성 아니고요. 다에서는 세 가지 수용이 있고 존재한 용액 세 가지니까 바로 이때가 중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가봐서요. 우리가 얘네들한테 있어야 되는 건 염화이온과 그리고 Y2+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1대1대5니까 얘가 지금 2+가 되면 4, 그럼 여기도 플러스 되면 1, 5,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되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하나 누울 거예요? 염화이온, 2+는 얘 거. 다 결정했죠? 실제로 0.5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8mmol이다. 실제 값으로 바꿔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8, 5분의 8로 바꾼 거죠? 5분의 16, 5분의 8로 우리가 지금 곱해준 거니까 5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 값 넣어줍니다. 얘가 누구라고요? 5분의 16이 실제 값이라고요. 5분의 16은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실제로 얘가 0.4 곱하기 x를 해주면 나올 수가 있는 값이네요. 그래서 이때 x다라는 것을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0을 곱해주게 되면 넘어가줘서 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는 8이야. 너무 쉽게 구해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길 활용할 건데 여기도 똑같이 염화이온과 그리고 x 플러스와 그리고 Y2+가 존재할 겁니다. 그때 1대 3대 5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누가 돼줘야 되냐라고 봤더니 2 플러스가 와주면 얘가 플러스, 그러면 2 더하기 3, 5, 얘가 마이너스. 그럼 또 5의 비율이 누울 거예요? 염화이온. 16이니까 8mmol이네. 똑같이 여기에도 몇배 주면 돼요? 5분의 8배. 그래서 5분의 8, 여기 5분의 24, 여기에서 5분의 8이니까 8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 요거겠죠? 얘가 Y2 플러스가 5분의 8이래요. 여기에서 반절만 됐으니까요, 부피가 딱 4가 됐을 때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X라는 건 8인 거알수 있고, 8일 때 얘네가 지금 몇이라는 뜻이에요? 5분의 24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다 구했으니까요, 이제 요거 구하러 가봅니다. 가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는 둘 중에서 과량은 누구다? 바로 과량은 지금 얘다. 그럼 얘가 과량이니까 8 써주면 되겠네요. 아니요, 누구만큼 빼줘요? 구경꾼 이온 5분의 16만큼요.
자, 그리고 나에서 과량은요, 여기에서 16에서 y는 4가 됐기 때문에 4분의 1배.

가 되어서 2가 되죠. 2와 x 똑같으니까 5분의 24, 5분의 24가 과량이다. 그럼 어차피 얘는 1가 상가, 1가 염기니까 5분의 24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 지금 어때요? 같은 값이니까 소가 된다. 이거는 양.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무인용도. 그래서 부피 이제 역수해서 곱해줄게요. 가에서 부피는 16 더하기 8이니까 24. 그래서 24. 그리고 나에서는요, 4 더하기 8이니까요, 12. 그래서 몇이다? 2다. 어차피 이 비율은 소거 된다라고 해서 1이었어요. 그럼 2다라고 하니까 답은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바로 무엇을 물어봤냐? 모든 양이온의 무인용도였기 때문에요, 과량에 의해서 양이온 결정된다. 다만 이가산이나 이가염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이가염기의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도록 했고요. 여기서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바로 요거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 B에서는요, 바로 이 이가 구경꾼 이온이 힌트가 됐네요. 총 전하량 보존돼야 돼. 구경꾼 이온은 모두 다 있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줘서 얘네가 2에 해당하는 애, 3에 해당하는 애, 5에 해당하는 애, 이런 식으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또 다른 유형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입니다. 아까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을 제가 다뤘을 때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몰농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문제마다 다양합니다. 그대로 몰농도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몰농도를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몰농도다라는 거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으로 접근해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한번 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자, 가에서 세 가지 수액 준비했고요. 처음에 10ml, 그리고 5ml, 5ml 순서대로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에서 실험했을 때 전체 부피는요, 20ml예요. 우리한테 지금 양이온의 몰농도가 좋기 때문에요. 여기 부피를 20을 곱해주게 되면 얘네는 지금 몇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30에 모든 양이온의 양을 알려준 겁니다. 지금 K 빼고 그냥 상대값으로 표현할게요. 다에서는요, 10ml를 추가했으니까요, 20에서 10ml, 30. 그럼 여기에서는 30을 곱해줘야 되네. 그럼 얘네가 35가 모든 이온의 양이겠다. 자, 이번에는요, 5ml 추가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5ml 추가했다, 35. 그럼 35를 곱해줬다, 그럼 여기에선 40이 되겠죠. 이래서 우리는 모든 양이온에 대한 양을 30, 35, 40. 이걸로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반응이 다 끝났더라면 10 추가되고 5 추가된 만큼 양이온이 증가할 거예요. 여기서 5, 여기에서 근데 5. 증가량이 지금 같아요. 그래서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지금 HB 5ml에 양이온 5만큼 추가된 거 맞아. 그럼 여기 부피가 2배니까 10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5만큼 증가한 건 사실상 여기에서 아직 수산화이온이 남아 있었던 거야 라는 거죠. 얼만큼? 5만큼. 그러면 여기에는 이 양이온은 누구 건데요? 바로 우리는 과량으로, 염기성인 과량인 거죠. 여기서는 수산화 나트륨 과량이니까 얘는 나트륨 이온에 대한 양이 30인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알아냈다. 나트륨 이온에 대한 게 바로 30이고요.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이 5만큼 남아있다라는 거니까 수소이온이 바로 25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B 5ml에는 5라고 가정했으니까 얘는 5.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얼만큼 있다? 20만큼 있다라는 거니까 이 화합물 자체는 10만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30ml에는 30에 해당하는 양, 그리고 여기에서 5ml에는 10에 해당하는 양, 그리고 5ml에 5에 해당하는 양. 이것이 바로 나중에 몰농도비를 물어본다면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의 이 양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몰농도가 나오면 부피를 곱해서 양으로 접근해 주시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온의 종류를 찾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도 지금 몰 농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몰 농도를요, 어떻게 사용할 건가? 부피를 곱할 수도 있고요,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그대로 가져가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한테 이온의 종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혼합수용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 농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온의 몰 농도를 한번 가지고서는 ABCD가 어떤 이온인지 찾아볼 겁니다. 우선 문제 조건은요,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가하기 때문에 첨가 반응. 첨가 반응에서 설명했었죠. 여기에서 염산이 있고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는 상황인데 그 그래프를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염화이온은 일정하고요. 수소이온은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트륨이온은 부피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수산화는 없다가 슬금슬금슬금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온의 몰 농도를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 모든 이온에 대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온의 몰 농도는 부피에 따라서 이온 수가 증가하는 애가 있고 이온 수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몰 농도가 감소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온 수는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농도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얘도 감소를 할 거고 계속 사용되니까 그래서 염화이온보다 더 감소할 거고 나중에 증가할 거고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BG0이라고 해서요. G보다 B가 크고 그리고 G는 0보다 크대요. 이거 알려준 이유가 얘는 사라진 이온이 아니래요. 둘다 사라진 애가 아니야. A라는 건 8A에서 9A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너 나트륨 이온이지. 왜 수산화 이온 안 돼요? 바로 G랑 B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큰 애야. 그래서 얘가 나트륨 이온이 거고요. 나머지 C랑 D 비교해서 C가 크고, 그리고 D랑 E 비교해서 D가 더 크고, E랑 F, E가 더 크대요. 그렇다라는 건 얘는 감소하고 있어. 둘다 감소하고 있는 애들인데, 둘을 비교했을 때 지금 얘가 더 감소를 했죠. C라는 이온이. 그래서 얘가 누구다? 반응에 참여한 수소이온, 얘는 염화이온. 그리고 0보다 크다는 게 없으니까 얘가 사라지고 얘가 지금 수산화이온이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찾아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온의 종류를 찾아보는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27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문항입니다. 앞에서는 몰 농도를 가지고 찾아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선 이온의 양으로 찾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A 몰 농도, 여기 HA, B 몰 농도 H2B, C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대한 부피를 달리하여서 나타냈고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B와 C에 대한 몰 농도, 그리고 가에서 나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 농도니까요. 아, 가량에 의해서 결정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없는 애들 지어 볼 거고, 산과 연계로 구분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혼합력에 존재하는 양이요. 여기서 0이래요. 자, 근데 XYZ는 지금 얘네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0이니까 당연히 비구경꾼이어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A 구경꾼이온 여기 0이기 때문에 부피가 없어요. 당연히 A 구경꾼이온과 그리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겠죠. 근데 부피가 딱두배 증가할 때두배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 누구야? 구경꾼이온 나트륨이온이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2N이래요. 그럼 얘 확정지어서 써볼까요? 얘가 지금 20mL에 2N이야. 그럼 수산화이온도 2N만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A 구경꾼 이온이거든요. 그럼 A 구경꾼 이온이면 얘가 만약에 3N이라면 지금 수산화이온 2N과 반응해서 바로 N만큼 남아있는 건 수소이온, 얘 구경꾼이온. 그래서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소이온 없기 때문에 액성이 바뀌었겠구나라는 거 유추할 수가 있고요. 모든 음이온 수는 1가산, 1가염기에서 과량인 바로 이 산에 의해서 결정되네. 그러면 가는 3. 그럼 실제 값으로 바꿔줄까요? 4분의 3이 바로 나에서 실제 값. 근데 여기에서 부피가 2분의 1배 됐으니까 얘가 액성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면 얘에서 모든 음이온수가 결정되어야 돼요. 근데 1이에요. 근데 왜 4분의 3이지? 구경꾼 이온만큼 빼줬구나. 그러면 1-4분의 3 해주면 4분의 1이 구경꾼 이온에 해당하는 애. 얘가 바로 4분의 1이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B와 C에 대한 부피비는, 지금 부피는 같죠? 그래서 이 양의 비가 4대 1이네. 모의 농도비 4대 1. 그래서 4 곱하기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모의 농도는요, 바로 얘에서 결정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 나이는요, 얘에서 결정되죠? 2. 하지만 구경꾼이온 4분의 1 빼준다. 4분의 7. 근데 우리 지금 뭐 고려 안 할게요?

부피고려하겠죠? 몰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라는 거 40, 나라는 거 20이니까 2대 1이다. 그래서 몰 농도는 곱하기 2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 사라지네. 얘 약분되는 3, 그래서 3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럼 3분의 7,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요, 바로 여기 존재하는 이온의 양 변화를 통해서 얘네들을 찾아줬어야 됐고, 모든 음이온수도요, 과량에서 결정되되, 바로 이 구경꾼 이온만큼 빼주는 거 꼭꼭꼭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온의 양을 쓰고 부피 역수에서 따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피 꼭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몰 농도일 때는 양과 부피를 모두 다 나타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몰 농도 물어봤다. 부피를 갖게 해서 이 양의 비로 가져도 되겠죠. 여기에서 계속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온의 양 변화를 통해서 이온의 종류 찾기, 그리고 모든 이온의 양은 과량에 의해서 결정시키기. 이게 포인트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서 어떤 수용액을 넣어줬니라는 질문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맞게 한번 여기에서는요, 1가산이고요. 그리고 2가염기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2가산이고 1가염기 넣어줬어요. 이런 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모든 이온의 양이 누구에서 결정되니? 라고 제가 반복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린카와 나는 산과 염기의 종류를 달리하여 산 수용액에 염기 수용액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이온의 양분의 모든 양이온의 양인데요. 지금 1가산, 2가산, 그리고 1가염기, 2가염기 모두 다 있기 때문에요.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얘가 변하고요. 나중에 일정해지고요. 얘는 일정하다가 나중에 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모든 이온의 양이 2가산이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3 중에서 무조건 양이온은 그두 개. 당연히 구경꾼 이온과 수소 이온에 대해서 1대 2로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가산이다라고 하면 얘네가 수소 이온과 구경꾼 이온에 대해서 2대 1로 존재한다. 2대 1로 존재하니까 3분의 2라고 표현해야겠죠? 말로만 하니까 헷갈려가지고요. 글로 한번 썼습니다. 그럼 만약 얘가 이가염기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가염기니까요. 우리가 BOH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네가 B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대 2로 존재하니까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얘가 지금 일정하네, 일정하네, 부피가 달라져도 일정하다라는 건 얘네들 때문에 일정한 거구나.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나중에 일정해졌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한 게 지금 염기가 많아졌을 때 일정해졌으니까 바로 이때가 이가 염기가 될 거고요. 나중에가 아니라 얘는 처음에 일정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가산을 먼저 넣어주고 나중에 염기가 과량으로 되어서 바뀐 걸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한테 일단은 산이다라고 하는 건 0.1 몰 농도 그리고 HCl 100ml를 넣어줬고요. 그때 얘네한테 넣어준 게 0.1 몰 농도 이가 염기를 넣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0.1 몰 농도 이가산이죠? 0.1 몰 농도 이가산. 그때 얘네가 지금 100ml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1가 염기를 넣어주니까 0.1 몰 농도 NaOH를 넣어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건 이가 염기와 1가산 혼합, 그리고 여기서 이가산과 1가 염기에 대한 혼합 먼저 찾아주는 거. 자, 그리고 얘네가 무조건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나부터 건드려 볼게요. 그럼 이가산이다. 무조건 얘네가 3분의 2여야 돼요. 3분의 2인데 16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24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15다라고 하는 건 24분의 15가 실제 값. 그럼 얘네가 8분의 5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8분의 5가 됐던 거는 바로 얘가 나트륨 이온이 모든 이온의 양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두 배한 게 바로 모든 이온의 양 10이 돼줘야 되는데 왜 지금 이만큼 차이가 발생했냐? 구경꾼 이온 바로 A2-가 10ml만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10ml처럼 되기 위해서는 5배를 해줘야 되죠? 그럼 다시 말해서 실제는 5가 아니라 5배를 해준 몇이 된다? 25ml몰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0.1몰 농도에 25ml몰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부피 몇이다? 250ml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요, 모든 양이온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과산이 과량이 아니라 1가 염기가 과량,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결정. 근데 나트륨 이온의 두 배를 하면은 실제 모든 이온의 양이 돼야 되는데 차이가 2가 발생했어요. 그 2가 바로 구경꾼 이온 거. 구경꾼 이온 실제는 10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지금 2였죠? 근데 얘가 실제가 10이니까 5배로 해주면 실제 값이 된대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에 5배로 해줬더니 25mm 나와서 실제 얘네들의 부피를 구한 거다. 자, 그 다음 여기를 갔더니요. 얘는 무조건 이과 염기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왜 지금 3이지? 9분의 3으로 나눠주면 되네. 그러면 우리가, 아, 얘네들 1가산일 때는 9분의 4에 대한 비율이구나. 그럼 얘네들 차이는 무엇인가 볼게요. 얘가 지금 수소이온이고요. 얘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더한 값인데, 사실 여기에 누가 빠진 거예요? 이 구경꾼 이온만큼 빼준 거예요. 그럼 구경꾼 이온만큼 빼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구하나요? 얘네들에 대한 차이 5가요. 누구 거냐면, 바로 이 염화이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염화이온은 10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5로 표현됐기 때문에 몇 배를 해줘야 돼요? 두 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두 배를 해주면 실제 값 8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자. 얘가 원래는 수소이온이 10이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8이 나왔어. 2가 누구 거예요? 바로 이 구경꾼 이온이 2mmo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피, V1은 몇이다? 20ml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부피비였네요. 그래서 V1이다 라고 하는 건 20. V3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250이었죠. 그래서 2분의 25,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문제와 같이 우리한테 일정했을 때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일정했을 때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무조건 얘는 이 값을 가져!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얘네가 무슨 선에서 무슨 염기를 넣어줬는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중화반응 끝이 났고요. 이제는 중화적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화적정에서는요, 우리한테 나오는 문구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봤더니, 중화적정을 이용한 식촉 속 아세트산 함량 구하는 실험에서 희석화 취함에 대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용액의 농도로 갈지, 수소이온의 양으로 갈지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수소이온의 양으로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양으로 결정하고, 근데 우리한테 이제 질량을 구해라. 그럼 꼭 분자량 곱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식초 전체 질량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A와 B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실제 A와 B를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비례를 구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트륨의 몰 농도를 힌트가 줄 때가 있습니다. 얘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데 농도가 변했다? 얼만큼의 부피가 더 들어갔구나. 역으로 부피가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원래 농도는 어땠을 것이다. 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구경꾼의 몰 농도를 통해서 이 수소이온의 양을 찾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학년도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항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트륨 몰 농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나트륨 몰 농도를 가지고 얼만큼이 지금 부피가 들어가서 이렇게 변했는가, 원래 몰 농도 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이고요. 아세트산의 분자량 60이고요. A 곱하기 W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세트산 준비했고요. 가해 수용액 50ml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40ml만큼 제가 취했습니다. 그럼 10분의 4만큼 수소 이온을 덜어간 거죠. 그때 A 몰 농도 수소나 나트륨을 적정했는데요. 결과 값은요, 필요했던 게 60ml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준 그래프는요, 삼각 플라스크 속 수용액 부피에 따른 나트륨 이온의 몰 농도인데요. 얘네가 60ml의 A 몰 농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00ml가 됐어요. 바로 40ml에 이미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 있었던 이 식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세트산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얘가 원래 60이었는데 나중에 100이 된 거야. 그럼 얘네가 나중에 몰 농도가 0.6이죠? 그럼 원래 몇이었다는 뜻이에요? 1이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A 몰 농도는 몇이다? 1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석해 볼게요. 자, 가에서 아세트산 10ml 들어있는 건 Wg. 근데 실제로는 얘네가 50ml니까
여기서 다섯 배 해주면 5WG이구나. 그래서 5WG이다라고 하는 건 질량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 같다라는 걸 통해서 수소 이온 먼저 찾아볼게요. 1몰 농도에다가 여기서 부피가 60이었고 그때 이거는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몰. 근데 밀리몰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서 몰로 바꿔주고요. 10분의 4배를 취해준 거니까요. 원래는 4분의 10배만큼 수소는 있었고, 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 곱해서 60 곱해주면 5W 질량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10, 10, 10 해서 1000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없애줬고요. 이것도 약분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9가 나옵니다. W는 몇이 된다? 5분의 9. 그러면 A는 1이었죠? 그럼 1 곱하기 5분의 9니까 5분의 9가 답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경꾼이에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요. 0.6몰 농도가요. 딱 부피 희석돼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 희석돼서 달라진 만큼 곱해주면 원래 게 나오게 된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거는요, 바로 9월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가 정말로 저는 놀라웠던 게 보통 적정을 하면 다 끝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적정을 했을 때 불개변한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요, X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Y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X분의 Y입니다. 식초 10ml, X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Y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준비했는데요. 이 10ml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 만들어 줬고요. 30ml만큼 취해 줬으니까요. 10분의 3배가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는요. 일단은 기역을 모두 사용하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요. 40X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10Y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인 애가 얼만큼? 5mm만큼 들어가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X를 사용했을까? 이번엔 Y를 5mm만큼. 여기서 Y 사용했을까? 이번에는 X를 5mm만큼 사용을 했을 때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겁니다. 자, 그때 10ml 들어있는 이때 아세트의 질량이 6X 더하기 2Y인데요. 얘네 지금 밀리몰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밀리몰로 바꿔볼게요. 질량이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얘가 밀리몰이 아니라 몰이에요. 그래서 10의 세제곱을 곱해주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10분의 3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3배를 해서 줄여줘야 돼, 수소 이온도. 그래, 얘네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줘라, 라는 거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줬더니, 여기에서 또 약분되네요. 3, 3또 약분되니까 5. 그래서 30X 더하기 10Y가 나옵니다. 얘랑 누구랑 같냐, 라는 건데, 10I, 10I 없어지면 30X는 5X? 성립하지 않아. 모순이야. 그래서 얘랑 같겠구나. 라는 거 찾아내서 30X 더하기 10Y는 몇이다? 10X 더하기 10X는 5Y다. 그래서 1대2입니다. 라는 거 찾아냈기 때문에 1분의 2, 2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복잡했던 게 붉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의 수산화 이온의 양과 그리고 나서 추가로 넣어준 수산화 이온의 양을 더해줘서 이 나중에 나오는 수소이온 양과 같아지도록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또 질량이었어요. 에, 너무 피곤하다. 그쵸? 우리는 지금 수소이온의 양인데 수소이온의 양도 밀리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밀리몰로 바꿔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분자량 나눠줬고 그리고 밀리몰로 바꿔주고 10분의 3배 취해주고 이 값과 같아지는 애를 찾아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수산화 이온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니까 주의 꼭 하시고요. 또 다른 문제 유형은 수소이온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의 꼭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성립하고 어떤 것이 모순이 발생하는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화적정과 중화반응에서 우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찾는 맥락은 같지만 사실 문제 유형은 명확하게 다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문제 유형들을 정리함으로써요. 내가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나 질량을 구하는데 분자량을
실수하는지, 밀림올로 가고 있다가 뭘로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실수하는지, 아니면 A와 B에 대해서 식초비를 확인해주면 되는데, 굳이 하나하나 구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화반응, 중화적정 끝났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제가 먼저 했던 거는 바로 중화반응이었고요.

0: 중화 반응에서 사실 1가산과 2가산, 그리고 1가염기, 2가염기 해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긴 했었는데, 사실 큰 맥락에서 첨가 반응, 모든 이온의 양, 몰 농도, 묻는 거는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이온의 양은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꼭 주의하시고, 구경꾼 이온만큼 빼주는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총 전하량 일정합니다. 비가 나왔을 때는요, 혹시 구경꾼 이온 내가 빼먹은 거 없는지 확인해서요, 각각에 맞도록 대응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가산이나 이가염기가 힌트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다. 부피를 곱해서 내가 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몰농도 그대로를 가져가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맞는 풀이를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중화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풀이법들을요, 옆에다 꼭 써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뒤에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 같이 공부할 주제는 외계행성계 탐사입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주제 분석부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분석. 외계행성계 탐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보면 최근 모의고사 출제 경향 역시 100%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68.1%. 계속 모든 모의평가에서 사쪽,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포진해 있는 그 사쪽에서 이 외계행성계 탐사 문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고, 외계행성계 탐사에서도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과 시선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자료를 얼마큼 해석할 수 있느냐, 자료가 과거에 나왔던 자료에서 조금씩 변경을 해서 그래프로 주기도 하고 표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요 단원에서 같이 나오는 게 외계 생명체 탐사.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라고 하면 이제 다루는 주제가 생명 가능 지대가 한 문항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계행성계 탐사 한 문항, 생명 가능 지대가 한 문항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 주제는 외계행성계 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점을 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외계행성계 탐사에 관련된 필수 개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먼저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에서 식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볼 때 이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처럼 것처럼이 아니죠. 어두워지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얘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가리기 때문에 얘가 가리는 면적만큼 어두워지는 거죠. 가리는 면적만큼 어두워지는 것이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요 밝기 변화 그래프를 얼마큼 잘 해석할 수 있느냐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밝기 변화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큰 원이 뭐냐면 중심별이에요, 중심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작은 원이 뭐냐면 행성입니다. 행성이 지금 중심별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그려놓은 건데, 자, 만약에 행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은 이 중심별을 가려내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중심별은 원래 밝기대로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행성이 여기까지 왔어요. 딱 가려지기 직전이죠. 밝기 변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쑥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얘가 얘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별은 최소 밝기로 보일 거라고요, 이렇게. 맞죠? 그러다가 얘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중심별은 다시 밝아지는 거고요. 완전히 빠져나오면 다시 원래 밝기로 되돌아온다. 이 밝기 그래프를 얼마큼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밝기 감소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A분의 B를 의미해요. 원래 이만큼의 밝기로 보였는데, 이만큼의 밝기로 보였는데, 지금 식현상에 의해서 이만큼의 밝기로 보인대. 그럼 이만큼이 감소된 거 아니에요? 원래 밝기에 대한 감소된 비율. 우리가 이걸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밝기 감소율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원래 행성이 전체 단면적에서, 다시요? 중심별이 원래 전체 단면적에서 이렇게 빛을 방출하고 있었는데, 행성이 얼만큼 가렸니? 그래서 빛을 얼만큼 어둡게 만든 거니?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A분의 B라고 하는 건 원래 중심별이 전체 단면적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단면적을 S라고 하겠습니다. 중심별. 그거를 행성이 얼만큼 가려냈니? 행성의 단면적, 가려진 단면적.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건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 분의 행성 반지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요 라지알은 중심별 반지름이고요. 스몰알은 행성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밝기 감소율. A분의 B 가지고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 있느냐. 얘가 제일 먼저 많이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요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볼게요. T1이라고 하는 시간은 식현상 직전. T2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 들어갔을 때 최소 밝기 시작 구간. T3는 식현상, 지금 최소 밝기 구간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T4는 식현상이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즉, T3는 최소 밝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T4는 아예 식현상이 종료된 시점. 됐죠? 여기서 요 델타 T1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갑니다. 행성에 의해서 가려지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죠. 그랬다가 쏙다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델타 T1이에요. 그런데 요 델타 T1을 잘 보니, 행성이 만약에 요 앞을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고 하면, 요 델타 T1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아, 행성의 지름이랑 관련이 있구나. 행성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얘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고 했으니, 지름이 크면 다 가려지는데 걸려진 시간이 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델타 T1이 반지름, 행성 반지름 또는 행성 지름이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고, 델타 T2라고 하는 건 뭐죠? 델타 T2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행성이 여기까지 진행을 해온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해온 시간이요? 요 거리죠. 요 거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랑 관련 있어요? 아, 너는 중심별 지름이랑 관련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는 속도를 안다고 하면, 그 속도가 v라고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v라고 하면 v 곱하기 델타 t1을 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행성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v 곱하기 델타 t2를 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중심별의 지름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자, 밝기 감소율은 중심별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 반지름 제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시간을 가지고도 풀 수가 있겠네. 그렇죠? 왜냐면 반지름의 비는 시간의 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을 상호 계속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요 시간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T1으로부터 델타 T2를 더해준 시간이죠. T1으로부터 델타 T2를 더해준 시간.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4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T1으로부터 델타 T2를 더한 다음에 델타 T1을 더해준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 T3라고 하는 시간은 T1 플러스 델타 T2고요. 요 T4라고 하는 시간은 T1 플러스 델타 T1 플러스 델타 T2고요. 맞죠? 요걸 요 시간 간격으로 요 시간들을 표시할 수가 있니? 도 하나의 포인트. 아셨죠? 요 시간 관계를 잘 아시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전체 식현상이 진행된 시간의 절반, 딱 절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반인 요 시점이라고 한다면 요

확보 시점은 지금 내가 볼때 행성이 중심별 중심에 딱 걸려 있는 시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간을 라지티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지티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상태냐면 봅니다. 시선 방향에서 볼때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요. 중심별이 여기 있고요. 행성이 여기 있는. 즉 시선 방향에서 볼때 행성과 공통 질량 중심 바깥에 있는 중심별이 완전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요 시간 전에는 중심별이 어떻게 운동했다? 중심별이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아, 적색 편인데 파장이 짧아지는. 맞죠? 그런데 요 시간 후에는요. 식현상이 종료됐으니 얘가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그래서 청색 편이 량이 점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요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 된다. 요게 문제 포인트다. 됐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행성을 가진 별은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 자, 중심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성 단면적입니다. 또는 행성의 지름 또는 반지름. 그다음에 중심별 단면적도 영향을 주겠죠. 중심별 단면적에 대하여 행성의 단면적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밝기 감소율이 결정되니까. 공전궤도면의 기울기와 공전궤도 반지름도 영향을 줘요. 어떤 상태냐면, 자, 중심별이 여기 있고요. 얘를 보고 있습니다.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한 상태입니다. 그럼 식현상 잘 나타날 건데,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면 기울어져 있죠? 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너무 커버려. 너무 커버리면 여기 있을 때 식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궤도 반지름이 짧아야 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궤도 반지름이 너무 크면 식현상이 안 나타난다. 그 얘기는 궤도 반지름이 짧은 상황이 더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행성계 탐사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측면입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자, 중심별 밝기 변화량은 가려진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또는 행성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중심별 밝기 변화율은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별 단면적 분의 별을 가리는 행성의 단면적 또는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식현상 주기를 이용해 행성의 공전 주기를 판단할 수 있고요. 밝기 변화 시간으로 행성 반지름과 중심별 반지름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 내용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놓은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가차없이 수강후기에다 남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그 내용 바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식현상 정리해보고요. 자, 이제 이어서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 보겠습니다.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별과 행성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의 중심 또는 무게 중심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주기로 돌아요. 아셨죠? 질량이 큰 별이 상대적으로 공통 질량 중심과 가깝고 질량이 작은 행성이 상대적으로 공통 질량 중심과 멀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지만 행성이 먼 궤도를 돌고 중심별은 가까운 궤도를 돌죠. 그러다 보면 지구에서 볼때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얘가 돌다 보니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라고 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청색편이 적색편이 청색편이 적색편이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런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아, 행성 중심별이 무엇인가를 돌고 있구나. 무엇인가를 돌고 있어? 행성과 중심별 사이에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구나. 아,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아셨죠? 이게 기본이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자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자, 시선속도 변화. 가장 큰 적색편이, 가장 큰 청색편이, 가장 큰 적색편이, 가장 큰 청색편이. 그래서 시선속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건데, 자, 시선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입니다. 즉, 시선속도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파장 변화량이 플러스 쪽으로. 적색편이. 시선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파장 변화량이 마이너스 쪽으로 청색편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파장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시선속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됐죠? 자, 요걸 선생님이 크게 다시 한번 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몇 가지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볼게요. 시선속도가 최대로 나타나는 거 연결해봤고, 시선속도가 최대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연결해볼게요. 뭐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공통질량 중심을 하나 놓고, 자, 이게 뭐냐면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궤도입니다.

지금 시선 방향은 여기야. 여기서 볼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중심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시선 속도가 0이죠. 시선 속도가 0이야. 딱 매칭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선 방향에 대해 나란하죠? 시선 속도가 최대야. 최대 적색 편이. 최대 적색 편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이 최대로 나타납니다. 시선 속도가 최대 값을 나타나는 거야. 플러스로. 맞죠? 그랬다가 이쪽으로 가면 점점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0이 아니라 각도가 생기다 보니까 나란하지 않다 보니까 좀 줄어들겠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다시 시선 속도 0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란하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나란한 거죠. 그러면 파장 변화량이 마이너스로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 청색 편이. 됐죠? 그래서 아, 요 위치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무엇을 그릴 거냐면 자, 흡수선 위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어떠한 내가 특정한 파장의 흡수선을 보겠다는 겁니다. 람다 제로야, 람다 제로. 람다 제로. 람다 제로였는데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흡수선의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 지점이 됩니다. 그럼 최대 파장이 된다는 거죠. 최대 파장. 그 위치가 람다 맥스야. 최대 파장. 아셨죠? 그럼 이때의 파장 변화량은 얼마냐면 파장 변화량은 최대 값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파장이 다시 줄어드는 거야. 관측 파장이. 파장 변화량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랬다가 여기에 오면 다시 람다 제로. 이쪽으로 옵니다. 파장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여기에도 옵니다. 그러면 파장이, 관측 파장이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미니멈. 됐죠? 이때의 파장 변화량도 최대 값이 됩니다. 람다 맥스. 다만 마이너스로.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파장이 다시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이때보다 길어지는 거죠. 파장 변화량은 줄어들고. 맞죠? 그러면 파장이 길어진다. 파장이 줄어든다. 파장이 길어진다. 줄어든다를 설명할 수 있죠. 됐죠? 요 그래프, 그림과 그래프, 흡선의 파장 변화까지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요거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자, 이 시선 속도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얘를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 세타라고 하는 건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0이다.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똑같아요. 세타가 0이면 그때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때의 파장 변화량은 최대 파장 변화량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 파장 변화량이 최대 파장 변화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기는 공전 속도만큼의 시선 속도가 될수 있는 시점. 그리고 그 시기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나란한 시점이라고 하는 걸 한꺼번에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셔야 된다. 아셨죠? 요 그림에서 지금 요 A가 의미하는 건 뭐죠? 요 델타 람다 맥스.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될때요 값이잖아요. 요 값을 결정하는 건 누구? 공전 속도죠. 공전 속도가 크면 클수록 요 A 값이 크다. 아셨죠? 공전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행성이 중심별을 많이 잡아당겨서 중심별이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야 공전 속도가 큰 거야. 아셨죠? 그러면 이 A 값이 큰 거고요. 그걸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을 가진 별은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자, 중심별의 공전 속도. 공전 속도가 커야지 시선 속도의 최대 값도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공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성 질량. 행성의 질량이 커야지 중심별에 영향을 많이 줘서 중심별이 빨리 돌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은 케이스가 무조건 중심별이 행성 질량보다는 큰데 서로 다른 외행성계를 비교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은 외행성계가 중심별이 더 빨리 도는 상황이에요. 공전 속도 빠른 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행성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행성계가 더 행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심별이 빨리 도는 그런 외행성계다. 아셨죠? 그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아야지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서로의 인력이 커서 중심별이 빨리 돌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정확한 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만 좀 판단한다고 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중심별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은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심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외계행성계. 행성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큰 외계행성계, 중심별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작은 외계행성계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중심별이 빨리 돌수 있어요. 또 하나, 행성과 공전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평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성이 중심별에 인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심별이 빨리 돌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중심별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은 질량에 비례하다. 행성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중심별의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관계죠.

정도. 그 다음에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관계 정도. 이게 정확하게 반비례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중심별의 시선속도에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심별의 공전속도예요. 공전속도가 크면 클수록 최대 시선속도가 커요. 아셨죠? 행성의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시선 방향과 날아나면 날아날수록 중심별의 공전속도와 최대 시선속도가 같은 값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시선 방향과 중심별의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 이 세타가 0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날아난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의 시선속도는 공전속도와 똑같은 거. 만약에 세타가 90도입니다. 시선 방향은 이건데 공전 방향은 요거야. 완전 수직이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면 시선속도가 0이라고요. 시선속도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시선속도 변화 주기를 이용해 행성의 공전 주기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식 나옵니다. 중요한식 나와요. 자, 시선속도 변화는 흡수선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람다 제로에 대한 델타 람다. 파장 변화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다 광속을 곱해주면 시선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적색 편이, 마이너스면 청색 편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파장 변화량, 플러스 파장 변화량. 됐죠? 시선속도의 최대 값은 요 파장 변화량이 최대 값이 된다고 하면 그때 시선속도의 최대 값이 나온다. 아셨죠? 자, 공전속도와 시선속도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선속도는 공전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코사인 그래프가 나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요 세타가 0이라고 하면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날아난 상태고 시선속도와 공전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아셨죠? 세타가 90도라고 하면 시선속도는 0이 되겠죠. 자, 시선속도가 최대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냐면 공전속도만큼 나타날 수 있다. 얘가 0이라고 하고 공전궤도면이 시선방향과 날아난다고 하면. 아셨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어떠한 문장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바로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바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 보고요.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문항풀이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문항들 하나씩 볼게요. 자, 3월 학력평가 문항이고요. 그림은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각각의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행성이 A, B, C에 위치할 때 중심별 가의 어느 흡수선 관측 결과. 아, 얘는 지금 가를 관측한 결과네요. 됐죠? 요거에서 가를 관측한 결과. 그리고요, 중심별과 행성은 원궤도로 공존하고 중심별 나의 공전속도는 30km/s이다. 여기서 중심별 나의 공전속도는 30km/s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행성의 공전방향은 A, B, C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행성이 A에 놓여 있을 때 중심별은 지금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가 이렇게 올 때, 중심별은 이렇게 가야 되겠네. B에 있을 때는요, 지금 편이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C에 있을 때는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정반대네요. 완전히. 파장 변화량이. 그러면 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얘는 플러스 0.4, 0.04, 얘는 마이너스 0.04. 맞죠? 그러면 중심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 행성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 맞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네요. 공전 방향은 A, B, C 맞고요. 자, 가의 공전 속도는 40km/s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볼 때, 지금 A에 위치할 때 행성이요. 중심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럼 이 시선 방향과 이 공전 방향은 완전히 날아나네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이 세타가 0이에요. 그러면 공전 속도와 시선 속도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행성이 A에 놓일 때, 즉, 이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선 속도를 구하면 공전 속도 값이 나오겠네요. 맞죠? 자, 시선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 c. 빛의 속도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600 나노미터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파장 변화량이 얼마냐면 100분의 4예요. 자, 요거 계산할 때는요, 요 소수점은 요런 식으로 분수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조금 더 계산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곱하기 30만 킬로미터. 5개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면 공 4개를 지워줍니다. 공 4개를 지워줘요. 그리고 지금 남는 건 얼마가 남는 거죠? 6, 5, 30. 그러면 남는 건 20km 퍼 세크가 남네요. 그럼 20km 퍼 세크는 요 시점에서의 시선 속도이면서 공전 속도와 똑같다고요. 날아나니까. 아셨죠? 그럼 가의 공전 속도는 20km 퍼 세크다.

자,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나의 시선 속도. 자, 행성이 D에 위치합니다. 나를 물어보고 있죠. 얘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별은 이렇게 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시선 방향과 얘 나란하네요. 그럼 이 시점 나란하다고 하면 마찬가지. 세타가 0입니다. 공전 속도와 시선 속도가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의 시선 속도는 요거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요 분수식에서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나의 시선 속도는 30이야. 킬로미터 퍼 세크.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가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랑 똑같다고요? 아까 얼마였죠? 20이었나요? 20. 킬로미터 퍼 세크. 하면 20분의 30이니까 1.5. 그러면 너는 맞구나. 됐죠? 기억, 디귿 이렇게 풀수 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월 학력 평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5월 학력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학력 평가 문제. 식현상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요. 자, 그래프 위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 식현상이 일어날 때 각각의 중심별 A와 B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중심별 A와 B의 반지름은 서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별 A와 B의 반지름은 서로 같다. 즉, 중심별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야. 자, 우리가 요 문제 풀려면 일단 그림을 하나는 그려놔야 되겠네요. 얘가 뭐냐면 중심별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지나갑니다. 행성이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요 위치는 좀알 필요가 있고요. 요렇게 선을 좀 그려주고요. 요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여기다가 밝기 변화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밝기. 라고 하면, 자, 밝기가 원래 이렇게 나오다가 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죠. 그리고 일정.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래 밝기로 되돌아온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밝기 감소 구간은 행성의 지름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밝기 감소 구간은, 밝기 변화 구간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얘는 중심별의 지름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원래 밝기에 대한 밝기 감소율은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과 관련이 있다. 갑니다. 자, 원래 밝기가 1.0000이었는데 지금 최소 밝기가 0.9975입니다. 그럼 밝기 감소율이 얼마? 최대 밝기 감소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만 분의 25가 되겠죠.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중심별 반지름 제곱 분의 행성 반지름 제곱.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100분의 5. 이것은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A의 반지름. 아셨죠? 여기 행성 A의 반지름. 자, 갑니다. 똑같이. 자, 만 분의, 원래 만으로 보여야 되는데, 1.0000으로 보여야 되는데, 0.9900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최소 밝기가 만 분의, 다시요. 최소 밝기가 지금 9900인 겁니다. 원래 밝기가 만이었는데. 그럼 밝기 감소율이 만 분의 100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게 R 제곱분의 RB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A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0분의 10은 R분의 RB구나. 됐죠? 그러면 반지름, 중심별의 반지름, 중심별은 똑같다고 했으니 행성 반지름만 비교하면 얘는 5고 얘는 10이네요. 아, 관계가 하나 나왔네요. 지금 RA 대 RB는 1대 2야. 됐죠? 그러니까 RB는 2RA야. 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반지름은 A의 행성이 B의 행성보다 크다. 지금 B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또 틀렸지. 자, T 플러스 3C에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T 플러스 3C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세요.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고요. 여기서 빠져나간 지 얼마 안된 시점입니다. 얘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행성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중심별은 나에게 접근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접근하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청색 편의 이렇게 쓰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행성에 의해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행성에 의해서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공전 주기랑 관련이 있는데, 자,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도 델타 T입니다. 왜냐하면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2.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2. 시간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나 이 시간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됐을까요? 이렇게. EVA는 VP. VP가 더큰 거야, 속도가. 됐죠? 요 행성이 지나간 속도가 더큰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볼 것은 식현상이 지속된 시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을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요 행성의 속도를 가지고 이만큼의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중심별의 지름 플러스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A의 경우라고 한다면 ER 플러스 ERA 요만큼을 VA의 속도로 간 거예요. B의 경우는 뭐냐면 ER 플러스 ERB를 VB의 속도로 간 거라고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VB는 얼마라고 했어? 얘는 지금 EVA인데? 자, RB는 얼마라고 했어? ERA인데? 그럼 얘는 4RA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쪽을 정리해 볼게요. 이쪽을 싹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쪽은 정리합니다. VA분에 뭐가 나오냐면, 자, RA 플러스 ERA가 되는 거죠. 왜냐면 E랑 E를 지웠고요. E랑 4를 지우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요만큼이 지속시간이고 얘는 요만큼이 지속시간입니다. 분모가 똑같습니다. 분자가 얘가 더 작죠. 얘가 더 크죠. 그럼 지속시간 얘가 더 길겠네. A가 B보다 길다. 됐죠? 이러한 관계의 정리가 돼야 된다.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5월 학력평가 봤고요. 이제 이어서 6월 모의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보면, 자, 얘는 표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표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공전할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기준파장이 500나노미터, 아, 람다 제로가 500나노미터래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선의 관측 결과를 T0부터 일정 시간 간격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정, 모두 다 일정하게 본 겁니다. 플러스 T의 간격으로. 그리고요, 이 흡수선의 관측 파장의 최대 편의량이 0.001이래요. 델타 람다 맥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0.001이래요. 1000분의 1. 그쵸? 나노미터. 이 기간 동안 식현상 2회 관측되었다. 자, 여기도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식현상이 2회 관측되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먼저 관측 파장 나와 있는데 얘는 0.0005네요. 최대 편의량과 비교해 봤을 때 2분의 1이네. 아, 델타 람다 맥스. 맥스에 대한 파장 변화량을 따져보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야. 얘는 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시선 속도 퍼 공전 속도랑도 똑같지. 공전 속도에 대한 시선 속도를 비교해보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는 0이야. 시선 속도가 0.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아. 다만 방향이 공전 방향에 대하여 시선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야. 아셨죠? 자, 요렇게. 그럼 요렇게 놓고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뭐냐면, 지금 2회의 식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요 위치들을 우리가 설명해 낼 수가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공통질량 중심 있고요. 지금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돌 거야. 여기가 시선 방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T0 플러스 T는 지금 시선 속도가 0입니다. 이쪽으로 가본다 할까요? 이쪽으로.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0이니까. 그럼 여기가 T0 플러스 T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보겠습니다. T0 플러스 T야. 그런데 T0 플러스 4T가 시선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공전 속도랑 똑같은 상태. 아, 그러면 T0 플러스 4T가 여기네. 여기. 맞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식현상이 2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T라고 하면 식현상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 이 기간 동안. 식현상이 2회가 되려면 쭉 돌아서 한 번, 두 번, 요렇게. 맞나요? 이래야 식현상 2회가 일어나는 거야. 맞죠? 즉, 어떤 상황이냐면 3T의 시간 동안 얘가 요렇게 왔다가 한번더 가야지 식현상이 두번 일어난다고요. 얘가 몇 칸을 돌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총 5칸을 돌아줘야지 얘가 식현상을 세번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3T의 시간 동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다섯 칸을 회전을 해줘야지 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그래야지 식현상 두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3분의 5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칸 돌아가는 각도가 몇 도야?
90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90도를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 돌아가는 거냐면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90도이기 때문에 30으로 나누면 150도.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지금 t0 플러스 t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50도 전이야. 여기가 60도 정도라고 한다면 얘가 t0가 되는 것이고 t0에서 t0 플러스 t 식견상 한 번, 그 다음에 식견상 두 번, 그 다음에 t0 플러스 4t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식견상 두 번이 설명이 되겠구나. 요걸 찾는 게 1번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 동통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똑같은 시선 방향인데, 자, 똑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면요. 여기가 t0 플러스 t라면요. 그리고 여기가 t0 플러스 4t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 3t 동안에 이렇게 갔다고 하면 식현상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식현상이 두번 이상 일어나려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t 동안에 몇 칸을 돌아야 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을 돌아야 돼. 일곱 칸. 그렇죠? 그러면 t 시간이란 동안 3분의 7칸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t라는 시간 동안 몇 도를 도는 거냐면 여기다 90, 한 칸에 90을 곱해주면 210도야. 그럼 210도라고 하면 t0가 어디 찍히는 거냐면 이쪽에 찍히는 거예요, t0가. 그러면 얘는 보세요. 이렇게 돌아서 식현상 한 번, 식현상 두 번, 식현상 세번 일어나는 거지. 조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맞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씩. 중심돌의 공전 속도는 60m per second이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공전 속도. 지금 요거, 여기에 때, 요 시점에서의 시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공전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원래 기준 파장이 얼마냐면 500이고요. 500분의 1 곱하기 최대 편이량이 1000분의 1이야. 곱하기 빛의 속도 3 얼마라고 나왔죠?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에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터 퍼 세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지워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워지고요. 5분의 3천이네. 얼마? 600 미터 퍼 세크. 너는 틀렸구나. 됐죠?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T0 플러스 3T에서 T0 플러스 4T 사이에 식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T0 플러스 4T입니다. 그러면 t0 플러스 3t는 이 시점으로부터 150도 전이야. t가 지금 150도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150도 전이면 이쯤 되겠네요. 여기가 t0 플러스 3t가 되겠네. 중심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행성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얜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겠죠. 맞네요. 자, t0 플러스 1.7t에서 t0 플러스 1.9t 동안 중심별의 흡선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7t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t 시간 동안 150도를 돈다고 했잖아. 그러면, 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0.1t 동안은 얼마를 도는 거야? 15도를 도는 거야. 맞죠? t 시간 동안 150도니까, 10분의 1 하면. 그러면 0.6t 동안 90도를 돌겠네. 90도. 여기다가 6을 곱해주면 90이니까. 맞죠? 그러면 0.6t 동안 90도를 돈다는 의미는, 여기가 t0잖아요. t0 플러스 t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0.6t만큼 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0.6t만큼 간 t0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죠? t0 플러스 1.6t. 그 시점이 지금 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부터 0.6t만큼 더간 거야. 맞죠? 90도 돈 거야. 맞죠? 그러면 t0 플러스 1.7t에서 1.9t는 여기야, 여기. 여기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1.6t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 청색 편이에서 지금 시선 속도 0으로 가는 거예요. 편이가 0인 걸로 가기 때문에 파장이 가장 짧은 시점에서 0으로 이동하는 상태,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 맞죠? 여기는 최대 적색 편이, 여기는 최대 청색 편이. 최대 청색 편이에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최대 적색 편이까지 가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은 파장이 점차 길어진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아셨죠? 참고로 t0 플러스 1.6t잖아요. t0 플러스 2t는 어디야, 그러면? 지금 t 동안 150도.

돌아가야 되니까 ET라고 하면 ET는 요 시점이 되겠지. T0 플러스 ET. 여기서부터 150도. 그러니까 1.7T에서 1.9T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최대 청색 편위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 됐죠? 자, 요렇게 풀면 우리 니은 디귿해서 기출 문제, 중요한 문제들, 실전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면서 좀 알게 된좀 팁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실전 팁.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외계행성계 탐사 문제를 풀 때도 요 수식의 기호를 좀 통일했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식현상을 쓸때 우리가 행성 반지름은 보통 R, 스몰 R, 중심별 반지름은 라지아를 보통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변화는 델타 T를 우리가 보통 씁니다. 그리고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를 쓸 때는 보통 스몰 T. 그래서 이러한 수식의 기호를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 아셨죠? 그리고 자, 식현상 그래프, 그 다음에 그림을 해석할 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요 시간 간격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자, 행성의 지름. 아셨죠? 행성이 일정하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요 시간 간격은 행성의 지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간격을 요렇게 행성 지름 지나가는 동안의 시간 간격. 요렇게 표시해 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 간격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얘는 중심별의 지름. 아셨죠? 중심별의 지름. 그 시간을 요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아셨죠? 중심별의 지름, 행성의 지름. 요 시간 간격을 표시하는 거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밝기 감소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원래 밝기에 대하여 얼마큼 어두워졌니? 요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 단면적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반지름의 관계가 요 시간의 관계로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서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기가 식현상 시작 시점이죠? 그때부터 델타 TER이라고 하면 요 시점이 되는 거고, 요 시점으로부터 델타 TER, 라지알이라고 하면 요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성 지름 지나간 기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심별 지름 지나간 기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식현상이 완전히 종료된 기간인데, 종료되기까지 걸린 기간인데, 그 기간은 중심별 지름, 행성 지름을 모두 통과한 기간이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선속도 변화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꼭 정리할 것은 요거죠. 자, 시선속도 변화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지금 중심별 공통질량중심 행성의 위치가 있을 때 공통질량중심 있고요. 여기에 중심별이 있고요. 여기에 행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무조건 공통질량중심과 행성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거야. 질량이 큰 거일수록 공통질량중심 가까운 곳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때 얘의 질량을 라지 m, 얘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요 거리를 d1, 요 거리를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라지 m 곱하기 d1은 스몰 m 곱하기 d2의 관계가 있어요. 요거 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d1이 짧은 거야. 행성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d2가 긴 거야.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표시해 봤고요. 자, 중심별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 공전 속도에 영향을 주인 말씀드렸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셨죠? 그럴수록 중심별은 더 빨리빨리 돌수 있다. 자, 중심별 시선속도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흡수선의 파장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공전속도와 시선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전속도를 안다고 하면 또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람다 맥스. 델타 람다 맥스 최대 편위량에 대한 현재 관측 편위량을 알게 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선 속도를 공전 속도에 대한 비로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을 퀀텀 점프 시켜줄 전지적 용트 시점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 학력 평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나와 나를 본 시선 방향과 나란한 시선 방향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봤을 때의 자료를 한번 해석할 수 있겠느냐 구성해 봤고요. 여기다가 시선 속도라고 해서 시선 속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선 속도 기역. 자, A에서의 시선 속도 기역. C에서의 시선 속도 니은.
그래서 신원속도 값에 차를

한번 물어봤어요.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문항을 선생님이 네 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보면 기억과 니은의 차를 구할 수 있니? 행성이 비에 위치할 때 식현상이 일어나겠니? 그 다음에 별 날을 관측할 때 기준 파장이 요거인 것에 대하여 최대 관측 파장과 최소 관측 파장 차이를 구할 수 있니? 그리고 날을 관측한 시선 방향과 나라는 방향,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에서 가를 관측한다면 어떻게 어떤 특징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월 학력평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자, 5월 학력평가에서는 선생님이 구성한 게 뭐냐면 자, 요거 조금 어렵고 많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T에서부터 T 플러스 1, 요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마찬가지, T에서 T 플러스 1, 요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할게요. 아셨죠? 델타 T, 델타 T. 똑같은 시간 간격입니다. 자, 이랬을 때, 행성의 단면적을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자, 요거 2번과 3번 함정이 살짝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에서 T 이후에 처음으로 식현상이 끝난 직후의 시간. 식현상이 끝난 직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행성이 중심별 앞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 빠져나온 때까지 걸린 시간은 T 시점 이후로부터 얼마의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풀이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3번도 마찬가지. 가에서 T 플러스 10 델타 T, 그리고 T 플러스 11 델타 T, 요 기간 동안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운동을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풀이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5번에 행성에 의해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이 문제에서도 원래 문제에서도 비교를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값까지 한번 따져볼 수 있니?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5월 학력평가 얘기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서는 자, 가지고 온게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억을 넣을게요. 기억 값을 아셔야 된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선 속도를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시선 속도 값을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니은, T0 시기의 시선 속도 값, 그리고 T0 플러스 ET, 요 시기의 시선 속도 값. 그래서 요 시선 속도 값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계산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기억의 값도 한번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T 기간 동안 얼마큼 돌아가는지를 판단을 해서 요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4번도 어려운데요.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 변화량은 파장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파장 변화량을 직접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고 시선 속도의 변화량을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두 가지 풀이가 모두 다 괜찮은 풀이에요. T0 플러스 0.3T에서 T0 플러스 0.5T. 0.2T의 기간이죠. 요 기간 동안. 자, 과. T0 플러스 0.9T에서 T0 플러스 1.1T. 여기도 0.2T의 기간이죠. 같은 기간인데, 요 시점과 요 시점이 큰 차이가 있어요. 파장 변화량을 생각해 보든, 아니면 시선 속도 변화를 생각해 보든. 4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플러스 알파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생명 가능지대 문제, 외계 생명체 탐사 문제도 꼭 나오죠. 한 문항씩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5월 학력평가 문항을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유효 거리를 R1,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1, 여기를 R2, 그리고 여기를 R3, 여기를 R4 라고 해서 요 거리에서의 어떤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는지, 또 에너지 도달량을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T1에서 T2까지의 요 변화 시간을 델타 T. 델타 T 동안에 R1과 R2의 거리 변화량. 과연 누가 더 클까? 이런 것들. 생명 가능지대가 광도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문항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전지적 용지 시점 자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외계행성계 탐사 훨씬 더 마스터가 된다. 약점이 공략이 된다. 퀀텀 점프가 된다.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2027 약점문화 세계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자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구와 도시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번처럼 간단하게 통계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없는 개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통계 자료 또는 선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해두시고 그래프를 해석한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시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구와 관련된 주요 통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별 인구가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지역별 인구 순서가 인구 밀도 순서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인구, 인구 밀도, 그리고 조금 이따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까지 다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드렸었죠. 아를 누가 만들어? 유라가 맨드로 이렇게 됐었죠. 아를 유라가 맨드로. 자, 그래서 아시아 1등입니다. 인구도 1등, 인구 밀도도 1등. 자, 당연히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와 함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대륙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 최근에 엄청난 합계 출산율로 또 엄청난 출생률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인구 2등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자, 반면 옛날에 인구가 많았지만 얘네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3등까지 내려왔던 유럽, 그리고 라틴 앵글로 중에 상대적으로 라틴이 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라틴이 앵글로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라틴,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런 순서로 인구가 나타납니다. 인구 순서, 인구 밀도 순서도 똑같습니다. 인구 밀도도 1등, 인구 밀도 꼴찌.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를 유라가 맨드로. 다음, 국가별 인구. 인구 상위 국가. 각 지역별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아시아에 인구 15억이 넘어가는 국가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와 그리고 중국. 15억 정도 되는 나라라고 할게요. 인구 15억 정도 되는 나라. 인도와 중국. 다음, 인구가 3억 넘어가는 나라는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다음, 2억대, 인구 2억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 있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다음, 아시아에서 인구가 1억대에 속하는 나라, 1억대, 방글라데시 있죠. 방글라데시, 아이고. 방글라데시, 그리고 일본 있고요. 일본, 그리고 필리핀, 또, 베트남 있죠. 베트남. 요렇게. 그래서 아시아에서 인구가 1억 넘어가는 국가는 총 8개 국가가 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억대 나라는 없고요. 3억대 나라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가 2억이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2억,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인구 1등. 다음, 아프리카에서 인구 1억 넘어가는 나라, 어느 나라 있죠? 네, 에티오피아 있고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콩민공 있습니다. 콩민공. 그리고 이집트도 있죠. 이집트. 다음, 아메리카. 아메리카 전체에서 인구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 인구는 3억대. 미국. 다음,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1등이 미국이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1등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인구는 2억대. 2억대. 브라질.

브라질. 그리고 1억대 한 나라밖에 없죠?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다음, 유럽에는 러시아 포함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인구 1억 넘어가는 국가는 러시아 하나밖에 없어요. 러시아. 자, 근데 러시아를 제외하고 인구 1등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1억대는 아니지만 독일 8천만. 요렇게 한번 메모해 둡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구는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 1등급 지도자료 공부했을 때 인구를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들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인구가 적은 나라들도 기억해 두시면은 문제 풀때 진짜 많은 도움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1억 넘어가는 국가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별 인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인구 밀도 볼게요.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요번에 수트에도 한 켠에 나와 있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낮은 나라. 자, 인구 규모가 굉장히 작거나 또는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은 나라들 제외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로 출제되는 나라들이 일단 아시아의 방글라데시가 대표적이죠. 방글라데시. 자꾸 여기. 방글라데시. 다음, 아시아에서 인도. 인도도 인구 밀도 높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르완다가 인구 밀도가 꽤 높고요. 르완다, 르완다. 다음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인구 밀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방글라데시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특히나 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인데도 이런 아시아에도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몽골. 몽골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몽골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다음.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또 워낙에 국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에서는 역시나 국토 면적은 세계 2위인데 너무 고위도에 위치해서 기온이 낮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주할 만한 곳은 또 그렇게 넓지 않은 캐나다. 캐나다. 그리고 역시나 건조기후 넓게 나타나는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로 많이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국토 면적이 전반적으로 꽤나 넓지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몽골, 러시아, 캐나다, 호주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해보면은 아시아의 카자흐스탄까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자흐까지.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지역별 인구 지표, 그리고 인구 구조 살펴볼 건데요. 자, 요 지역별 인구 지표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해두시면 요 지역들에서 몇개 나라를 뽑아서 나라별로 출제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저개발국,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 다음.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선진국이 경제 수준 가장 높고, 저개발국이 가장 낮고요. 개도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많은 대륙. 자, 저개발국이 많은 대륙은 전반적으로 아프리카가 되고요. 선진국이 많은 대륙은 유럽과 앵글로가 됩니다. 그리고 개도국이 많은 나라,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는 오세아니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세아니아.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선진국에 속하긴 하지만 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말고 다른 나라들도 또 오세아니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구 관련해서는 오세아니아도 개도국 쪽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편합니다. 자, 그럼 출생률.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저개발국들이 합계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개발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프리카. 자, 반면 가장 낮은 대륙은 가장 선진국이 많으면서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대륙 어딜까요? 유럽입니다. 유럽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밑에서 두 번째. 아,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이 출생률이 높구나.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의 출생률이 낮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가 이제 개도국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리고 라틴, 그리고 오세아니아도 여기로 들어갑니다. 얘기했듯이 이 호주랑 뉴질랜드 말고 섬나라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도 포함이 됩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인구가 1,000만 정도로 꽤나 많습니다. 요런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다 통계내면은 오세아니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호주와 뉴질랜드도 선진국이지만 출생률은 개도국 쪽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호주로 많은 이민자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민자들 주로 청장년층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많은 아이가 또 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포함했을 때 오세아니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자, 다음 사망률. 아, 참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굳이 표현해보자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아서 좀 돌아가실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돌아가실 분들의 비율이 높은,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높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요. 참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연령대 분들이 많은 이런 지역들 당연히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선진국들입니다.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사망률 높은 지역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는데. 자, 그럼 얘는 저개발국이 사망률이 가장 낮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개발국은 상대적으로 이 의료기술도 좀 발달하지 못했고 생활 수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좀 어린 나이에 많이 죽고요. 또 평균 수명도 짧은 편이죠. 그리고 선진국이나 개도국 같으면은 사망하지 않았을 질병에도 사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개발국도 사망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선진국들은 노년층의 사망 비율이 높다면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과 또 청장년층의 사망률이 꽤나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개발국이 3등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사망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개도국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오겠죠. 다음 인구 증가율 볼게요. 일단 인구 증가율은 구하는 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의 합이죠. 이왕 적는 김에 얘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서 구할 수가 있죠.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의 합입니다.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이번에 육모에 낚인 친구들 많죠? 예, 알고 있지만 그거를 떠올리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풀었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인구 증가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전체 인구 증가율에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 중에 더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뭘까요? 한 국가의 인구 증가율에 출생과 사망, 그리고 순이동률, 전입 전출 중에 더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 증가율이 됩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동해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순이동률보다는 자연 증가율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연 증가율이 높은 지역들이 인구 증가율도 높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출생률 1등이면서 사망률은 3등인 아프리카가 자연 증가율, 다시요, 인구 증가율 가장 높겠죠. 반면 가장 낮은 데는 출생률 낮아요. 하지만 사망률은 높습니다. 물론 순유입 지역이지만 자연 증가율이 작기 때문에 유럽이 인구 증가율 가장 낮겠죠. 그리고 역시나 선진국인 앵글로도 인구 증가율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도 출생률이 낮고 사망률은 높은 편이니까. 자, 그럼 남아있는 곳이 아까 얘기했던 개도국에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아시아랑 라틴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얘네들은 다 전반적으로 자연 증가율은 비슷한 편이에요. 왜냐면 출생률도 비슷하고 사망률도 비슷한 편이니까. 자, 그런데 아시아, 라틴, 오세아니아 중에서 순이동률이 높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순이동률 높은데. 얘는 순유출 지역, 얘도 순유출 지역, 얘는 순유입 지역이죠. 게다가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순이동률도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의 비율이 순이동률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적은 오세아니아는 순이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랑 출생률도 사망률도 비슷한데 순이동률이 높아.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 다음에 오세아니아가 옵니다. 그리고 아시아, 라틴이 그 다음에 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인구 구조 볼게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당연히 출생률이 가장 높은 아시아가, 다시요, 아프리카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높겠죠. 그리고 출생률이 낮은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똑같이 출생률 순서대로 아시아, 라틴, 오세아니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출생률이 높은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청장년층. 자,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얘는 자, 일단 이렇게 그려볼까요? 저개발국들은 전반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요. 반면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소년층 비율 높고 얘는 노년층 비율 높고 얘는 노년층 비율이 낮고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다 보니 전반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아래가 크고 얘는 위에가 큰 거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출생률이 워낙에 높아요. 그리고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데가 아프리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자, 그리고 또또또또 갈게요. 그리고 이번에 수특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 수특에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개도국들은 옛날에 출생률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최근에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고 있어. 그런데 옛날에 많이 낳았던 요 유소년층들이 이제 청장년층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출산이 이어지니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도국에 해당하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노년층 보겠습니다. 노년층. 당연히 노년층 인구 비율은 선진국의 비율이 높은 유럽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앵글로가 그 다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가장 낮겠죠. 그리고 오세아니아랑 라틴 아시아를 구분해 보자면 이 노년층의 인구 비율에서는 오세아니아가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가 인구가 가장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노년층 인구 비율과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는 편이어서 얘가 오가 아랑 라보다는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성비. 성비.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얘기하죠. 여성의 기준입니다. 성비 높은데 얘는 아시아가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이 남아선호 사상이 특히나 동아시아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곳들을 많이 팽배해지면서 아이를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나 중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이슬람권도 상대적으로 여권보다는 좀 남성의 권리가 조금 더큰 편이기 때문에 남성을 선호해요.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 아시안 전반적으로 성비가 높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입니다.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길거든요. 근데 유럽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아,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비율이 높은 곳인데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은 여성이 기니까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성비는 아시아가 가장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 유럽이 가장 낮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동유럽에 해당하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전반적으로 이제 음주도 많이 하고 흡연도 많이 하고 또 위험한 일을 좀 많이 하는 그 인터넷 보면은 뭐 불금국의 남성들 이런 것들 막짤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남성들이 조금 그 평균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유럽 지역에서 그런 것들도 여기 영향을 미치기도 했겠죠. 그래서 성비는 아시아가 높고 유럽이 낮다. 자. 다음 우리 인구 이동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동. 자,
여러 지역들 중에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순유출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유입 지역 대표적인 데가 앵글로입니다.

앵글로, 앵글로. 다음, 순유출 지역 대표적인 데가 라틴입니다. 라틴. 얘네 둘은 극명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최근에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앵글로는 경제 수준 높고 라틴은 경제 수준이 낮아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멀리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 미국과 캐나다가 있으니까 특히나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앵글로로는 라틴에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고 라틴 사람들은 앵글로로 많이 나가고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순유입 지역 유럽 있습니다. 유럽. 자, 유럽 같은 경우에 지역 내 인구 이동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 이동 통계가 지역 내 이동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내 인구 이동을 포함시켰을 때 유럽이 1등이에요. 왜냐?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고 서유럽은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유럽 내 인구 이동도 꽤나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유럽은 EU에서 자본, 노동력,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완전 경제 통합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력도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이 1등이에요. 그리고 유럽 이외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지역, 어떤 지역이 가장 많느냐? 물론, 아프리카는 과거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받아서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프리카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경제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뭐 나이지리아나 남아공 이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로 이동을 하다 보니 지역 외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는 동아시아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서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도 유럽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죠. 인구도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더 많고, 그리고 그 뒤에가 아프리카가 됩니다. 다음 또 순유입 지역 오세아니아죠. 오세아니아. 자, 오세아니아로 옛날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왔는데 최근에는 오세아니아와 아시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또 오세아니아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임금 수준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아시아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가고 그다음은 오세아니아와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많이 갑니다. 다음 순유출 지역. 자, 아시아랑 아프리카이겠죠. 자,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지역 내 이동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아시아 내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시아 내로 가장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가 또 경제 수준 높은 지역이니까 두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쪽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꽤 멀어요. 그리고 요 지역은 그래도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가까운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은 유럽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경제 수준 차이도 크기 때문에 유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죠. 그다음에 앵글로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 내 이동이 많습니다.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잘안 나가요.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경제 수준 높은 나라들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아프리카 바깥쪽으로 잘안 나갑니다. 하지만 나간다면 그래도 문화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으로 가장 많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순유입과 순유출 지역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요 내용들이 또 뒤쪽에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가서 자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령층별 인구 구성 비율 그리고 오른쪽에 인구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인구 밀도를 정리했었기 때문에 인구 밀도만을 가지고도 다 찾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왼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나는 유소년층 아니면 노년층입니다. 항상 가장 큰 값을 갖는 지역부터 보셔야 돼요. 자, 이는 나이의 비율이 40%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40%가 노년층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이가 40%도 넘어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노년층이 아니다. 얘는 유소년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가는 노년층이 되겠죠. 자, 그럼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가장 높은 이는 어디예요? 얘는 당연히 아프리카가 되겠지. 아프리카. 다음 A와 B. 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유럽 아니면 앵글로가 될 텐데 유럽과 앵글로 중에 그래도 노년 인구 비율 더 높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 더 낮은 데는 유럽이 되고요. 그리고 앵글로가 됩니다. 그러면 C와 D가 아시아 아니면 라틴인데 사실 이 그래프로는 당연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인구 밀도가 C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아요. 자, 인구 밀도와 인구는 모두 R을 유라가 맨 대로 오니까 오세아니아가 됩니다. 요 유럽과 라틴은 거의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걸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C가 아시아가 되는 거죠. D가 라틴. 정리해 보면 유소년층이 나, 노년층이 가, 라틴이 D, 유럽이 A, 그리고 아시아가 C, 앵글로가 B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별 노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아프리카 1등, 그리고 얘네 오아라가 2등 정도, 앵글로 유럽 순서다. 노년층 인구 비율은 유럽 앵글로,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아시아나 라틴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 가장 낮다.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들 그래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틴 D, 유럽 A, 아시아 C, 앵글로 B인데요. 하나가 빠졌네요. 자, 적어볼게요. 아프리카가 빠졌죠. 아프리카 추가해 주시고요. 아프리카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세로축은 순이 동률, 가로축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이 동률이 높은 세 지역, 순이 동률이 낮은 두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다섯 지역 중에 순이 동률이 작은, 그러니까 특히나 순이 동률이 마이너스니까 U2보다 U7이 많은 지역은 여기 아시아랑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시아랑 아프리카. 그러면은 라와 마가 순이 동률이 마이너스니까 순 유출 지역이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데 그중에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더 높은 곳은 예,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러면 라가 아시아가 되겠죠. 다음, 순이 동률이 높은 세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었죠?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순 유입 인구 자체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 중에 순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 순 이동률은 오세아니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 높다고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다가 오세아니아가 됩니다. 다가 오세아니아. 그리고 가와 나는 유럽 아니면 앵글로인데요. 유럽과 앵글로 중에 유럽이 더 인구가 더 많죠. 얘기했듯이 순 이동률은 전체 인구 대비 이동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더 많은 유럽이 순 이동률이 앵글로보다 낮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유일하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 유럽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이 가, 앵글로가 나.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가나다입니다. 라틴 앵글로 유럽이고요. ABC는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다를 볼게요. 다. 자, 다는 C에서 요 시기에 마이너스 값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다.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에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밖에 없어요. 사망률이 마이너스일 순 없잖아요. 출생률도 마이너스일 순 없잖아요.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의 비율,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의 비율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것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밖에 없어요. 그래서 C가 연평균 인구 증가율입니다. C. 연평균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인구 증가율은 어쨌든

자연 증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를 보면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출생률, 얘가 사망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출생률, B가 사망률이 되는 거죠. 그럼 라틴 앵글로 유럽 중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어딜까요? 가나다. 요식이 가장 높았고 2015에서 20년에도 가나다 중에 가가 제일 높죠. 얘가 라틴이 되는 거죠. 라틴 그리고 나와 다 중에 더 출생률이 낮으면서 그리고 요 기간에 지금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질렀습니다.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죠. 이런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곳은 유럽밖에 없습니다. 유럽밖에 없습니다. 다 그리고 나가 앵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비슷한 자료인데요. 자, 가나다가 독일, 말리, 멕시코 순이동률 자연적 증가율이 A와 B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를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증가율에 더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순이동률과 자연적 인구 증가율 중에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다를 보면은 지금 A가 B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A가 B보다 인구 증가율에 더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나와 있는 국가가 독일, 말리, 멕시코이기 때문에 말리,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자연 증가율이 높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자연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에 더큰 영향을 끼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자연 증가율을 생각해 봤을 때 말리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마이너스겠죠? 멕시코 플러스일 거예요. 다음, 순이동률 따져봤을 때 독일은 플러스, 말리 마이너스, 멕시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면 가나다 중에 A는 두 군데에서 플러스, 한 군데에서 마이너스. B는 한 군데서 플러스, 두 군데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B가 순이동률이 되는 거고, A가 자연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본다면, 자, 그러면, 세 지역 중에, 다시요, 세 나라 중에 유일하게 순이동률이 꾸준히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가가 독일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는 다가 경제 수준이 가장 낮은 말리, 그리고 나가 멕시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아래로 가서 이번에 인구 이동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지역 그리고 도착 지역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부터 볼게요. 자이 도착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발하는 비율이 높네요. 나가 앵글로가 되겠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앵글로로 많이 이동하니까 앵글로로 도착하는 인구 중에 라틴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라 볼게요. 라는 라에서 출발해서 라로 도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지역은 다른 데서는 잘안 오는 거야. 그냥 그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겁니다. 어딜까요?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로는 잘안 갑니다. 그냥 아프리카 내에서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 지역이 아프리카, 출발 지역도 아프리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프리카 이렇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가와 다 오세아니아와 유럽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 떠올려 본다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이동해 오고 있다 얘기했었죠. 다음. 유럽은 유럽 내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그 다음이 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나와 있으니까 가와 다 중에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찾아오고 있는 가가 오세아니아. 다음 지역 내 인구 이동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아시아가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다가 유럽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라가 아프리카니까 가와 다 중에 상대적으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다가 유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그 내용 바탕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아래로 가서 지역별 인구 변화 볼게요. 자,

일단 1950년과 2020년 모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가는 어디예요? 가는 당연히 아시아가 되겠죠. 가장 많은 곳이니까. 사실 2020년 가지고도 우리는 다 찾을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2020년에 아시아 다음 두 번째로 인구 많은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50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높아서 50년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비율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다가 아프리카입니다. 다. 다음, 여기 볼게요. 나는 1950년에 아시아 다음 두 번째로 인구 비율이 높았던 곳입니다. 아, 원래 인구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비율이 크게 낮아졌죠. 마와 비슷해졌습니다. 자, 아아를 유라가 만들어. 그러면 요 나와 마가 유럽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가 될 건데,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비율 높았으나 최근에 비율이 낮아진 나가 유럽이 되는 거고, 2020년에 유럽과 인구 비율 비슷하지만 옛날에 인구 비율 낮았다가 최근에 인구 비율이 더 높아진,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은 지역이 되는 거죠. 유럽보다. 제가 마가 됩니다. 라틴이 됩니다. 라틴. 그러면 남아있는 라가 앵글로가 되겠죠. 오세아니아 다음으로 인구 비율이 낮은 곳입니다. 아, 다음 오른쪽 볼게요. 자, 순위 동률 오세아니아가 가장 높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은 앵글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앵글로가 모두 순유입 지역이지만 앵글로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 하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곳이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가 유럽이 될 테니 순위 동률이 유럽보다 높으면서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인 D가 앵글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 증가율 제일 높은 A는 아프리카가 될 것이고요. 라틴과 아시아 중에 상대적으로 순 이동률이 낮은 데가 C입니다. 아까 얘네랑 똑같아요. 전체 인구 대비 순 이동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아시아가 순 이동률의 절대값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틴이 B가 되고 아시아가 C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가서 이제 도시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자, 도시는 일단 도시화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도시화율. 우리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도시화율, 아메리카가 굉장히 높다. 특히나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 수준이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도시화율은 굉장히 높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래프 살펴보면 앵글로가 꾸준히 1등입니다. 앵글로 1등. 그리고 라틴이 요때는 낮았지만 도시화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앵글로 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도시화율 가장 낮은 지역은 당연히 아프리카가 될 거예요. 아프리카가 꼴찌. 그리고 물론 선진국도 있지만 그래도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유럽과 오세아니아가 남아있죠? 자, 아메리카들 다음에 유럽이 3등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인 오세아니아가 네 번째입니다. 자,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촐락의 인구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면적은 좀 넓은 편인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국토 면적은 넓은데, 도시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건조기후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지으면서 밀 같은 거 수출하고 또 소나 양 같은 거 기르면서 털이나 양모 같은 거 수출한 이런 농가가 꽤나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면서도 도시화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 말고 섬나라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인구와 촐락인구.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었던 아아를 유라가 만들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아시아 1등, 아프리카 2등, 그리고 유라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앵글로 오세아니아 순서예요. 역시나 아아를 유라가 맨드로랑 똑같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런데 유럽과 라틴의 도시 인구는 비슷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시기가 나온다면은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인구 증가율이 유럽보다 높다. 요걸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옛날부터 많았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옛날에 적었다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 인구 증가율. 자, 당연히 출생률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리고

길러서 밀 수출하고 또 소나 양 길러서 수출하고 농촌에서 충분히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오세아니아가 촐락 인구 증가율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노동자들이 또 촐락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촐락 인구 증가율. 자, 그래서 우리 뒤로 가서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축은 도시 인구 증가율, 가로축은 촐락 인구 증가율입니다. 라 같은 경우에 도시 인구 증가율도 1등, 촐락 인구 증가율도 1등. 그 얘기는 전체 인구 증가율도 1등인 곳입니다. 그리고 라는 가나 다와 달리 B의 인구 비율이, 다시요. A의 인구 비율이 B의 인구 비율보다 높아요. 가나다는 A보다 B의 인구 비율이 높은데, 라만 B보다 A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라는 어디일까요? 도시 인구 비율, 인구 증가율 최고, 촐라 인구 증가율 최고,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우, 죄송합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라고 적어놔버렸네. 라. 그리고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도시화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도시 인구 비율보다 촐락 인구 비율이 높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촐락 인구 비율보다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도시 인구 비율이 되고 A가 촐락 인구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라틴 유럽 오세아니아 중에서 촐락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까 어디라 그랬지? 그게 오세아니아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가 되는 거죠. 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와 다, 라틴과 유럽 중에서 도시 인구 비율, 바꿔 얘기하면 도시화율이 나가 더 높죠. 도시 인구 비율, 도시화율이 나가 더 높죠.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도 촐락 인구 증가율도 나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아서 총 인구 증가율도 높고 도시 인구 증가율, 촐락 인구 증가율 모두 높은 나가 라틴이 되고 남아있는 가가 유럽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로 가서 자, 도시 및 촐락 인구 증가율 아까 봤던 그래프랑 모양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계 도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른쪽만 가지고도 다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왼쪽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선이 도시 인구 증가율, 점선이 촐락 인구 증가율입니다. 나는 도시 인구 증가율 최고, 촐락 인구 증가율도 최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 다음, 오세아니아는 도시 인구 증가율 많이 높지 않습니다만 촐락 인구 증가율이 꽤 높습니다. 확인해 보면 여기가 0이거든요, 0. 0.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만 촐락 인구 증가율이 0보다 크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0보다 작아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 아프리카 다음으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쟤는 세계 도시에서 차지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 남아있는 다와 라는 유럽 아니면 앵글로인데요. 다는 도시 인구 증가율, 촐락 인구 증가율이 모두 다 낮네. 걔가 유럽, 남아있는 라가 앵글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유럽이 앵글로보다 세계 도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죠. 다음, 내 나라의 도시화율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가와나를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최근 자료 보면은 가가 나보다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이 앵글로고 브라질이 라틴이니까, 앵글로가 라틴보다 도시화율이 높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각 국가별로 보았을 때 브라질이 미국보다 도시화율이 높고. 제시된 기간 동안 도시화율의 증가율도 가가 높기 때문에 가가 브라질, 나가 미국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도시화율 낮은 라가 저개발국인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 가장 낮은 나이지리아. 그리고 그나마 요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보다 도시화율이 더 빠르게 상승한 다가 중국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도시화율 변화와 인구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네 나라가 나와 있고요. 자, 도시화율 두 시기 모두 가장 낮은 가가 가장 경제 수준 낮은 에티오피아가 되겠죠. 다음, 나는 다라에 비해서 2020년 도시화율이 낮아요. 독일, 유럽입니다.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타이. 세 나라 중에 아무래도 2020년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예, 아무래도 타이가 되겠죠.
그리고

차이는 1960년에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1960년에 이렇게 낮진 않았겠죠? 그래서 나가 타이입니다. 남아있는 다와라는 독일 아니면 아르헨티나인데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인구 변화가 다보다 라가 더 큽니다. 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독일보다는 아르헨티나가 경제 수준이 그래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 높은 라가 아르헨티나, 다가 독일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구가 8천만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었겠죠. 다음, 연평균 촌락 인구 증가율과 도시 인구 증가율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정리했었던 지역별 자료에서 이렇게 나라별로 뽑아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촌락 인구 증가율과 도시 인구 증가율 모두 가장 높은 가가 콩민공이 되겠죠. 반면 도시 인구 증가율과 촌락 인구 증가율 모두 가장 낮은 요 시기에 다가 가장 선진국인 프랑스가 되고 남아있는 나가 멕시코가 되고요. 특히나 멕시코는 제시된 기간 동안 도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요 기간 동안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죠. 아까 정리했었던 지역별 자료에서 각 나라들을 이렇게 뽑아서 출제하니까, 아, 요 나라들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구나. 그러면은 순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자료를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륙별로 나올 수도 있고 국가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 도시인구 증가율 변화와 촌락인구 증가율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한 나라씩 뽑아서 출제한 거죠. 굳이 따져보자면 얘가 선진국, 얘가 상대적으로 저개발국, 얘가 개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인구 증가율이 세 나라 중에 제시된 기간 동안 모두 가장 낮으면서 그리고 이미 가장 이른 시기에 촌락인구가 마이너스를 꾸준히 기록했던 요 나라, 가장 선진국에 해당하겠죠? 얘가 네덜란드가 됩니다. 네덜란드. 그래서 도시인구 증가율이 유럽이 가장 낮다. 그리고 촌락인구 증가율도 요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세 나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감소했겠죠. 자, 가는 도시인구 증가율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촌락인구 증가율도 꾸준히 꽤 높아. 그러면은 도시인구도 빠르게 증가, 촌락인구도 빠르게 증가. 특히나 여전히 최근에도 촌락인구 증가율이 꽤 높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나가 중국이 되고 중국은 도시인구 증가율은 꾸준히 높게 유지가 됐지만 이촌향도,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로 인해서 촌락인구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감소, 다시요. 니제르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경제가 좀더 성장하고 얘는 그렇지 못했던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다 가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구와 도시 관련된 자료 살펴봤고요. 그래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정리했었던 통계 자료 바탕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래프에 나와 있는 순서들 또 지역별 특징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역지리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약성공약 정치화법 1등급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덟 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1등급 하이파이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5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제일 첫 번째는 국가기관의 구성 확인, 두 번째 정부 형태, 세 번째 선거 결과 분석, 네 번째 지난 시간까지 가불병정부 특집,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형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내시는 한 1.5, 왜냐하면 범죄랑 같이 연결시켜서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내용과 연결시켜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문제는 꼭 나오죠. 근데 이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어렵게 하는 이유는 디테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능특강 13단원 하나에 해당이 되지만 일단 그 내용이 역대급으로 많아요.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되는데 그냥 소화해서는 또안 됩니다. 분명히 다 공부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헷갈리네라고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무려 이렇게 여러분이랑 한번 쭉 형사 절차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8강에서 이거를 다 정리하지는 못하고요. 8강과 9강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 겁니다. 자, 8강에서는 형사 절차 마지막으로 점검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사 절차랑 관련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조금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의 빈틈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개념의 빈틈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빈칸 넣기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의 빈틈을 찾아라 해서는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를 정리한다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늘 형사 절차 막 수사, 공판, 집행 쭉 정리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을 형사 피해자랑 관련되어 있는 인권보장제도까지 연결시켜서 한 번에 싹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빈칸을 넣으면서 정말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형사 절차랑 관련되어 있는 연계교재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연계교재 선지 중에서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은데 싶은 것들 한번 싹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9강에서는 형사 절차 NG 선다라고 하는 문제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전 기출 중에서, 왜냐면 형사 절차가 한 1, 2년 전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한 2, 3년 전에 한번 나와서 이제 안 나오는 문항들 중에 또 선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NG 선다로 한 8개, 뭐 7개, 이 정도 선지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사 절차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이상 형사 절차 파트가 여러분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 절차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시다. 주체, 시점, 인과관계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했어도 틀리는 이유, 주체에 방점 안 찍고, 시점에 방점 안 찍고, 인과관계에 방점 안 찍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 문제는요, 소년 사건, 14세에서 19세, 10살에서 14세, 요 소년 사건, 범죄 성립 요건, 14세랑 맞닿아 있죠? 그리고 불법행위 파트, 충분히 책임 무능력자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령 문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야 하나 싶을 만큼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계교재 선지도 갖고 오고, NG 선다 문제도 그래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예상 내용은 뭘까요? 확정입니다. 확정이랑 관련돼서 확정이 된 상황, 되지 않은 상황, 확정이 안 됐는데 이래도 돼? 라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올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선생님 꼭 작년까지는 재심 밀었거든? 아, 이러다가 재심 안 밀면 올해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안 나오는 건가 몰라 막그 고민이 돼서 올해는 일단은 확정 밀다가 재심도 뒤에서 쓱밀 거예요. 재심 놓치지 않을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형사 절차 일단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한번 해봤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의 빈틈을 찾아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생님 조금 특이하게 진행해 볼게. 자, 우리 개념의 빈틈을 찾아라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아마 19쪽일 거야. 그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자료로는. 근데 아니야, 자료로 올라와 있는 자료에서

후주쪽보다 더 뒤쪽이겠다. 한20몇 쪽에 해당이 될 텐데, 우리 그한 페이지에 일단 해당이 돼. 중요한 건이 개념의 빈틈을 찾아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보세요. 쓰세요. 우리 밑에 저기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랑 구속적부 심사 여기 너무 많은데요. 써보세요. 아는 데까지 써보세요. 진짜로 개념의 빈틈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나름 백지 복습한다고 생각해. 백지 퀴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셨나요? 푼 다음에 만약에 못 채운 빈칸이 있다. 그게 개념의 빈틈이야. 그거 찾을 거야. 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사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예요, 구속 수사예요. 이거 갑자기 순간 헷갈릴 수 있다? 그렇죠. 수사의 원칙은 바로 불구속 수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거야. 불구속 수사인 이유는 원칙이 요거 선제에 나올 수 있어. 그렇죠.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이 왜 나오는 건지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영장은 누구로부터 발부받는다? 판사로부터, 다른 표현으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 있어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긴급체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 올해 나올 것 같아. 내가 연계교재 선제 중에서도 그래도 긴급체포랑 관련되어 있는 거 들고 왔습니다.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일단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영장주의의 예외죠. 얘들아, 영장주의가 뭐였는데?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였지. 근데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그 다음 상황이에요. 얘들아, 잘 봐. 구속하려고 할 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 이젠 구속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구속영장이 필요한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자. 긴급 체포를 할 때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해. 근데 이후에 이 같은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할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나눠서 기억해 주세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라고 계속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체포랑 구속을 여러분들이 섞어서 얘기해. 뭐 그게 틀린 건 아닐 때도 있어. 하지만 영장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특히 체포의 경우에는 정확히는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가능해.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체포도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돼. 근데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도 가능해,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내용은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와 구속 적부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일단 나누는 기준 기억해 주셔야 되죠. 바로 그 기준은 구속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속 전과 구속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구속하기 전에 일단 무엇이 필요해? 영장이 필요해. 근데 그 영장을 발부하려면은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라고 하면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다고 법관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였죠. 자, 시험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는 사전의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